0: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조치입니다. 현재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무역법 300일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이 중국에 자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12일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요구사항을 담은 메시지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안정적인 휴전체제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제봉쇄 해제와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중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중국을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혹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동남풍 논란을 연일 이슈화하며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분위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선거 지원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연이틀 부산과 대구, 울산을 훑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과 국민의힘에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중원 공략을 마친 장 대표는 곧이어 텃밭 경북으로 다시 내려가 사흘 연속 지지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시효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직격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는데
3: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론 여전히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 결의대에 이어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4: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2: 주강덕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도 장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5: 전국적으로 아마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의 그 불만들에 대한 분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2: 정부 여당 실책에 지지율 호조 기세를 탄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주축이 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인데 잡음이 여전한 만큼 선대의 면면이나 향후 행보에 따라 또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

0: 지석 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월가의 비상장 트레이딩 업체 제인스트리트가 올해 1분기 총영업 수익 1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03억 달러로 역시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제인스트리트는 지난해 총영업 수익 396억 달러를 올리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들을 제치고 트레이딩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인스트리트는 상장지수 펀드와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다양한 자산 거래에서 시장 조성자로 참여해 수익을 냅니다. 전통적인 시장 조성 역할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자본 투자에서도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형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 규제로 자기자본을 이용한 위험 투자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규제가 적은 비상장 트레이딩 업체들이 월가 전통 강자들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보험료와 보험사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 넘게 올리는 방안을 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7% 가까운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 신청은 리카르도 라 주 보험국장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 보험 전략 시행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새 정책은 보험사들이 미래 재난 위험 예측 모델과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공보험인 페어플랜 가입자를 민간 보험 시장으로 다시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캘리포니아 새 보험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NBA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포워드 브랜든 클라크가 어제 오후 샌퍼난도 밸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29세입니다. 7년 차 베테랑 선수였던 클라크는 최근 시즌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클라크는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21순위로 지명된 뒤 그리즐리스에서 꾸준히 활약해왔습니다. 그리즐리스 구단은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팀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NBA 커미셔너 애덤 실버도 젊은 선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심각한 예산 부족 사태에 빠졌습니다. 쉐리프국은 지난주 일선 대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를 줄이고 비필수 지출을 중단하라는 비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쉐리프국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오버타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근무 비용이 급증하면서 예산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추가 근무가 제한되고 장비 구입과 출장 등도 보류됩니다. LA 카운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율 중이지만 쉐리프국 예산 증액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산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6: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6: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4: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킴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자체 설계 칩 생산을 인텔에 맡기로 초기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과 인텔이 애플 기용 칩 일부를 인텔 파운드리 시설에서 생산하는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준은 실패를 거듭했던 인텔 파운드리 사업 재건에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물밑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약 9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인텔 주식으로 전환해 현재 인텔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텔 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보아도 칩 생산을 논의 중이며 최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테일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자체 칩을 주로 대만 TSMC에서 생산해왔으나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증가로 TSMC 생산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칩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가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에 83조 원 규모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베이의 폴 프레슬러 이사회 의장은 게임스톱의 라이언 코원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운영 리스크, 그리고 게임스톱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슬러 의장은 게임스톱 경영진의 성과 연동 보상 체계와 인수 후 이베이의 장기 성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스톱은 이달 초 이베이를 56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포함된 대출액만 20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데다

0: 이베이의 시가총액이 게임스톱의 4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톱의 코원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두 회사가 합치면 아마존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베이 이사회가 소극적이면 주들에게 직접 질을 호소하는 적대적 인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스톱은 현재 미국 내 1,600여 개의 게임 유통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밈주식의 대명사로 실질적 호재 없이 인터넷 입소문만으로 주가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국내 투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스 그룹은 올해 1분기에 4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위터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뒤 설립된 회사입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비트코인 투자였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때 35억 달러어치를 매입했고 특히 7월에는 개당 평균 10만 8천 달러가 넘는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회사는 2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2천 개를 팔아야 했습니다. 경영진 교체도 이어졌습니다. 데빈 누네스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달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났고 회사 주가는 2022년 초 주당 97불에서 현재 9불 수준으로 4년 만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8%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말 이전인 2월 2.4%, 3월 3.3%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뚜렷하게 커진 수치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전월 대비 3.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휘발유와 연료유는 1년 전과 비교해 각 28%와 54% 넘게 뛰었습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6% 올랐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가 압력을 키웠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한 달 사이 2.7% 급등했고 항공료는 1년 새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높은 서비스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 지원재단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올 여름까지 뉴욕 조직과 합병해 전국 단위 재단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조직은 2002년, 샌프란시스코 조직은 2014년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총 2,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로스앤젤레스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송예빈 이사는 이번 통합이 젊은 세대에게 사회 환원과 상호 지원의 가치를 가르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모금 행사에서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 한인 10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노년층은 2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 한인의 53%가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 혜택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자존심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재단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의원 프란체스카 홍이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7살의 홍 의원은 위스콘신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의회 의원으로 2020년 매디슨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위스콘신은 백인 인구가 80%에 달하는 미국 내에서도 백인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입니다. 홍 의원은 매디슨에서 태어나 셰프로 일하며 7년간 식당을 운영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식당 운영자로서 겪은 어려움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후 가장 큰 도전은 당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주지사가 될 수 없다. 유색인종 여성은 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근 세 차례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중 선두를 차지했으며 예비선거는 오는 8월 10일 실시됩니다. 한국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박상용 인천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에게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사하면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는 편의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리 설명일 뿐 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찰위원회는 대부분의 의혹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이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찰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무기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며 국방부 등 전문 연구소에서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 행랑을 통해 잔해를 안전하게 운송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분석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체 하단에서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확인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을 식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대한미사일 등 다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은 이란도 개발한 삼각형 날개 형상의 자폭 드론으로 최대 50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란뿐 아니라 후티 반군과 러시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박 중이던 HMM 남호호는 미상 비행체 이발에 연속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 잔해를 토대로 공격 주체까지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6: 이제 걱정 그만.
7: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8: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9: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1: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2: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3: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5: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6: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7: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8: NBA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포워드 브랜든 클라크가 어제 오후 샌퍼난도 밸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29세입니다. 7년차 베테랑 선수였던 클라크는 최근 시즌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클라크는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21순위로 지명된 뒤 그리즐리스에서 꾸준히 활약해왔습니다. 그리즐리스 구단은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팀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NBA 커미셔너 애덤 실버도 젊은 선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LA 휘티어 블러바드의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오 직후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휘티어 블러바드 6025번지 일대로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이스트 LA 지서와 소방대원들이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인근 도로를 차단한 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건물 화재는 인명피해와 함께 주변 상가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현장 통제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학업 기간 동안 무제한 체류를 허용하는 D-South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규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부과정 4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4년 이상 체류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불법 체류 방지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번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우수 인재 유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칙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다우니시 가든데일 스트리트와 파라마운트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우니 경찰청에 차량 충돌과 부상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고로 한 명이 숨졌으며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다우니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4: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5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잡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0: 검찰이 오늘 삼성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안에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특정 협력업체와 인물들을 거래배제 목록에 올려 불이익을 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환 대상자는 삼성 임원급 인사들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1: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특정한 경찰이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일주일 뒤에는 사내 서버에 접속해 2만 번 넘게 정보를 조회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사용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치 주인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측이 특정해 고소한 직원 A씨의 경우 IP 주소로 특정된 인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0: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에 걸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차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두 정상은 12일과 13일 양일간 집중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1: 이번 2박 3일간 방중은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무대가 될 텐데요. 이란과 종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밤 베이징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공원 참관, 국빈 만찬, 모레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합니다.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배석하는 정상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농민들의 관심사인 대두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수출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무역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무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양국 핵전력 격차를 거론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아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삼을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면 한반도 정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0: 자금성에 이어 어제 천단공원이 새롭게 중국의 심리전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천단공원에서 외교 행사를 열고 미국을 향한 고강도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국을 향한 외교적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상징물을 활용해 대외 협상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3: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황제가 하늘에 풍년을 빌던 천단 공원에서 트럼프를 맞습니다. 자금성에 이어서 천단을 선택할 속내는 무엇인지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4: 위성 지도로 본 베이징 시내입니다.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유적지가 나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천단 공원입니다. 하늘에서 본 담장은 독특합니다. 남쪽은 직각, 북쪽은 원형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인 천원 지방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기와 지붕에 기념전이 서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워진 목조 건축의 정수로 풍요를 비는 기원의 장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여는 건 단순히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까지 통째로 비우는 파격을 통해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늘 아래 평화를 기원하던 장소의 상징성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2: 当前海湾和中东局势正处于战和转换的关键节点，中方同包括伊朗在内的各方保持沟通，出发点很明确，就是缓局降温，止战促和。
24: 중국은 천단이라는 무대를 통해 미국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리더가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도를 만든 겁니다. 9년 전 자금성에서 위험을 과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천단에서 조화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5: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7: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5: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7: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5: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7: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젤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기술 기업가 에던 밀러가 자신만이 도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는 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산 최적화와 자원 극대화 경험이 없다며 자신은 수십 년간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밀러는 LA 전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에 대해 밀러는 산불로 집을 잃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분노만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프렛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경험도 없고 140억 달러가 넘는 예산과 5만 명의 직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9살에 이러닝 기업 코너스톤을 창업해 50억 달러에 매각한 밀러는 평생 민주당원으로 노숙 예방 비영리 단체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현 시장 캐런 베스가 2019년 이후 주택 생산 30% 감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40% 하락 등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재산 수 1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쏟아부으며 LA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 조나선 비글리오티 기자가 최근 펴낸 책 토치드는 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준비 부족이 참사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책은 산불이 왜 발생했는지와 함께 LA시가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서둘러 재건에 나서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비글리오티 기자는 CBS 모닝스 인터뷰에서 산불 예방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수십 년간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예산을 줄여왔고 소방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풍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사전 대피령이나 전력 차단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채의 주택이 불탔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방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도어대시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계정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캘리포니아 조사 결과 일부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리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나 범죄 경력 확인 같은 배경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플랫폼 회사도 승객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계정 도용을 막고 승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앱 사용자들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이중인증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번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5: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14: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5: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양귀비가 살았던 당나라 시대 보물인 천금여방에는 약재 처방 종류만 무려 6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책에는 감기에는 생강차와 꿀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소갈, 즉 당뇨에는 번데기가 좋다는 것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학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번창하였던 당나라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가 생겨나서 싸웁니다. 원래 큰 나라가 망하면 여러 나라가 생겨나죠. 5대 10국이 시대라고 50여 년 동안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하다가 송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송나라는 역사학계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불가사의한 나라로서 신혜암이 쓴 유명한 소설 수호지도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는 서기 960년부터 300년이 넘게 존재한 나라로서 방대한 관리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화약과 나침판이 발명되었고 철강 생산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그때 송나라는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대국이기도 합니다. 송나라도 북송과 남송으로 나누는데 17년간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이심할 여지 없이 퀸사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도시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베네치아 출신인 마르코 폴로의 눈에 비친 퀸사이, 남송 때 수도였던 지금이 항저우는 지금도 여전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이학 연구를 하였는데 왕실에서 운영하는 의료부서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학생들이 과거를 치루었으며 합격을 한다 해도 요즘 말로 1년 안에 50%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시술을 함으로써 아주 큰 의료적 성과를 거둡니다. 실험 대상이 되었던 상위 군인들은 불쌍하지만 그 당시에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는 중국의 사상은 모택동 주석 때와 같이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 다음으로 오는 원나라의 몽골과 칭키스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란 상황은 전혀 개선된 게 없는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고요.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일정 부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남우호 피격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거를 일단 피격이라는 점은 확인이 됐고요. 우리 청와대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 신중한 입장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가 강해졌어요?
4: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3: 네.
4: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민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 26척에 달하는 우리 선박들 그 다음에 관련된 선원들 보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3: 예.
4: 전쟁 중이고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그 미국도 지금 장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일단 원인이 외부 공격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일본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을 두 번이나 타격을 했으니까 우연은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단은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3: 예.
4: 일단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페르시아만 혹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 선박에 대한

0: 이란 관계도 있고, 또 이란이 이 본인들이 공격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보험 문제가 있어요.
1: 아, 예, 예.
0: 보험사가 HMM에 이제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 있고, 만일에 HMM 그 선박 자체 관리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은 이제 HMM이 져야 되는 거고.
1: 그렇죠.
0: 지난해 건조된 신조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자체 결함이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소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외부 공격이다 그러면은 이란이 했다 그러면 사실 그 보험사가 구상권을 이란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돈 문제가 예.
0: 예, 돈 문제가 있죠. 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외부 피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란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좀 복잡하죠.
1: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민간 선박 피격됐을 때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왔던 겁니까?
0: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부분적으로는 아. 전략적 모호성을 예. 유지해왔어요. 예를 들면 나무 피격 유사 시기에, 왜냐하면 나무 피격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역 통제 무력화를 위한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
1: 예.
0: 안에 있는 선박들을 자유항행이 가능하게 했다는 작전을 개시한 직후였거든요.
1: 네.
0: 이때 여러 측이 피격을 당했고, 이때 아.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은 지금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는 이란 중앙정부는 입장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는데,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는 생명수비대 지역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없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란 내에
1: 없어요,
0: 혼선이
1: 이거는?
0: 있는지.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은 이제 엔진이나 이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로 수정이 되는데요. 이 잔해를 수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부품들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네. 끝까지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거 뭐 우리 거 모두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가능,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1: 뭐 이름표를 그러니까. 붙여온 거 아니니까. 예.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를 빙자해서 남들이 공격했다, 이스라엘 했다, 미국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우리 비무장 선박,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봐야죠.
1: 그렇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중하다 보니까 비상비행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신중해야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뭐 비상의 비행체 뭐 기분 같아서는 우리 함대 보내서 우리 기동함대가 있거든요. 즉시 네, 기동함대가 네. 뭐 호르무즈협 뚫고 선박 가져 데려온다 이러면 뭐 속시원하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에 홍해 입구에 지부티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지금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1: 아.
0: 그리고 미국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도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호르무즈협이라는 3-40km의 좁은 폭 안에 아무리 최적화된 이 전함이나 이지스함, 강력한 군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함정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해역에서 드론과 대함미사일에 완벽하게 자신이 개한방공, 본인 자함은 물론이거니와 함대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함정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군사력 투사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토나 일본 우리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아무도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관을 안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이걸 참전을 어떻게 해요?
0: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 조약에는 그 동맹국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침략을 예. 받았을 때 도와주게
1: 그러니까,
0: 돼 있지
1: 예.
0: 침략 전쟁은 도와주게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된 조약에도 침략을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0: 우크라이나 지역엔 못 가고요.
1: 아.
0: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쿠르스크에 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번 이 미국의 침략전쟁에는 참가해서 안 됩니다. 그런 법적인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이 공간적 동맹의 범위가 태평양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저쪽은 지금 인도양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이나 아, 전쟁과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닌.
1: 네.
0: 평화적인 목적의 해양 자유연합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거는 아. 침략 진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작정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없는 거죠. 예.
1: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에 의한 피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한국군 파병 이것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파병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거부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거는. 그러나 이제 해양 자유연합 그 전쟁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만의 예, 자유항행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이걸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을 한다. 아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아, 국제 통항에 기여해라. 이 얘기가 만일에 제안이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뭐 우리 전쟁 아니야 이러긴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위험하다. 그건 지양돼야 네. 된다. 만일에 영국과 프랑스도 이미 피격당했고 이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인근에 신속 기동할 수 있는 함정들을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제적인 해양 네트워크, 해양 자유연합 이게 만일에 구성이 된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엔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우리 단독으로 용감하게 우리가 한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우리 군의 어떤 안전, 또 우리 국가 안보 이익,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강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네. 공격 수단과 주체를 빠르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0: 일단 또 하나 딜레마는 우리가 이란의 공격 주체를 확인해냈다고 하더라도
1: 네.
0: 이게 국제적인 이 공동조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조사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거부해버리면 본인들도 조사에 참여하겠다.
1: 네.
0: 그런데 이미 이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남원은 이제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 감식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뭐 쉬운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좀 정부 입장이 난감하죠. 이란의
1: 않네요.
0: 입장을
1: 예.
0: 거의 명백하게 정황상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이제 불러서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처치
1: 까진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 같죠.
0: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게 처치거든요.
1: 예.
0: 근데 처치는 아니고 아마 상황에 관해서 협의를 했던 것 같고 이란 대사도 직후에 상황 설명을 물으니까 본국에 확인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미묘한 입장의 변화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호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전단이 좀 길어졌는데 전쟁 상황 자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 이거는 협상이 완전히 교차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란 정부는 아무런 양보도 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비난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휴전 어떻게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영원한 전쟁은 없죠. 뭐 양측 다 전쟁을 대규모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합의한 게 포괄적 일괄타결이 아니고 단계적 합의. 일단 MOU 같은 초기 합의하고 복잡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이
1: 네.
0: 정략 결혼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정략 결혼이니까 이제 나중에 혼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혼수 갖고 이제 싸우겠다 이건데, 그 결혼 합의한 것 자체에서 먼저 내가 우위에 있겠다라고 지금 그 삿바싸움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은 권한 자체는 폐기하지 않되 사실상 폐기. 0% 농축으로 20년 정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폐기거든요. 그다음에 네. 기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반출. 요 입장이고, 이란은 20년은 너무 길다. 기한을 좀 확 줄이자.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은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희석시켜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다음에 유사시 반출한 합의가 깨지면 우라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사실 좀 줄어들었어요.
1: 아.
0: 간격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란의 농축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권한을 없애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1: 네.
0: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농축 권한은 주되 0%로 하지 않는 걸 20년. 그럼 살짝 중단이거든요.
1: 아, 네네. 좀 물러섰네요.
0: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좀 거부하는 거지 양측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다.
1: 아.
0: 그러니까 많이 좀 입장은 좁혀졌는데
1: 네.
0: 지금 이 MOU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향후 세부 합의에서 기선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깔딱고개 서로 지금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좀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극적인 타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이 소식 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를 미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를 원래 합니까?
0: 가끔 합니다.
1: 어...
0: 북한한테 써먹습니다. 북한한테. 예. 북한이라든지.
1: 너 저기 니네 집 앞에 우리 잠수함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쩍 말싸움하다가 슬쩍 주머니에 있는 칼 보여주는 거죠. 나 이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예.
0: 원래 그걸 숨기고 있어 무서운 건데.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엔 저렇게 안 했거든요.
1: 네.
0: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데 지금 핵잠수함 보여줬다고 해서 뭐 핵잠수함을 이란을 때릴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그게 괜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0: 예, 불량 국가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의 딜레마다.
1: 아.
0: 대규모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미 전쟁 권한법 두 달도 지났고 미국 내 3분의 2는 또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1: 예.
0: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지금 유가는 뭐 천정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해서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킨다? 그럼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지상전 준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겁주고 핵잠수함 보여주고 이란도 꼭 똑같죠. 뭐 갈리버프 우리 다 돼 있다 깜짝 놀라게 네.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충돌은 이란과 미국보다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1: 네.
0: 서로 목줄을 쥐는 이란은 호르무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권. 이걸 갖고 지금 싸움하는 양상. 그러니까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고 그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선 싸움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갖고 서로 역통제권 충돌하고 있고 서로 압박하라는 모양새가 빨리 내 안을 받아라 네. 이런 이제 그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네. 보니까 양쪽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작권 조기 완수,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어떤 도움 같은 것들. 이렇게 약간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맹의 부담에 대한 분담,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0: 일단은 뭐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로 트럼프식에 돌아섰고요. 줄 건 죽을 받을 건 받아야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란 침략 전쟁에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예, 전쟁 이후에 해양 자유연합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예, 자유 항행권이나 이런 국제 기여는 해야죠.
1: 네.
0: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미 이제 한미 마스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이 됐고 또 우리가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동조해주면서 또 우리가 얻을 건 얻는 그런 이제 협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이 전작권 환수, 우리 정부는 2028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2029년에나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아마 아니 그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국도 뭐 전작권을 뭐 자기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1: 지금 더더욱
0: 어차피 예. 주한미군이 지금 대북 억제력에서 중국 억제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작권을 부여해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1: 네.
0: 본인들이 또 상의에 설 수 있는 안전조치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작권은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인 거고 그리고 뭐 세계 5위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다.
1: 그건 그래요.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트럼프 생각은 이란 얘기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떤 예. 전환점,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편에 서길 바라는데 중국이 지금 화나 있거든요. 이란 전쟁의 네. 불똥이 중국에 튀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습니다.
1: 네.
0: 미군 전력이 지금 아라비아를 가 있으니까.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제비상경제관원법 위헌 그다음에 이 무역법 120조도 위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1: 그렇죠. 네.
0: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민주정상회담이.
1: 알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주 지금 숨겨진 강자로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K-뷰티 수출 호조 그리고 고객사들의 주문도 확대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퍼시픽 이쪽도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별로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는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제가 앞서서 숨겨진 강자로 화장품주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습니까? 진짜예요?
2: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뭐 K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K방산, 네. K컬처, K-팝. 근데 사실은 K-뷰티가 그 등급에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K-뷰티의 강세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강세가 세고요.
1: 예.
2: 저는 아직 피크도 오지 않았고 이제 중간쯤 왔나?
1: 그거밖에 안 돼요?
2: 예. 실제 이제 작년 수출액을 보면 알 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산자부에서 전략 수출 품목을 정하는데 작년부터 K-뷰티 상품제가 그게 편입이 됐고요.
1: 네.
2: 실제 작년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한 114억 9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115억 정도 달러인데 올해 그 1분기에 지금 3월 달까지 수출액이 나왔는데 작년이 115억 달러잖아요. 1분기 총 수출액이 31억 달러입니다. 이 추세면
1: 예.
2: 1분기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안 팔리는 시기잖아요.
1: 네네.
2: 그죠? 화장품도 이제 클럽 시즌이나 시즌을 타는 상품인데
1: 1분기가 안 팔립니까? 화장품은?
2: 그렇죠. 4분기 가고 나면 네. 올해 수출액을 뛰어넘을 것 같고
1: 네.
2: 또 이제 아주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들 속에 화장품 그러면 중국 사람들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 2021년까지는 전체 수출액의 한 62%가 중화 네. 쪽이었어요.
1: 소위 말하는 그 따이국 말 이렇게 보따리 산들.
2: 그렇죠. 예. 그런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1: 예.
2: 26.7%로 줄었고 반으로 줄었고 어디가 늘었느냐 미국 유럽이 늘었습니다. 그 화장품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진출이 네. 그걸 다 차지해버렸어요.
1: 이거는 그러면은 내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2: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아모레퍼시픽이 왜 주춤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K-뷰티 왜 잘 나가라는 질문을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LG생활건강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부기 그러면 LG생활건강
1: 그렇죠.
2: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1: 지금 두 회사가 다 오늘 주가 2%대
2: 맞습니다.
1: 빠지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이 종합화장품 회사는 그 수출 곡선과 똑같이 중화 쪽으로 중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좀 적어들었고 예. 반대로 우리나라가 뭐에 강합니까? 제조에 강하잖아요.
1: 네, 네.
2: 제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ODM이 강하단 말이에요.
1: 네.
2: ODM이 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두 번째 강한 게 뭐냐면 우리가 K방산 K조선에서 강한 게 낫기가 빠르죠.
1: 아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빨리 그러니까 해주는 거.
2: 유행이나 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주고 딜리버리가 빠른데 여기가 K컬처가 합세합니다.
1: 네.
2: 합세해주면서 글로벌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이 네. 뜨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APR.
1: 맞아요.
2: 그다음에 뭐 구두 다이 걸 조선미녀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거기다가 SNS 활동이나 글로벌 이커머스 쪽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완전히 지금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 그러면 지금
2: 네. 한국 화장품에 바뀐 상황인 거예요.
1: 그 기능성 화장품은 그런데 아모리 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이거 종합 화장품을 예.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추세에 일단 한 발 뒤쳐져 있고
1: 네네.
2: 스피드에 뒤쳐져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중화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바뀌면서 예. 그쪽은 원래 종합 화장품 강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추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많이 쓰십니까?
2: 저는 안 쓰죠.
1: 저는 지금 기능성 화장품, 종합 화장품 말씀하셔갖고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이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창립 81주년이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네요. 1932년에 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당시 뭡니까?
2: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동구리 뭐. 제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게 예. 이제 시작은 원래 그 이 창업주는 서성원 회장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현재 서경배 회장의 부친이 되겠죠. 서성원 회장이 창업주인데 사실은 그 이전 창업한 사람은 서성원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1: 예예. 예.
2: 그러니까 서경배 회장의 할머니가 되겠죠.
1: 네.
2: 그러니까 윤독정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평양에 사셨어요.
1: 네.
2: 평양에 사시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삼남 삼녀를 놓고 김정 여사가 개성으로 내려와서
1: 네.
2: 가세가 어려웠는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개성이 당시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1: 그렇죠. 네네.
2: 20세기 초기만 해도 이때 시즌에서 이제 상인들로부터 등장기름, 들기름, 머리기름 이런 걸 사가지고 머리기름을 만들었어요.
1: 머리기름.
2: 이게 막 동동구리모의 네.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서성원 회장은 사실은 뭘 담당했냐면은
1: 예.
2: 이제 중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개성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5km거든요.
1: 네.
2: 자전거로 남대문 시장까지 도시락 세 개를 싸들고 새벽에 출발해서 와서 원료를 사가지고 네. 원료를 수급하는 그 일을 하면서 네. 어머니를 도왔던 게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의 시작이었습니다.
1: 당시에 자전거 기능이나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건데.
2: 그러니까 왕복 180리 네. 길이니까 어마어마한 걸 했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상인의 뭐 기술이라든지 품질 제휴라든지 기업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깨우치면서 이제 해방을 맞은 거죠.
1: 네.
2: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주년이 그랬잖아요.
1: 네.
2: 그래서 81주년이 된 거예요. 46년에 원래 2월에
1: 예.
2: 이제 해방 이후에 태평양 상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작한 거는
1: 예.
2: 이게 47년도에 남대문 시장 근처에다가 태평양 화학공업사라는 간판을 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제대로 이제 시작한 해는 바로 그때가 됩니다.
1: 그 태평양이 태평양 돌핀스의 그 태평양입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
2: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단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다른 이름을 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이름 단 거는 원래 서성원 회장이 2차 대전 말기에
1: 네.
2: 41년도, 45년도 초에 징병을 갈 뻔했어요. 2차 대전 말렵에.
1: 네.
2: 다행히 안 가, 일본 패망하면서 안 가면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견문을 넓히다가 이제 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름이 아모레퍼시픽인데
1: 퍼시픽이네.
2: 퍼시픽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태평양의 예. 이름은 현재 서경보 회장의 형, 그 이제 서성원 회장의 자녀가 그 형제가 있거든요.
1: 네.
2: 서경보 회장은 차남이고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은 태평양 이름을 가지고 태평양 건설을 가져 나가고 이 차남인 서경보 회장이
1: 예.
2: 이 원래 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던 이 화장품 쪽을 가지고 아모리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금까지 돼 있는 거죠.
1: 그러면 뿌리가 어쨌든 태평양이라는 뿌리는 이쪽으로 이어진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동동구리무나 동백기름 같은 거는 어렸을 때는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는 편이라. 아, 그런데 이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화장품 신화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미스코리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스코리아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예. 볼 때는 독특한 그 영업 방식이 사실은 현재 예. 아모리퍼시픽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업 네. 방식이 뭐냐면 우리 이제 연배가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옛날 어릴 때 예. 아줌마들이 방판 해서
1: 있어요. 예, 본 적 기억나요.
2: 다 누구나 한국에 살면 네. 거기에 있을 텐데 이걸 시작한 게 바로 아모리퍼시픽입니다.
1: 아, 그 방식 자체가 여기서 네, 시작한 거예요?
2: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모리퍼시픽을 키웠던 큰 운동력이 됐죠.
1: 그때 뭐 태평양 아줌마 이렇게 불렀던 분이 그런 분들.
2: 그게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아모리라는 이름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예. 당시 64년도에 방판을 시작했거든요.
1: 네.
2: 예, 태평양이 방판을 시작하면서 방판 조직을 만들면서 이 방판 조직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응모를 했어요.
1: 네.
2: 이름을 새로 바꿔보자. 100여 편의 응모를 했는데 그때 선택된 게 바로 아모레라는 이름으로 선택돼서
1: 그럼 방판에서 이 이름이 나온
2: 맞습니다.
1: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그 아모레와 태평양을 합쳐서 아모레 패스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 현재 아모레 패스픽의 기반을 완전히 잡은 거는 60대 네. 시작한 이 소위 말하는 아모레 아줌마의 방판 조직이 시작했고 그때가 생각해보시면 63년도가 또 뭐가 겹쳤냐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 네.
2: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아~
2: 살기가 힘들었죠. 아,
1: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네,
2: 그분들의 네. 생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방판으로 사실은 역할도 했었고 굉장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아모레퍼시픽 도약을 한 게 됐고
1: 네.
2: 두 번째는 이 서성원 회장이 이제 프랑스 같은 데를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고요.
1: 네.
2: 나름대로의 그 한국화를 시킨 것도 큰 공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뭐 설화수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한방 화장품 계열 있죠.
1: 아, 네, 네.
2: 이거를 이제 또 하나 개척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문 판매 이런 유통 혁명 거기다가 한국화 여기에다가 또 하나 곁다리로 미스코리아 같은 것까지 네, 그렇죠. 겹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말씀하신 설화수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2019년도에 피크를 찍고는 사실은 네. 하락기에 들어섰습니다. 2019년도에 아까 제가 2021년 수출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1: 예.
2: 그때만 해도 전체 수출의 60몇 프로가 이상이 중국 중화권이었는데 여기에 아모레퍼시픽과 일상화건강이 수출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이 급증을 했고
1: 네.
2: 그 실적이 곳에 나타나서 한때는 우리가 책임부 회장이 이건희 회장 다음에 부호였습니다.
1: 아, 그 정도까지
2: 올라갔죠. 그게 2019년도쯤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매출이 5조를 넘었었고 영업이익 4천억이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마천루의 저주를 가끔 이야기합니다.
1: 네. 네.
2: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피크를 쳐서 새로 지은 몇몇 사옥이 있는데 롯데타워 그리고 용산의 아모레 네. 그 퍼시픽 타워가 있죠.
1: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2: 사실은 그때가 피크였어요.
1: 네.
2: 사실 마천루의 저주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를 칠 때 보통 새로운 사옥을 짓거든요.
1: 네네네.
2: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1: 아.
2: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부터 뭐가 있었죠?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2: 그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우리가 초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보따리 상들이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중국 화장품 팔았는데 이게 다 막혔고
1: 오가지 못하니까
2: 그렇죠. 아, 예.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뭐가 이랬냐면 중국에서 자체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 소위 말하는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이네요.
2: 예. 그 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거의 쇠락기로 2023년에 저점을 찍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3조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 아.
2: 그러다가 올 지난해 다시 4조 원대로 이제 막 회복하고 네.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설록 이거를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오설록을 보면은 식품 계열이고요. 후계 구도랑도 영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2: 오설록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을 살리는 어떤 효자 종목은 아니고 사실은 보면 이 서성환 회장, 창업주 네. 서성환 회장이 아무리 퍼시픽을 개발사를 보면 외국 걸만 무조건 벤치마킹 하지 말고 우리나라 걸 다른 데로 살리자는 취지로 개발 전략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뭐 한방 화장품, 네. 인삼농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차였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쟁뚱맞을 거예요. 오슬록이라는 차인데 이게 네. 아무리 퍼시픽에서 하지? 그러니까 서성훈 회장께서 이 녹차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깊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제주도 가서 오슬록 공원을 가봤을 텐데요. 네. 그걸 이제 조성도 하고 녹차를 굉장히 그 화장품도 하지만 그 오슬록을 키우면서 나름대로의 가업 유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록을 누가 경영을 가지고 오고 그걸 직접 하면 경영과 성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까지 말 정도 나올 정도라서 지금 서경배 회장은 딸만 둘이죠.
1: 네.
2: 서민정과 이제 장녀와 차녀가 있는데
1: 예.
2: 아시겠지만 장녀는 원래 장녀가 경영과 성질을 하는 줄 알고 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고 8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서
1: 네.
2: 이제 그 상대는 우리가 CU라고 알고 있는 그쪽
1: BGF
2: 홍나이 여사 예. 쪽 집안이죠. 그쪽 삼성 가게 됩니다. 그쪽에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사실 지금 두 번 불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지금 다시 경영에 들어오면서 둘째가 경영 승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 나올 때 오슬록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2: 그렇죠.
1: 얘기네요.
2: 지금은 예. 제게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1: 예.
2: 실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퍼시픽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은 더마라는 전략입니다.
1: 더마.
2: 더마가 예. 뭐냐 하면 이게 더마 뷰티라고 그러거든요.
1: 예.
2: 지금 올리브영에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갈 텐데 올리브영에 가면 에스트라는 제품을 누가 할 거예요. 완판 계속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뭐 세포, 피부 세포 네.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이전에 화장품은 단순히 뷰티였다면
1: 네.
2: 최근에 화장품의 그 트렌드는 건강, 바이오, 제약, 뷰티가 네. 합쳐집니다.
1: 그래서 기능성인 겁니까?
2: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 기술로 가는 게 바로 더마라는 걸로 아무리 퍼시픽이 지금 전략을 바꾼 상태에서 더마 전략을 펴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브랜드가 에스트라하고 코스 알렉스라는 브랜드인데
1: 네 에스트라는 들어봤어요.
2: 네, 네. 이게 지금 살리고 있고 그리고 영업 채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트릿으로 시작했다가 그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버렸죠. 지금은 네. 뭐 백화점 방판 중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MBS 그래서 멀티 브랜드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와 온라인 판매로
1: 네.
2: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 요즘은 확실히 온라인 판매가 그렇죠. 대세긴 하니까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오설록은 어떤 상징성이 있고
2: 네.
1: 지금 먹여 살리는 건 더마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여기서 서민정 씨, 서호정 씨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서민정 씨는 두문불출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정 씨가 1995년생이거든요. 네, 95년생인데
1: 예.
2: 이 그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제일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죠. 왜냐하면
1: 예.
2: 대원외고 졸업하고
1: 네.
2: 아 저기 서민정 씨가 91년생입니다.
1: 91년생. 네,
2: 동생이 예. 95년생이고요.
1: 예.
2: 91년생인데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다음에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팅에 있다가
1: 아우 엘리트네.
2: 그다음 아무리 퍼시픽의 경력 사원으로 들어와서 실제 그 중국 그 장강 상경대학원에서 MBA를 하면서 중국 시장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때만 해도 누구나 서민정 씨가 뭐 이 후계자 이렇게 봤는데 2020년에 이제 그 보강 창업 투자 홍석준 회장의 아들인 정환 씨하고 결혼하고 네. 8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그 뒤로는 다 이제 두문불출로 바뀌면서 지금 후계자에서 멀어진 것 같고
1: 본인이 원하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2: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둘째인 서호정 씨가 사실 1년 전만 해도 그룹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거든요. 둘째는 95년생인데 이제 이건 전공을 호텔 경영학을 했어요.
1: 네.
2: 코넬대에서 마찬가지로 2018년 졸업한 뒤에 경력이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이제 자회사인 오슬록에서
1: 네.
2: PD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 아 이거 완전히 갑자기 네. 튀어나왔다고 봐야겠네요.
2: 그러다가 현재는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분입니다.
1: 네.
2: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 그룹은 이 홀딩스 지분이 제일 중요한데
1: 네.
2: 이게 2.28%를 보유하면서 언니 서민정 씨와 근소한 차이까지 꺼냈습니다. 아 그러면 후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1: 정황이 네, 여러모로
2: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네.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요. 후계 구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퍼시픽에 대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건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실제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 에너지 시설 공습 등을 통한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 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7: 경량급 장수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 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죠.
6: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 전쟁 시작 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는데 계획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문으로 전쟁이 끝난 뒤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 쿠나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5: 이번 2박 3일간의 방중은 트럼프 직인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무대가 될 텐데요. 이란과 종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밤 베이징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공원 참관, 국빈 만찬, 올해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합니다.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배석하는 정상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농민들의 관심사인 대두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수출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무역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무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양국 핵전력 격차를 거론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아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삼을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면 한반도 정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무엇보다 무역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9년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 방중했을 때 중국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이른바 황제급 환대를 선보였습니다.
5: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 황제가 하늘에 풍년을 빌던 천단 공원에서 트럼프를 맞이합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을 선택한 송대는 뭔지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위성 지도로 본 베이징 시내입니다.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유적지가 나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천단 공원입니다. 하늘에서 본 담장은 독특합니다. 남쪽은 직각, 북쪽은 원형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인 천원 지방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기와 지붕에 기년전이 서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워진 목조 건축의 정수로 풍요를 비는 기원의 장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여는 건 단순히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까지 통째로 비우는 파격을 통해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늘 아래 평화를 기원하던 장소의 상징성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10: 当前海湾和中东局势正处于战和转换的关键节点。中方同包括伊朗在内的各方保持沟通，出发点很明确，就是缓局降温，止战促和。
9: 중국은 천단이라는 무대를 통해 미국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리더가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도를 만든 겁니다. 9년 전 자금성에서 위험을 과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천단에서 조화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대응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아랍에미리트는 남우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1: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그제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5: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3: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12: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남우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14: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2: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4: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12: 이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15: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 인력은 쟁의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1: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3: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4: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어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다! 뉴와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4: 네.
3: 힘들어요?
4: 제가 부울경 쭉 돌고요. 오. 어제는 아산까지 갔다
3: 아산까지?
4: 왔습니다.
3: 네. 그러면은 우리 뉴스 특보에서 자세한 뒷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4: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3: 아, 오케이.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워싱턴에서 날아온 계산서입니다.
3: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만났네요.
4: 네.
3: 6개월 만에 얼굴을 본 건데 분위기 어땠나요?
4: 일단 겉으로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일단 회담 테이블에 양국 국기 그려진 쿠키도 올라왔고요. 벽에는 두 장관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해그세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3: 그래요?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맹 좋다. 그런데 너희가 좀 더 어깨를 나란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3: 어깨?
4: 네.
3: 이게 뭐예요?
4: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 더 내라는 겁니다.
3: 아, 돈 더 내라.
4: 네, 구체적으로 국방비 좀 더 부담해라 이런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진정한 부담 분담.
4: 네.
3: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give and take 안보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얘기가 좀 나왔네요.
4: 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3: 네.
4: 해그세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는데 한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3: 네.
4: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3: 어떤?
4: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남호호가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배도 맞았으니까 너희도 같이 와서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 그러면은 네. 청와대는 어떤 생각이에요?
4: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이제 신중하게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국방 입장에서는 파병이나 기여 수준을 두고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좀 논의가 됐다라고
4: 네.
3: 하네요.
4: 네.
3: 우리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 네.
3: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온도 차가 확실하게

0: 해야 되는데
1: 네네.
0: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자권이랑 방위비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까지 다 얽혀 있는 고차방 정식으로 보여집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두고 장관급에서 미리 이견 조율을 좀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헤그세스 장관이 쿠키를 같이 주긴 했는데
0: 네.
1: 함께 던진 청구서가 워낙 명확해서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 보입니다.
0: 와중에 트럼프는 또 이란 압박에 나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친 입 다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두고 지금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가망이 1%뿐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0: 네. 특히 주목할 게 해방 프로젝트 재개 카드로 보여지는데 이게
1: 네.
0: 뭔가요?
1: 이게 원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전력을 총동원해서 일단 상선들을 좀 탈출시키는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협상한다고 하고 나서 멈춘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아, 이거 참. 트럼프 생각이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뭐가
1: 네.
0: 뭔지 모르겠다 그런
1: 네.
0: 생각이 들고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이랑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1: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0: 뭡니까?
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중국 방문을 앞두고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란의 항복을 좀 받아내서 내가 평화의 사도다 이런 이미지를 좀 굳히고 싶었는데
0: 네.
1: 일단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워싱턴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요.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두 번째 뉴스는 자신감 되찾은 장동혁입니다.
0: 네? 왜 자신감을 되찾아요?
1: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안에 좀 갇혀
0: 네.
1: 있었거든요. 제가 불과 2, 3주 전에 여야 대표가 어디 이렇게 움직였냐, 이걸 지도에 딱딱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갔다가 또다 강원도 갔다가 민주당의 험진 대구까지 계속 현장을 돌았었는데
0: 네.
1: 이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거의 국회 안에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부 일정이라고 해봤자 좀 일산의 킨텍스 축제 간 거랑 또 서대문의 연희동 카페 간그 정도밖에
0: 오, 그래요?
1: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여의도 밖을 잘못 나간 거죠. 박미성과 논란이 좀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당 안에서도 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눈에 덜 띄는 게 선거에 도움되겠다 이렇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발로 뛰었고 야당 대표는 사실상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니, 그런데 왜 장동혁
1: 네.
0: 대표 행보가 왜 달라졌냐고요? 왜?
1: 네, 일단 우리 장 대표 확실히 달라졌다. 우리 아예
0: 확실히?
1: 달라졌다. 이런
0: 아이고.
1: 수준인데 지금 지원 유세 보면 좀막 분위기 완전 달라졌거든요.
0: 네.
1: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박민식 그전 장관의 개소식 갔다 왔는데
0: 네.
1: 여기서 장 대표가요. 큰절도 하고
0: 큰절했어요?
1: 만세도 부르고 네. 지지자들한테 장동혁 연호까지 좀 시키더라고요.
0: 그 지지자들 몇 분이나 되시던가요? 이렇게 보면.
1: 일단 추산을 해보면 그 개소식 측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2,5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던데 그것보다는 좀 모자랐다 이렇게 보였고요.
0: 네.
1: 심지어 장 대표는 본인의 어머니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가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봤던 장 대표 모습이랑은 완전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장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사퇴 요구에 내몰리고 박미성과 논란 좀 내몰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그 굳은 표정이랑 완전 딴판이다. 이제는 이제 울산 찍고 충남 갔다가 경북, 충북, 심지어 광주까지 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장동혁 대표 왜 이렇게 분위기나 생각이
1: 네.
0: 달라진 거예요?
1: 아,
0: 왜
1: 그러니까.
0: 활발히 활동하는 거예요?
1: 선거판이 이제 막판에 다가올수록
0: 네.
1: 국민의힘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온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시효 특검 좀 추진을 하고 남우호 피격 같은 안보 이슈가 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한테 호재가 왔다. 민주당의 악재는 우리한테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영남권에서 샤이 보수가 다시 움직인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해볼 만한데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세 현장을 가보면 분위기 좀 뜨거운데요.
0: 진짜요?
1: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몰리는 곳이 이제 개소식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의 인기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좀 박수 소리에 힘을 받는 건데 현장을 돌면서 그런 자신감이 채워지다 보니까 장 대표도 자신감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아, 어제 한 언론 매체 단독 보도에
1: 네.
0: 의하면은 부산 지역에서 최고위원회 열려고 했더니 부산 지역
1: 그렇죠.
0: 출마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잠깐만, 잠깐,
1: 잠깐 오지
0: 참어,
1: 마세요.
0: 참어
1: 네.
0: 이래서 무산됐다라는 보도도
1: 네,
0: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세력도 굉장히 분명해요.
0: 네.
1: 오세훈 서울시장도 일단 장대표 부르지 않겠다, 오지 않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서울과 부산에서
1: 네.
0: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장 대표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이 선거에 또 어떤 변수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1: 네.
0: 세 번째 뉴스 뭡니까?
1: 세 번째 뉴스는 강훈식의 후임은 누구입니다.
0: 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태로
1: 네.
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아산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제가
0: 네.
1: 두 후보 둘다 인터뷰를 하고
0: 인터뷰까지
1: 왔는데요.
0: 했어요?
1: 네, 이번 선거 프레임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0: 오.
1: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의 입 민주당 전은수대, 탕정 며느리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 이런 구도였는데요.
0: 오.
1: 어떤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전은수 후보는 실제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이었다면 이제는 아산의 대변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그리고 정책실장이랑 직접 소통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든 정책이든 중앙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인터뷰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전훈수 후보가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또 청와대 대변인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들을 만난 거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기자들, 또 대통령, 피고인 이렇게 다 만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강점으로 소통 능력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0: 그럼 국민소통 비서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랑 소통을 잘하겠다. 그래서 아산 유권자들이랑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 네.
1: 반면에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 전략을 구사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전략입니까?
1: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는 뼛속까지 아산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아산에서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탕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탕정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살았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실제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진 시아버지 병간호 했던 얘기랑 시부모랑 같이 아산을에서 농사 짓던 얘기, 그리고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던 얘기까지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훈수 후보가 중앙이랑 연결된 후보를 내세웠다면 김민경 후보는 동네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아는 후보다. 이걸 각각 밀고 있는 겁니다.
0: 이분들이 유권자 만나는 것도 취재를 한번 해보셨어요?
1: 네,
0: 아니면은
1: 그럼요.
0: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던가요? 아니면은 좀 유권자들이 먼저 다가오던가요?
1: 어떤 정도였냐면 일단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식사를 할 때도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고 나와서도 또 인사드리고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면 둘다 먼저 와서 응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재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먼저 들어왔다, 나한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산을 후보 같은 그 국민의힘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역 밀착형 인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요즘 선거판 보면은 네거티브 서로 공격하는 게 많잖아요.
1: 네.
0: 거기 아산을도 네거티브 좀 있어요?
1: 아니요. 제가
0: 없어요?
1: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두 후보 다 일단 네거티브 공방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0: 안 해요?
1: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빠 논란이, 손털기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진 카메라 기자를 안 받는 이런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아산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두 후보 다 인터뷰 내내 자신의 강점만 얘기를 했지 상대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이 이래서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심지어는 지역 축제 가서는 서로 김치 먹여주면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오히려 선거 문화 이걸 좀 전국 후보들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0: 안 돼요. 배우면
1: 했습니다.
0: 안 돼요.
1: 왜죠?
0: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선거운동 하면은
1: 네.
0: 저희가 아이템 다룰 게 없어요. 싸우셔야 저희가 아이템도 다루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두분 오늘부터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후보로 출격한 전우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인터뷰도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뉴스 뭡니까?
1: 네, 마지막 뉴스는 동시 개소식 후폭풍입니다.
0: 아, 하태요.
1: 네.
0: 이거를 왜 제일 첫 번째 뉴스로 안 잡았나?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개소식 다녀오셨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일단 두 후보의 개소식이 걸어서 10분 거리였고요. 어. 그리고 시간도 같은 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소식의 분위기를 막 구별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네. 동시에 개소식을 연 것도 이제 뭐 경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핵심은 개소식에 누가 진짜 북구 주민을 모았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도 외부 세력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맞붙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인도 데려오고 장애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러니까 실제 주민을 불렀다. 힘 있는 정치인 아무도 안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후보야말로 전국 팬클럽 버스 불러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드훈이 총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부산에 내려가서 두 개소식 둘 다 봤는데 둘 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박민식 후보 쪽은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송은서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중진급이죠.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전 대표들 의원들을 총출동했고요. 그러니까 당 조직력을 과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측은 이른바 위드훈이 팬클럽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멀리서 온 지지자들도 꽤 보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이제 현역 정신을 집결한 거였고 다른 한쪽은 팬덤 집결이었던 겁니다.
0: 개소식 끝나고 박민식 후보 직접 인터뷰하셨다면서요?
1: 네.
0: 제 욕은 안 해요?
1: 네. 장 대표님 얘기는 안 했는데
0: 관심도 없나?
1: 아닙니다. 일단 한마디로 나는 북구 사람이고 나머지 외부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살듯이 잠깐 왔다 가는 정치인 말고 끝까지 북구에 남을 사람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했고요.
0: 네.
1: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양주 갔다가 또 강서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다시 북구로 온 거잖아요. 이걸 좀 겨냥을 하면서 북구 주민들이 다시 안아줬다. 이게 진짜 고향 정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를 두고는 팬덤 정치다. 유아 독존 정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반발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동혁 대표도 빼고 윤 대통령도 빼고 다 빼고 결국에 친한 개만 똘똘 뭉친 그런 뺄셈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일화 얘기도 물어봤는데
0: 네.
1: 절대 없다 이렇게 없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 했냐면 축구장에 선수들이 이미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왜 룰 바꾸려고 하냐. 축구 11명 다 뛰기로 했는데 갑자기 8명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 추호도 없다. 단 1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저희 뉴스 명당 인터뷰 코너에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남양주 갔다고 하셨는데 남양주가 아니라 분당.
1: 아, 네. 분당이죠.
0: 네. 그리고 이걸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유영 기자님, 내일 뵐게요.
1: 내일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진영래 단일화와 선거 구도를 둘러싼 치열한 머리싸움으로 재보선의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꾀하시는 분입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전은수입니다.
0: 아이고, 이게 아침에 인사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2: 네, 아닙니다.
0: 네.
2: 오늘 공천장 대회가 있어서 충청권 공천장 대회가 있어서 지금 청주로 가는 이동 중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해요.
2: 네. 아,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0: 네, 초등학교 교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청와대 네. 대변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2: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험들을 쌓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뭐 정치를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0: 네.
2: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시절에서는 또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한 1년 이제 저희가 항상 담임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이나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각지대들로 이제 더 이상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큰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0: 네.
2: 법률가의 길을 가면서 좀 넓은 곳에서 사회를 좀 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틈만은 대로 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곤 했었거든요.
0: 네.
2: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개별적인 구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법과 제도를 변경하고 개정하고 하면서 좀 사회의 거대한 그런 모순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네.
2: 네네.
0: 근데 청와대라는 최고의 대한민국 핵심 권력 기관에 있었잖아요.
2: 네.
0: 지금은 이제 출마하시게 되면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고 또 인사드려야 되고
2: 네.
0: 안 힘드세요? 아,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 그립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2: 아니, 핵심 권력 기관이라서 좋았다는 건 아니었는데
0: 네.
2: 저는 이제 대변인 단 이제 부대변인으로 그리고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참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정에서 그리고 국정의 최전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0: 그렇죠.
2: 그것들이 반영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즐겁게 일을 했고 또 지금은 저에게 또 다른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이고 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 또 네. 오늘은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흥분되세요? 어때요?
2: 네. 제가 청와대에서도 원래 빨리 일어났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하는 건 아닌데
0: 네.
2: 마음은 24시간 만나고 싶고 만날 수 있는데 몸이 슬슬 이제
0: 힘들죠.
2: 계속 케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한
2: 감사합니다.
0: 20일 남았잖아요.
2: 감사합니다. 강성재 소장님.
0: 네. 그런데 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나 충남시장 충남지사 후보나 아니면은
2: 네.
0: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 우리 당신은 울산 난갑에 출마했다가 졌다. 이번 또
2: 네.
0: 울산 가야지 왜 여기 연고도 없는 아산
2: 네.
0: 땅으로 왜 왔냐.
2: 네.
0: 무연고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2: 네.
0: 답변하시겠습니까?
2: 네. 지역 연고가 아산의 지역 연고가 없다. 그런 지적은 당연하고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 다만 이제 저도 그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전에서 첫 교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청의 정서는 그래도 몸에 익히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2: 아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앞으로도 계속 뛰면서 채워나갈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산이 좀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이때 필요한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그런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채울 수 있게 힘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거기 강훈식 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였잖아요.
2: 네,
0: 좀
2: 네.
0: 부담 없어요. 워낙 좀 건물이었고.
2: 네,
0: 어때요?
2: 당연히 큰 부담이 있고.
0: 네.
2: 특히 아산은 이제 초선 때부터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제 초선, 재선, 삼선까지 키워주시고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우리 지역이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시켰고 그래서 강 실장님께서 다져놓으신 그런 훌륭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가 더 얹어서 큰 도약을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 네. 지역에 네. 원래 좀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2: 네.
0: 강훈식 비서실장을 도와주셨던 뭐 조직을 담당하는
2: 네.
0: 분들. 그분들은
2: 네.
0: 다 그냥 그래 흔쾌하게 우리 전원수 후보 잘 왔다! 박수 쳐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2: 네. 항상 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올해 정치해오신 분들께는 늘 너무 송구스럽고 좀 죄송한 마음에 그 마음은 아마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왔을 때 너무 반겨주셨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항상 원팀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원만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주는 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강훈식 실장께 주는 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0: 네.
2: 아마 저는 식사 먹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더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 출마하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강훈식
2: 네네.
0: 실장이 따로 좀 불러가지고 전 대변인 네. 여기 가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선거운동 해야 돼
2: 네.
0: 라고 좀 코치를 해주시던가요?
2: 뭐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산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렇기에 너가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을 만나고 많이 보고 듣고 배워라.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네. 지금도 저희 뭐 유튜브 화면에 전은수 네. 후보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띄어져 있는데
2: 네.
0: 그냥 이마에는 겸손이라고 써 있고
2: 아닙니다.
0: 되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2: 네.
0: 드리고요.
2: 네.
0: 저도
2: 감사합니다.
0: 유튜브에서 전은수 후보님 막 선거운동 네. 하는 게 제 알고리즘이 네. 어떻게 떠가지고 봤어요.
2: 그랬더니, 진짜 소장님 한테 네. 떴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그래서 큰 저 뭐 뭐 뭐라고 하죠? 본인 이름 써져 있는 걸 목에 걸고 막 달려가시면서
2: 네.
0: 막 주민들 만나고 인사하고 막 이러시는 모습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2: 아, 네.
0: 그분들 만나면은 뭐라고 하세요? 누구야? 막 이래요? 아니면 오, 잘 왔어? 이래요?
2: 아, 여러 가지 반응을 주시는데 네. 이제 또 그 이런 그 전은수 화이팅! 열심히 해,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2: 또 우리 나 훈식이 형이랑 친한데 뭐 우리 훈식이 형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0: 네.
2: 그래서 다양한 반응으로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반응들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잘하라고 더 빠르게 잘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을 주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님.
2: 네.
0: 이재명 대통령의 백, 강훈식 비서실장의 뭐 배경 이것만 가지고
2: 네.
0: 선거 치를 수 없잖아요. 후보님께서
2: 네네.
0: 아산을 충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로드맵
2: 네.
0: 설명해 주세요.
2: 네. 충청 경제 수도라는 그런 제가 워딩을 썼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 아산이 충청 경제 수도로 도약할 수 있고 그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2: 정부가 최근에 10대 창업도시 추진을 했는데 네 군데 이제 박연이 설립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로 비광역권으로 선정하는데 우리 아산이 이 창업도시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0: 네.
2: 그것과 이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창업도시로서 그리고 경제 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2: 거기에서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AI를 얹어서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를 좀 완성하는 그런 역할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산, 충청의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런 그곳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러한 정책 공약을 달성하려면
2: 네.
0: 그 충남 지사와도 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2: 네.
0: 박수현 후보와는 또 어떻게 공조하고 계십니까?
2: 네. 박수현 후보님과는 이제 저희가 뭐 행사 때도 그렇고 저희 일정 때 자주 뵙고 있는데요.
0: 네.
2: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국정 철학을 충청권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우리 원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오.
2: 네, 최근에 배웠을 때도 박수현 후보님께서 청와대 이제 대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대선배로서 또 저에게 또 아산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새겨드리면서 이제 아산에 접목시킬 수 있게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군요.
2: 네.
0: 근데 제가 전원수 보니까 좀 유감인 게 있어요. 제가 방송 진행하고 패널의
2: 네.
0: 입장에서 조금
2: 네,
0: 좀
2: 말씀해 주세요.
0: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2: 네.
0: 국민의힘 김민경 후보랑
2: 네.
0: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좀 네거티브하고 좀 공격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막 방송 아이템으로도 다루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너무 조용해요.
2: 네.
0: 뭐 김치도 먹여주셨다, 뭐 먹을 것도 먹여주셨다, 뭐 이러한 보도가 나오던데 이거
2: 네.
0: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김민경 후보님도 이제 우리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만나면 일단은 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0: 네.
2: 같이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왔다는 그 목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0: 네,
2: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0: 네.
2: 뵙고 있습니다.
0: 그 우리 전은수 후보님은 좀 부산 출신이고 또 울산에서
2: 네네.
0: 술 마셨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2: 네.
0: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론으로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좀 선거 전략이나 구도 좀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2: 아, 그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주민분들과 현장에 만나면서 그리고 네. 이 보궐선거라는 게 한 달도 뭐 일주일의 시간도 없습니다.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 아산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당과 저도 이제 뭐 짧지만 중앙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험을 하면서 교사로서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들을 한 방에 지금 녹일 수 있겠다. 그런 역량을 갖춘 후보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싸우시라니까요. 왜 안 싸우시고 계속.
2: 아이템을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 아까 AI 뭐 혁신도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함께 네. 민주당에 영입된 부산 북갑의 네. 하정우 수석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출마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2: 네.
0: 좀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
2: 저희가 이제 같이 영입 할 때 저는 내부 발탁 그리고 하수석님께서는 이제 영입 인재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헤어질 때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 못 보겠네.
0: 네.
2: 인사를 하면서 승리해서 봅시다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너무 바빠서 네. 그리고 저도 하수석님께서도 아마 엄청 바쁘게 지내고 막 연락 타이밍도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연락은 따로 못 해봤는데 저는 그 하수석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해 오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 시민분들께서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쇼츠로 네.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한 말씀 하세요.
2: 하정우 수석님 화이팅!
0: 와! 알겠습니다.
2: 네.
0: 그 하정우 수석 승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2: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저희로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뭐 간호를 한다 이런 거는 건방진 얘기 같고
0: 네.
2: 저도 뭐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저희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가까이에서 낮은 자세를 얻는 것인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수석님께서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그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한번 출마한 내가 좀 더 유권자들 만나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2: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네네. 게 맞아요. 그냥 유권자들 만나 뵈면 인사 잘 드리고 겸손하게 네. 하는 게 맞고요. 또 지난 6월부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약 1년 근무하셨잖아요.
2: 네.
0: 좀 큰 틀 차원에서 당정관계 네. 괜찮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삐걱대는 거 아니야? 호흡 안 맞는 거 아니야?
2: 네.
0: 이러한 비판도 좀 많이 했거든요.
2: 아, 네. 그게 또 이제 아마 아이템을 발굴해 낸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2: 저희가 이제 안에서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0: 네.
2: 이런 소통은 사실은 내 이제 사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게 일방적인 지시와 수용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안착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그래요?
2: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이제 고위당정 협의라든지 또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계속 만나가면서 토의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봐왔고요. 특히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절대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후기, 토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도 지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후기와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의 마음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2: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도 계속 뭐 의견을 두루 수렴할 공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민주당 후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아부해가지고 좀 표를 네. 더 얻기 위한 지금 원론적인 멘트는 아니죠?
2: 아, 절대 아닙니다.
0: 그 현안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2: 네,
0: 최근에
2: 네.
0: 좀 논란이 있었던 조작기소 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2: 네.
0: 당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좀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명
2: 네.
0: 대통령이 좀
2: 네.
0: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수기해라 막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2: 네.
0: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물론 이제 정치 검찰의 형량 거래나 강압 회유 등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건 당연히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다만 대통령님 말씀처럼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150% 공감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통령 비판 하나만 해주세요.
2: 비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얼굴이 너무 상하셔서 초기보다 네. 제가 나오기 전에도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최근에 또 눈물도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저희로서는 좀 참모들로서는 네. 좀 굉장히 마음이 또 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0: 비판하시라니까 또 칭찬하시고. 그럼 대통령 SNS 하나 여쭤볼게요.
2: 네네.
0: SNS에서 활발하게 네.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네. 좀 얘기하시잖아요.
2: 네.
0: 그 대변인으로서 힘들지 네. 않으셨어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변인님 이게 뭐예요? 기자들 질문 많이 받잖아요.
2: 네, 저는 오히려 힘들지 않다라고 했어요.
0: 그래요?
2: 만약에 X가 없었다면 네. 대통령님의 대통령께서 비공개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대변인단에서 이제 다듬어서 기자분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X에서 그 진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기자분들이 물어도 그걸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냐 한 줄 두 줄 보면 거기에 명확한 진위가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같이 더 수긍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이제 명확하게 진위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모든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곡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0: 네.
2: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 정책들 토론하고 하는데 과감없이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0: 네.
2: 그런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왜곡시키지 말고 한번 지켜봐달라. 여러 의견들을 달라. 아이디어를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2: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더 좋아요?
2: 두 분 다 좋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여보세요?
0: 네네. 잠깐 끊겼네요.
2: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님 네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네네. 질문이에요. 충남 네. 아산을 주민분들께 짧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가고 들려주세요.
2: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아산을 주민 여러분, 보궐선거는 짧은 기간 임기 동안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뽑는 선거입니다. 아산을 국정의 중심에 연결할 길을 알고 있는 후보, 그리고 아산의 미래를 향한 진정성 있는 후보, 또 열정을 가진 후보, 또 전은수가 아산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전은소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2: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0: 네.
2: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이란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마지막 날 협상이 끝내 결렬된 건데요. 21일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추가 사후조정이나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한중 관계와 국제 정세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4: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소속 의원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4: 국민의힘이 오늘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오전에 출범식이 열린 뒤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미중 정상회담 소식,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랜 대화를 나눌 거라면서도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무역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6: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시간쯤 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곧 이란이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8: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6: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에게 이란을 향한 종전합의 설득을 비롯해 종전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내일 오전 11시로 잡혀 있습니다. 양 정상의 대전은 작년 10월 말 부산에서의 만남 뒤 약 6개월 만이고 트럼프의 방중은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4: 네, 이란 전쟁 휴전 뒤에 한국에 배치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도 확인이 됐네요.
6: 네, 미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던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며 계획된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한 건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리 계획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Parts of the THAAD and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moved to the Middle East. This is after the war. Can you just reassure us that this was all foreseen and part of the plan?
10: I can reassure you that it was all accounted for. Every aspect of this was pored over by the joint staff, by civilian leadership, and represented in pursuit of a very clear goal.
6: 샤츠 의원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 자산을 끌어다 쓰는 뒷북 대응이 아니냐며 거듭 따졌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청문회에서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해 사드 요격 미사일을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호송을 지원하는 해방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주 동안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장비 수리와 교체 등 일반적인 운영 비용이 늘었다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계획대로 이란 전쟁을 매듭지지 못하고 방중하는 탓에 지금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선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12: 5월 13일부터 14일 전면 临时闭园, 像纪念殿、回音壁、圆球坛全部暂停开放.
11: 트럼프의 방중 당일 서울에선 양국 무역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3: 중方 반대 미국 向 중국 타이완 지역 출售 무기의 입장은 일관的, 명确的.
11: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위해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서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방중이 전쟁의 변수가 될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주장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5: 또 중국에는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5: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14: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6: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화질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체제 수립, 공수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아랍에미리트는 남우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7: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8: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정부가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5: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남우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21: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22: 그 정부는 수거된 그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9: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눈치를 살피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외교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0: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5: 국가안보를 팔아 지방선거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며 단호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0: 마치 당장 전쟁이라로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안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호 대상 목록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면서 피격도 이란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1: 피격을 피격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능력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5: 국민의힘은 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2: 당장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번 사태를 적당히 뭉개려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건 안보 이슈가 보수 결집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논란이 굉장히 컸던 주장이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5: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3: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24: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3: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25: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3: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 지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정안에는 성과급 상한 50%도 폐지되지 않았고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1위를 달성했을 때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정부가 노동조합 측의 요청으로 사후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보도자료에서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지원했지만 간극이 크고 노조의 요청도 있어 사후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 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경찰은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특정했는데요.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일주일 뒤에는 사내 서버에 접속해 2만 번 넘게 정보를 조회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 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에서는요. 인재영 2연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서정욱 왜 안 오냐, 왜 나오냐, 서정욱 잘라라 그런 댓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런 댓글을 보는 저,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1: 근데 뭐 아무 댓글 없는 것보다 낫죠.
0: 그렇죠. 예. 정신 승리 좋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네, 그리고 인재 영입 위원장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3: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0: 그렇죠. 예.
2: 이 지지 선언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0: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그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날 개소식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좀 카메라 기자분이 무대에서 좀 불편한 상황
3: 그저께?
0: 벌어졌잖아요. 예, 일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 진영에서는 바이럴하고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장에 계셨죠?
3: 아니, 현장에 있었는데
0: 보셨어요?
3: 아, 저는 뭐 그때는 그 좀 전에 좀 이렇게 보다가 떠났고 딴 데 사람들 만나러 갔고 그 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뒤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0: 네, 네, 네.
3: 뒤에서 그 카메라 기자가 뒤로
0: 뒤쳐서
3: 넘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일어나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실은 위에서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보지도 못했고.
0: 그건 못 본 거
3: 같아요.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저게 앉아있다가 무슨 뭐가 넘어졌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0: 그렇죠.
3: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무슨 잔인한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하고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0: 네.
3: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다. 완전 아수라 백장처럼 두 얼굴이어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0: 하은기 대변인님 너무 네. 심하답니다.
2: 뭐... 영상만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

0: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법적으로 자꾸 이게 뭐 고소하는 안 그래도 이게 검사 출신인데 계속 고소나 고발하면 그건 부담되잖아요. 그런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막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하는 한동훈 후보 측 패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왜 이런 얘기 하려고
2: 어저께 뭐 좀 그랬다면서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2: 아니 뭐 그렇게 그러고.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거야?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내용상 별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공방할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서로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SG님, 저는요 서정욱 방송만 콜라보입니다. 손성우님, 서정욱 재밌잖아요. 자르지 마요. 뭐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잘려요. 서정욱 변호사와
2: 아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뭘 잘라?
1: 서정욱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2: 예.
1: 한동훈 후보께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질문에 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2: 아니 그러니까
1: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2: 네, 원론적인 얘기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야 그냥 한동훈으로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야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단일화.
0: 단일화는 게 그 저는 어렵다고 봐요.
1: 어려워요.
0: 결국에 북구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1: 네.
0: 인위적으로 협상이나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1: 오.
0: 한동훈 측도 마찬가지고 오. 박민식 측도.
1: 오.
0: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두 번째 단일화 시너지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이게 거리가 멀어. 은하수만큼 단일화해도 이게 그 한동훈 지지자가 이게 박민식 찍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박민식 지지자 장동익 지지자가 한동훈 찍지 않거든요. 시너지가 없어요. 따라서 끝까지 삼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까치가 오작교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0: 그 까치가 누가 역할을 해요?
1: 네? 북구의 주민들이.
2: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정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니까
1: 네.
2: 그 박민식 후보표나 한동훈 후보표가 상대방한테 가더라고요. 그 지금 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 수치를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2: 아니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1: 그러니까.
2: 어저께 볼 때는 네. 그걸 아 그렇구나 이 자세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가 한 2대 1 내지 3대 1 정도로 한동훈에게 가고 나머지는 또 심지어는 하종호 후보한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뉘고
1: 네.
2: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하면은 박민식 후보한테도 가고 하종호 후보한테도 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서로 오작교처럼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건 오작교를 놔야지만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갑의 유권자들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1: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0: 단일화 제로라고
2: 했어요. 네.
0: 아마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되는 순간에 또 한동훈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네.
0: 아마 3자 구도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동훈 캠프 짠 거고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통화해봐도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결국 북구갑 주민이 보수 지지한다면 이동 후보를 전폭 밀어서 하정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3: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캠프의 참모다.
1: 네.
3: 그럼 저도 이렇게 메시지 써서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싸우더라도 퇴로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표현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3자 구도에서 이길 테지만 지지율이 출렁거려가지고 뭐 박민식 후보

0: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의 측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 요구하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열어놔야 지금 한 22일 이렇게 남았는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이거 실체 얘기해도 돼요?
2: 아,
1: 그 KBS 그 부산 총국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가
2: 기분 어떻게...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여론조사 보고
1: 아, 그렇죠.
2: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1: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네, 뭐 여기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뭐 그 하정 후보가 37%였고
3: 네.
1: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30%
3: 맞아요.
1: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7%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2: 뭡니까?
1: 한동훈이 30% 넘어가면 내가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2: 하세요 빨리 그럼.
0: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게 한동훈 후보
1: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4: 저기 그 여론조사 보고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박민식을 지지하는데 네. 17% 노니까 참 이게 그 괴롭습니다.
2: 끝이에요?
4: 괴로워요.
2: 끝이냐고 약속을 지켜야죠.
4: 이제 좀 봐요. 추세를 봐야죠 좀 더.
2: 그러면
4: 이게 고차가 되면.
1: 네, 고차가 되면 할 거예요.
4: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화 목소리가 아마 보수층에서 강하게 놀 겁니다.
2: 그럼 아예 서 변호사님한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고착화라는 게 한 번 더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고착화. 두 번 더 몇 번?
4: 뭐 한 두세 번 넘으면 이게 고차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럼 세 번 나오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선언?
4: 그러면 이게 단일화 목소리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2: 아, 그러니까 지지선언 할 거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지지선언 할 거예요?
4: 뭐 저는 하정 후보든 한동훈 되길 바랍니다.
2: 네.
0: 근데 시기상 세 번 정도 나오면 투표해야 될 겁니다.
2: 그 다음 주에 뭐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여론조사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뭐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구도의 장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2: 아직도?
0: 네. 아니 그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은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 후보를 10% 밑쪽으로 묶어두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부산 북갑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전재수 후보가 개인 경쟁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2: 그렇죠.
0: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 네.
0: 그래서 강제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해볼 만한 구도인데 지금 보수표가 어쨌든 큰 덩어리로 갈라져 있지
2: 있죠.
0: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등비등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표가 갈라져 있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탄 모델이나 다른 모델로 뭐 다른 그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10% 언더로 묶어놓고 올라간다는 게 마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30%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덩어리들이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단일화에서 한 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이게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까지 넘을 수 있는가? 그런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이거는 거의 마법이에요라고 하는 걸 마법을 한번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율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2: 그래요?
1: 아, 이번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 주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밥 먹다 보면 뭐 한동훈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본인들도 야 이거는 북갑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상 처음 아니냐 이게 전 전재수 때 이랬냐 뭐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포 만덕 구포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시고 또 뭐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 왜 오냐 그러는데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시장 가서 그 미장원 가고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얼마나 그래서 식당 가고 중국지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 네.
1: 아, 그거 좋은 건데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본인은 외지 사람 아니신가? 왜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럼 거기 옵니까?
2: 아마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고만 하지 말고.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왜 부족한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2: 네.
1: 그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잘 못한다고 그러죠.
2: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얘기 나눠봤더니 너무 시장만 가고 뭐 상가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주식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딱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빠지고 또 이제 주민 만나고 해야 되는데
1: 그런 거 하는데?
2: 해요?
1: 네, 엄청 해요. 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향군 어디 뭐라고 어디더라 그 저 보훈단체에서 네. 가는데 그 진은정 여사하고 둘이서 네. 올라가서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 야유회 가거나 그런데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일날도 10일 날 그 출마 그 개소식하는 날도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렸던 제일 큰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갔었어요.
2: 그렇군요.
1: 거기 가서 다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뭐.
2: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0: 하정우 수석이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안 해봤고 정치권의 실무를 잘 몰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는. 네. 저 같으면 그 후원회장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보름은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마를 꺾는 거거든요. 큰 줄기, 명분, 네. 기준, 흐름, 뭐 철학, 방향 이런 거 다 꺾는 거예요. 동료시민이랑 함께 동행하겠다 했는데 동료시민을 무참히 고문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 막는데 앞장섰다. 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 영입하고 그러고 난 뒤 비판받으니까 후원회장이 선거하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그 친한계를 대변하는 패널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민심이 좋다라는 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표에 도움이 돼서 뭐든 해도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호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선거판에서는 그 선거인단에서는 그게 민심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이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을 하정우 수석 캠프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은 그걸로 계속 때리면 지지율 깎일 수밖에 없어요.
1: 이게 네. 전형적으로 네. 축구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와 그다음에 앉아서 관전 평하는 평론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전재수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재 이쪽에서는 그러죠.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전재수 까르띠에 받은 거 계속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재수 좀 그만 공격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정형근 그 전 의원회에서 여기 있는 고관여층들이나 네. 우리 이쪽에서는 야, 그 전재수 공격해라 라고 하정우 후보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하정우 후보 가서 현장에서 보면 야, 정영근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우리한테 잘 말해주더만 무슨 소리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다.
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일주일에 4.5일 대구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장은 대구에 민심 좋거든요. 지난주에 서문시장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어요.
2: 김부겸 후보랑 같이 가신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가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막 사람이 꽉 차 있고 환호하고 반면에 그 전에 추경호 후보가 갔을 때는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제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현장 반응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영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수잖아요. 누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캠프를 대변하는 분들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긴 비판에도 고집 피우는구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수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단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2: 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아이, 누가 이게 뭐 후원회장 보고 찍습니까? 네. 박민식 후원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2: 몰라요.
4: 그럴 거예요. 그런 게 공개해봤자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네.
2: 고마워요. 아니, 저런 발언 고마워요.
0: 지지선언 하기 전 일대
4: 보도 동작을 계속 거짓했다니까. 누가 정형근 보고 표 찍습니까? 후보들 보고 찍죠.
2: 좋습니다. 그럼 네. 하정우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하정우 후보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님.
0: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안 좋은 이슈들로 덮였잖아요. 그건 순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데 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건 신선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지도부들 내려오고 의원들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안 좋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전지수 후보랑 같이 인사하고 공약 말하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정청래 대표랑은 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수식에도 안 부르고 아유 나 뭐 형이야 형 뭐 삼촌이야 삼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아실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안 오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해줘라라고 정무조정 실장한테 한번 말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손절이나 뭐 갈등이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4: 근데
0: 어렵다
4: 그,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편지로 하정은 끝났다 봐요.
3: 왜 또
4: 멀티게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쓴 게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4: 자 보세요. 화이팅 하정우 형.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을 너무 잘해 반했어요. 네. 이게 초등학생이 전재수한테 전재수는 호칭도 없어요. 네. 전재수에게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받은 데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있었을까요?
2: 추측이죠.
4: 아니 저는 아버지나 어른이 있어주거나 네. 아니면 이게 하정우하고 좀 이게 관계되는 분이 삼촌 형 그 이번에 그 오빠 논란을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삼촌이나 불러 이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꾸민 쇼가 아닌가.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치를 보고 하정우가 전재수한테 뭘 받아가지고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털은 가고 오빠밖에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일을 너무 잘해 반했대. 초등학생이 뭐 정치만 매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쇼에 쇼.
0: 하정우 캠프에도 성 변호사님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저런 말할 때 허위 사실 맡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 그렇지. 그럴 감인데.
4: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2: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하대빈이.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거를 뭐 조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으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1: 이득은 있죠.
0: 이득이 있나요?
1: 이득은 있죠.
0: 근데 뭐 초등학생이 썼던 중학생이 썼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편지를
2: 뭐 조작을 할까?
1: 뭐 중요하죠. 좀 만약에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죠.
0: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
4: 아니 전재수한테는 형이나 삼촌도 안 하고 호칭도 없고 네. 전재수한테 물려받은 일을 너무 잘해가 반했다잖아. 네. 초등학생이 무슨 일을 했냐고 내놓은지 제가 이런 게 없잖아. 뭘 했다고.
0: 초등학생이니까.
2: 제가 하정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1: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와서 사실은 하정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오빠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 북갑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오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열렸던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지사 후보
2: 맞아요.
1: 네,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대비가 됐어요. 네.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다 왔잖아요. 아니었죠. 그리고 네. 뭐 윤호계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네.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2: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세력 싸움.
1: 근데 그게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네.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2: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1: 네,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나 내가 보기엔 이 대조가 너무 네.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0: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시민들 모셔놓고 개소식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세가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박민식 후보도 조금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같은 시간대에 열리던 박원순 지사 그 개소식에 조금 그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직 우세인데 박원순 지사 도정 평가율 괜찮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지도부들이 쭉 우르르 가줘야 박원순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2: 가서 지지율이 따라.
1: 박원순 지사는 오지 말라고 했어.
0: 그래야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2: 그 서정호 네.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아홉 분이 국민의힘 그 안 갔어요. 박민식 후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4: 그건 이제 부산 의원들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박형준 시장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2: 그렇죠.
4: 했고 아마 이제 그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원도 있고 또 친한계 의원도 몇 명 있죠.
2: 네.
4: 그래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네. 좀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2: 아쉬워요?
4: 아쉽죠. 다 왔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절반 가까이가 안 오으니까.
2: 그 아직도 반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4: 뭐 이기길 바라죠.
2: 아, 어? 아니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이긴다고 말하시다가?
4: 뭐 우리가 평론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2: 사랑합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1: 이영풍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아 이거 북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 여론 지지층이 모두 다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공격도 받았더니 아니, 난 기자니까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기자 출신이니까.
2: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1: 네?
2: 예예만님이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김종혁보다 서비언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 아니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2: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항공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재밌어졌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평택으로 가볼게요. 조부 김용남 이분들 어떤가?
0: 더 재밌는 데로 가.
2: 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유튜브에서 사라킴님 나는 김종혁 때문에 본다. 사라킴님 아시는 분이요?
1: 몰라 어떻게 알아요?
2: 희망님 서정욱 오늘 잘하네. 보신대님, 하은기 대변인님, 합리적이에요. 나는 세 분 다 좋아요. 뭐야? 저는 왜 없어요? 뭐야 이게 제 칭찬은 없어요? 나 안 해요.
1: 이거 다 질투하네.
2: 아니, 나 안 볼래요.
0: 제일 많겠죠 아마.
2: 아니, 안 볼 거예요. 너무하세요. 제 칭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맹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할 줄 알았더니 김영남 후보가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 막 이렇게 좀 저자세로 사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김영남 후보는 아킬레스건은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2: 네.
0: 뭐 세월호 발언 등등등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때 보수 정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 했던 그런 얘기들 은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분들 그냥 아 계속 뭐 방어하기보다는 털고 가는 게 좋죠. 사과하고
2: 네.
0: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혹은 조국 혁신당이 자꾸 선거를 검증전 혹은 네거티브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2: 이해가 안 돼요? 왜요?
0: 검증전으로 끌고 갔을 때 조국 대표 유리한가요?
2: 본인 과거?
0: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뉴스 명당. 웅동학원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2: 네.
0: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수긍 안 됐거든요.
2: 아, 수긍 안 됐어요?
0: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면, 청문 국면에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1: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0: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원래 사회화는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1: 아, 사회화는?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이고 사실상 입시 비리나 등등등등도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2: 20번이나 사과했다.
0: 그거는
2: 계속하겠다.
0: 본인의 자제분이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죄지 문서 위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2: 네.
0: 토론에서 문서 위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를 길어 올려서 검증이랑 명목으로 막 하잖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택에 이제 가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뭐 민원 정책 이런 걸로 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2: 김종혁 최고위원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조국 대표는 공격성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좀 사과하고 좀 저자세 이렇게 당의 지지율에 업혀가는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두 분 다?
1: 저는 조국 대표는 전략을 잘못했겠고 근데 원래 김영남 그 후보가 조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었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그 아픈 부분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또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잖아요.
2: 그쵸.
1: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뭐 다른 당에 있다 우리 당에 온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 라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패널들조차도 이렇게 김영남 후보를 좀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2: 김모 씨.
1: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영남 후보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원기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본인이 흠결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과거의 흠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왔는데도 아예 알고 봤더니 무슨 1년 월세 뭐 몇 달 월세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2: 두 달.
1: 네, 두 달 월세.
0: 그러다가 바꿨대요.
1: 네. 또 1년 월세로 바꾸고.
0: 네.
1: 아니 이런 거 보면서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아 나는 그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월세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2: 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평택군 뭐 이런 얘기 썼었고
2: 네.
1: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너무 흠결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0: 이사비도 많이 들 텐데 그죠? 경기다니면서 살면
2: 그 박민식 후보가 17%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 평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조국 대표의 그 공격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2: 효과를.
4: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세월호나 김용남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공격이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
2: 네.
4: 이렇게 평가하는데
2: 네.
4: 근데 문제는 조국 대표도요. 웅동한 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검색을 쭉 해봤더니
2: 네.
4: 코링크 P라고 저 펀드 코링크 부인했던
2: 사모펀드
4: 예. 네. 이것도 환원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환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정말 이게 그 약속을 국민을 헌신할 버려버렸잖아요. 심판했던 거 보고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아쉬운 건 보수 쪽인데
2: 네.
4: 황교안 대표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놓은 것도 있고 의외로 선전하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보수를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좀 고전하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2: 네.
4: 보수가 이게 아마 40은 되지 않겠어요? 평택에?
2: 35, 45.
4: 보수가 한 40은 되지 않겠어요?
2: 네.
4: 평택이 원래 보수 지역이거든요. 어려요.
2: 네.
4: 따라서 유희동 후보가 얼마나 보수표를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치열한 삼파전이 될 것 같아요.
2: 서 변호사님 황교안 후보랑도 친하시잖아요.
4: 그렇죠. 연수원 때 지도교수고
2: 네.
4: 그래서 누굴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2: 네. 전화해서 좀 보수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아이,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안 본인은 이게 부정선거도 이게 뿌리 뽑으려고 나왔는데
2: 그만 뽑아요. 다 뽑혔어.
4: 그러니까 뭐 이제 평택을 주민들이 될 사람 밀어줘야죠.
0: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고
1: 어떻게 뿌리 뽑아요?
0: 뽑히겠어요. 기둥 뿌리가
1: 아니고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4: 뭐 그 제한테 모르고 그 황교안한테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1: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2: 하은기 대변인 그쪽 네. 지역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뭐 민주당 조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될까? 될까?
0: 진보당은 울산이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뭐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국혁신당이랑은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저런 식으로 감정상하면 뭐 장성철 수석님께서도 정치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일화하고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거든요.
2: 왜요?
0: 아니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네.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내가 더 더불어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는 저런 캠페인은 네. 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보통 당이 다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로 견제하십시오. 뭐 이러든가 자기 당과 자기의 존재의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 취급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라 그럴 거면 당 해산하고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하셔야지 왜 네. 저렇게 하냐는 거죠. 물론 선거 전술을 당파성을 초월한 전술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스러운 후보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저희 당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에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김영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는 게 더 도움되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점은 두 분 중에 누가 의원이 됐을 때 김영남 후보는 저희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조국 후보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과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적 거취, 정치적 입지, 정치적 성장 이걸 더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2: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0: 그게 민주당의
2: 헌법학자로서 법학자로서
0: 공소취소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힘 제로가 안 되듯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익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는 좀 정상적인 캠페인 궤도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떻게 헌법학자가 공소취소 특검을 그걸 지지할 수가 있죠?
2: 아니 그
4: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입니다.
2: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학자잖아요.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1: 국힘 제로라는 주장도 어떤 특정의 정당이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체겐 밸런스가 기본이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다 제로 만들고 우리 당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4: 근데 저는 뭐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하고 네. 검사 시절부터 친하고 막 방송도 같이 계속하고 네. 호영 호재 네. 하지만 네. 그러게 저는 철새 이런 게 배신자들은 좀 심판해야 돼요.
2: 아 배신자 그만 얘기해요.
4: 아니 국민의힘에서부터 개혁신당 끝에가 민주당까지 갔다. 네. 이런 사람이 영혼이 없이 인연도 없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도 있어요. 양양자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김용남, 양양자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해야 돼요.
2: 순혈주의만 주장하는 게 과연 정당이?
4: 제발 순혈주의가 아니고 네. 뭔가 이게 권력을 쫓아서 양지로 권력을 쫓아서 이재명 대통령 될 것이니까 뭐 한 자리 이번에 떨어져도 한 자리 주겠지 미리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제보다 더 보수예요. 김용남 이분 제보다 더 보수라니까 검사 시절부터
0: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뭐 그 예단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태 그 폐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에 몸담기 어려웠을 테고 자리를 원했다면 더 큰 당으로 바로 이동했을 텐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뭘 제3정당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비판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앞으로 누군가가 진영을 바꿔서 넘어갔을 때 다 아유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 국회 파견 판사 때 안민석 후 저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분이 무슨 저 법 만들 때 그거 기초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민주당 후보로 그 어디야 그 대전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윤이었었다가 친한이었다가 다시 친윤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배신자입니까?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왜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2: 사람한테 왜 그래요? 두 분이
0: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2: 알았어요.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이란에 바친 돈 우리 선박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친 트럼프 매체에 기고하면서 한미 동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4: 저는 남우호를 보면서 네. 천안함이 떠올라요. 천안함에게 북한 소용이 분명한데 네. 지금도 이게 뭐 원인을 모른다 북한이 아니라고 믿는 좌파들이 많아요.
2: 네.
4: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데
2: 네.
4: 천안함은 북한 소용이 100% 확실하거든요.
2: 네.
4: 남우호가 처음 비격당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미국은 정찰 자산으로 손바닥 보지 보거든요.
2: 네.
4: 이란 소행을 했잖아요.
2: 네.
4: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이란 국영 방송이나 언론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외부 피격인지 뭐 내부 폭발인지 이런 시장 끌더니
2: 네.
4: 이제 또 이게 드론 두 개가 같은 데 때리거든요.
2: 네.
4: 이제도 이게 이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2: 네.
4: 아니 눈치를 봐도 이게 유분수지. 이거야말로 딱 처음 볼 때 이란이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이걸 미국이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UFO 외계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아느냐고. 이거는 이란 소행이 분명한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2: 네.
4: 이란 눈치 보는 거죠. 그래 50만 불 갖다주고 인도적 지원했잖아. 돌아온 게 그래 드론 피격입니까?
2: 네.
4: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이게 그래서 별명이 요즘 제메네이 아니냐. 하메네이 대신에 제메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2: 네.
4: 왜 이란한테 다 주고 이스라엘 욕해가지고 전 세계 유태인을 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가 너무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해. 우리는 한미일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2: 네.
4: 이재명 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편에서는 정말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고 있다.
2: 하대변인님
0: 외교
2: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저
0: 외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과 동지를 갈라가지고 막 갈등관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죠. 그건 평론가니까 아 눈치껏 뭐 이런 분명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이 맞죠. 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인데 그 전 단계가 민관군 합동 조사단이 있었고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고 결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탄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네.
0: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친 트럼프 매체 야당 대표가 글 쓰고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이게 공격으로 돌아왔다느니 확인도 안 된 얘기하고
2: 네.
0: 이런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2: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어디서 온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0: 예, 일단은 그래서 규탄 메시지 신중론에서 이제 규탄하는 메시지 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속도전을 뭐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서 정확한 게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과 속도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다르고 오다른 그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문제라서 보수 정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좀 받고 있더라도
2: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요거 해드릴게요. 저렇게 기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주장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역 가서도 막 신나가지고 활기차게 막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래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1: 아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2: 네.
1: 근데 그래야지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2: 네.
1: 아예 안 열어 외통위를.
2: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 냈어요.
1: 아니 이렇게 여러...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외통위를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 열어야죠. 맞아요.
1: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민주주의 원 보면은 입으로는 뭐 진보 무슨 정의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퇴보 반민주 뭐 이래요. 불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2: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거죠. 네. 저거는 한마디로
1: 그거에 대해서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정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국민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동원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특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중차대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도 안 열고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아 이번 기회에 난 친미에 내가 친미의 대표 주자고
2: 또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야 트럼프가 나를 찍었어. 내가 다음 후계야. 이런 식의 장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그 법사 그 외통위를 안 여는 네.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0: 짧게 시간을 주시면 반론을 하면
2: 하세요.
0: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이고 그래서 뭘 감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것인데 뭐 외통위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의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겠죠.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야당이랑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김종혁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세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이랑 외교를 논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2: 그래도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0: 국회 상임위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열어야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랑 톡 꺼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국민 앞에 뭘 안 밝히냐 하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열 최고위원님은 그걸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독자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정리하고 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리트윗한 게 거기 조정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대통령의 노골적인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0: 뭐 선거 개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여론저런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은 또 반대로 투표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워낙 SNS 활발하게 하시니까.
2: 아니 그래도 왜 조정식 이렇게 이름만 하냐고요. 김태년, 박지원 이 후보분들은 네. 얼마나 이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뭐 적절해요?
0: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인데 네. 상권을 본인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다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독재고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특보를 했거든요. 조정식? 네. 아마 대통령은 조정식 미는 게 확실하고
2: 그렇게 해석할 수 개딸, 있어요?
4: 예, 그건 100%고 개딸 당원들은 박지원을 많이 밀어요. 따라서 그 20%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 의원과 그다음에 당원들 20%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박지원 돼버리면 바로 레임덕 올 겁니다.
0: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지를 너무 신선한 얘기라 가지고
2: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뭐 SNS 상에다가 이런 상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냥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 쓸 수밖에 없죠.
1: 아주 트럼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또 패러디를 해서 스스로를 거의 무슨 저 신적 반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모든 사안이라는 건 과장된 거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번 아닙니까?
2: 네.
1: 0002번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까지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네. 모양새 보이는 건 진짜 안 좋죠.
0: 대통령께서 아무리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막 메시지로 발신하면 되냐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는 정당이 아닌 게 윤석열 정부 때야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1등 후보 제끼고 4등 후보가 대표가 되지만 저희는 그것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왜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현 대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대통령 민심이 가 있는지는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박찬대 후보라고 있거든요.
2: 하대변님 네. 결과보다 네. 대통령께서
1: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네.
2: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주는 게 맞냐.
0: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해석들을 하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조차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
2: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정원호 아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확 떴잖아요. 그러니까
0: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2: 알았어요.
4: 예. 네. 네. 윤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욕했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2: 탄핵당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이 오늘도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서 변호사님, 하은기 대변인님, 김정혁 위원장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랜 대화를 나눌 거라면서도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무역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7: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시간쯤 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곧 이란이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9: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7: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에게 이란을 향한 종전 합의 설득을 비롯해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 정상의 대좌는 작년 10월 말 부산에서의 만남 뒤 약 6개월 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9년 전 방문과 달리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5: 네, 이란 전쟁 휴전 뒤에 한국에 배치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는 점도 확인이 됐네요.
7: 네, 미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던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면서 계획된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한 건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Parts of the THAAD and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moved to the Middle East. This is after the war. Can you just reassure us that this was all foreseen and part of the plan?
11: I can reassure you that it was all accounted for. Every aspect of this was pored over by the joint staff, by civilian leadership, and represented in pursuit of a very clear goal.
7: 샤체 의원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 자산을 끌어다 쓰는 뒷북 대응이 아니냐며 거듭 따졌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청문회에 나와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해 사드를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호송을 지원하는 해방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주 동안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장비 수리와 교체 등 일반적인 운영 비용이 늘었다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이란은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천명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6: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 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3: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12: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체제 수립,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 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5: 미국에서도 물가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4: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이란 전쟁 이후 수화물 요금을 35달러에서 28% 인상했습니다. 고유가로 오른 물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비는 0.6%, 식품 가격도 0.5%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5: We have an inflation problem already in this country. People are identifying that their number one concern about the economy are prices and affordability.
1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역시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대체관세 도입을 위해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7월 말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인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1599불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타코 대신 이번에는 나초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즉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라는 의미의 영어를 첫 글자만 따서 타코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역시 멕시코 음식을 빗댄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초입니다. 나초, N-A-C-H-O인데요. 이 역시 물론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럼 이 N-A-C-H-O가 뭐의 첫 글자냐? Not a chance Hormuz opens. Not a chance Hormuz opens. 여기서 딴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어렵다라는 말의 첫자를 딴 것이 바로 나초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나초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증권거래소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나초라는 신조어를 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하비에르 블라스가 최근 자신의 SNS에 처음 언급한 단어인데 지금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블라스는 우리는 지난 주말 타코가 올 줄 알았지만 나초를 보게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석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만 놓고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협 개방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박사는 나는 관세에 대해서 나왔었던 이전의 밈, 이 타코라는 신조어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나초는 맞는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때까지는 개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가고 이제 나초가 왔습니다. 경기도 한탄강 유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한타바이러스가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하선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호주인 4명과 호주 거주 영국인 그리고 뉴질랜드인 1명 등 6명을 하선시켰습니다. 이들은 당초 호주행 항공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네덜란드로 행선지가 변경됐습니다. 승무원 19명과 의료진 5명도 하선해서 별도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틀간 20여 개국 출신 122명이 하선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배는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각국이 입항을 거부하면서 대서양에서 소위 떠돌이 항해를 하다가 출항한 지 무려 40일 만에 승객 하선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WHO는 지난 8일 발표 이후에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더 늘어나서 총 7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어제 프랑스로 귀국한 한 프랑스 승객은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에 증세가 악화됐다라고 프랑스 보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에 치사율이 무려 최고 35%에 달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보건당국도 미국인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네브라스카로 이동하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격리 조치 중인 자국민 14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에서 지금 잇따라서 양성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작은 수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저 신에게 맡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 탑승자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각국은 자가 격리 등 이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의 뜻에 맡긴다라는 WHO 사무총장의 말이 귓전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가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율 할당 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즉 일정한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최근에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수입량을 그렇게 늘리니까 앞서 언급한 그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넘어서게 되면서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농가를 보호해주겠다라고 관세를 부과했더니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니 이제는 관세 요율이 높아지고 이랬다 저랬다 안 되니까 결국 관세를 원상복귀시키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은 이미 1월에 미국의 저율 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이며 이제부터는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고율의 관세를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세를 원상복귀하려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또 미국 내 목축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자기들 고깃값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목축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결국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수입 고기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미국 내 농가가 난리를 치고 결국 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정부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뜻밖의 품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강의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서울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누리꾼은 단순한 관광보다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방앗간에는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방앗간 같은 소규모 공간까지 관광 코스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의회인 세네드 선거에서 한인 2세 조슈아 김, 김승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9일 공식 취임한 그는 영국 하원은 물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자치의회를 통틀어 영국 내 자치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한인 정치인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개표 당일 현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선 확정 45분 후에야 뒤늦게 나타난 그는 개표 날에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사실 당선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 교직에 몸담아온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카이필러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국개혁당이 해당 지역구에서 약 2만 3천 표를 얻으며 웨일스 민족당과 함께 각각 3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 영국개혁당의 한 석을 바로 김 의원이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조슈아 김 의원의 이번 당선은 지난 2018년 영국 지방의회에 한인이 처음 진출한 이후 불과 8년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 1999년 웨일스 의회가 창설된 이래 한인 출신 의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계 정치인이 희귀한 영국 정계에서 한인들의 이 같은 약재는 현재에서도 주목받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영국 내 한인사회의 정치적 위상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당 소속 권보라 의원이 최초의 3선 고지에 오른 것을 포함해 총 5명의 한인 지방의원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미주 한인섬의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다음 달 4일, 6월 4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은 코리안 오픈 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물론 프로들까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섬의 최고의 골프 대회입니다. 참가만으로도 골프의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인사회의 메스터스라고 불리우며 그동안 케빈 나, 제프리 강, 펄신 등 자랑스러운 한인 골프 스타들을 여럿 배출해왔습니다. 참가 부문은 챔피언부와 18세 이상인 일반부, 또 60세 이상인 시니어부, 그리고 여자부 등이며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영예의 백상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부문별 준우승자는 장타상, 또 근접상 등도 함께 부상이 수여됩니다. 특히 홀인원상은 유니 굿프렌드 보험이 제공하는 현금 2만 달러가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 유학사회에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는 최근 유학생, F비자, 교환방문 J비자, 언론인 I비자 등등의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이 심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 등록돼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졸업 후에도 전공과 연계된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옵트나 60일 유예기간 등을 통해서 추가 체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도 이때까지만 체류하고 결국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이 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에 반드시 이민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 내지 8년 이상 소요되는 이공계, 즉 STEM 분야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위험 증가와 보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보험료의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 인슈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2% 인상하는 방안을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6.9%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인상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보험료 조정 제도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신청 서류를 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국은 법적 기준과 보험 계리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해 DUI 연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한인타운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LAPD가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이 증가한 수치로 무려 44% 증가한 셈입니다. 재작년 같은 기간의 32건과 비교해도 22%가 증가했습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중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달리 쉽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타 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4명 모두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도 일단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국은 한 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크루즈선에서 하선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지역 보건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하선한 뒤에 미국 정부가 마련한 의료 전세기를 통해서 네브라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에 격리 시설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타 바이러스는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되는 사망하는 소위 치사율은 최고 35%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자나 지역에서 60대 한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61세 한인 여성 박모 씨가 지난 6일 타자나 소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인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검시국은 밝혔습니다. 타자나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벨리 지역 인근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산업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전기료와 잇단 산불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요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의 주 원인은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사용량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증가가 결국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송전망 확충 비용과 전력망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0: 네, 이 나무호에 대한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 26척이나 있는데요. 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 나무호에 대한 공격 사건은 테러다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나무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나무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무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 나무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8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젤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해피콜 특가세일, 가격이나 이벤트.
12: 해피콜, 주방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믿고 쓰는 해피콜이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11: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팬 24불 99, 엣지 블랑 냄비, 프라이팬 6피스 세트 99불 99, 해피콜 2단 직화 오븐 59불 99.
12: 뉴 해피콜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 7피스 세트 119불 99.
11: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지는 해피콜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도, 주방용품 업그레이드도 지금이 기회.
12: 행복을 부르는 소리 해피콜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현재 시간으로는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중국 방문을 시작합니다. 2박 3일, 13, 14, 15,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지지 못하고 방중을 하는 탓에 베이징은 지금 경호 비상입니다. 왜? 전시 상황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호가 좀 남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미중 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사전 회담을 왜 서울에서 하죠? 일단 경호와 서울 회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4: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 공사도 한창입니다.
15: 5월 13일부터 14일 전면 临时闭园, 像祈年殿, 回音壁圆球坛 全部暂停开放.
14: 트럼프의 방중 당일 서울에선 양국 무역 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 중방 반대 美国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14: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어서 가솔린 택스 내려주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이건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건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 가솔린 세금 갤런당 18센트가 낮아진다면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18센트가 낮아진다고 해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국 평균이 4달러 50센트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은 이미 6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18센트 정도 낮아져봐야 소비자들이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인터뷰를 마친 후 백악관에 돌아가서는 작은 비용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돈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센트도 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될 세금 18센트의 일시적인 유예가 아닌 가솔린 가격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18센트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갤런당 적어도 어떤 지역은 1불 50센트 이상,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갤런당 2달러 50센트 정도는 내려가야 원상복귀가 될 것입니다. 18센트 갖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명문대학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시 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유시 버클리 동아시아 학과는 오는 19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입니다. 첫 졸업생인 김소영, 미국 이름 일리스 김씨

한국의 근현대사뿐만이 아니라 향찰과 같은 고대 표기법까지 배웠고 고전 문학 등 한국 문화를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 버클리대 한국학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졸업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른 졸업생인 조앤 문 씨는 윤동주의 시를 공부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또 분단의 역사 등을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시 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던 1943년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서 동아시아 학과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최봉윤 선생이 씨앗을 뿌린 한국어 수업은 8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500여 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유시 버클리는 이 역사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23년에 최봉윤 장학금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야말로 그야말로 사건이 돼버린 셈입니다. 명문대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사건 스토리였습니다.

0: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커피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니, 커피 머신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실 진정으로 커피를 즐긴다. 이 말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 그 과정을 다 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즐긴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이 여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를 분석해 봤더니 폐기물 트레이 있죠? 그리고 물이 머무는 그 부위에서 다양한 세균 군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구균 계열 미생물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커피 추출 직후에는 캡슐이 아주 뜨거워서 그냥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캡슐 내부에 그 커피 찌꺼기 수분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습한 환경은 역시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또 커피 향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눅눅하고 묵은 맛을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좋은 커피 머신, 좋은 커피 콩 역시 위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용한 캡슐은 식은 즉시 제거하고 또 물받이, 캡슐 보관함 같은 분리 가능한 부품 자주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겠죠. 디스케일링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식초 아니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석회질 제거, 디스케일링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린 뒤에 물만 한 차례 더 추출해도 내부 세척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커피는 향이 중요하잖아요. 주방 세제까지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커피 내린 즉시 커피 찌꺼기 제거하고 물로 간단하게 헹궈서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시는 커피 콩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커피 기구까지 이전 과정을 정말 즐기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가 돼보면 어떨까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8: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0: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2: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사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푸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사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것인데, 해당 여론조사는 뉴스가드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에 의뢰해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워싱턴 만찬장 인근의 총격사건이 조작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5%는 총격사건이 진짜라고 답했지만 32%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 33%가 총격사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13%가량이 해당 사건을 가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뉴스가드의 소피아 루빈슨 편집자는 이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에 퍼져있는 미확인 정보를 믿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전쟁 발발 이전인 2월에 2.4%, 3월에 3.3%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노동부는 4월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너지 상품은 한 달 새 5.6%가 올랐고, 가솔린과 연료도 각각 5.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에너지 상품의 인상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가 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 중에 하나인 쿠바와 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어떤 공화당원도 나에게 쿠바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단지 한 방향, 즉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쿠바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공세적인 태도와는 좀 결이 다른 것으로, 어제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과 쿠바를 둘러싼 갈등을 외교로 풀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게시해서 12일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어제 연방하원 예산청문회에 나와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에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그때까지 250억 달러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 즉 지난 2주 만에 40억 달러를 더 썼다라는 것입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어제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들어간 업데이트 비용과 전구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 비용 때문이다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소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선택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파키스탄의 요청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지를 고려해서 작전은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재개한다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양국 국방장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시의 작전 권한을 미국이 갖게 되는 현 시스템에서 이를 한국으로 돌리려는 소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속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회담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회담한 이후에 6개월여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은 우리도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서 국방 역량을 더 확보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을 들어주면서도 결국 국방비가 증액된 만큼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이 높아졌으니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8년 이전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0: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에 힘입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과거 앨범 두 장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대표 앨범인 Thriller와 베스트 앨범 No. 1는 빌보드 200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 순위 상승은 영화 마이클 개봉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추모 열기 덕분입니다. 드릴러는 지난주에 비해서 판매량이 36% 증가하며 7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이 넘버원스는 무려 65%의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며 10위권 밖에서 이번 주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넘버원스가 탑10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빌보드 200 11번째 탑10 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보드는 넘버원스의 상승으로 지난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은 1970년대 이래 솔로 가수로서는 10년마다 최소 한 개의 탑10 앨범을 배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솔로와 그룹을 통틀어 폴 매카트니, 롤링스톤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이 다섯 번째입니다.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4: 유지승의 모닝뉴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7: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4: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4: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5: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4: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4: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8: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9: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21: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22: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21: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2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24: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2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대표단에 기술기업과 금융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의 CEO들도 기업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건립하기 위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중국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또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잉은 737 맥스 여객기 500대와 광동체 제트기 수십 대가 포함된 대규모 계약 협상을 중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2017년 이후 중국이 보잉에서 발주하는 최대 규모의 주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잉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중국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 수행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끝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현재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CEO는 이번 방중 수행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로 초청한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환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러시아 방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다음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였던 지난 4월에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10만 건을 약 8만 건이나 밑도는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은 주택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힙니다만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현재 집값 부담이 수요를 억누르면서 거래 회복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평균 6.33%로 전달에 6.18%보다 또 상승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직전만 해도 6%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판매 가격은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또 주택 판매 재고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의 재고는 147만 채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재고는 현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4.4개월치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는 재고 수준은 6개월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 크게 못 미치는 재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3: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4: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네, LA 한인타운 오늘 옅은 구름이 좀 끼면서 헤이지 선샤인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73도, 내일 74도, 목요일 76, 금요일 76도 정도로 당분간 오늘과 좀 비슷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속을 잘 지키는 팽잔미역 인사올립니다. 무슨 약속이냐고요? 바로 이 시간이면 짠하고 나타나는 소중한 아침을 여는 이 약속이죠.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아니 딱딱 그것도 못 맞죠? 그래요. 박수를 치려고 할 때도 딱딱 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게 간발의 차이로 0.1초만 우리 몸에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맞지 않으면 소리는 안 나죠. 그래서 이 시간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는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정해진 시간을 지킬 때 주변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좀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죠.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제 시간에 나타나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진심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시간 엄수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인데 아우 쟤는 꼭 늦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어요. 뜸들이는 거 미리미리 신뢰를 가득 담아서 좋은 하루 시간 지키기로 먼저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 텍사스의 한 남자분이요. 세상에. 당첨금이 무려 7,800만 달러 복권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게요. 며칠 있으면 그러니까 5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미리 계획 다 세워놓고 짜잔 나타난 거 아닐까요? 중요한 타이밍 바로 배변의 골든 타이밍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Right 타이밍에 꽃다발을 선사하는 것도 멋진 일이죠. Red Rose for a Blue Lady. 우울한 그녀에게 장미를 선사해보세요.

독일분입니다. 볼트 캠퍼트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Red Roses for a Blue Lady. 우울한 그녀를 위한 빨간 장미들. 아, 우울하다라는 기분 다들 느낄 때가 있어요. 새로운 그 연구가 나왔는데 50세 전후의 시니어들이 가까운 친구 없이 지내는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흥미롭습니다. 60세 넘어가면서 이 친구가 없는 경우 차가운 성격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뭐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서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서 친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타인을 돌보고 지원하면서 쌓인 정서적인 탈진, 번아웃 때문에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우정이 꽃피고 뭐 이런 것조차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또 하나의 의무로 생각되면서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은 사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조기 사망률 위험이 29%나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혼자 계시지 말고 혼자여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뭔가 호기심을 갖고 또 뭔가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좀 시작하면서 혼자여도 집에서 아주 바쁘게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 하면 이게 조기 사망률 위험이 29%나 높아진다니까.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고요. 또 매시간 약 100명이 그 외로움과 관련된 사망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친구 없는 사람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어왔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그런 분들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휴식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 또 은인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자, 타이밍 얘기를 했어요. 타이밍. 바로 메가밀리언 잭팟. 오늘 화요일 바로 232밀리언. 그러니까 2억 3,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한 장 구입해 보시죠. 아우, 텍사스의 이분께서 4,375만 달러 세금 다 떼고 받으셨다고 그래요. 익스파이어 되기 며칠 6일 전에 나타나서 이거를 수령을 해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 올드카 내가 전에 쓰던 자동차의 플랫 넘버로 복권을 찍어서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또 있네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써야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변의 타이밍, 응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냐라는 기사가 마침 떴는데 제가 어제 저녁 마침 제 후배랑 얘기를 하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쪽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요. 거기서 6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대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차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딜리버리해서 약도 먹어보고 또 뭐 있잖아요, 관장약도 써보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모른대요. 그게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그걸 꼽고 그거를 뭐 이렇게 소변까지 나중에는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변관 하는 것까지 꼽고 LA 공항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또 전문

뭔가를 보려니까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소변관 끼고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왜 신장 투석하는 분들 그렇게 배변 주머니를 다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든 건가 체험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은 다 나았지만 와 정말 이하를 두 번이나 가면서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응? 응하를 못해서 이렇다니 그런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정말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거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응급실을 가고 배가 막 말도 못하게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몸에서요 여행을 가고 그러면 그 정신 그 신경에서 이렇게 뇌에서 보낸대요. 그런데 이 항문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뭔가 얘도 스트레스를 받고 깜짝 놀란 어떤 뭐 그런 자극이 있으면 이 근육이 움직이를 않아서 열어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니 그것도 두 번이나 정말 잘 눕는 것도요 여러분 돈 절약하시는 거예요. 마침 딱 오늘 아침에 눈에 떴는데 배변 활동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언제일까요? 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 장이 그동안 밤 사이에 소화 시스템은 휴식을 했지만 대변이 대장에 차극차극 쌓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장도 다시 가동을 하면서 요때 아침에는 또 천연 코르티솔 수치가 어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장 운동을 자극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위가 늘어나면서 대장을 수축시키는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따뜻한 물 한 잔이 배변을 돕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요. 또 아침 식사도 건강하게 챙겨주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변을 방해하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리듯이 여행, 시차 변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식단 변경 또 여행을 가다 보면 움직임의 저하 평상시랑 다른 그런 스케줄을 갔잖아요. 그래서 여행 변비기가 생기기 쉽고요. 또 스트레스 이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장 수축을 과하게 만들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멈추게 해서 변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잘 먹고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장을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식사 후에 쾌변을 위한 습관 훈련법이 바로 5분 정도 변기에 앉으라는 겁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거를 며칠간 반복하면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 몸이 아 이거 배변 시간이로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 이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뭐 너무 막 용쓰면서 그러다가 막 어디 터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5분 정도는 꼭 변기에 그 시간에 앉아보고 또 하루에 25 내지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부드러워진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변비가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자기 전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장 배변에 좋은 골든타임 아침 자 활발하게 아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지 그런 개운함을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건강에는 바로 기본이 있죠.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아침을 열어보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류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젤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8: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아주 에너지가 충만하신 그런 분 모셨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9: 글쎄요.
8: 그냥 그냥 항상 웃으셔요.
9: 아, 제가 항상 웃고 항상 밝게 네.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아. 제가 뭐 특별히
8: 네.
9: 다른 분들하고 틀린 점보다
8: 네.
9: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8: 열심히. 네. 근데 사람이 늘 네. 밝을 수만 없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기운 빠지고
9: 네.
8: 갑자기 맥이 팍 풀리면서
9: 네.
8: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9: 네.
8: 까딱하기 싫고 이런 경험 변호사님들 가끔 있으세요?
9: 많죠.
8: 많아요?
9: 왜 웃겠어요. 맞죠.
8: 키스가 막 이상하게 안 풀리고 막
9: 그럼요. 그 당연히 제 와이프랑 때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8: 아, 그래요? 혹시 막 집에서 다 푸시는 거 아니에요?
9: 아니에요. 그 정도는
8: 집 밖에서는 막 이러시고 그럴 때는 저, 예. 어떻게 푸세요?
9: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네. 뭐 저기 스파 가서 땀 흘리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8: 운동하는 거. 예, 뭐 땀 흘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9: 네,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8: 네.
9: 아 텔레비에서 운동을 많이 봐요. 여러 스포츠를 많이 봐요.
8: 아,
9: 네, 굉장히
8: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거
9: 네.
8: 대리만족으로 눈으로
9: 네. 왜냐하면 그때는 좀 멍 때려야죠. 네.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는 게 많고 언제든지 저는 일을 할 때
8: 네.
9: 상대방이랑 싸워야 되고 전략이나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네. 판사도 가서 아부 잘해야 되고
8: 네.
9: 제 클라이언트들도 만족시켜드려야
8: 네.
9: 되고 상대방 변호사랑 싸워야 되고
8: 네.
9: 그리고 제 비즈니스도 운영해야 되고
8: 네. 네.
9: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매일 너무 많기 때문에
8: 네.
9: 저는 집에 가면 좀 테레비를 보면서
8: 네.
9: 멍 때리는 걸 좋아해요.
8: 어떤 경기를 주로 보세요? 옛날에 보면 뭐
9: 네.
8: 그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랙 같은 거 보면 진짜 네. 거기 빠지다 보면 멍 때려지잖아요. 아무 네. 생각 안 나고.
9: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8: 네.
9: 지금은 이제 야구를 더 좋아하고
8: 네. 네.
9: 그리고 뭐 풋볼도 많이 보고
8: 네.
9: 미국에서는 스포츠 천국이니까
8: 네. 네.
9: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8: 네.
9: 스포츠들이니까 그걸로 많이 풀어요.
8: 예, 게임 정말 이 네. 법정도 게임 아니에요?
9: 네.
8: 딱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 기세 서로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9: 그렇죠. 그렇죠? 기싸움입니다.
8: 맞습니다.
9: 예, 네, 기싸움입니다. 근데 그 기를 어떻게 쓰느냐.
8: 네.
9: 그게 바로 전략이고,
8: 네.
9: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은, 밀고 땡기고, 줄다리기처럼, 익사이를 할 때는 좀 더 익사이를 해야 되고,
8: 네.
9: 그리고 차분해야 될 때는 좀 차분히 말을 해야 되고,
8: 그게
9: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 프로그램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영화를 찍는다. 우리 재판을 할 때는.
8: 네.
9: 네 그리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또 그 영화를 예 출연도 하고 예. 네. 메인 캐릭터도 될 수 있고 제 이제 저 증인들 예.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네. 좀 도와드려야 되고
7: 감독이 되고
9: 예, 감독이 되고 이제 그 증인들이 나올 때도 네. 어떻게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전략이고 또 스케줄링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바꿔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7: 보통 재판, 일이 아니네요.
9: 재판할 때는 장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 아니 이렇게 왜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9: 근데 재밌습니다.
7: 아 재밌습니까?
9: 엄청 힘들지만 아, 네. 하고 나면은 그 뿌듯한 기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7: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9: 예, 굉장히 재밌고 네. 거기서 또 배우고. 네. 그럼 또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또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네. 아,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뒤돌아보고 네.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엄청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되겠냐 네. 그런 것들이 생각하니까 네. 뭐 제 머리에서는 뭐 그냥 막 팍팍팍팍 많이 돌아가야 돼요. 차차차차차 같이.
7: 네.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상해소송 전문 변호사지만 이 시간 나오셔서 뭐 법적인 얘기 또 뭐 이런 케이스 얘기보다 뭔가 사명을 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9: 네, 맞습니다.
7: 아홉
9: 네.
7: 살 때 미국 오셔서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랑 네.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서 아니 어려운 그 속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그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9: 네, 그러지 않아도 저번 프로그램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속담을 많이 쓰셨어요. 저기 네. 그 설교하실 때 네. 그래서 그 속담들이 너무 재밌고 네. 귀에 팍팍 들어오고 그냥 자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듣고 복습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안 잊어버린다는 게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연습을 자꾸 하고 듣는 것도 네. 자꾸 듣고 그러시면은 네. 이게 몸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랑 우리 행동하는 네. 게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7: 네. 네.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사무실은 바로 저희 방송국 여기 윌셔와 옥스퍼드 체이스 빌딩 있죠? 쌍둥이 네. 그 하얀 빌딩 중에 체이스 빌딩의 네. 8층 네. 저희 방송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213-977-9900-977-9900입니다. 오늘은 어떤 속담과 함께 어떤 얘기를 또 풀어주실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9: 아 그러세요? 네. 아 우선 제가 그 조금 복습을 해드리고 네. 네, 또 재미있는 미국 속담이나 명언이나 네, 금언이나 네. 아니면은 관용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디엄을 말 영어로 한국말로 네. 번역하니까 관용구라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7: 네, 네. 예.
9: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한국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는 제 자신을 우선 제 자신을 리플렉션을 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문화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아직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아직 이 제가 소송을 많이 하고 네. 이 미국 법이 계속 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 의뢰인들이랑 제가 준비를 할 때 그 문화의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게 늘 느끼거든요.
7: 네. 네,
9: 우리에서 나오는 문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배어 있고
7: 네.
9: 역사대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고
7: 네.
9: 저도 마찬가지였고
7: 네. 네,
9: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도 있었고
7: 네.
9: 좀 답답한 점도 있었고
7: 네.
9: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한 분씩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7: 네.
9: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좀 네. 강조하고 공유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7: 네. 네,
9: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문화 쪽으로
7: 네.
9: 늘 느끼는 게 우리 의뢰인들이나 우리 한국 분들이 그 모르면은 부끄러워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담이에요. 그 담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7: 네.
9: 부끄러워서.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7: 네.
9: 때 저도 공부할 때 모르고 물어봐야 되는데
7: 네.
9: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하고
7: 네. 네. 내가 이거 모른다는
9: 그렇죠.
7: 게
9: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학생들은 보면은 몰라도 막 물어보고
7: 그렇죠.
9: 네.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막 다 그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 막 잘해요.
7: 뭐든지 자신 있게 발표하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9: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체면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7: 네.
9: 우리가 모르면 부끄럽다.
7: 네,
9: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7: 네.
9: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
7: 예, 모르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아는 분야가 다르니까.
9: 그렇죠. 저도 네. 다른 분야에 가면 난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7: 네.
9: 예, 그리고 제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7: 네.
9: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든 점을 이겨내셔야 돼요.
7: 네.
9: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7: 네.
9: 예, 그리고 제 의뢰인 지금 의뢰인분들께서도 물어보세요.
7: 네.
9: 왜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저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7: 네.
9: 저도 뭐 정말 어려운 법이 나왔을 때 또 법이 바뀌어졌을 때
7: 매번 바뀌죠.
9: 예, 많이 바뀌죠.
7: 판례도 새로 나오고
9: 판례도 매일같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모를 때도 있어요.
7: 네.
9: 그러면 제 의뢰인한테 모르니까 저도 연구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합니다.
7: 네.
9: 그게 옛날에는 안 됐어요. 저도 변호사니까.
7: 네.
9: 문화적으로.
7: 네, 네, 네, 네.
9: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모르는 거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알아보세요.
7: 아.
9: 네, 모른다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7: 네.
9: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7: 네. 네. 질문을 해야
9: 그렇죠.
7: 또 듣고
9: 네.
7: 또 배워가잖아요.
9: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끄러움을 네. 이겨내세요.
7: 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진짜.
9: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7: 네.
9: 제가 우리 어저께 저기 앵커님 새로운 앵커님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7: 네.
9: 그래서
7: 네.
9: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어떻겠냐.
7: 네.
9: 그래서 제가 곰곰이 또 어저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7: 그러셨어요?
9: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2022년도에
7: 예.
9: 배심원 재판을 하고
7: 네.
9: 그다음에 제 배심원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7: 네.
9: 그 포스트 버딕 아니면 포스트 저지먼트 판결문 다음에 하는 모션들이 있어요. 또 미국의 법이라는 게 이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다.
7: 네.
9: 그러면 그 판결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거를 챌린지 할 수 있는 또 과정이 있어요.
7: 네.
9: 그래서 포스트 저지먼트 모션이라고 그래서
7: 포스트.
9: 예, 네. 포스트라는 건
7: 애프터라는
9: 뜻이죠. 프리는
7: 예.
9: 전이고.
7: 예.
9: 그래서 그 포스트 저지먼트 모션을 집어넣어서 판사한테 한 가지 이슈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판사한테.
7: 네.
9: 판사님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증거물을 채택을 안 했는데 결국 배심원들이 잘못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템드가 wage loss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보상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
7: 네.
9: 예, 그중에 통증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7: 네.
9: 예,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도 있고
7: 네.
9: 그다음에 wage loss. 만약에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한 그 봉급을
7: 웨이지?
9: 받을 수 있는 예,
7: 네.
9: wage loss라 그러겠죠.
7: 네.
9: 그런데 그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우선 증명을 하게 하려면 의사가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7: 네.
9: 안 왔어요.
7: 네.
9: 그래가지고 결국은 판사한테 그랬어요. 그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7: 네.
9: 예, 그래서 판사가 그건 맞다. 왜냐하면 의사가 와서 못해줬기 때문에.
7: 아니 근데 진단서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9: 안 돼요. 그 의사가 와서.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까다로워요. 미국 법이라는 게.
7: 그 의사도 돈 줘야 돼.
9: 의사. 그것도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7: 네.
9: 지금까지 해오는 이유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만 뿌리와 줄기가 스트롱해야 된다. 우리가 기초를 배워야 돼요.
7: 네.
9: 제가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17번째더라고요.
7: 네.
9: 예, 17번째에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늘 배워야 되고 늘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그 소송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7: 네.
9: 굉장히 머리 아프시기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7: 네.
9: 그래서 저는 좀 스무드하고 좀 쉽게
7: 네.
9: 이해하기 좋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지금 제가 세우려고
7: 네.
9: 그 17번까지 여러 컨셉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7: 네.
9: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7: 진짜.
9: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법도 드라마 같은 걸 보고 한국 분들이랑 얘기해서 법이 어떻게 정확한지를 말 몰라요. 잘 모르세요.
7: 네.
9: 그리고 또 경험 느낀 게 미국에서 살면서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올 때 다른 변호사들한테 케이스 맡긴 것도 저한테 와서 다시
7: 네.
9: 검토해달라 아니면은 이거를 테이크오버 해달라 그랬을 때 보면은
7: 네.
9: 설명을 안 해준대요. 변호사들이
7: 네.
9: 설명을 잘 안 해준대요.
7: 네.
9: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7: 네.
9: 이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들이 인폼드 디시전 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폼, 그러니까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갈 때 아니면 변호사가 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 권리가 네. 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물어볼 때도 창피 안 하시고 또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7: 네.
9: 변호사님한테 맡겨서 알아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알아야 돼요.
7: 네.
9: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7: 네.
9: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데
7: 네.
9: 그런 경우들을 너무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지금 변호사 역할은 28년째지만
7: 네.
9: 제 사무실 오픈한 건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7: 네.
9: 20년.
7: 네.
9: 그래서 그런 케이스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서
7: 네.
9: 좀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7: 네.
9: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이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7: 네.
9: 그리고 우리 의뢰인들이 알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왜 시행을 안 하시는지
7: 네.
9: 그리고 그 돈 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는 돈은 컨텐진스니까 끝나고 나서
7: 네.
9: 돈을 받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미국 변호사들은 법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인포먼드 디시전을 만들게 해줘야 된다고.
7: 네.
9: 근데 우리
7: 권리군요.
9: 한국,
7: 권리. 네,
9: 권리예요. 이게 의뢰인들의 권리예요.
7: 변호사님 바빠요. 그리고 차일피일
9: 네.
7: 뭐 통화도 안 되고 뭐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9: 네.
7: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응? 괜히 네. 고생만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9: 그러시죠?
7: 말도 안 되는 인폼을 줘가지고
9: 네.
7: 정말 아픈 몸을 끌고
9: 네.
7: 3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가야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보낸 거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9: 네. 그러니까 진짜. 그 과정들이나 변호사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7: 네.
9: 그게 법이거든요.
7: 네.
9: 그리고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근데
7: 네.
9: 그런 것들을 사용 안 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분들이 다 이 케이스가 끝나서 그냥 동아지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거는. 그런데
7: 네.
9: 결국은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의뢰인들이 그만큼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7: 네.
9: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들이 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7: 네. 네, 내 분명히. 케이스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9: 그렇죠.
7: 그거 걸리고
9: 그래서.
7: 또 인볼브를 해서
9: 그렇죠.
7: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9: 그렇죠.
7: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좀 강하게
9: 네.
7: 이거 알려주셔야지
9: 네.
7: 이게 기본
9: 네.
7: 저기 그렇죠. 아니냐 이러면서 따져야 되는 거죠?
9: 따지는 것보다 물어를 보세요.
7: 물어. 예.
9: 따지는 거 좀 제가 따지라 그런
7: 아니 차일피일 이러면서 도망가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9: 예.
7: 선생님
9: 예.
7: 뭐 우리 기본으로 뿌리와 네. 줄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9: 네.
7: 또요.
9: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청취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본다는 것과 informed decision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알아야 되니까.
7: 네.
9: 자기도 알아야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7: 네.
9: 예, 모르고. 그러면 알기 위해서 또
7: 네.
9: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7: 네.
9: 예,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아니면 변호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7: 네.
9: 이렇게 과정이
7: 네.
9: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7: 네.
9: 이걸 꼭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오고 가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7: 네.
9: 하고 이게
7: 네.
9: 바로 이 문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그냥 늘 말하는 게 뭘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7: 너무 급해 그냥
9: 에이.
7: 과정은 생략하고 막 에이. 이래서 그냥 케이스 끝나기만 바라면서 기다리기만 하는데
9: 그렇죠.
7: 그러지 말고
9: 네 그렇죠.
7: 적극적으로.
9: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7: 네.
9: 모든 절차.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17번째 나오면서 그 뒷 프로그램들을 다시 다 보니까 그
7: 네.
9: 절차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 네.
9: 그래서 제 빅픽처는
7: 네.
9: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분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분들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7: 네.
9: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기 변호사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7: 네.
9: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세요. 발휘를
7: 네.
9: 하세요.
7: 네. 네.
9: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 속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7: 에, 에.
9: 체면이 밥을 먹여주냐 그러죠?
7: 네, 맞아요.
9: 에, 체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 에.
9: 제가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가면서 상대방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판사랑 토론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7: 네.
9: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기 의사를 강요해요.
7: 에, 에, 에.
9: 혹시라도 틀린 말이라도
7: 네.
9: 걱정 말고 우리 변호사들도 해요. 그런 변호사들 많이 봤기 때문에.
7: 네.
9: 그리고 저도 그랬고.
7: 네.
9: 예, 그래서 제가 케이스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wage loss. wage loss를 저기 뭐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7: 네. 안 오셔서.
9: 재판에 오셔서 네. causation. 인과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안 왔어요.
7: 네.
9: 제가 이때는 피고인 쪽으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상대방 쪽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통증과 고통 그거를 무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causation 네. 인과관계 이 사고로 이렇게 다쳤다 증명을 안 해주면은 이 고통과 통증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7: 아,
9: 증명이 안 되니까.
7: 무조건 증명이 중요하군요.
9: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가 동의했어요 저랑.
7: 네.
9: 하지만 wage loss. 이제 더 돈을 못 번 거.
7: 네.
9: 그거는 그 과연 그 카세션이 있어야 되는 거냐?
7: 네.
9: 어? 그 의사가 와서 이 사고로 다쳐서 저기 이런 이 사고로 다쳐서 이런 고통과 통증이 있었다.
7: 네.
9: 그 인과관계를 못 맺어도 그 다친 사람 피고인 아니 원고가 재판에 와서 자기 혼자서 나는 일을 못 했다. 이
7: 네.
9: 사고 때문에. 그런데 판례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요. 그리고 판사한테 제가 따졌어요. 그래도 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wage loss 자체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7: 네.
9: 그거를 증명을 안 하면은 그 wage loss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판사가 그 말하는 게 자기도 모르겠대요.
7: 네.
9: 왜냐하면 판례도가 없기 때문에.
7: 예.
9: 하지만 자기도 생각할 때 그래도 wage loss는 와서 혼자서 증명하면 될 수 있을 수가 있겠다.
7: 네.
9: 그래서 저 그거는 기각을 받았습니다. 자,
7: 네.
9: 제가 청구한 거를 기각을 받았어요.
7: 네.
9: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미국 판사들도 인정을 해요. 자기가 모르면.
7: 아, 예. 예.
9: 왜냐하면 판례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7: 네.
9: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 얘기를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7: 네.
9: 자신감을 가지세요. 모르는도
7: 네.
9: 괜찮다는 거예요.
7: 판사도 모르는.
9: 판사도 모르는 개들이 있어요.
7: 네.
9: 법에서.
7: 네.
9: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7: 네.
9: 너무너무 그 체면 차리지 마시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7: 네.
9: 오히려 집착을 하시려면 알아내는 쪽으로 집착을 하세요.
7: 네.
9: 모른다? 알아내야지. 모른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7: 네.
9: 변호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봐야지.
7: 네.
9: 예. 그리고 오고 가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풀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변호사와 좋은 의뢰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7: 네. 우리 진짜 문화적으로요. 미국 예.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남의 네. 의식하고
9: 네.
7: 뭐 왜 그러냐.
9: 네.
7: 어? 그 사람들이 너무 먹여 살려지지 않는데
9: 그렇죠.
7: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아 맞다.
9: 네. 어? 맞아요.
7: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9: 네.
7: 또 모르는 건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9: 예.
7: 새로운 배움이 생기는 것 같군요.
9: 그렇죠.
7: 네.
9: 예. 그래서 저는 늘 그거를 네. 강조하면서 또
7: 네.
9: 강조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7: 네. 가시기 전에 오늘 관용구 하나 재미난 것도 알려주시죠.
9: 어? 벌써
7: 네.
9: 시간이 다 됐나요?
7: 네.
9: 어,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7: 네.
9: 오케이. 아 제가 진짜 재미있는 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나? 아니면
7: 네.
9: 이번에 해드려야 되나? 아 우선 그 제가 한국을 한 4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7: 네.
9: 한 달 제가 빠졌을 때 한국을 갔는데 아 제가 또 일 때문에 갔어요. 서울중앙지법도 가서 이 그 케이스 판례 아니 판결문 선고하는 걸 가서 들었는데 뭐 한 친구가 뭐 100억을 넘게 훔쳤는데 그 저기 센텐싱 선고 받은 게 1년 6개월밖에 징역을 안 받더라고요.
7: 100억에 1년 6개월.
9: 1년 6개월.
7: 나도 가겠다.
9: 너무 웃기죠?
7: 아니지만. 예,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예.
9: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가면 늘 택시 아저씨들이랑
7: 아니,
9: 얘기를 많이 걸어요.
7: 그렇지만 토해내는 거죠?
9: 아, 그걸 토해내야 되고 또 벌금
7: 예.
9: 얼마를 내야 되고
7: 내야
9: 그런데
7: 되고.
9: 예.
7: 그러면 가면 안 되지.
9: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걸 토해 안 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7: 다 써버린 경우도
9: 예.
7: 있고
9: 아니면 숨겨둬 버리든지.
7: 네. 네. 네. 이미 다.
9: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7: 네.
9: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뭐 미국도 좀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7: 네.
9: 한국에서 아 참 징역이 너무 짧다 기간이 제가
7: 네.
9: 볼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
7: 네.
9: 그래서 있었는데
7: 사기꾼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여기도 진짜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9: 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가면 이제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한테 많이 얘기를 걸어요. 참 네. 우리 한국이 재밌는 게 택시 아저씨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7: 아, 그럼요.
9: 그분들 뭐, 정치도 잘하시고 역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택시 아저씨들한테 많이 배워서 와요. 저는.
7: 네, 네. 네.
9: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한국에 갔더니 네. 그 직장인들 40대 후반, 50대 초 택시 운전사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7: 네.
9: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문화 쪽으로 제가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7: 네.
9: 그분들이랑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젊으신 친구분이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이 운전하시고 계셔서 물어봤어요.
7: 네.
9: 아니 왜 이렇게 그 징역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는 게
7: 손방망이다.
9: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7: 네.
9: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한국
7: 분들이 머리가 비상해.
9: 예, 머리도 비상하지만
7: 네.
9: 전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7: 네.
9: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 속눈썹 치고 아, 믿어볼게요.
7: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요.
9: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영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7: 네.
9: 영어에서는
7: 네.
9: I w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라고 적혀 있어요.
7: 네.
9: 그러니까 giving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래서 그 wording 자체가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7: 네.
9: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7: 네.
9: 그러면 벌써 속았다. 나 속아도 괜찮다.
7: 네.
9: 그런 사고 방식이 있고
7: 리스크를 우리 안고 내가 그냥 네.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
9: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려봤어요. 왜냐하면 그거 영어 속담으로
7: 예.
9: 그 giving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러면 의심의 혜택을 예. 준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7: 네,
9: 말을
7: 네.
9: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이 언어 자체가 조금 틀려요.
7: 네.
9: 내가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의 혜택을 나한테 주겠다.
7: 네.
9: 하지만 나는 너한테 안 속는다.
7: 네.
9: 속는다는 말이 없어요.
7: 네. 네.
9: 나는 계속 너를 의심할 거고
7: 네.
9: 그 지금 상황에서 의심의
7: 네.
9: 조금 더 덕을 주겠지만
7: 네.
9: 나는 계속 의심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7: 네.
9: 우리 한국에서는 네.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 그러면
7: 네.
9: 벌써 생각하는 게 이미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7: 그러면 안 되지.
9: 그렇죠.
7: 너무 그냥 응?
9: 그렇죠.
7: 물러가게 나가는 거죠.
9: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것들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에요. 누가 뭐 옳다 맞다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찰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믿지 마시고 give the other person benefit of the doubt 의심의 혜택을 주지만 계속 의심하세요.
7: 네.
9: 의심을 계속 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그냥
7: 너무
9: 믿어버려요.
7: 잘 믿어, 진짜. 네,
9: 너무 잘 믿어요.
7: 너무 순진해.
9: 네, 그래서 안 돼요.
7: 네.
9: 미국에서서 올해 성공하시고 정말
7: 네.
9: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심을 계속 하세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7: 네.
9: 변호사도 의심하세요. 저도 의심 늘 하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나이스하게 나왔을 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화내고 나한테 공격하는 변호사들은 내가 안 무서워한다. 왜냐면 걔네들은 자기 패를 많이 보여주고 그때 약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를 낼 때
7: 네. 네.
9: 하지만 조용하고 아주 calm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나를 접근하는 변호사들은 내가
7: 네.
9: 늘 조심한다 그랬죠. 늘 의심을 가지고 걔네들을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 걔네들 속삶을 모르기 때문에 걔네
7: 네.
9: 미국 변호사들 머리 정말 비상합니다.
7: 네.
9: 얼마나 나이스하고 나왔을 때 웃으면서 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7: 네.
9: 그거를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늘 배우고 배웠고 아직도
7: 네.
9: 배우고 있습니다.
7: 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가요?
9: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7: 오히려 욱하는 사람들이
9: 네.
7: 응?
9: 네.
7: 자기 그 결점도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그
9: 네.
7: 숨겨진 그런 게 없이 하지만
9: 네.
7: 너무 나이스하고
9: 네.
7: 너무 정말 완벽하다 싶은 경우
9: 네.
7: 오히려 의심을 한번 해봐라.
9: 그렇죠. 우리 영화들 많이 보면은 사이코들이 네. 보면 너무너무
7: 네. 완벽해.
9: 완벽하게 하잖아요.
7: 네.
9: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7: 네.
9: 제가 우리 문화적으로 제가 늘 느끼는 게 너무 믿어요.
7: 네.
9: 너무 그냥 맡기고 믿어버려. 속눈 셈 치고 막 믿어볼게. 그게
7: 말고.
9: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방식
7: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 봐라.
9: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7: 네, 네.
9: 예. 그래서 속는 셈 치고
7: 네.
9: 저기 믿어보자를 give them the benefit of doubt로 바꾸세요.
7: 네.
9: 의심의 네. 혜택을 주겠지만 네. 나는 계속 의심하겠다.
7: 네.
9: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내가 계속 의심하고 나는 긴장할 거다.
7: 네.
9: 맨날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긴장 풀지 네. 말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7: 네. 예. 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늘 나의 재산과 나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소송 전문 변호사시고요. 213-977-9900입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라디오서울1650.com에 가시면 슬기로운 시니어생활의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7: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9: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블레이크 아니피의 아미고 친구야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합니다.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르에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7: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8: 세종송보감.
17: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8: 세종송보감.
17: 쌩쌩 돌아라 하하.
18: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8: 213-383-8899 383-8899
19: 세종.
2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22: AM 1050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2: AM
2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6: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1: 후니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남자, 후니 한훈입니다.
1: 후니 씨, 오늘 체크 남방이 아니라 체크 자켓, 롱코트를 입어서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이거, 네. 패셔니스타.
2: 이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네. 분들이 잠옷 입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가운 같은.
2: 그 약간 가운 네. 같은. 근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이뻐갖고 샀는데. 네.
1: 아, 좋아요.
2: 네. 아, 근데 역시 알아봐 주시는군요.
1: 좋아요. 푸근한 담요가 생각이 나서.
2: 맞아요. 약간 느낌이에요. 네. 전천으로 아, 이따가 옆에서 네. 오빠 추워군. 그래? 딱
1: 펴서 어. 바바리 코트.
2: 남자가 자켓을 네. 왜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1: 여자에게 벗어주기 위해서?
2: 그럼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남자 자켓.
1: 진짜 그게 은근히 어머 됐어 이러면서도 그래주는 남자 있으면 그러면서, 좋더라고요.
2: 그럼요, 해줘야지. 그렇죠.
1: 근데 본인은 덜덜덜. 후니 씨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네. 마른 남자는 덜덜덜 떨고 추위를 더 탈 거 아니에요.
2: 그럼 뭐 살찌세요. 뭐, 이게 뭐 하루 이틀만에 찐 줄 알아요? 이것들 네.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1: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요즘 LA는 너무 날씨가 선선하니 좋아요.
2: 오늘 조금 춥더라고요.
1: 예.
2: 네. 좋습니다.
1: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고
2: 맞아요.
1: 자켓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상용으로 이렇게 접으면 요만해지는 조끼라든가 바람막이 같은 거.
2: 아, 그치. 바람막이 같은 거는 네. 여러분들 꼭 챙기세요. 정말로 주변에 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요.
1: 네.
2: 조심하셔야 돼요.
1: 자, 오늘은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신화 오늘 제 6탄인가요?
2: 네, 6부예요. 네. 벌써 반이 됐네요.
1: 네.
2: 12부작인데.
1: 네.
2: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응?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1: 이제 끝나면 로마로 가야죠.
2: 그럴까요?
1: 네.
2: 조선을 가든가 뭐 로마를 가든가.
1: 네. 역사는 재밌어.
2: 좋아.
1: 또 신화 속에 뭐 다 있다잖아요.
2: 그럼요.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다 있죠.
1: 네. 자, 오늘은 판도라의 상자를 드디어 열어볼까요?
2: 그게 여러분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네. 창조하신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애들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약해 빠져가지고 짐승에 공격당해 죽고 추워서 죽고 안 되겠다.
1: 그래서
2: 옛다 그리고 불을 훔쳐서 주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키포인트였단 말이죠.
1: 훔쳐서 줬어요. 그거.
2: 그냥 만들어준 게 훔쳐줘. 제우스가 분명히 주지 말라고 했던 불을 훔쳐서 줬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면서 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형벌에 처하죠.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매일 이 생사를 까서 간을 뜯어먹는 형벌.
1: 아, 그럼 밤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 평생. 야. 그러면서 인간은 발전을 했죠.
1: 그럼 우린 프로메테우스한테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땡큐 해야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1: 네.
2: 창조를 해놓고는 불도 안 주면 어떡해. 네. 근데 제우스가 좀 웃긴 거죠. 네. 성격 파탄자예요. 제우스가.
1: 네.
2: 알고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신화에서 제우스가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성격 파탄자예요. 이제 여기를 보여줄게요. 근데 이번 주는 그래서 불을 받은 인간이 드디어 문명의 시작이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 내가 분명히 저것들
1: 하지 까불고 말했는데,
2: 하지 말랬는데 까불고. 야, 얘 좀 잘 사는데 이제? 이게 슬슬 기어 오르는데 열받는 거야.
1: 네.
2: 그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인간들을 괴롭히자.
1: 네.
2: 라고 제우스가 계획을 만듭니다.
1: 네.
2: 뭘까요? 인간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1: 네.
2: 뭐냐? 최초의 여자를 만듭니다.
1: 아, 그 전에 남자만 있고
2: 그 전에 남자만 있었대요.
1: 남자를 남자를 괴롭히게 위해서 만든 게 여자라고요?
2: 제우스가요.
1: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2: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묘함을 만 들어보세요. 최초의 네.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예요.
1: 아,
2: 최초의 여자가
1: 이 또라버린 여자.
2: 또라이.
1: 판도라.
2: 한판 또라이.
1: 네.
2: 근데 뜻이요, 사실은 네. 모든 선물을 받은 자가 판도라.
1: 판도라가
2: 왜냐면 여성은

0: 완벽한 캐릭터. 예, 예. 그게 여자예요. 네. 판도라. 예. 그걸 이제 제우스가 만든 거예요.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1: 아, 그건 제우스가 만들어서.
0: 제우스가. 야. 근데 아시죠? 제우스는 절대 남자를 대놓고 못 봅니다. 이걸 내려주면서 이유가 있죠.
1: 네. 괴로워봐라.
0: 판도라를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네. 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뭐 지혜, 교활함, 네. 명리함 다 줬어. 근데 하나를 더 줘요. 상자. 판도라를 만들어내면서 판도라한테 상자를 줘요.
1: 상자.
0: 상자.
1: 네.
0: 근데 사실은 신화에 보면 이제 항아리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 네. 그냥 판도라
0: 판도라의
1: 박스.
0: 상자라고 하는 박스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항아리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제우스가 판도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판도라 자기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자기 손에 항아리가 있는 거야.
1: 있어.
0: 근데 제우스가 야 이거 열지 마. 딱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야
1: 그럼
0: 이거
1: 얼마나 열어보고 싶겠어.
0: 그러니까, 이거 야 뭐지? 이거 열지 마. 네, 네. 이러고는 인간 세계 보내버려요.
1: 네.
0: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마 그러면
1: 더 열고 싶고
0: 열지 마 하면 열고 싶고 먹지 마 먹고 싶고
1: 알려고 하지 마
0: 보지 마 그럼
1: 뭔가...
0: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청개구리가 있잖아.
1: 그럼요.
0: 이 사실은 판도라가 인간 세계에 가는데
1: 네.
0: 어디를 갔냐면
1: 네.
0: 사실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한테 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더라?
1: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네, 아마추어 메스야?
0: 오 괜찮다.
1: 네.
0: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열지 말라 그러고 이제 보내 인간 세계에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도라가 처음에는 알았어요. 나를 만든 창조자가 열지 말라고 알았어 안 열게. 근데 하루 이틀을 하는데 자꾸 보이잖아 눈에 걸리거든.
1: 도대체 뭘까?
0: 상자를 너무 궁금하니까
1: 살짝 열어.
0: 살짝 조금만 뭔가 보려고 요만큼을 열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옵니다.
1: 뭔가요?
0: 질병.
1: 어우.
0: 슬픔. 고통. 질투. 전쟁. 야. 그리고 분노. 이런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들이 열지 말란 상자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1: 아, 왜 열어가지고?
0: 얼마나 놀래. 이거 네.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얼른 닫아버렸어요, 판도라가. 근데 이미 늦었잖아.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두워진 거야. 인간이 그동안은 그냥 막 그냥 띠끗 띠끗 돌다가 이제는 고통과 전쟁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고통과 함께 살아야 돼, 이제부터.
1: 마음의 지옥이죠, 진짜 그거야말로.
0: 그러니까 판도라가 막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어떡하지?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산다를 보는데 안에서 박스 안에서 문 열어 줘.
1: 저 좀 살려 주세요.
0: 문 좀 열어 주세요.
1: 누구야?
0: 이거 아까 좋았다. 영화 네. 뭐지?
1: 네.
0: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뭐죠? 그 지하 그 저거 뭐야?
1: 네.
0: 기생충.
1: 네.
0: 거기 그 아줌마가 아, 사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있잖아 그 띵동하면서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그 판도라가 나는 이제 닫았는데 또 뭐가 열려 나오려고 그러잖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살짝 열어봐요 마지막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희망 이때 안 열었으면 인간 네. 세상에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1: 그래도 그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0: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불행이 네. 튀어나오게 됐지만
1: 네
0: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인간에게 희망이 나왔다라는 거.
1: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없었으면 뭐
0: 끝났지 뭐. 자, 근데 우리 제우스가 왜 굳이
1: 네.
0: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벌을 누구나 번개를 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돌려 그랬을까요? 그냥 벌 주면 되는데. 그 프로메테우스처럼 붙잡아 그냥 벌 주면 되는데 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제우스는 인간을 재밌어는 하는데. 인간이 강해지는 건 싫어.
1: 네.
0: 얘네들이 강해서 나중에는 발전하다가 우리를 버릴까봐. 넘보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시기 좋다 우리를 넘어설까봐.
1: 네.
0: 그리고 신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까봐.
1: 네.
0: 기도를 안 할까봐.
1: 그래서
0: 인간은 행복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판도라와 상자를 보내버린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오늘 여긴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1: 네.
0: 이제부터 이제 사랑과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신들이.
1: 야,
0: 다음 시간에는 이 네. 제우스의 이 정말 돌 플러스 아이 같은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1: 오, 제우스가 연애를 해요.
0: 장난 막장에 막장.
1: 이제 날 헤라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0: 노랑 헤라.
1: 야,
0: 둘이 헤라 막.
1: 재밌네요.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0: 결국에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저는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1: 네.
0: 결국 여성은 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창조물이라는 거지. 이거는
1: 또 여기서 또.
0: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성을 우러러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우대해줘야 돼.
0: 우대해줘야죠.
1: 우리 퀄리티가 이렇게 훨씬 위야.
0: 훨씬 위지. 인정. 근데 꼭 말을 안 들어.

0: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았어야지. 불행의 시초입니다.
1: 인간은 행복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내려준 판도라의 박스에서 나온 바로 질병, 슬픔, 고통, 질투, 전쟁,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성숙해지고 예술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렇게 보시려면은 뭐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행복한 신과 신에게 의존하는 그냥 인간들이었을 뿐이었는데
1: 그래도 희망이 따라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0: 근데 만약에 미옥 씨 같으면은 미옥 씨가 유일한 여성이야.
1: 네.
0: 근데 내 손 안에 박스가 있어. 그 뭐 아마존 박스 같은 게 열지 말래. 안 열 거예요, 진짜로?
1: 열어봐야지.
0: 진짜 열 거예요? 저는 진짜 안 열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누가 열지 마 그러면 저 절대 안 열어요.
1: 아 누가 열지 마 그러면?
0: 저는 이거 말하지 마.
1: 저도
0: 열지
1: 말 듣는 그럼. 편인데.
0: 저는 궁금한 게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1: 나는 흔들어는 볼 것 같아. 뭘까 취하면서 이거 언제 누가 열어?
0: 어느 정도 무겁나? 뭐 안에 뭐 얼마나 큰가?
1: 뭔가.
0: 저는요 약간 신기한 게 궁금한 게 많은데. 또 금방 식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1: 내일
0: 뭐지?
1: 아니면
0: 뭐 이러다가 열지 말래 짜 됐어. 그러면 그다음 신경도 안 써요.
1: 그게 좋은 것 같아.
0: 관심이 없어져. 괜히 열어가지고.
1: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0: 그래 돌아보지 말면 보지 말고.
1: 몰아봤다가
0: 꼭 죽잖아 그 주인공들 그죠 영화 보면 나가지 말랬는 나가서 죽고.
1: 그래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0: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저희가 그리스신화 12부작 중에 6부까지 함께하셨는데 이제 반 왔거든요.
1: 네.
0: 이제 반만 남았는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1: 네.
0: 진짜 로마 얘기할까?
1: 로마도 너무 공부할 게 많죠.
0: 아니면
1: 역사 얘기
0: 뭐
1: 너무 좋아.
0: 역사 얘기 뭐 그냥 저런 거 할까?
1: 자, 우리 한대수 씨의 노래 들어볼게요.
0: 좋다.
1: 행복해.

0: 행복의 나라로 들으셨습니다.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작은 거에 감사해야죠. 그냥 아, 감사하면 돼.
0: 맞다, 맞다. 어. 역시 정답을
1: 눈 떠서 감사합니다.
0: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 세 가지를 적는 습관이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지수를 높여주면서
1: 자기 전에요?
0: 응. 우리 몸에 염증까지 줄여준대요.
1: 어, 진짜요?
0: 응.
1: 오. 세 가지를 적어요.
0: 염증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잖아요. 그치, 염증을 맞아요.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중에 진짜 감사한 거를 자기 전에 스마트폰 좀 미리 꺼두고 저쪽에 네. 놓고 그리고 누워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감사한 마음을 좋았던 일 세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좋아진다.
1: 하루에 좋았던 일 세 가지.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네요.
0: 왜요?
1: 왜? 아니 그냥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지금 세 가지를 어저께 생각해보세요.
0: 오늘 밥 잘 먹었다.
1: 감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거에 감사해야지. 뭔가 큰 거를 생각하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나 진짜 세 개가 있을까? 감사한 일이? 그냥 뭐 진짜 점심 맛있게 먹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왔다. 뭐 오늘도 잘 씻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0: 그렇죠. 그런 거고 또 너무 부정적인 정보, 나쁜 뉴스라든가 어떤 분은 자면서 세상에
1: 자기 그거 진짜 안
0: 그
1: 좋아.
0: 멸망 이런 시나리오
1: 그러니까, 맞아.
0: 막 듣고 자면 네. 그 꿈도 심란해진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배드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간대요.
1: 그래서 그래요?
0: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좀 보지 않고 네. 그러는 게 중요해요.
1: 제가 예전에 잠이 조금 안 왔을 때 네. 토론을 틀어놓고 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꿈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0: 싸우는 계속 나오지.
1: 토론하니까 아 불편한데 잠은 잘 와요. 토론 듣다 보면.
0: 그래요. 아유. 아무튼 건강하게
1: 여러분. 좋은 얘기네요. 자기 전에 좋은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 좋았던 네. 일 한번
0: 떠올려서
1: 리마인드 해가지고 네. 쓰면
0: 요즘
1: 좋겠다.
0: 주변에 조금 아, 나 이렇게 좀 우울하다라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1: 예.
0: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안에 있잖아요.
1: 맞아요.
0: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장은 납니다. 그 방향키를 어디로 했냐 돌리느냐.
1: 캡틴 오마이 캡틴.
0: 여러분 다 캡틴이에요.
1: 아 좋아. 우리 럭키비키님 야 네. 빌드업인 거 어떻게 알았지?
0: 어?
1: 빌드업 하시냐고.
0: 어떤 거?
1: 지긋지긋하냐고 빌드업 하는. 아니 저희 항상 광고할 때 이거 네. 빌드업 하는 거를 네. 눈치채셨네.
0: 아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아 이거 참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지긋지긋한 염증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백일 36년입니다.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메가밀리언 잭팟이 232밀리언 이상입니다. 2억 3200만 달러.
1: 투.
0: 네. 와.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에 큰 당첨자가 없었나 봐요.
1: 다음 주에는
0: 저도 안 당첨 오늘. 안 되고.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다음 주 화요일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잠시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공로로 갈까요.
5: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0: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3: 헬스코리아의 이어신 우리 언정 씨 오셨습니다. 우리 김언정 씨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5: 반갑습니다.
14: 반갑습니다.
15: 아유, 오늘 무슨 황후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황후. 명성 황후 같이. 야, 네. 멋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4: 헬스코리아의 위엄.
13: 와, 그게 붙은 네.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소박한 네네. 네이비 컬러의 그냥 플레인 원피스인데 거기 왼쪽 그 어깨 쪽에 네. 커다란 장식품을 포인트. 포인트를 다르신 거예요.
15: 잠깐만요. 이게 센스가. 네이비 컬러라고요, 이게? 그린 아니에요? 그린? 그린이죠?
13: 아, 그린이에요?
15: 나 뇌가 순간 생명인 줄 알았어요.
13: 그게 그린 색깔이에요?
14: 제가 그린색을 좀 좋아해요. 근데 그린색이
13: 다크 그린.
14: 건강함을.
13: 네.
14: 그러니까 색도 그린색 좋아하시는 분이 정신적으로도 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5: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13: 색깔이 우리 헬스코리아.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14: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루색이나. 네. 네. 그린색은 네.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 건강 뭔가 다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건강한 네. 기운. 그 헬스코리아도 파란색.
13: 아 그래요. 네네.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15: 여러분 처음에 두 분이서 서로 어찌나 칭찬들을 하시는지 네. 제가 옆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름답다, 이쁘다고 네. 너무 두 분이서 오가는 칭찬 속에서 저는 네.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3: 헬스코리아하면 역시 H솔루션 마사지 체어가 그쵸. 정말 따가워르죠.
14: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이제 뭐 감사하는 글도 써야 되고
15: 아 그렇죠.
14: 네. 몸 안에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밖으로 차라리 이렇게 골마 굽는다 그러잖아요. 네. 뭐 이렇게 염증이 보이면은 그걸 네. 치료를 하지만 네. 몸 안에 겉보기는 멀쩡한데 안에서 정말 골마 터진다고 하죠. 네. 뭐 염증이 여기저기 있으면 몸이 이제 빨리 노화도 오고 그만큼 건강을 잃게 되는 건데
13: 네.
14: 그 이제 염증이 생기는 원인들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스트레스도 얘기하셨지만 순환이 잘 안 될 때
15: 그렇죠.
14: 모든 게
13: 보이면 썩죠.
14: 그렇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네. 좀 물리적으로 네. 외부에서 이렇게 좀
13: 풀어줘야 돼.
14: 풀어줘야 돼요.
13: 그래서 순환이 되죠.
14: 최고의 방법이 마사지인 거죠.
13: 마사지.
14: 그러니까 마사지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서
13: 네.
14: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데 최고의 네. 방법이고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제 치료 요법이에요.
15: 그렇죠.
14: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자주 네. 받을 수가 없죠.
13: 그렇죠.
14: 마사지 체어가 없다면
15: 맞아요. 네. 시간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14: 예약하고
15: 네, 너무 힘들어요.
14: 또 뭐 마음에 드는 마사지사 만나기도 힘들고
15: 힘들죠. 네.
13: 네.
14: 오히려 또 이제 제대로 못 받으면 더 아프고 막 정신적으로도
15: 기분도 나쁘고
13: 네. 며칠 동안
14: 돈도 썼는데
13: 온몸이 얻어맞는
15: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14: 더 무겁고
13: 막 잠만 잤어요. 막 3일 동안
14: 받아보신 경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근데 제대로 또 사람을 만나서 받으신 분들은 그 마사지의 효과를 아시잖아요.
13: 네.
14: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사지 체어가 그런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까?
13: 네.
14: 그러니까 기능 면에서, 성능 면에서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받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사지 체어는 체험을 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3: 네.
14: 브랜드도 많고 모델도 네. 많지만
13: 네.
14: 여러분들 마사지 체어 생각하고 계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은 꼭 방문하셔서
15: 그렇죠.
13: 체험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14: 저희 또 7가지 모델이나 있잖아요.
13: 네.
14: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마사지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13: 다 전 누워봤잖아요.
14: 네.
15: 카이로스 좋아하지 않았어요?
14: 네. 네.
15: 그렇죠.
14: 네. 맞아요.
13: 컴팩하고. 그러면서 디바.
14: 디바.
13: 네. 디바도 최고.
14: 지금 두 모델들 놓고 망설이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15: 근데 저는, 네. 저는 디바가 그냥 도야. 딱이었어요.
13: 네.
15: 딱 하는 순간. 이거구나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걸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14: 너무 좋죠. 디바 소유하신 분.
15: 네.
13: 네. 네. 만족하십니까?
15: 저는 뭐 만족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저는 늘 저와 함께합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하고
14: 만족으로는
15: 왔고요.
14: 충분하게 표현을 못하신다 그러세요, 맨날.
15: 아니 근데 전 너무 웃긴 게요. 진짜로 네. 이거 주말에 제가 요새 뭐 다이어트를 또 미옥 씨가 들으면 또 욕하겠지만 저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하지만
13: 네.
15: 주말에 좀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13: 네.
15: 일요일 날 맛없이 되고 하니까 네. 너무 주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밤에
14: 엄마 핑계 대고
15: 모든 걸 끝내고 집에 와서 갑자기
13: 혼자
15: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네. 또 막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13: 네.
15: 근데 먹다가 지친 적 있었어요? 먹다가 지친 거야.
13: 네.
15: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이거 치료합니다.
14: 네. 급하게 네. 먹어.
15: 급하게 먹고 많이 먹고 소화하는데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그래서 와이프가 그만 먹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 큰일 났다. 나 누우면 안 되니까 앉아야지.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그래. 마사지 받자.
14: 마사지. 네.
15: 왜냐면 소화될 때 등 같은 걸 해주면 좋잖아요. 원래
14: 그쵸.
15: 그 생각을 하고 마사지 가서 제가 그때는 CEO를 했어요.
14: CEO
15: 모드를 이게 좀 약하게 부드럽게 네. 해주니까 CEO 모드를 딱 했거든요. 두 타임 돌렸는데 소화가 다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등이나 이걸 잡아주니까 소화도 네. 되더라고요.
14: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문지르면서
15: 정말 그쵸. 깜짝 놀랐어요.
13: 그 혈들이 다 있으니까.
14: 근데 만약에 디바가 없었다. 그러면
13: 어떻게
14: 그냥 와이프를 방법이 그냥, 없잖아요.
15: 와이프를 그냥 닥달했겠지.
14: 그러면은 이게 막 이제 쌓이는 거예요.
15: 맞아요.
14: 쌓이고 그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붓고 막 여러 가지.
15: 맞아 부어요 부어.
14: 그 후에 마사지처가 없었을 때 마사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처는 집에 들여놓고. 특히 전과 후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13: 네, 필수품이네요. 건강.
14: 필수품 요즘은 정말 네. 필수품이에요.
13: 옛날에 뭐 어디 아프고 이러면 손 좀 물러주시고 이러면 나았잖아요. 요즘은 마사지 기계가 뭐 아주 뭐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더라고요.
14: 저희 뭐 손 마사지기도 또 따로 있지만
13: 네.
14: 그 디바 하나면 다 해결이 네. 됩니다. 손 지압점 하나 하나 다 눌러주잖아요.
13: 네.
14: 그리고 뭐 팔도 다 꽉꽉 정말 이런 두툼한 손으로 눌러서 주물러주는 것처럼
13: 네.
14: 여러분의 몸 관리를 다 해주다 보니까 뭐 소화만 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 잘 되죠. 신진대사 원활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쌓이는 피로를 쌓일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 풀어주니까. 네. 뭐 일단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죠. 게 첫 번째라고 네. 하는데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까지 관리가 되면서 네. 젊음을 유지하는 정말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면서 내 젊음의 아.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13: 네.
14: 거예요.
13: 네. 네.
15: 저의 동안의 비결이 하나가 그런 그건가? 어저께도 네. 사람들 만났는데
14: 혈색도 좋죠.
15: 네. 혈색은 뭐 제가 워낙 살쪄서 좋은데 네. 요새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네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또 어르신들 앞에서 큰 어르신들 앞에서 혼나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생각해봤는데 남들보다 제가 하는 건 사실 마사지.
14: 마사지 정말.
15: 운동은 이제 요새 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운동을 많이 했고 지금은 마사지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자리에서 마사지 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재벌인 줄 안다고. 야, 너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마어마 비싼 게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때 그냥 했지만 무이자 받으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14: 네. 그렇죠.
15: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분한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14: 아니, 네. 목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15: 한 번에
14: 갑자기 한 번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15: 막 차를 사는
14: 듯한 돼요. 맞아요.
15: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맞아요. 설명을 드리죠.
13: 네. 아직도 그 가격에 그 착한 가격에 무이자 이제 그거 끝날 때 안 됐나요?
14: 5월달까지. 가정의 달이니까 요 가정의 달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네. 혜택을 이제 마지막까지 누리면서 가져가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 디바 같은 경우에 15,000불, 20,000불 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마사지 체어예요.
13: 네. 네.
14: 성능, 디자인 뭐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13: 최고죠, 최고.
14: 최고 여신인데 이게 지금 8,999불. 아. 네, 이제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이나 네. 해드려요.
13: 네.
14: 무이자, 네. 무이자니까
15: 대단해요.
14: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택스예요.
13: 네.
14: 그럼 요 정도는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15: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14: 온 가족이.
15: 24시간. 맞아요, 맞아요. 365일.
14: 그래서 아. 마더스데이. 네. 가정의 달에 또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결정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13: 네. 네,
14: 그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장만하시는데 최고 제대로 된 거를 장만해 놓으시면
13: 네.
14: 내 몸 관리가 정말 최고로 네.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13: 네.
14: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네.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 네.
14: 그리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혜택이 사은품.
13: 뭐 주시나요 이번에?
14: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드립니다.
15: 어머. 이거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히 가격도 높고.
14: 이거 1499.
15: 1500불짜리인데.
14: 최고예요.
13: 이 반신욕기 너무 좋아요.
14: 그럼요.
13: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그냥 쫙 풀려.
15: 건식.
14: 반신욕 좋은 건 알지만 이제 네. 얘기하신 것처럼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3: 그냥 들어가서.
14: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필요 없으니까 물이 간편하게 네. 매일매일 또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반신욕 네.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들 건강 진짜 좋아요. 거기다 마사지까지 같이 하면
13: 세트로.
14: 시너지 효과는
13: 네.
14: 풀 스파 럭셔리 코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만약에 뭐 이제 호텔에서나 진행하는 그런 스파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3: 네.
14: 진짜 따뜻하게 몸 풀어주시고 나서 최고의 마사지를 받으시면
13: 네.
14: 하루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13: 미용에도 최고라, 좋고 예,
14: 그 감사 노트 쓸 내용들이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13: 진짜 디바
14: 머리를 막 쥐어짜는 내지 않아도 네.
15: 그러면은 네. 그 간식 반식욕기로 몸을 데피고
14: 네.
15: 그다음에 나와서 디바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녹용 홍삼 딱 따서 마시면
14: 그럼요.
15: 끝나네요. 하루가
13: 아니,
15: 끝나네.
13: 또 무엇보다 진짜 그 애프터 서비스 워런티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14: 풀 워런티가 저희는 3년
13: 네.
14: 무상으로 해드리는 게 이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3: 진짜.
14: 거고
13: 네.
14: 저희 자회사니까
13: 네.
14: H솔루션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거지만
13: 네.
14: AS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13: 너무
14: 저희
13: 중요하죠, 진짜.
14: 10년은 사용하잖아요.
15: 그럼요.
14: 짧게는 5, 6년이라고 해도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13: 그쵸.
14: 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모가 되는
13: 네.
14: 부분들이
15: 네.
14: 있어요. 그런데
13: 네.
14: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13: 있는?
14: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네. 헬스코리아가
13: 헬스코리아.
14: 유일하다라고 저는
13: 헬스코리아는
14: 미주 전 지역에서
13: 뭐 미주 전 지역에서 지금 벌써 네. 19년째인가요?
14: 19년이죠.
13: 19년째. 와.
14: 19년째. 사랑을 받고
13: 뭐.
14: 있고 여러분 건강을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13: 네.
14: 건강만을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15: 네.
14: 뭐 마사지 체어가 됐던 또 건강식품 국민 보양 이제 녹용삼
13: 네.
14: 대표적인 우리 녹용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제품들이
13: 네.
14: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라는 거.
13: 네, 네. 너무 좋은 기회네요. 5월 말까지니까 디바 마사지 체어 무이자 48개월 할부하면서 그래서 월 187불 플러스 텍스 무료 배송 3년 워런티까지 거기다가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 1500불짜리를 주신대요. 와.
14: 이거 무료 배송 다 해.
15: 그러니까요. 아 이거 받았을 때 이 5월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13: 네. 네. 이 너무 좋은
14: 정말이에요.
13: 잡으시기 네. 바랍니다.
15: 자, 우리 아까 녹용용삼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가 볼게요. 녹용용삼은 사실은 뭐 별 홍보 안 하셔도 이거는 늘 드시는 분이 늘 드시는 거라.
13: 팬들이 늘
14: 이거는 뭐 15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분들이 네. 이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또 녹용삼 시작하신 분들은 네네네. 놓치를 못하시죠. 근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제 몸이에요. 제 건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켜야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안에 몸 속에서부터 튼튼하게 정말 그 기본부터 다지는 네.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먹는 게 소중하잖아요. 네. 원 재료부터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이것도 녹용의 이제 중대 상대 부분까지 다 사용을 했어요. 분골팁까지 그리고 강원도 육령근 홍삼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하는 천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이것도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네. 여기에 뭐 참당귀, 아카시아 벌꿀, 대추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이제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13: 네.
14: 첫물만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 짜낸 그 물만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니까 네. 드셨을 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이제 환절기 때 딱 네. 뭐 1년에 두 번 드시면
13: 네.
14: 잔병 치레 이런 건 전혀
13: 진짜
14: 뭐 주변에서 뭐 콜록콜록하고 뭐
13: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막 그쵸, 그쵸. 그러잖아요.
14: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13: 네.
14: 주변에 다 걸려도 나 멀쩡한 경우 맞아요. 정말 많아요.
13: 네.
14: 제가 좀 그런데 저 이제 네. 코로나 때도 저만 건강했는데
13: 야 바로 녹용홍삼
14: 가족들 다 격리시켜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애 아빠가 따라서 녹용홍삼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드셔보신 분들만 아세요.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네. 자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13: 네.
14: 뭐 꼭 마스크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13: 네.
15: 말씀만 들어도 건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막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런데 네. 이거 가격은 어떻게 됐죠?
14: 저희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라비티랑 네. 저희가 녹용홍삼은 헬스코리아 얼굴이에요. 마사이 체어 중에서는 이제 그라비티고 이렇게 천호앤케어 저희 건강식품 너무도 사랑을 받고 네네.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하면은 녹용홍삼입니다. 근데 네. 이 두 개는 가격은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5: 오.
14: 근데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게 고객층이 늘어나니까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서 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13: 네.
14: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13: 요즘 같은 고물가 네. 시대에 네. 그 네.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14: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22돈 함유량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셔보시면 딱 아시고 저희 네. USDA 미국 농무부 퍼밋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통관
13: 성분이?
14: 절차에서 그럼요.
13: 네.
14: 까다롭게 다 거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15: 네.
14: 그런 서류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13: 네.
14: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농용상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 한 달치예요. 근데 이게 60팩 들어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두 팩씩 드시는 거 권하면서 이게
13: 네.
14: 22돈 녹용이 들어가 있는데 350불.
13: 350불.
14: 보통 두 달 드시거든요.
15: 네.
14: 대개 기본으로 두 박스는 구입하세요.
13: 네. 네.
14: 두 박스 구매하시면 700불인데 이거 한 달치 가격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13: 네.
14: 자, 저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져가시고 타주는
13: 네.
14: 10박스, 20박스씩 구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13: 드셔보시고 특히, 아시는 거지.
14: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 물량이 그때 이제 솔드아웃된 기간이 길다
13: 네,
14: 보니까
13: 네, 네.
14: 막 이거 딱 꾸준히 드시던 분들은 막 발을 네. 동동 구르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내 건강 어떡하냐고 네, 네. 언제 들어오냐고 네. 그때 이제 배가 떠 있었잖아요.
15: 맞아.
14: 정말
15: 네.
14: 뉴포트 비치 사장님이 네. 매일 나가서 보셨어요.
15: 롱비치.
14: 근데 롱비치에 네. 그 거기서
15: 뉴포트는 놀러 가신 거예요.
14: 롱비치. 네. 그 네. 거기서 이제 들어오를 못 오고 막 이게 좀 약간 랜덤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한 기간을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아무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고 그때 코로나 때는 진짜 아, 곧 들어옵니다, 곧 들어옵니다 하니까 막 어르신들 우신 분도 계셨어요. 매니저님도 붙잡고
13: 나 이거 없으면 나 이거 난 네. 큰일 나. 이러면서.
14: 그때 그 쓰라린 아픈 네. 기억 때문에 열 박스 스무 박스씩 그냥 재워놓고 아, 계신 분들이 그래요. 있어요. 몇 네. 년치를.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 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셨으면 네. 하는 네. 제품이 국민보양독용 홍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은 또 가정의 달이고 두 박스 구매하시면 이제 700불도 놀라운 가격이지만 천진단 요거 네. 환으로 된 제품인데 요것도 저희 베스트셀러예요.
13: 네.
14: 원더풀 원더풀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13: 아, 이게 뭐예요? 천진단
14: 이렇게 환으로 된
13: 네.
14: 그 똑같은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이 들어가 있는 보약입니다. 아. 근데 요거 이제 등산할 때나 여행 가실 때는 꼭 갖고 가시거든요.
13: 네.
14: 근데 30 판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한 달치죠. 요거 네. 정품이 250불인데 요거 한 박스 공짜로
15: 정품을 아~ 선물로
14: 네, 정품을 사은품으로 네. 무료로 드립니다.
13: 네.
14: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요.
15: 네네. 네. 그 지금 구매하시면은 응모권 가능한 거죠?
14: 응모권 가능하죠. 저희 가정의 달 31일까지입니다.
15: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 네.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 뭐 OTC 카드 사용하실 수 있고 다
15: 네.
14: 그러면 저희가 응모권 드리는데.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1등 마사지체요.
13: 아,
14: 마사지체.
13: 네.
14: 아까 뭐 메가 얘기하셨는데
13: 네.
14: 아, 로또도 로또지만 네. 확률이 더 크잖아요.
15: 그럼요.
14: 그리고 이제 마사지체 꿈 한 번도 꿔보세요.
13: 네. 네.
14: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 저희가 응모권 드립니다.
13: 네, 응모하시고. 네.
15: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13: 네. 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 진짜.
14: 아, 그럼요.
13: 잭팟 당첨돼봐. 내 맞아. 몸이 아프면 날짜가네요.
15: 저 주세요, 그러면. 건강은 제가 받을게요.
13: 아, 그렇다 그거죠. 그만
15: 낼름 받아야지 또.
13: 그만큼 내 몸만큼 중요한
15: 맞아요, 맞아요.
14: 그럼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13: 네, 오늘 맞아.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디바 마사지 체어 거기에다가 원적에선 반신욕기 사은품으로 드리고
15: 네.
13: 그리고 녹용홍삼 서로가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는 네네. 걸로 내 몸도 참 보신을 잘 하시기 바래요.
14: 네.
15: 저 어디로 체험 가시면 되는지
14: 아, 저희 매장 안내해드릴게요.
15: 네.
14: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또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에 있는데
15: 네.
14: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오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러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바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궁금하신 건 대표 번호
15: 네.
14: 213-385-1005 385의 100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13: 네.
14: 지금 하세요.
13: 385-1005번 385-100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자고요.
14: 네.
13: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차차차 헬스코리아 차차차 헬스코리아
15: 대표님이 안 좋아요.
14: 헬스코리아 차차차
15: 헬스코리아 차차차
13: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15: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희끄리. 오늘 희끄무리 한 날이지만요. 음악 한 곡으로도 분위기가 밝아지니까요.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 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십니다.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1: 그러네요.
0: 자,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이 103세의 그 하워드 터커 박사님이 의사로서는 제일 오래 사신 의사.
1: 와.
0: 네, 이분이 얼마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 네.
0: 이분이 강조하신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이 있대요.
1: 그런가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은퇴하지 마라.
0: 은퇴하지 마라.
1: 박사님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뇌를 계속 쓰고 세상과 소통하는 거, 그게 바로 젊음을 주는 묘역이라는 거죠. 자, 우리 차차차 가족분들도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 은퇴하지 마라.
1: 은퇴하지
0: 마라. 은퇴를 해도 뭔가 계속 뇌를 쓰는 활동을 해라.
1: 그렇죠?
0: 움직여라. 네. 가만히 있지 말고.
1: 그렇죠.
0: 네.
1: 두 번째는 뭐예요?
0: 두 번째는 중용의 미학. 적당해라.
1: 적당히.
0: 술을 마시든 음식이든 뭐든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이게 독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음식도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예.
0: 좋다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히 중용을 지켜라. 오늘 점심 과식하지 마시고요.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1: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좀 울림이 커요. 바로 훈이처럼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0: 사랑하며 살아라.
1: 늘 사랑하며 살아라.
0: 네.
1: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여러분 가족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유대감 이런 거라는 겁니다.
0: 네.
1: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한다, 사랑해. 요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0: 네. 즐겁게 일하고 움직이고 적당히 즐기고
1: 그렇죠?
0: 뜨겁게 사랑하기.
1: 오, 세 번째 제일 좋다.
0: 뜨겁게 사랑해라.
1: 네.
0: 사랑하면 그게 정신적인 사랑 말고도
1: 네.
0: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어떻게 그걸.
1: 자, 적당히.
0: 적당히.
1: 적당히 즐기세요.
0: 네.
1: 그럼 우리도 뭐 그분처럼
0: 네.
1: 그죠? 100세를
0: 100세
1: 건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0: 네.
1: 남은 오늘도 오늘 오후 하루도 최초하게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네. 오늘 끝곡은 우리 티키알님이 청해 주신 곡이죠. 마다나의 라 이스라 보니타라는 곡. 이슬람은 이게 그 아일랜드거든요.
1: 네.
0: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런 곡이에요.
1: 오, 그게 거기 있대요?
0: 남한의 섬 라 이슬라 보니타라는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1: 나 이거 우리 집에 두 개 있다 그런 것 같아요.
0: 나 이슬라 보니타. 나 이거 이 집에 있다. 네.
1: 내일 다시 만나요.
0: 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훈이 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자, 사용한 캡슐은 식은 즉시 제거하고 또 물받이, 캡슐 보관함 같은 분리 가능한 부품 자주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겠죠. 디스케일링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식초 아니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석회질 제거, 디스케일링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캡슐 커피 머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 또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 것이 햇볕은 따사롭고 날씨야 뭐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기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모두 친구 여러분들 지금 많이 행복하십니까? 아, 아니라고요? 많이 행복하시다고요? 행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또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오셔서 댓글창으로 또 귀로 서로 웃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침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람과 함께 슬며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곡으로 우리 장윤정 씨가 보통 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바람길이란 노래는 아주 차분하게 불러주었고 또 이 노래는 몇 해 전에 미스 트롯에서 그 김태현 양이 아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줘서 장윤정 씨가 심사평으로 태연아 네가 옳았다라는 그런 좋은 평을 들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뭐 아침부터 여러분들 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네 인간 사고 또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반면에 또 오전까지는 아 나빴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손님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도 되고 어쨌든 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오늘 하루고 그것이 묶여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TK님 아, 개근상 타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비비안님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시는 모든 님들 반갑다고. 아이고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날씨가 좀 이제 덜 덥나요? LA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순철님 친근한 목소리 흘려 홀려 오늘도 시간 맞춰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통계님 신청곡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살짝 기대시고 걸터앉으셔서 제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또 달달한 또 맛난 아, 예 비비안님 청곡 들려드릴게요. 음악 한 잔씩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짧은 대화 또 사랑하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이 꾸며주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은 또 여러분께 굉장히 필요한 정말 값진 정보를 드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꿈이고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홍상품 2타
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0: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김스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5: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4: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5: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4: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울반 빌더스의 우리 폴킴 대표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간에 뭐 항상 또 바쁘시죠?
1: 네.
0: 예, 일하시느라고.
1: 바쁘게 지냈습니다.
0: 예, 제가 소개할 때 K-울반 빌더스하고 그 다음에 BTS 솔라 디자인, 그 지난번 기억으로 BTS가 우리 그 BTS 때문에 많은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1: 네, 제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0: 네, 요사이 또 BTS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뭉쳐서
1: 예.
0: 아주 지금 세계를 돌면서
1: 예.
0: 그 제가 보니까 예상 수익이 300조래요.
1: 예.
0: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게.
1: 예.
0: 멕시코는 공연이 취소됐어요. 멕시코 궁에 너무 많이 사람이 와서 사고 날까 봐. 네. 5만 명이 모여서 취소돼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했어요, 공연을.
1: 예.
0: 그 정도로 아주 난리 아닌 난리가 예. 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자, 뭐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집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본다 이런 얘기인데, 아,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K-울반 빌더스는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문 회사로
1: 네.
0: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저희가 네. 이제 리모델링하는 회사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ADU라고
0: 네.
1: 액세서리 딜링 유닛을 짓는 건설하는
0: 회사가 ADU라는 거는 무슨 추가 공간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별채죠.
0: 집 뒤채 같은 경우에
1: 예,
0: 이제 뭐 파킹랏을 쓰다가 아니면 뭐 다른 공간으로 창고로
1: 네.
0: 쓰다가 그거를 주거 공간으로 바꾼다는
1: 네.
0: 얘기죠.
1: 뒷마당이나
0: 네.
1: 아니면 뒤뜰에 있는 그라지나
0: 네, 네.
1: 이렇게 별채로
0: 네.
1: 독립 별채로 짓는 걸 ADU라 그러는 거.
0: 아, 예.
1: ADU 법이 바뀌어서 2026년 1월부터 이제 본체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3 유닛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4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게 ADU 법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개인 집 포함해서 4 유닛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메인 집 말고 뒤쪽에 별채가 3개 더 까지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네.
1: 그렇죠.
0: 어.
1: 어태치하고 뒤태치 합쳐서.
0: 네네네.
1: 3유닛을 더 허락해서.
0: 어, 그러면
1: 4유닛을
0: 뭐
1: 만들 수 있는 게 ADU법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식구들이 더 와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렌트도 줄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수익 창출이 되겠네요.
1: 네.
0: 아, 그래서 타이틀이 바로 부동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뀐다는 게.
1: 네.
0: 바로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네.
1: 네.
0: 어, 그렇군요. 참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주 호재이고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그 이제 집이 보통 이제 뭐 한 10년 내외를 진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뭐 50년, 70년 이렇게 오래된
1: 네.
0: 집들도 사실 한인타운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특별히 그러다 보면. 집 구조가 뭐 이제 불편하거나 또 지금 사는 공간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덜어 있을 텐데요.
1: 네.
0: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개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리모델이죠.
1: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구조 변경이라고
0: 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ADU를 창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집값,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요.
0: 아.
1: 집에 집값이 시세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네. 아.
1: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0: 네.
1: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한인타운이나
0: 네네.
1: 오렌지카운이나
0: 네네.
1: 대부분의 지역이 스퀘어피 땅, 원 스퀘어피 땅 600불이 넘습니다.
0: 아, 예.
1: 뭐 중간 가격이 한 700불 될 정도로.
0: 어, 그렇구나.
1: 그런데 건축비는 300불이에요.
0: 아, 건축비는 300불이고.
1: 어. 건축비 300불 들여서 집을 짓고 나면, 넓히고 나면, 이제 집의 가치는
0: 두 배가 되는 거죠.
1: 600불에서 700불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아.
1: 심지어는 뭐, 보뱅크는 요즘 900불도 넘더라고요.
0: 아, 그러면 쉽게 해서 뒤쪽에 내가 1000스퀘어핏이 생겼다고 그러면 30만 불 들여서 60만 불 이상 값어치가 되는 거네.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0: 아.
1: 렌탈 렌탈 수입이 되니까 렌탈 프로퍼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이 아무리 커도 부엌은 하나였어요.
0: 그렇죠.
1: 싱글 패밀리에 부엌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집이 3층이건 2층이건 1층이건
0: 네네.
1: 5천 스퀘어피시건 만 스퀘어피시건 무조건 부엌은 하나였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엌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0: 오.
1: 주소도 별도로 나옵니다.
0: 오.
1: 매매도 가능합니다. 따로.
0: 따로 매매도 가능하다고요?
1: 예.
0: 와, 그럼 완전히 독립체네요.
1: 네, 그렇죠.
0: 오.
1: 대신 본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소별도, 전기 미터
0: 가스 이런 것도
1: 가스
0: 다 다시
1: 별도, 다 별도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1: 솔랑이까지 전부 다.
0: 예를 들어서 렌트 월세를 줘도 따로 해서 내면 되는 거고.
1: 그렇죠.
0: 내가 만일에 본체엔 살고 별채를 팔아도
1: 네.
0: 그 사람들까지 저하고는 관여가 없단 말이죠.
1: 네.
0: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1: 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주택난과 렌트난 때문에 이제 ADU법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공사, 뭐 특히나 리모델 같은 경우는 다 뜯어고치고 뭐 기본 골재만 남겨놓고 다 바꾸는 건데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1: 저희는 아주 빠릅니다.
0: 아,
1: 예상하시는
0: 그러세요?
1: 것보다 엄청 빠릅니다.
0: 그러시구나.
1: 네.
0: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 뒤에 별채가 있다. 뭐 거기 천 스퀘어 피시다.
1: 네.
0: 뭐 그 정도면 기간이 보통 어림잡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1: 건축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0: 아 건축 기간은.
1: 네.
0: 네네네.
1: 단지 이제 CD의 빌딩 펄밋을 받기 위한 기간이.
0: 아.
1: 펄밋을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하니까.
0: 그렇죠.
1: 그
0: 그렇죠.
1: 기간이 보통 3, 4개월.
0: 아.
1: 그랜델 같은 경우는 6개월.
0: 아.
1: 이렇게 걸립니다. LA 카운티는 뭐 3, 4개월이면 됩니다.
0: 아, 그리고 보면 사실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집을 볼 때는 부엌서부터 먼저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 부엌하고 화장실을 같이 보죠.
0: 네, 네. 부엌에서 아무래도 그 네. 시간을 보내는 게 많으니까.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집을 판매하려고 할 때 주로 부엌 아니면 그 화장실 거기를 이제 리모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키친이나 뭐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리모델을 하려면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1: 구조 변경 없이
0: 네
1: 이제 할 경우에는 부엌은 5, 6일
0: 일주일
1: 예
0: 네, 일주일
1: 바트룸은 일주일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개념이죠. 구조 변경이 없을 때 싱크 그 위치
0: 그렇죠.
1: 그대로.
0: 거기서 이제 뭐 좀 예. 장식을 바꾼다든가 욕조를 예. 바꾼다든가 뭐 예. 변기를 바꾼다든가.
1: 대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0: 아 완전히.
1: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0: 예, 예,
1: 부엌도
0: 예.
1: 완전히 바뀌는 거고 100% 바뀌는 거고 화장실도 100% 바뀌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입니다.
0: 완전 다른 구조로 새 부엌이 탄생하는 거네
1: 근데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0: 그렇죠.
1: 늘어나죠.
0: 네네.
1: 뭐 10일이라든지
0: 네네.
1: 아니면 일주일이 더해서 2주일 이렇게 늘어나는데
0: 구조
1: 변경이 없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끝냅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어떤 공사라는 걸 하려면
1: 네.
0: 저희 그 일반 입장에서는 아 저기 잘 할까 뭐 내가 어떻게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 있어서 하겠지만 처음으로 내가 집을 좀 어떻게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아, 저분들이 잘 하실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증명을 해드려야 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잘 아시더라고요.
0: 네.
1: 요즘에 이제 IT 시대가 돼서
0: 네네네.
1: 전화하기 전에 벌써 웹사이트를 찾아서 보시고
0: 아, 이미 조사를 하시고
1: 네. 그리고 전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0: 케이얼반
1: 닷컴하고
0: 케이얼반닷컴 네.
1: 케이얼반빌더스닷컴이 있고 케이얼반라이크닷컴이 있습니다.
0: 네, 라이크닷컴이요.
1: 케이얼반라이크닷컴에는 네. 주로 이제 키친앤바트룸 위주로 리모델링
0: 네.
1: 위주로 되어 있고
0: 아.
1: 케이얼반빌더스닷컴에는 이제 ADU하고
0: 예예
1: 이제 상업용 커머셜 이런 게 주로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보시고 거기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이런
0: 느낌으로 했으면
1: 느낌으로
0: 좋겠다.
1: 화장실을 고쳤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이런 느낌으로 키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뭐 아시다시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공사도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편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번호 213-310-1800 위치는 여러분 올림픽 선상의 3호 관광이라고 제가 알기로 올림픽하고 카타리나 정도인가요? 거기가 아니요. 아니에요.
1: 올림픽하고 엘든.
0: 아 엘든. 예예. 거기 쪽에 2621 올림픽 블루보드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 전화번호는 213-310-1800번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분은 6904 온 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아, 213-798-2200번 798-2200번으로 주저 말고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쫙 하고 펼쳐드릴 겁니다. 자, 뭐 요사이 제가 듣기 있기로 이 지붕에 있는 그 태양열이라고 그러죠? 솔라.
1: 네.
0: 솔라를 설치 안 하면 뭐 허가를 안 준다 새 집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제가 새 건물은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새 건물에 한해서는 네. 아 그러시구나. 사실 뭐 전기료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솔라라는 거를 많이 말씀도 들어보시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뭐 전기료는 항상 뭐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핏 들으니까 뭐 우리 캘리포니아 전 지역하고 남가주 이런 쪽이 뭐 15% 이상 거의 20% 가까이 오른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1: 정확하게 17% 인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드디어 BTS 그 솔라 태양광 설치 전문이죠. 그러면 아 거기에 가정용이나 또 커머셜이나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태양광 설치 전문 업체입니다. BTS 솔라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가정용은 정부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0: 아
1: 세제 혜택도 줄어들었고,
0: 네네네.
1: 지원금이 없어졌는데 아직. 커머셜이나 비영리단체나 교회 같은 데는 30%에서 40%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40%를 돌려받습니다.
0: 네.
1: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만 불 든다.
0: 네.
1: 솔라 설치 비용이.
0: 네네.
1: 그 중에서 3만 불이나 4만 불을 돌려받는 겁니다.
0: 30-40%씩이나 받아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0: 그렇군요.
1: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정용이 아니고
0: 아 상업용
1: 커머셜이나
0: 커머셜 예예 예.
1: 커머셜이나 비영리 단체
0: 예예 예.
1: 교회 건물 이런 데는 IRS로부터 직접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공사를 6만 불이나 7만 불에
0: 할 수 있다는 얘기
1: 생각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그것도
0: 네.
1: 내년 여름이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0: 그것도 그나마 예. 제한적이군요.
1: 예.
0: 하시려면 빨리 내년 여름이잖아요.
1: 원래는 2032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0: 네네네.
1: 우리 도란포 형님께서 이 솔라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미국 패권.
0: 네.
1: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민들이 뭐 이 가스비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0: 크게
1: 고통받는 거는 관심이
0: 얘기.
1: 없는 것 같아 느껴져요.
0: 그렇군요. 자, 뭐 지금 태양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대비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1: 필수죠 이제는.
0: 예예. 예. 자 그렇다면 그 태양광은 뭐 옛날에 지역권 목은 아무리 집이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루프의 면적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루프에 면적이 적다. 근데 전기 사용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카포트를 설치해서라도 주차장 위에
0: 네네.
1: 카포트 설치해서 카포트 위에다가 또 솔라를 설치해 드립니다.
0: 아 그렇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집에 비해서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그럼 매달 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전기빌.
1: 네.
0: 그걸 보시고도 판단이 가능하시겠네요.
1: 전기빌 한 달치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0: 네네.
1: 정확하게 모든 계산을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왜 솔라를 해야 되는지.
0: 예. 자, 그렇다면 뭐 솔라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BTS 말고 다른 경쟁 업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고,
1: 그렇죠.
0: 앞다투어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누구나 요새는 자기 PR 시대니까 과연 이 BTS 솔라의 차별점,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이런 것은 뛰어나다, 좋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솔라건 리모델링이건 ADU건 최소한 두세 군데 견적을 내셔서
0: 비교를 한다.
1: 비교를 해보시고
0: 예.
1: 비싼 데 빼시고 싼 데도 빼시고 중간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0: 아,
1: 그게 안전하고.
0: 아, 그게 안전하다고요. 네.
1: 그리고 그렇구나. 저희의 장점은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AS 확실하고요.
0: 네네.
1: 매뉴팩처 워런티도 있지만 우리 컨트랙터 워런티를 또 해드리니까.
0: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인지 여쭐게. 제가 이제 집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태양광 설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럼 설치한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돌려받든 뭐하든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전기값을 아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1: 이제 솔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일단 본인 부담으로 공사비를 부담할 때는 전기세는 기본 요금만 내게 됩니다. 기본 요금은 월 15불입니다.
0: 아, 월 15불. 얼마를 쓰건 간에.
1: 전기 요금을 500불을 냈건 1000불을 냈건 상관없이
0: 15불만 내면 된다.
1: 기본 요금만 낼 수 있게끔 모든 전기료를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기 솔라를 설치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솔라를 구입할 수 있는 공사비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0: 예, 부족하다.
1: 그러면 론을 론으로 전기세 내듯이 페이먼트로 갈 수가 있고요.
0: 아.
1: 그다음에 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아, 리스 프랜드 있어요?
1: 예.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론이나 리스 프로그램은 이제 업프론 차지도 있고 또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운 페이먼트가 또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각자의 이제 형편에 맞게 리스 프로그램으로 가시든 PPA로 가시건 아니면 홈 에퀴티 론으로 론을 일으키셔서 그걸 솔라를 설치하고 그걸 월 페이먼트로 가시건 아니면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하시고 그거를 평생 전기세 부담 없이 가실 수도 있고요.
0: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300불을 냈다. 근데 15불로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 거의 300불이 제가 지금 이제 아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1년에
0: 3600불이잖아요.
1: 3600불 중에서 3400불 세이브 하시.
0: 그렇죠. 그러면 3년만 지나도 10만 불 돈이 저한테는 절약인데.
1: 그렇죠.
0: 그 돈으로 리스를 하건 뭐 융자를 이리티던 내 돈으로 쓰던 그 이상은 무조건 나머지는 덤이네요. 그렇죠?
1: 특히 전기차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솔라는 필수입니다.
0: 뭐 테슬라라든가 그 이외 모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
1: 전기차를 쓰시면서 솔라를 안 한다. 이해하기 어렵죠.
0: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얘기도 집이 있는데 그 구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뒤에 공간이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으면 그걸 또 ADU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든가 내 집에 부가가치를 올리면 되고 그 양쪽에 다 솔라를 설치해서 전기값 절약하면 모든 게 다 남는 장사네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남는 장사.
0: 고객 입장으로 보면.
1: 집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니까.
0: 그리고 집이라는 건 사실 1, 2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식들이 계속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식구들이 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집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집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살 때 융자할 때 뭐 15년 고정 뭐 17년 고정 30년 고정 그러는 게 그만큼 집이라는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듯이 지금 말씀하신 이 리모델이나 ADU나 또 뭐 솔라나 이게 다 그 오랜 세월 가서 내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K-Urban Builders나 BTS 솔라 디자인은 뭐 단순히 집을 고치거나 설치해주는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설계를 해주네요.
1: 네.
0: 예, 마치 그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은퇴한 자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포도나무 열리듯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다만 생긴 게 다를 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그 금융 쪽에서 내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1: 현실적으로?
0: 네. 이거는 고치면 바로 올라가고 네. 월세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세 그 달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직접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지 않나
1: 그렇죠.
0: 싶어요.
1: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말씀드리면 213-310-1800 LA 올림픽 3호 관광길 건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도 213-798-2200 6904 언크랜 서클 부에나팍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 쪽이나 여러분들이 일단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본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그 설계로 기준으로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네. 있지 않을까.
1: 디자인서부터 설계, 네. 시공까지 네.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한 사진을 보고 싶거나 네네. 이미지나 뭐 네네.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0: 네.
1: kurbanbuilders.com이나
0: 예.
1: kurbanlike.com 좋아한다는 라이크입니다. L-I-K kurbanlike.com에 들어가셔서 사진들을 둘러보시고
0: 네.
1: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자. LA는 사무실만 있고요.
0: 네네.
1: 부엔아파에는 메인 오피스라 쇼룸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부에나팍이나 뭐 플러턴 쪽, 오렌지 카운 쪽, 얼바인 쪽 사시는 분들은 오렌지 카운이 사무실로 가시면 메인 사무실이니까 네. 쇼룸도 있고.
1: 네,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0: 아, 예, 예, 예. 전화하셔서.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이 지역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시고 LA 사무실은 213-310-1800 310-18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0: 네네네.
1: 믿을만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확실한
0: 네네.
1: 그 다음에 300만 불 보험을 확실히 갖고 있는 업체에
0: 예, 예.
1: 맡기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라이센스 예. 없고 보험 없는 데 맡기셔가지고 예, 예. 낭패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의외로
0: 안타깝게도.
1: 많습니다.
0: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저
6: 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동계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옆집 누나랍니다.

네, 옆집 누나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그 우리 서른도 씨 콘서트 포스터가 드디어 나와서 이쁘게 보라색으로 단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이 좀 테이프가 약해서 그런지 떨어졌더니 우리 비비안님께서 뚝 떨어졌어요라고 그러셨네요. 자, 순철님, 아 60년, 5, 60년 된 노래, 예, 제 차가 찾아놓았습니다. 우리 H님도 오셨네요. 아, 유진아의 모란. 아, 사실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꼭 어머니 날 또 마더스데이가 아니더라도 언제 들어도 어머니란 단어 자체가 가슴이 먹먹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비비안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현미네요. 사랑한다.

0: 아, 이거 박자가 너무 신나서 제가 또 어깨춤을 막 추었습니다. TK님, 어제는 웬일인지 댓글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글쎄요, 치과 가야 이상하네 하니까 또 아재가 그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여기 오시면 저 따라다니면서 제가 가는 곳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함께 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네, 자 3시 47분 4시 되면 식사하시고 이제 소화하실 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앉아서 꾸벅꾸벅 까빡까빡 약간의 졸음도 오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이 오후 5시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5시 지나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네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한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유지승의 모닝 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6: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6: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구성진 트로트였네요. 자, 특히 여성분들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유방암이라는 병이 발병이 돼서 또 치료를 해서 극복을 하셨다가도 수년 후에 재발을 하거나 발병을 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게 되는데 이 지금까지 암세포라는 것이 뼈나 다른 장기의 휴면 상태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돼서 전이나 재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일부 암세포가 분열 속도를 아주 늦춰서 오랜 기간 우리한테 모르게 생존하다가 뒤늦게 재발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암세포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매우 느린 속도로 분열해서 이 치료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한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 이 암세포들이 증식이 더디지만 뼈나폐 기타 장기로 전이되는 속도는 다른 암세포와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기시더라도 좀 말끔하게 치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우리 라디오 서울 190.com을 방문해 주시면 시니어 생활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뭐랄까요, 그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쪼록 라디오 서울 190.com 많이 애용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견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요.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순철님께서 하남궁의 음악은 흐르는데 5,6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길 AM1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올해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로라님이 지금 퇴근하시면서 아마 운전 중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달라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박영규의 카멜레온을 마침 신청해 주셔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K님의 만약에 모란, 또 H님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또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한남궁 씨의 노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틀었는데, 아, 우리 순철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남궁 씨는 가수 한남석 씨 밤에 떠난 여인의 형으로, 지금 들으셨던 이 노래는 그 뮤직플레이는 더 뮤직플레이라는 팝송을 번안했던 번안곡이고, 진짜 순철님 말처럼 50년에서 60년 가까이 된 노래고, 신청해 주시는 순철님, 또 찾아내는 제가 이러면서 말씀 주셨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곡은 제가 다 찾아드리려고 애쓰니까 일단 노래만 주십시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K님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TK님의 달달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연속곡 드라마 홍길동의 OST로 알려져 있고, 이 태연이라는 가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녀시대의 멤버로서 이 노래가 기성세대한테까지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저씨, 세인트님, 즐거운 놀이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라고 감미로운 노래 잘 들어요, TK님. 아, 여리여리한 마음이 드는 이런 노래 너무 좋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사이 그 여러분 그 제가 드디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제 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제 노래 세 곡 또 한 17, 18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녹음실에서 좀 이제 나이가 드는 중후한 멋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동영상도 찍었고, 또 한 곡은 보고 싶은 얼굴 가수 연미씨 노래 그냥 엄마를 위해서 제가 헌정하는 노래로 한 네다섯 곡 만들어서 이제 아마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면 여러분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노래 편안히 들어오셔서 들을 수 있고, 이 얘기 첫사랑 얘기하니까 17, 18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첫사랑 그 녹음할 때 우리 세인트 김상현이라는 친구가 그때 집이 꽤 멀었어요. 근데 매일 저를 데리러 와서 녹음실 데려가고 정말 몇 달 동안을 본인 일 다 접어주고 저만 위해서 따라서 이렇게 거의 매니저 역할을 했었던, 그 용돈도 많이 주고 제가 저 친구한테 신세도 너무 많이 치고 갚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세인트라는 우리 김상현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복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어도 못 잊는 신세를 친 게 우리 어머니 가수 현미 씨 돌아가셨을 때 5일 동안 꼬박 그 앞에 그 5일을 지켜주면서 손님 오셨다 밥 챙겨 먹어라,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신세를 줘서 제가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신세를 갚아야 되는 그런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H님 신청곡입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유진아의 먹먹한 노래였습니다. 자, 뭐 우리 가수 진성 씨가 TV만 나오면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또 유튜브 함께하고 계시는 또 귀로 들으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엄마라는 단어는 먹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사가 본인 마음이고 슬프다 그러고 노래를 막연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노래가 뭘까? 노래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의 인상 이야기를 거기다 음을 입힌 거로 제가 노래를 좀 낮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면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노래 가사를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노래 부르는 감정이 좀 좋아지고 편안하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우리 비비아님이 또 분위기를 바꿔주네요. 둠바둠바 진치몬.

네, 둠바둠바둠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인데 원래 둠바둠바둠바가 이 노래도 훨씬 더 경쾌한 리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으로 기타 하나로 이렇게 진시모 씨가 멋지게 불러준 버전이 있어서 우리 신청곡으로 제가 대신 들려드렸습니다. 네, 기타 연주만 들으니까 이것도 느낌이 괜찮죠? 네, 덕분에 또 분위기 바꿨습니다. 자, TK님 장기호와 얼굴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1: 아이고,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오, 세인트 아저씨, 다음 주쯤 딸내미 둘이서 민정이하고 민경이하고 LA로 여행 간다고 아저씨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그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민경이 얼굴도 보겠네. 야, 우리 세인트님, 김상현 그 첫째 딸이 민정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민경입니다. 정말 민정이는 봤는데 민경이는 제가 한 뭐 20년 이상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 아저씨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네, 아저씨도 같이 오지 그러면 좋을 텐데. 자,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8: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9: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0: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1: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순간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투어.
0: 1338-4000.
2: 네, H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박윤경입니다. 부초.

네, 박윤경의 부처 함께했습니다. 비비아님, 어제 우리 부처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들어도 좋네요. 좋은 노래는 매일매일 들어도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신청곡?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개 더 하시고 아니요 두 개, 세 개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는 한은 여러분의 모든 신청곡을 수용합니다. 자, 신청곡 주실 동안 또 약간 분위기 있는 여러분 기운 조금 내세요. 이제 오후 다 돼갑니다. 아, 김대훈의 비가 온다. 준비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통계님. 아,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문본부장님, 운도형님 춘자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화면 보이시겠지만 우리 운도형님이 이제 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 판타지의 스페셜 이벤트 센터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특별 이벤트 드디어 우리 보랏빛 엽서, 마지막 사랑 이 노래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VIP 티켓 구입하시면 삼호관광에서 제공하는 버스편도 제공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해바라기 관광버스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십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3-692-2170, 323-692-2170 또는 2080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비비안님 이춘자, 고춘자, 김춘자, 예, 첫사랑 중학교 때 체육선생님 이름이 최채호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로라님이 아까 엄마 노래 듣고 펑펑 우셨다고. 근데 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비가 오면 단골 메뉴인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비가 온다 하면서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김대훈의 노래 비가 온다

네. 김대원의 비가 온다. 우리 마음속에 비를 내리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H님 아까 신청곡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부처를 분명히 들려드렸는데 아마 뭐 전화를 받으시든지 바쁜 일이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청곡들 두셨고 슬픈데 노래는 감성적으로 아름답네요 그러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한국에 계시는 대구의 자, 통계님께서 또 신청곡을 주셨네요. 우리 윤수일 씨 요사이 그 50주년 콘서트 미국도 콘서트 온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노래는 태화강 연가, 태화강 연가라고 윤수일 씨가 1996년에 발표된 태화강 연가. 아, 윤수일 씨 스타일이 아닌 정통 트로트 스타일을 윤수일 씨가 불렀네요. 아무쪼록 윤수일 씨 이번 50주년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셨으면 합니다. 통계님,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보냈는데 리턴이 돼서 방금 직접 갖다 주고 오셨다고. 아, 파킹 갈 것이 없으셔서 차 대고 걸었더니 엄청 땀난다고. 네. 아, 로라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TK님이 아, 정말 반가운 노래예요. 제가 아, 방송 브릿지 타이틀곡으로 쓰고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이 노래. 와.

0: 네, 용필이 오빠, 용필이 형님의 노래. 아, 반가운 용필이 형님 노래 최고지요. 언제든지. 아, 통계님,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라고. 아, 고맙다고 우리 비비안님. 아, 단타다 단타다 돌아와 부산항에 한국 떠난 지 언젠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아,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1: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벌써 아쉬운 작별의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전부 인사드리고, 오늘도 화요일인데 좀 지치는 날짜고 지치는 시간인데 여러분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또 풍성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보람있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조금만 기운들 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로라님 말씀 옳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죠. 오늘 잠시 헤어졌다가 내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교차가 조금 시작이 됐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저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푹 쉬고 내일 또 새로운 에너지 충전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사랑은 생명의 꽃 로라님의 청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 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때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둘러보라고 합니다. 편히 쉬고만 있었다면 과연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힘겹고 지친 삶은 그 힘겹고 지친 것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가파른 길에서 환승이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눈앞의 언덕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펼쳐질 평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서효근이 불러준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당장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보라고 하네요.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원시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조금씩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멀리 보고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피아님.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에도 하늘을 보며 크게 숨쉬면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어요. 예,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이 댓글이. 아유, 진짜 멋진 피드백 감사해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 있는 흐린 화요일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오면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좀 흐린 하늘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반짝반짝 샤이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

0: 맞춤형 채팅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 golfpromi.com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4: 세종송보감.
7: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4: 세종송보감.
7: 쌩쌩 돌아라, 하하!
4: 세종송보감이잖아.
8: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9: 213-383-8899 383-88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워 대표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미 씨, 세종의 네.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어떠셔요? 바쁘시죠?
1: 예, 마더스데이도 이제 잘 보냈고.
0: 네네네.
1: 또, 15일 날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0: 아, 아세요?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죠.
1: 그 다음에, 선미 씨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요.
0: 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이
0: 부부의 날.
1: 줄 아세요?
0: 부부의 날.
1: 날. 맞습니다.
0: 네네네.
1: 날도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래도 5월달이니까 뭐 부모님 선물로도 우리 또 건강 선물 많이 찾아서
0: 네네.
1: 제가 뭐 요즘에 후코이단, 송보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뇌보감, 그렇죠? 기억력 깜빡깜빡, 뇌보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선물로 네.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 정말 사장님 목소리에 유난히 힘이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1: 네, 뭐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오늘 여기 동부는 날씨도 예,
0: 예.
1: 좋아요.
0: 어, 그렇죠. 예예. 예.
1: 네,
0: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는 네. 약간 흐려요. 어제는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은 좀 네. 먹구름이 꼈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실제로 5월달에는 뭐 이런 그 부모님 선물 또 건강 선물로 구입도 많이 하시고요.
0: 네네.
1: 또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0: 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한국에 세종바이오텍 지사가 있어서
0: 네네네.
1: 뭐 예전에는 후코이단 많이 보내드렸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뇌보감을 소개했었는데.
0: 아, 뇌보감. 맞습니다. 뇌보감 네. 먹어야
1: 심해,
0: 됩니다.
1: 심해 예방. 네. 그래요. 그래서. 보내드린 몇 분도 계신데.
0: 네.
1: 선미 씨, 오늘은요, 요 시간에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 하다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우리 회사가 한 15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0: 기억하시죠? 비타민
1: C. 비타민 C.
0: 네.
1: 예.
0: 비타민 C를 포함해서
1: 예.
0: 우리 회사에 비타민 3총사가 있습니다.
1: 아, 비타민 3총사.
0: 네. 그래서
1: 네.
0: 오늘은 요 시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라디오 서울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비타민 3총사를 소개할 건데,
1: 네.
0: 조금 전에 우리 선미 씨가 얘기한 대로 비타민 C,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 그다음에 두 번째가 500억 유산균, 세종
1: 아하.
0: 유산균 소개할 거고,
1: 네.
0: 그리고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까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세일
1: 네.
0: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부터 알아볼까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비타민 C 사장님, 비타민 C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1: 다르죠. 예.
0: 네, 비타민 C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는 여러분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 네.
0: 비타민 C는 반드시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C는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서플리멘트라 비타민 C라 할지라도
1: 네.
0: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아,
0: 그런데
1: 그렇군요.
0: 요 리포존 비타민 C, 비타민 C 앞에 리포존이라는 게써 있습니다. 요거는
1: 네.
0: 흡수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1: 아, 그렇군요.
0: 겁니다.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리포존 비타민 C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네.
0: 하루에 한정, 요게 이제 500mg이 한 캡슐인데,
1: 네.
0: 하루에 한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저도 들었는데요, 대표님. 우리에게 비타민 C는 꼭 필요한데 문제는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이
0: 그렇죠.
1: 몸 밖으로 거의 이렇게 빠져서 그게 문제잖아요. 어떤
0: 맞습니다.
1: 분들은 비타민 C를 막 하루에 6알, 7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0: 그런 분들 많죠.
1: 예.
0: 그 비타민 C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중에 비타민
1: 네네네네.
0: C를 많이 드시면 그렇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1: 네.
0: 그건 문제는 흡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흡수가 중요하죠.
0: 제가 이제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얘기를 방송 때 많이 했잖아요.
1: 네네네네.
0: 우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왜 우리 선미 씨나 제 나이도 그렇지만 더 연세가 더 높으신 분들도
1: 네.
0: AI 이렇게 기술 AI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좋아하는 분 많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1: 네.
0: AI한테 물어봤대요.
1: 어허.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0: 세종 바이오텍의 데이비 사장님이 자꾸 리포존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는데,
1: 예.
0: 리포존 비타민 C가 뭐니?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설명을 쫙 들었는데, 결론은
1: 네.
0: 뭐냐면,
1: 네.
0: 세종 리포존 씨는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1: 오. 네,
0: 그래서
1: 그만큼 세종
0: 참,
1: 리포존 비타민 C가 어유,
0: 네.
1: 진짜 핫하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효과도
0: 그래서
1: 좋고. 예.
0: 요 리포존 비타민 씨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네.
0: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체내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1: 네.
0: 개발된 것이고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요.
1: 오.
0: 주로 이제 아침에 식후에 하루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1: 어허,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요?
0: 그렇습니다.
1: 하루에
0: 그렇게
1: 한
0: 돼,
1: 알만
0: 가격.
1: 먹어도 되니까.
0: 네. 그래서 최근에는 본인이 드시고 너무 좋아서,
1: 네.
0: 사장님, 지난번에 했던 세일로 한번더살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애들까지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좋아서,
1: 네.
0: 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는 한 병에 2개월분인데 35불입니다.
1: 어이구, 가격 진짜 좋아요, 진짜.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뭐 부부가
1: 네.
0: 또는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되는데, 뭐 제가 있는 동부도 그렇고요. 또 우리 LA에 계신 많은 분들도 리포존 비타민 C를 통해서 네.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1: 자,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가 한 병에 2개월 분이 들어있는데 35불이라는 거, 이거 가격 진짜 좋거든요. 그렇다면요, 사장님, 네. 이 비타민 C의 효능을 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0: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그러면 단편적으로는 효과를 다 아시지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여러분의 아마 기억하기 좋을 텐데 비타민 C는 우리의 노화를 억제시켜 줍니다. 젊게 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비타민 C는 우리의 기초적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초 면역력 강화.
0: 아침에 감기 기운 살짝 있으면 비타민 C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1: 네.
0: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0: 우리 저 선미 씨도 꼭 드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네 번째는
1: 네.
0: 비타민 C는 우리의 빈혈 예방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타민 C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뭐 선미 씨, 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머님, 아버님 모두 관계없이
1: 네.
0: 아빠, 엄마 또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가족이 이 비타민C를 꼭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비타민C가 아니라 리포존 비타민C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흡수가 잘 되는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여러분 기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기운이 좀 살짝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싹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 비타민 3총사 중에 첫째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0: 네.
1: 소개를 해주셨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아, 다음엔 두 번째로 세종 유산균 좀 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선미 씨, 유산균 하면 무슨 그 금액 저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
1: 숫자.
0: 유산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뭐죠?
1: 500억. 500억 균수. 예.
0: 그 유산균을 제가 소개할 때 우리 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 예. 우리 어머니가요 화장실에 앉으시면은요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1: 네.
0: 너무 힘들어하세요. 변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의 장 건강을 아주 좋게 해주는데 500억 균수
1: 네.
0: 우리의 유익한 500억 균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설명드렸죠.
1: 네.
0: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균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종 유산균은 자그마치 500억 균수가 들어있습니다.
1: 와, 어마무시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하루에 한정만 드시면 되고요.
1: 네.
0: 아, 커먼센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공복에 먹는 거 이 네, 포인트예요. 네, 네.
0: 그렇죠. 어떤 유산균이든지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은데
1: 네.
0: 세종 유산균은 하루에 공복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500억 유산균이니까. 그리고 한 2주 정도 드시면은요.
1: 네.
0: 한 2주 정도 드시면 효과를 보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왜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30분 앉아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제가 있는 동부에 뉴저지의 팔팍이라는 곳에 어떤 고객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인데 유산균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습니다.
1: 아, 세종 유산균. 네.
0: 네. 30분 앉아 있던 화장실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앉아 있지 않고
1: 네.
0: 이제는 변 보는 게 너무 쉬운데 혹시 우리 저 선미 씨 제가 예전에 유산균 얘기할 때
1: 네.
0: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 세 가지가 있다.
1: 네.
0: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세 가지를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1: 먹고,
0: 잠 잘 자야 되고,
1: 자고,
0: 잘 먹어야 되고,
1: 잘 싸고,
0: 잘 자야 되고, 맞아요.
1: 인프다 잘 돼야 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현대인들은
1: 예.
0: 쾌면 잘 자야 되고,
1: 쾌면,
0: 쾌식 잘 먹어야 되고,
1: 예.
0: 쾌변, 화장실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1: 진짜 중요하죠.
0: 우리 세종 유산균으로 쾌변을 경험하면 좋은데 자 가격은
1: 네네.
0: 대종 유산균 한 병이 한 달분이 되는데 요거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35불 한 병에
1: 한 병에
0: 35불로 오호.
1: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경험하고 싶어요 사장님.
0: 네,
1: 아니 자꾸 요즘에 베개 수도 차고 안 좋아요. 뱃속이 지금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신제품 세종 리프존 비타민 C도 한 병에 35불이라고 하셨고 세종 네. 유산균도 한 병에 35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0: 그다음에 이제
1: 그렇다면 삼총사의 마지막은 세종 여주, 여주 네, 소개해 주세요.
0: 예. 여주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네.
0: 여주에는
1: 네.
0: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 네.
0: 일단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당뇨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1: 아하.
0: 그다음에 여주는 저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중 제가 예전에 아이돌 그룹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여주를 즐겨 먹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 오.
0: 다이어트와
1: 네.
0: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여주 제품과 달리 이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어요.
1: 오,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하루에 알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먹기 좋고요.
1: 네, 네.
0: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만 드시면 되고, 요거는 한 병이 한 달 반.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1: 35불이요?
0: 한 병이 35불로 책정이 돼 있고 제가 이제 세일 정보도 드리겠습니다만
1: 네네네네.
0: LA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미국 어디라도
1: 네.
0: 우리가 다 보내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타운 내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세종 여주가 너무 좋다고
1: 네.
0: 회장님 타주에 있는 우리 동생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주에 있는 분에게도
1: 네.
0: 우리가 UPS로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1: 아,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 타주에도
0: 네.
1: 이게 가능하고 한국도 가능하니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세종 유산균, 당뇨 비타민인 세종 여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두 한 병에 35불입니다. 맞죠?
0: 네. 네,
1: 예, 삼총사가 똑같이 한 병에 35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종 유산균은 식전에 먹는 거고 나머지는 뭐 식후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식후에 먹는 거죠. 예, 일단
0: 네, 유산균은
1: 예,
0: 예. 식전에 먹고
1: 그렇죠,
0: 나머지는
1: 그렇죠.
0: 식후에 드시면
1: 식후에 네. 먹으면 좋고요. 일단 가격이 네. 너무 좋아요. 35불이니까. 자, 그렇다면
0: 네.
1: 오늘도 이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진짜 폭탄 세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방송 때만
0: 네.
1: 주시는 이 세일 정보 오늘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0: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송 드릴 때
1: 네,
0: 방송할 때
1: 네.
0: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 보통은 비타민 C든 유산균이든 여주든 다섯 병에 한 병
1: 네.
0: 5 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어허.
0: 그런데 오늘
1: 네.
0: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할 분들
1: 예, 예,
0: 또는
1: 예.
0: 좋아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1: 예, 예,
0: 좋아하시기
1: 예.
0: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열 병을
1: 예, 예.
0: 좋아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1: 네?
0: 다섯 병을 더
1: 와, 와,
0: 그러니까
1: 이거 가능해요?
0: 10 플러스 5로 드리는데
1: 네.
0: 믹스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1: 믹스
0: 앤 매치로
1: 네.
0: 믹스 앤 매치로 섞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예예예.
0: 네,
1: 예, 예.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전화번호
1: 그렇죠.
0: 드리면
1: 네?
0: 우리 LA 지사로 전화를 일단 하시면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구입하셔도
1: 네?
0: 되고
1: 음흠.
0: 아니면 UPS로 받으셔도 되는데 일단 전화번호 오픈합니다.
1: 네.
0: 213-383-8899 383-8899번으로
1: 네.
0: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
0: 네.
1: 정말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요 신제품이
0: 네.
1: 세종 리프존 비타민C 꼭 먹어야 되거든요. 거의 다
0: 네.
1: 떨어졌는데
0: 네.
1: 예,
0: 네.
1: 세종 리프존 비타민C 10병의 이 선물로 세종 유산균 배도 더부룩하고 캐스도 많이 차는데
0: 그러니까,
1: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세종 유산균 5병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타주에도 네, 배송 아이고. 가능하다고 네. 하셨죠?
0: 네, 네, 물론입니다.
1: 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 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0: 구입하신 분들 중에는 예, 예, 뭐 5병 이렇게 섞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제가 예전에 우리 고객 중에 원로 장로님 연세 높으신 어르신인데 나는 세종 여주로만 10+5로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당뇨가 좀 아니, 있으신 분인가 봐요.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친구들은 다 이거 먹어야 돼. 당뇨 다 이거.
1: 네.
0: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필요한 제품을 네. 믹스해서 구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5월 가장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제품도 좀 간단히 세일 정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시간이 없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1: 네.
0: 자, 첫 번째는 비타민 3총사 소개했습니다.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혈관 청소하세요 뚫어 생각이 납니다.
1: 네.
0: 세종 송보감
1: 네.
0: 1등이죠.
1: 네.
0: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항암 면역력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0: 이 세일은
1: 예, 예.
0: 그 5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이 세일은
1: 선착순 5분.
0: 5분에게 예, 드릴
1: 네.
0: 거고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1: 네. 네.
0: 어버이날은 지났고 마더스데이는 지났지만 우리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1: 네.
0: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요거는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는 세일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세일 정보든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1: 네.
0: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고 한국도 미국도 제가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1: 네, 무료 배송입니다. 네.
0: 네. 213-383-8899번이고요. 그 윌셔 6가 버질길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네.
0: 직접 오실 분도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한국에도 이제 배송을 도와드리고요. 타주에도 배송
0: 네.
1: 가능합니다.
0: 네.
1: 예, 오늘은 네. 비타민 3총사를 중심으로 제품 정보와 세일 정보까지 아,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도 효과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프로모션 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사장님.
0: 네,
1: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할까요?
1: 네네네.
0: 네. 이제 5월, 분주한 5월입니다. 우리 항상 방송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행복과 건강은
1: 네.
0: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죠.
1: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0: 비타민 예, 비타민 C든
1: 네.
0: 유산균이든 여주든 어떤 제품이든지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종바이오텍 LA지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프로모션 혜택 받으시려면은요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받는다라는 말씀 오늘도 여전히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말씀 또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383-7233 합니다.
2: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9중9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3: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3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도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말씀들 댓글창에 올려주셨네요.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D님께서 재미있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임태경과 폴포츠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

0: 네, 임태경 폴보츠가 불러준 사랑이었습니다. 실황이라 더 좋네요 라고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불렀을 때 저 봤거든요. 정말 이 듀엣곡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제 뮤직뱅크에 저장을 해놨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2: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1: 남편 돌아가셨는데 벌써 출근하셨나봐요?
0: 자,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 박찬욱 감독이 오래도록 사랑받을 영화들을 최고 작품들로 선정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에 올라온 기사예요.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상들은 50년이나 100년 동안 남을 작품들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심사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 박 감독은 작품이 국적이나 이 장르, 정치적 이념과 같은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되고 그 이유만으로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화 제작자들은 정치적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화의 예술적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이 됐구나라는 그런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가 예전에 영화의 변방국가인 것처럼 취급되던 긴 세월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한국에는 훌륭한 감독들, 배우들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흐르고 한국도 세계 영화의 중심 중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맞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옛날 선배들 정말 뛰어났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배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 감독은 그러나 자신의 국적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죠.

뉴욕 개막하는 깐 영화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박찬욱 감독은 오는 7월 6일부터는 프랑스 남부 소도시 아를에서 첫 유럽 개인 사진전도 연다고 하네요. 걸어가는 예, 보그 프랑스에 따르면 전시는 세계적인 사진 축제의 일환으로 아를에 있는 이 이우환 재단의 갤러리 이우환 아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고요한 아침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박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한국의 일상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사진을 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박 감독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독으로서 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최대한 통제하려 노력한다. 아, 비록 매우 자연스러운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준비와 연출의 결과물이다 라면서 그에 비해 사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박 감독은 자신에게 사진은 해독제와 같다. 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진으로 담는 건 꽤 단순한 것들로 일상 속의 사물들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아름다움이라던가 기이함, 낯설음을 포착하려 정말 노력한다. 바로 그 포착된 순간, 그 만남이야말로 내가 거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사진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이 송창식이 불러주는 안개 듣고 계십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OST죠. 네, 박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22년 제75회 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결과였지요. 이번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찬욱 감독,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연방 연료세 일시 중단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이 장관은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 연방 연료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극비로 취급되는 핵무기 잠수함의 위치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방문 전에 이끌어내려 했던 이 종전 구상이 물 건너가면서 다시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은 원하지 않겠지만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연간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면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인 2월에 2.4%, 3월에 3.3%와 비교하면 이 오름폭이 커졌고요. 전월보다는 0.6%가 올라서 역시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 유학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당국은 500개 이상의 관련 IP 주소를 확인했고요. 우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아동 착취 전담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오퍼레이션 볼케이노라 불리는 집중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해 음주와 약물 운전 연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LAP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 증가한 수치로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에 위치한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로 학생들의 높은 언어 습득 능력과 문화 이해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 제가 오늘 간추려본 소식의 내용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요,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해비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8: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7: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8: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클론입니다. 콩다리 샤바라.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모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 이제 걱정 그만.
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추억.
14: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추억.
13: 13388-4000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인 퍼시 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겨울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봄이고,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오고, 이 계절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본래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스스로를 완성시켜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자신의 이 과거에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 잘 헤쳐나왔네. 정말 잘 견뎌냈어. 뭐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참 잘 이겨내왔다. 참 잘 이겨냈다. 뭐 그런 기특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견뎌내다가 마침내 구원을 얻은 주인공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려움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건강하게 그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리메이크도 워낙에 또 멋있게 잘해서 예, 이 버전도 참 좋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알차게 좋으면 오늘 하는 거가 좋고 오늘 하루가 좋으면 예, 1년 365일이 행복합니다. 맞죠? 예, 해비투게더와 함께 해주시는 이 순간순간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어요. 모든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 느껴집니다. 소피아님.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댓글. 아, 참 행복해지네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따뜻합니다. 아, 마음이 따뜻하신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지나가면 명곡. 또 이렇게까지 또 짚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난다니까.

오늘 LA 날씨 전반적으로 선선하고 쾌적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이나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7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입니다. 자, 해가 지는 저녁 7시 45분 이후에는 기온이 좀 뚝 떨어져요. 쌀쌀합니다. 50도 중반까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당 1492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달 대비 약 1%가량 상승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67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뭐 전일 대비 약 49달러 정도 하락한 수치예요.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일반 이 휘발유 평균 가격이 6달러 22센트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이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 한 달 전보다 약 20센트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예상치 상회와 유가 상승의 그런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마감됐네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 시간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1부 끝났는데.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0: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켈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들 반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요즘 또 한타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선비님, 해피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손도 잘 씻으시고요. 또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시면 마스크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장 보시는 분들도 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선희가 불러주는 조각배라는 노래입니다.

이선희가 불러준 조각배라는 노래였습니다.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요. 조각배가 아니고 나뭇잎배. 전혀 다른 나뭇잎배. 옛날에 여러분 교과서인가요? 예, 나뭇잎배는 개미도 탔었어요. 물에 빠진 개미 이야기 아시죠? 물에 빠진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물에 빠진 개미가 비둘기가 던져준 나뭇잎을 타고 살아났잖아요. 비둘기를 쏘려는 사냥꾼의 발을 개미가 아니 사냥꾼의 발을 물어서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동화 이야기가 종이배 등 뭐 일부러 개미 앉은 나뭇잎을 물에 띄우기도 했었죠. 옛날에는 그 종이로 배를 접어서 물에 띄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종이배 접어주고 또 비행기도 접어서 비행기 접어서 날리기도 하고 또 종이배 접어서 또 물에 띄워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신기해서 또 종이 접기도 하고 색종이 접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는 추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뭐 흥얼거리다 보면 그 시절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동요를 한번 들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예. 옛날에 정말 그 쪼그리고 앉아서 땅 따먹기도 했었고, 여러분들 그런 놀이들 기억나십니까? 땅 따먹기. 실핀으로 이렇게 땅 따먹는 거. 그거 잘하셨나요, 여러분들? 고무줄 놀이도 했었고, 노래에 맞춰서 그 뛰던 그 고무줄 놀이.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막 이러면서 고무줄놀이도 생각이 나고요.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막 이러면서 놀았었던 그 재미있는 놀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순식간에 세월을 뛰어넘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나이가 몇 갠가? 지금 나는 몇 마일로 가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세월은 지체함이 없어요.

0: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들은 원곡과 번안곡을 짧게 묶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1: I'm so low.
0: 오늘은 오랜만에 샹송을 준비했어요.
1: 돌아오라.
0: 살바토르 아다모 좋아하시죠? 톰브레네죠. 이 눈이 내리는 겨울에 항상 듣는 안 들어볼 수 없는 노래의 주인공 살바토르 아다모가 쌍수아마미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살바토르 아다모의 쌍투아마미. 쌍투아마미의 뜻이 당신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에요. 1962년 아다모가 발표해서 프랑스의 샹송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대스타가 된 아주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다모는 우리나라에 3번 정도 내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포크 가수 은희가 이 곡을 쌍더마미라는 번안곡으로 불러서 히트를 시켰고요. 정말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아다모지만 동그라네죠 눈이 내리네 이거 그리고 라노에잇이라는 그 밤의 멜로디라는 노래도 정말 달콤하게 불렀었고 그 쌍두아마미라는 노래도 정말 그 호소력 짙은 그런 이렇게 허스키한 보이스로 들려주는데 그게 매력이잖아요. 아다모의 매력.
1: Je sais tout est fini.
0: 나온다요.
1: J'ai perdu ta confiance. Néanmoins je te parie.
0: 자, 쌍두아마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유로 이제 헤어졌는지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 뭐 정말 어두운 나날이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한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구애의 사랑 고백의 노래라고나 할까요. 아다모가 직접 작사 작곡

네, 살바토르 아다모가 불러준 쌍바마미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유튜브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스튜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튜디오 카톡을 이용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자꾸 확인을 안 하게 돼요. 이것도 문제죠. 예, 여러분들 가끔씩 스튜디오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선미님 반갑습니다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확인을 안 하게 되네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카톡이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뭐 사연도 없고 노래 시청해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가끔 이제 들어와서 또 노래를 청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또 너무 죄송한 거죠. 그분은 또 아니 노래를 신청했는데 안 들어줘?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스튜디오 카톡 아이디 알고 계실까요? RS1650입니다. 네, 알파벳 RS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할 때 RS1650 스튜디오 카톡 친구 맺어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사연도 주시고 또 생일 축하도 좀 사연 주시면 제가 빵빠레도 올려드리고 또 축하할 일 있으면 또 메시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잘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떡이 생깁니다. 행복해집니다. 예. 스튜디오 카톡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뭐 점심이 뭘 먹었는데 어느 식당 은근히 홍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은근히 홍보하셔도 돼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스튜디오 카톡 많이 활용하시고 또 유튜브 댓글창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뭐 비즈니스 무슨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맛있더라 이런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은근히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제가 가르쳐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활용하세요. 자, 우리나라 가수 은희가 이 곡을 번안해서 불렀어요. 살바토르 아다모의 쌍투아마미를 또 은희가 불렀습니다. 오래됐어요. 1973년에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참 어렸을 때인데 저도 참 어렸을 때인데 가끔씩 들었던 이 노래가 참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1971년 혼성 듀엣입니다. 라나 에런스포의 여성 보컬로 데뷔해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사랑에 꽃반지 끼고 등대지기 연가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지요. 1975년에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시면서 활동을 중단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연세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951년 제주 출신으로 탤런트 고두심 씨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0: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네, 은희의 쌍따마미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 갖다 나풀리 해가지고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요 코너하고 또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 요거 좀 번갈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나는 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안곡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빅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던지는 스톤게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아,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1과 2분의 1, 투투 노래. 던지는 스톤게 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감사해요.

0: yourself great. Let's go.
1: Group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7일과 9일에서 10일 멕시코 시리에서 연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에 사흘 동안 세상에나 15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건 2015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고요. 예, 방탄소년단은 공연에서 현지 문화를 무대 곳곳에 녹여내며 멕시코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 멤버들을 대통령 궁에 초청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100만 명 이상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주변에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또 항공, 숙박, 식음료, 또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 75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6일과 이 17일, 19일 미국 스탠퍼드에서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현지 교통국은 공식 이 SNS를 통해서 콘서트를 위해 특정 버스 노선을 특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듣고 계십니다. BTS 멤버들은 이후에 23일에서 24일과 27일에서 28일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에 다음 달이죠. 12일에서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 예, 팬덤명입니다. 아미와 팬들과 만난다고 하네요. 데뷔 13주년 기념일로 방탄소년단과 국내 팬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어딜 가나 대박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불러준 아리랑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도 들어도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역사 속 오늘 타임라인 스케치입니다. 역사 속 인물을 보니까요, 오늘은 이 플로런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났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1974년부터 매년 5월 12일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헌신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통계학을 이용해서 의료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혁신했던 그녀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혹시 주변에 간호사분들 계시다면요, 축하의 문자라도 보내주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대하소설 토지,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2008년 오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필된 토지는 한국의 한과 생명력을 유려한 문장으로 담아낸 한국 문학사의 뭐 근자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이 마지막 글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가 오늘 태어났네요. 세련되고 섬세한 화성학의 대가였던 그는 현대 프랑스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입니다. 특히 그의 레퀴엠은 죽음의 자장가라고 불릴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입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인권 증진과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날입니다. 퇴임 후에 헤비타트,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보여준 그의 행보는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았던 이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 우리 곁에 음악으로 또 멋진 글로 그리고 따뜻한 돌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입니다. 리퀴엠의 상투.

프랑스 낭만주의의 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 레퀴엠의 상투스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아름답네요. 오늘 가브리엘 포레가 뭐 태어난 생일이라고 해서요. 이 노래 들어봤는데 소피아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상투스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TKL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이 될 것 같아요.

샤데 노래입니다. Smooth Operator.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High in the sky.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커피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니, 커피 머신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진정으로 커피를 즐긴다, 이 말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 그 과정을 다 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즐긴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이 여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를 분석해봤더니 폐기물 트레이 있죠? 그리고 물이 머무는 공간.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미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구약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예수 위에 요셉, 요셉 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위에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바로 한 해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아하, 역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전과 될 수 없을 정도 없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바로 마귀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바로 주의 정도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위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형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저도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 이겨서 싸워 이긴 자에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11: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10: 아멘. 원래 계명성은 김 제인스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됐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루시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루시퍼가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들어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모든 별과 모든 달과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바로 이 음부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오늘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위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어. 12집 3편의 복을 빨리 속히 순적이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존재가 나옵니다.
11: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0: 자, 천하를 꿰는 자, 미혹시킨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건을 미혹시킨다. 아멘. 깬다, 꼬운다, 미혹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마귀의 존재가 다시 나옵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미혹시킨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시작.
1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 자, 만국을 뭐 하지 않다? 미혹하는 존재다. 아멘. 즉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주의 종을 공격한다. 아멘.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면, 또한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면,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11: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0: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와 악의 영, 즉 마귀하고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대해 단번에 믿음의 돈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는 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1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

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미혹한다, 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 그리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세상의 문화인가 하나의 문화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놉니다. 바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가장 친한 피를 나눈 형제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0: 자,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한지 그 여부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따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지 결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된다. 능력 있는 목사라도 선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있고, 능력 있는 종이라도 악하게 쓰임받는 종이 있는데, 지금 신명기 13장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포즈가 능기나고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이 종은 악하게 쓰임받는다. 아멘. 근데 그 악한 종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따라본다. 그럼 이 악한 종을 누가 쓰나? 바로 하나님이 쓴다. 아멘. 다시 13장 1절부터.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0: 자, 사랑하는 여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과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노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네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금께서 한번 따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능력 있는 종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본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0: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22절입니다.
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0: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러면 미혹을 당했다는 것. 성경입니다. 24절입니다.
1: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0: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즉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예언이 맞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오른쪽 가면 복받는다, 왼쪽으로 복받는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줄지라도, 그것이 다 맞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0: 하나님 계명을 듣냐? 하나님이 따라본다. 고로 마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 물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3장 신명기 2절부터 시작.
1: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0: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멘. 계속해서
1: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0: 그 선지자나 꿈꾸는 죽이라 하면 이유는, 이는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5절입니다.
1: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여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0: 이같이 악을 여러분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왜 같이 넘어갑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넘어갑니까?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들이면 왜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리쳐야 되겠는데, 죽이지는 않더라도 해도 물리쳐야 되겠는데 왜 따라갑니까? 바로 마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 주의 통해서, 능력 없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를 미혹시킨다. 깬다. 아멘. 꼰다. 계속해서
1: 6절. 내 동복 형제나.
0: 자, 동복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와 너의 생명을 함께할 친구가 너를 깬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지금요 거의 마귀하고 피눈물 나는 전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어떤 수단과 어떤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서 미혹시키는 것이 마귀다 하면, 또한 그 사람 다 죽이라.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죽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깨끗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법으로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사형당하고 반드시 행보서간다. 살인죄. 죽이라는 말은 지금은 절대 그 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절대 따라가서 안 된다. 다시 6절입니다.
1: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0: 자, 그리한다면 말씀을 미혹해 한다면 그 사람을 쳐 죽이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 나도 아버지 말씀 들어서 남을 미혹해하면 나도 돌에 쳐 맞아 죽거나 해가지고 바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시 그 구절
1: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0: 아멘.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느냐? 바로 목사를 통해서, 피를 나누는 행제를 통해서 하면, 부모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미혹한다. 미혹의 결과는 그는 바로 지옥이다. 아멘. 왜? 마귀는 사망 근세를 잡아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면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을 말씀을 묘케한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자, 에베소 10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1: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0: 세상 주관자들 가면 하긴 악의 영들이 위해서 옵니다. 그럼 세상에 주관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다. 아멘. 베드로후서 8장 2장 8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다. 아멘. 그래서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불법, 즉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할 때 그 의로운 심령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문화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맞죠? 아름답게 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섬기게 합니다. 세상 문화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정욕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1: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0: 자, 의로운 심령이었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말씀을 행한 자가 의롭다 할 때, 아까 용을 자민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냐,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자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할 수 있다. 세상 문화도 말씀을 미혹한다. 또 하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집어엿는다. 다시 합니다. 마귀는 4차원이, 우리가 3차원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3차원은,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을 지어준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준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종대다. 아멘. 다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0: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아버지 말씀을 미혹한다. 아까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맞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 아멘. 바로 마귀는 말씀을 미혹시킨다. 다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를 옛뱀이라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 했습니다. 사탄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0: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네 눈이 밝아 하늘이 된 다음에 네가 기분 좋다, 네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17절에 보게 되면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0: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3장입니다. 4절입니다.
1: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0: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 말씀을 뭐 했다? 미혹 깬다. 미혹했다. 아멘.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만국을 미혹한다. 자, 옛뱀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자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미혹해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에 미혹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0: 뭐 시킨다? 멸망시킨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즉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려주는 법이 없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시편 95편을 봅시다. 1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구속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이 미혹을 받았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아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옥, 아버지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다. 아멘. 자, 시편 95편 1절부터입니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0: 자, 마귀의 음성 듣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온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룻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냥 내 뜻대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은 모압은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그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여튼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도 내 뜻대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더군다나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이 이방인을 넘어서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자마자 죽고 말론과 기련도 10년이 지나서 그렇게 다 죽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더니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첫째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도 내 뜻대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누군데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너무나 좋은 분이야.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해내셨어. 이런 얘기를 다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영혼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 왜 적당히 하느냐?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 여보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지, 그럼 모압이 어떤 땅인데 글로 갑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반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기도해야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자식들이 결혼하는 때예요. 이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를 이방신에게로 돌려보냈어요. 그때는 여자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시집 소속이 따라와, 너 글로 갔다가 너 지옥 가, 나 따라와, 그럼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집에서 돈 주고 산 여자들이.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계속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쫄딱 망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가고 자기들이 멋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대접받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랑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외국인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외국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완전 찬밥되는 거예요. 저게 왜 여기로 왔어? 이런 대상이 되는 게 모압 사람. 그러니까 정말 가면은 어렵고 대책이 없어요. 땅도 팔고 왔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정말 가면은 뭐 그때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또 이방인에다가 모압 여자고 시어머니는 늙었고 진짜 대책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1장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나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 아, 나홈의 남편이 다 같이 엘리멜렉.
2: 엘리멜렉.
1: 엘리멜렉이 있는데 친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 중에 유력하다는 말은 돈이 있다 그 말이야. 돈이 있어야 땅을 사줘요. 그리고 유력하다는 말은 용감하다. 용감해야지 땅을 사주지, 용감하지 않으면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보아스.
2: 보아스.
1: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있는데, 그 왜 이제 땅을 사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팔 때 아주 파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전부 다 리즈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원래 원주인에게 땅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땅을 팔면 리즈로 팔아요. 그러니까 49년 남았으면 비싸, 1년 남았으면 아무도 안 사, 3년 남았으면 땅이 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리즈 개념이에요. 리즈 개념.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요. 그러면 리스가 희년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때는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는데 나오미 가정이 이민 가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거를 사줘가지고 사가지고 주면은 다시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토지 무르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가까운 친척이 와서 너 얼마에 샀지? 돈 여기 있어. 돌려줘. 그러면 산 사람이 나 싫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팔아야 돼.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돈 여기 있어. 그럼 무조건 돌려주는 거.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하여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돈도 있고 그만한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보죠. 시작.
2: 모압 여인 룻이 나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홈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1: 지금 룻은 살 길이 없어요. 땅은 팔아먹었어요. 농사 못 짓죠. 자기는 외국인인데 거기다가 자기는 모압 여자예요. 누가 자기를 하인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이삭 주워오는 거는 거지가 하는 거예요. 고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이삭을 주워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삭을 주워오는 게 합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아들을 위해서 거지들을 위해서 농사 짓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주워서 가져갈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룻이 살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 저 이삭 주워올게요. 이거를 허락을 받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 며느리. 그거를 허락을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왜냐하면 이방인 아니야, 절로 가, 모압 여자 아니야, 꺼져, 재수없게. 그러면 자기는 못 가는 거.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2: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 룻이 밭으로 갔는데 다 같이 우연히.
2: 우연히.
1: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왠지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왠지 가다 말고 또 왼쪽으로 가고 싶어. 가고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딱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연히 걸로 갔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맨날 밭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야 밭에 가라, 보아스야 밭에 가라,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그냥 가고 싶어 아침에.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2: 아멘.
1: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근데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아, 얼마나 인사들이 기가 막혀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인사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인사하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인사를 해도 뭐가 다르고, 이 저기 사원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원에게, 야, 저 여자는 누구냐? 생긴 게 좀 다르다. 아, 열심히 일하네. 저 여자는 누구야? 그랬더니, 예, 나오미하고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요, 이삭 죽기를 요청했어요. 이걸 보고합니다. 이삭은 그냥 아무나 주워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모압 여자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주셔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완이 감동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물어보고 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도 그냥 다 주워가는데 이 여자는 물어보고 하네. 굉장히 겸손하네.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합니다. 이삭 죽게 하는 거를 요청하던데요. 그리고요, 아침부터요 계속 일해요. 아주 엄청 열심히 일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기서 주워라. 너 이제 딴 밭 가지 마. 이 밭으로만 계속 와라. 그리고 너 물도 마셔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야. 이삭 줍는 사람이 자기 물 자기가 갖고 와야 돼. 넌 여기 와서 여기 일꾼들이 마시는 물 같이 마셔라. 물 마시는 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절을 한다는 말은 최고로 존경하는 거야. 이건 아버지에게 절하고 임금에게 절하고 아무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와서 물 먹어라, 이렇게 여기서 계속 주워라. 이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고 물어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는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2: 아멘.
1: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온 거 내가 다 안다. 보아스가 그 여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왔대.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대개 남편 죽으면 시집과는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부모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모압 여자가. 그거 온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촌인지 삼촌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친척은 죽고 부인만 남았는데 아들도 다 죽었는데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런 가까운 친척의 부인이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섬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소식을 이 보아스가 나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너였구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하러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보아스가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너 밥 먹을 때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먹어, 밥까지 같이 먹게 합니다. 식사 같이 해라. 그리고 사원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냥 밭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다 쌓아놓은 단에서, 단에서 줍는 것은 많이 줍죠. 거의 많이 떨어지니까 줍게 하는데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려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뽑아놓으니까는 뭐 얼마나 줍기 좋겠어요. 특별히 봐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리 한 에바 22리터를 줍니다. 22리터는 이게 1갤런 우유통 큰 거 있죠. 그걸로 6개, 그거 들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서 6개 들고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만큼을 이 여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를 보아스가 준 거예요. 22리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나오미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깜짝 놀라서 어디가 주셨는데?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2차 2차에서 여차 여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 그 사람 우리 근족이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야. 우리 기업을 물러줄 자 중에 하나야. 기업을 물러준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먹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여기 돈 있어 내놔, 그럼 내놔 이대요. 기업을 사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근족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땅을 팔면 못 살지만 그래도 뭐 병이 들었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진짜 대책이 없을 때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 땅을 근족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물으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신에 땅을 사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내로 취해야 돼요.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그것은 집안을 보호하고 과부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집안이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과부가 그래야 보호를 받죠. 농사도 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때에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요 눈치가 8단이에요. 얘기 딱 듣고 나서 아, 감 잡는 거야. 감 잡았다. 야, 너 목욕해. 땀 냄새 나면 안 돼. 그리고 기름 발라. 그 기름은 향료예요. 향수 칙칙칙칙칙칙. 향수 뿌려. 그리고 밤에 보아스가 잘 때 이불 발치로 들어가.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종합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룻이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나라. 여자가 남자 이불로 들어왔다. 보아스가 이 여자 뭐야? 그러면 그냥 끌려가서 돌 맞아 죽는 거.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남자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 여자 이거 창녀 아니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보통 며느리 같으면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청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저 잘못하면 죽어요. 돌 날라오면 저는 죽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위임건의에 순종을 하는 것.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래.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뭐야? 이봐, 이불에 자다가 뭐가 딱 걸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저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는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이렇게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집안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비는 것. 룻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여자 대단하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예요. 룻은 젊은 여자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 좋아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끔에 그런 여자 나오면 신문 나와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보아스가 볼 때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결혼해달라는 얘기,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나이 많은 자기에게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바로된 사람이고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넌 정말 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내가 땅 사줄게. 결혼도 해줄게.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우선순위가 그 사람에게 있어. 그리고 보리를 여섯 번이나 퍼줍니다. 얼만큼 많이 붙는지 여섯 번이나 퍼줍니다. 이 모든 거를 나오미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눈치가 팔다니.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사람이야. 딱 얘기 듣고 감을 잡습니다. 됐다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할 거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2: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나오미가 예언한 대로 보아스는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아침에 성문으로 나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 것은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결혼하기가 싫어서 이런 사람은 신을 벗어요. 사명을 포기한 거거든요. 신을 신는 것은 우리는 일이 있을 때 신어요. 일이 끝나면 신발을 벗어요.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일이 끝나면은 신을 벗듯이 신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신 벗으세요. 신 벗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 벗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 신 벗은 자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했다.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신 벗으세요. 신 벗고 나는 서명을 포기합니다. 나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공포하고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보아스가 내가 삽니다. 내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를 축복해야지. 와, 보아스 역시 믿음도 좋고 책임감도 있고 헌신됐고 와 대단하네. 보아스를 축복해야 되는데 룻을 축복하는 거.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자가 모든 백성들의 복을 받습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시어머니 잘 섬기더니 복을 받는구나. 보아스가 감동받아서 저기 장가가는구나. 보아스도 잘하지만 룻은 더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룻을 축복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2: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간 거죠. 근데 성경은 보아스가 아내에게로 들어갔대요. 장가를 갔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0: 남자가 돈 주고 사서 땅도 사주고 남자가 그 집안을 살리는데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갔대요. 여자에게로 들어갔대요. 지금 주인공은 확실하게 룻이에요. 룻 때문에 보아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룻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해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시작.
2: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0: 아들을 낳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야, 네 생명을 살리는 아들이 나왔어. 네 생명을 살리는 손자가 나왔어. 네 노년의 개가 다 봉양해 줄 거야. 너를 회복시키고 그 애는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네 아들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동네 사람들이 모압 여자를 축복하는 거야. 그 시어머니 모시는 모습을 보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네 일곱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귀하다. 그렇게 며느리를 축복을 하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0: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애 이름을 지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룻을 사랑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 바로 다윗의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 아멘.
0: 유력하다, 능력이 있다, 땅을 사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근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1: 아멘.
0: 그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서 그 가정을 사줍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거. 그리고 땅을 사서 그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빚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사주신 것.
1: 아멘.
0: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서 그를 너무 좋게 여겨서 자신을 들여서 그 땅을 사주고 그 가정을 살립니다.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1: 아멘.
0: 그러니까 보아스가 돈을 내고 땅 사준 거하고 장가 간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1: 아멘.
0: 룻은
3: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은 시온복음선교교회 글로리아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며, 아버지 이렇게 대언하라고 주께서 성령님께서 분부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대사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더 라스트 그레테스트 어웨크닝 오브 더 월드 포 가스 윌 투 디어 칠드런 오브 갓, 이 제목으로 3년 전에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선포합니다. 새벽 4시 5시 한루산에 다시금 오르는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3년 전에 이 교통사고로 오르지 못한 저 한류산 그곳을 다시 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평일은 한 바퀴지만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고 요리고성 무너짐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거기서 이렇게 또 일곱 번을 돌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9월 10일 누가 픽업 트럭, 98년도 픽업 트럭 김수정기 김사장 네 분께서 사주신, 이거 오래된 건데 몇 번 사고 났지만 너무 심해 고칠 수 없다고 폐차라는 차를 다시 볼먼하고 베니스의 그 장 메카닉 사장님께서 잘 고치셔서 잘 다니던 차가 지난 9월 10일 새벽에 도난당했습니다. 어이없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금방송국 미주보금방송국에 연락했지만 제가 듣질 못했으니 신문에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예수님이 늘 저희 생애를 여기까지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제게 연락 주시고 그 차를 찾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아침에 기쁨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목이 곱고 뻔뻔하고 고들지라도 내가 네게 전하는 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라.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오늘 이 세대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What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가르쳐 주시고, 애굽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출애굽 시기에 애굽에서 먹던 식량을 젖먹이로 비유를 하셨고, 젖을 떼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이르듯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가 40일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그 십계명이 오늘날 어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것을 받아 내려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너무 격분하여 하나님께서도 노하셨고 그만 던져 깨졌습니다. 그 깨진 십계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비를 준비하라 하셔서 두 돌비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 위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2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만주주 만왕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선포하라 하셔서 오늘도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 방송 우리 이정현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시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라 하신 주신 말씀과 또 누가복음 24장과 시편의 말씀 시편 19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 성령께서 임재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와 감춘 부활을 찾은 새 아침의 큰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늘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십계명 두 번째 다시금 두 돌비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주시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만 다 죽고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그러나 제2세들로 하여금 그 열두 지파에서 뽑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신실한 여호수아와 칼렙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그 잘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지금은 때가 임박했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고 주님 재림이라는 글씨를 보여주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처치의 모든 일어나는 길들이 정말 문 앞에 주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십계명을 다시금 언급하셔서 두 돌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벗겨 놓고 그렇게 하는 건 이미 지난 시대고 지금은 새 세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며칠 년 동안 기다리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돌아가심과 또 부활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이 큰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순서를 맡은 분이나 저를 돕는 모든 분들 듣지 저를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시고 큰 은혜에 새 아침에 새 빛이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영혼이 육회에 치료되는 회복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빵을 밀려낸 빵을 번역을 떡으로 해서 떡떡떡 했는데 잘 살펴보시고 그것도 감진보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의 빵을 열두 제자를 준비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그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은 이 생명의 양식 우리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말씀 신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만주주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주님의 자리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맞이하신 준비의 새 출발이 성전된 몸이 회복된 것을 가르쳐주셨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먹던 마치 젖먹이를 비유를 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레위지파의 한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다는 일과 또 찬양하는 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는 기회가 돼서 제가 선포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저를 잘 양육시키시고 이 고향은 우리 어머님 청주 우리 아버님은 천안 유관순 여사님이 출생한 그곳인데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이 아주 촌인데 시골인데 거기서 또 우리 전만선 우리 형부 병천지소주임과 또 천안 육계면을 다니시면서 주임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 국민학교 수업하고 거기 있다가 형부가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시면서 제가 수원여고를 여중을 나왔습니다. 평소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어릴 때 병원을 한번 방문했는데 캡 쓴 거하고 한 옷 입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간호사를 택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주경의 아덕으로 간호사 서울여자 간호대학 졸업하고 또 일하다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결국 간호사로 일하고 또 제가 군의 캡틴이 너무 좋아해서 그 군대에 입대했지만 그때 당시는 간호사 자격과 미국 시민권자야 되고 또 뭐 다른 거기에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거기서 공부하고 제가 간호사로 되면서 그 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기초훈련에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40년을 밤낮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40년을 따라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은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그 많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울리며 또한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 아까 잠깐 비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 광내를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을 좀 모세를 이끄셔서 두 돌부에 기록된 십계명 두 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십계명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십계명은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대대로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를 끌어 지키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뀌지는 않은 거죠. 중간에 로마가

0: 이렇게 성행하면서 두 번째 계명, 그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놨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바꿔놨는지 그 경위를 잘 살펴보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는 진짜 안식을 찾으시는 마음의 기쁨이 천국을 소유하시면 큰 기쁨에 새 아침에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고 시편 19편에 7절부터 9절까지 잘 상관하신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들려주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진짜와 가짜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진짜 안식일, 가짜 안식일, 진짜 주식, 가짜 주식. 이는 빵입니다. 빵이 진짜 주식입니다.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두 제자를 모으시고 만찬에 그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 그 빵을 준비하셨고 포도주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가 먹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상고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종들이 여자들이 그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무덤에 가고 오고 가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기쁘고 믿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청년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그 무덤으로 가지 않냐고 해지는 방향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던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미련하고 선지자의 글을 더듬 있는 이들이여 그런 책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잘 풀어주실 때잘 듣고 보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 아주 오늘날까지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신 얘기 또 빵을 말씀을 모세로부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는 모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에 뜨거웠던 감동이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죠. 지금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무는데 글로바라는 청년님 때는 이미 기울고 날은 저물었나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며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지는 순간에 그들 눈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눈이 함께 밝아지는 새 아침에 큰 기쁨에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아까 노래 부른 거기도 잠깐 더듬으면서 우리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제가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 없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우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송을 듣고 들으면서 자꾸 궁금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또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르시면서 은혜 넘치는 새 아침의 기쁨이 온 몸을 마음을 정신을 새롭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정말 그런 사랑을 소유하는 새 아침의 기쁨이 주님 제 이름의 큰 능력의 은혜에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노아가 비축한 양식과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우리는 노아가 방주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3: Today we think that Noah only built the ark.
2: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노아가 평생으로 방주를 짓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죠.
3: And we think to ourselves that Noah spent all his time building the ark.
2: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는 워낙 크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없습니다.
3: This is a normal assumption because the ark was so large.
2: 오늘의 발달한 이 조선업으로도 큰 방주를 짓는 데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3: Even with advanced technology, it would take a few years to build such a large ark.
2: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5m고요. 넓이가 22.5m이고 높이가 13.5m에 이릅니다.
3: Noah's ark was 135 meters long, 22 meters wide, and 13.5 meters high.
2: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이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3: So think about the sheer size of this ark.
2: 축구장도 100m밖에 되지 않아요.
3: A soccer field is only about 100 meters long.
2: 그보다 3분의 1은 더 깁니다.
3: It was one-third longer than that.
2: 그러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노아가 모든 심혈 기울여 가지고 방주를 짓는 데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3: So it is easy to assume that Noah spent all his time building the ark.
2: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3: But Noah did not only build the ark.
2: 노아는 방주에 많은 칸들 만들고 방을 만든 것이죠. 그 안에 곡식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3: He made many rooms and stored many food.
2: 하나님 창세기 6장 21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3: In Genesis chapter 6 verse 21, the Lord told Noah,
2: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3: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ood that is to be eaten and store it away as food for you and for them.
2: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 모든 먹을 식량을 차고 넘치게 비축하라고 말씀하죠.
3: The Lord commanded Noah to store enough food for them and also for their animals.
2: 노아가 방주에 먹을 것을 비축한 것이 쉬운 일입니까?
3: Was it easy to store that much food?
2: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따로 저축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3: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it is hard to save up more than what we spend.
2: 우리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3: We work day and night, but we have nothing left to save.
2: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달 벌어서 그 달 살고 있지 않아요.
3: Many people live from check to check.
2: 지금같이 이제 세금 신고할 때가 되면 야 이거 한꺼번에 3,000불, 4,000불, 5,000불 때론 만불 어떻게 세금 내지? 고민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3: Around the time of tax season, we often worry and say, how will I pay $3,000, $4,000, $5,000?
2: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해도 자식을 키우고 여기저기 돈을 쓰다 보면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3: And though we work hard and try to save, when we raise kids and spend money here and there, there is nothing to save for retirement.
2: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제대로 모아두지도 못하고 그냥 은퇴한 것이죠.
3: And that is why many people retire without enough savings for retirement.
2: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아요.
3: In Korea, a senior poverty rate is very high.
2: 집은 있어도 먹고 살 돈이 없어 하우스 푸어가 한국에 너무 많아요.
3: There are many people with houses, but they have no money to live day by day.
2: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먹는 것을 비축하는데도 우리 한 사람 살아남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노아에게 그의 가족뿐 아니라 방주에 타는 수많은 짐승들의 먹을 것을 비축하라고 합니다.
3: The Lord said to Noah, save up not only for you and your family, but for animal.
2: 노아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어야 하는 상당한 양의 식량을 비축합니다.
3: Noah had to make money to buy enough food for the whole animals to eat for a year.
2: 노아의 방주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3: And in the Noah's ark, there came all sorts of animals.
2: 노아 가족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방주에서 먹고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요?
3: Imagine how much food you would need to save up in order for every kind of animal to eat for a year.
2: 노아의 방주에는 코끼리도 들어와 있죠.
3: Elephants.
2: 코끼리는요, 하루에 먹는데 무려 20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3: They spend 20 years eating throughout the day.
2: 하루 종일 먹죠.
3: They eat every day.
2: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100kg를 먹는다고 합니다.
3: 100 kilograms worth of food is consumed by an elephant.
2: 노아의 방주에 탄 코끼리 한 마리가 한 달 먹으면 3,000 kilo가 됩니다.
3: One month of a food would be 3,000 kilograms.
2: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방주에서 1년간 먹으면 36,500 kilo가 됩니다.
3: It is 36,500 kilograms worth of food for this one elephant.
2: 노아 방주에서 코끼리 한 상이 먹으면 1년에 72톤의 풀 뜯어 먹어요.
3: It is 72 tons of grass to just feed the elephants.
2: 그러면 하마와 코뿔소와 기린과 사자와 호랑이와 이 동물들이 1년 동안 노아 방주에서 먹는 양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It is beyond our imagination of how much food all of the animals, hippopotamus, giraffes, zebras, lions would have to consume.
2: 노아는 그 많은 동물들이 먹는 것을 그 방주에 차고 넘치게 비축해야 했습니다.
3: Noah had to save up enough to feed all the animals.
2: 노아 한 사람이 평생으로 먹을 양식을 비축해도 다 비축하지 못할 엄청난 양이죠.
3: This is more than enough food for Noah's entire life.
2: 그럼 노아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3: So he did two things at once.
2: 하나는 방주를 짓는 일이고
3: he built the ark.
2: 다른 하나는 방주에 동물들이 1년간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3: And he stored up food for the animals.
2: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많은 양식을 준비하느라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3: And he spent such a hard time storing up food for the animals.
2: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고된데 그 많은 것을 먹여야 하니 노아는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3: It is hard enough to feed his own family, but having to save up that much food was a suffering.
2: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동물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타게 하지 않았습니다.
3: The Lord did not tell the animals to bring the food that they're going to eat.
2: 하나님은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을 것을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노아를 통해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3: Through Noah, God prepared food for the animals.
2: 하나님 결코 이만 동물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3: The Lord did not let any of them go hungry.
2: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3: Our Lord is rich.
2: 이 코끼리가 방주에 들어갈 때 먹을 양식을 들고 가지 않았고 하마와 코뿔소와 기린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 친히 그들 먹일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3: The Lord prepared food for every kind of animal that entered into the ark.
2: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는 풍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3: We believe that Lord is abundant God.
2: 우리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 것이죠.
3: Not because we have prepared for it, but because God is Jireh.
2: 하나님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고 근심하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 The animals did not enter into the ark thinking to themselves, "What will I eat?"
2: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그들 방주 안에서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죠.
3: It is because through Noah the Lord saved enough food.
2: 여러분. 여러분 쓸 것을 하나님 미리 준비할 줄 믿습니다.
3: We believe that Lord has already prepared for your use.
2: 하나님 여러분 평생 쓸 것을 미리 저장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3: Jehovah Jireh, God provides for your entire life.
2: 하나님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3: Even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the Lord planned what you will use for your entire life.
2: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 In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9 the Lord said
2: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3: It is what is written in the scriptures what the Lord has prepared for his people is never seen and never heard of and never felt.
2: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3: To those whom God loved, God prepared everything, though they cannot see or hear or feel.
2: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만 위해서 풍성히 그 쓸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3: It is not for those who have faith that Lord prepares for.
2: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도 모든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3: Even for those who has no faith, God prepared in advance what they will use.
2: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이방의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 고레스 왕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열국의 나라들과 싸울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When Cyrus waged wars against the enemy nations, the Lord said to Cyrus,
2: 내가 너에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3: I have made it known to the world that it is I who gave the treasure in the darkness and light in the darkness.
2: 하나님 고레스 왕을 불러서 요한이 보지 못하는 허감 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3: The Lord said he has hidden and revealed the treasures which are hidden in darkness to Cyrus.
2: 그래서 고레스 왕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가 전쟁을 수행하며 싸운 데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음식과 전쟁의 무기와 보화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3: So that in unexpected places the Lord placed for Cyrus to find all the supplies which are needed for the war.
2: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고레스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3: The Lord prepared in advance for Cyrus to use everything that he needs.
2: 하나님 예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향해서도 모든 필요한 것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3: It is not only for those who are in faith but also who are outside of faith.
2: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화 재물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 Therefore we believe that those who are in faith, which is us, if we move forward in faith, the Lord will give us all we need.
2: 저는 오래전에 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 때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그때 약 6년, 7년 반 살았는데 한 6년째 조금 넘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곳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음 행선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3: Long ago, about 6 or 7 years ago in Colorado Springs, I asked the Lord, Lord, where should I go and what should I do?
2: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다음 단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3: I was serving as a missionary in that region, but what must I do next?
2: 그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3: I had options.
2: 선교지로 갈까?
3: I could go to mission field.
2: 아니면 미국에서 사역을 계속할까?
3: Or I could continue on ministry in this land.
2: 아니면 한국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까?
3: Or I could go back to Korea and serve there.
2: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 I had many options.
2: 근데 응답이 없었죠.
3: But I had no answers.
2: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3: So I started reading from the Genesis chapter 1 and I thought to myself, if I continue on to finish the Bible, maybe the Lord will reveal to me something.
2: 근데 창세기 6장 21절 읽다가 제 마음에 크나큰 이 걸림이 있었습니다.
3: And as I was reading Genesis chapter 6:21, the Lord gave me a feeling.
2: 노아와 동물들이 먹을 모든 양식이 충분하게 비축에 두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제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3: The Lord challenged me to store up the food just as Noah did.
2: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비축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 I thought to myself, what have I stored for myself in this life?
2: 저는 평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고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 이 땅에 먹을 양식을 비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3: Because I served as a missionary and a servant of God here in this life, I did not save up anything for myself or my family in this world.
2: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 It is likewise today.
2: 돈 한 푼도 없이 비추한 것 없이 가난한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죠.
3: For the gospel of our Lord, I did not save up anything even today.
2: 근데 한 가지 성령님이 비축해 놓은 것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3: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the Lord revealed to me what I have saved up.
2: 저는 창세기 6장 말씀을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책상 밑에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한 150권 정도 되는 묵상 노트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3: I remember that under my desk there were all of my meditation notes that I brought from Korea, about 150 of them.
2: 미국에 건널 때, 자 묵상 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3분의 1만 자 들고 왔거든요.
3: As I came, I only brought about 2/3 because I had so many.
2: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 So I told the Lord,
2: 한천은 이미 충분하게 영혼들이 먹을 영의 양식이 이렇게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3: Lord, I saved up all these spiritual food for the people to consume.
2: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크나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 So the Lord revealed to me something amazing.
2: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서 내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면 되겠구나.
3: Oh, now it is time for you to feed those who enter the ark.
2: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방주 역할하는 괴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So I realized, oh, I must plant a church-like ark to feed the people.
2: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당시 살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떠나서 1년 있다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애나임 지역으로 또 가든그로브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3: So about a year later, I moved to California and to Garden Grove area.
2: 이 동네에서 애나임이나 가든 그로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3: And I have never heard of cities like Anaheim and Garden Grove.
2: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낯선 곳에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3: I knew nothing about this place and I came to pioneer a church.
2: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교회 사역을 출발한 것입니다.
3: So I started a ministry of church planting without any foreknowledge.
2: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이름조차도 낯선 도시에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한 지 만 9년이 지나고 올해는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3: And it has been 9 years and this is my 10th year of planting this church when I started in this foreign city with people whom I did not know.
2: 시간은 그야말로 기다려 주지 않고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3: Time did not wait for me.
2: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장소를 얻지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3: At first, I could not find the space.
2: 이제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니 팬데믹이 와가지고 4년 동안 또 힘들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3: And as the church grew, we faced pandemic, COVID-19, so we had to be on a halt.
2: 감사한 것은 이 COVID-19 가운데도 저희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3: But what is thankful is that during COVID-19, we did not stop Sunday worship.
2: 수요 목장 모임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팬데믹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3: By grace, we did early morning prayers and Wednesday gatherings and Friday worship nights and we were able to push through the COVID.
2: 하나님은 올해는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The Lord said he will do a new thing this year.
2: 올 한해는 지난 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He said he's going to do something amazing this year.
2: 하나님의 열정이 무척 기대가 되는 이 한 해입니다.
3: I am excited for the passion of God.
2: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And I am expecting great things to be done from God.
2: 하나님이 크신 일은 곧 한 영혼의 구원이죠.
3: And the greatest thing that the Lord does is salvation of one soul.
2: 노아는 사실 그 큰 방주를 짓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기를 기대했습니다.
3: Noah expected the ark, so he expected many people to be saved.
2: 하지만 현실은 노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3: But the reality was different.
2: 노아 기대하는 한 사람의 영혼도 오지 않고 대신에 말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들만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3: Not even a single soul came to Noah, but only animals who did not understand words.
2: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3: Imagine his disappointment.
2: 노아는 이렇게 큰 방주를 짓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와서 구원 받기를 외치고 기대했지만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 He shouted to people and preached gospel to come and be saved, but not even a single person came.
2: 여러분, 심지어 노아의 남동생, 여동생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3: Even Noah's older brothers and older siblings and younger siblings did not come to Noah to be saved.
2: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들만 방주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3: It was only Noah's sons and the daughter-in-laws.
2: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네에 있는 이웃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 노아는 실패한 전도자입니다.
3: In this regard, Noah is a failed evangelist.
2: 하지만 누가 노아를 실패한 전도자로 감히 말하겠습니까?
3: But who dares accuse him for failing his evangelism?
2: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큰 방주를 짓고 또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차고 넘친 양식까지 방주 안에 다 비축에 두었습니다.
3: Noah built the ark that the Lord commanded and saved the food as the Lord commanded.
2: 노아는 하나님 시킨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죠.
3: Noah did all that God told him to do.
2: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여러분 실패입니까?
3: What is success? What is failure to you?
2: 노아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3: Can you claim that Noah was a failure because he was unable to save a single soul?
2: 영혼들을 구원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 It is the Lord who saves.
2: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 It is the Lord who saves or kills.
2: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 No matter how much Noah shouts the gospel, if the Lord do not lead them, then they cannot be saved.
2: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노아의 책임이 아니죠.
3: Therefore, it is not Noah's responsibility that people did not listen to him.
2: 하나님 노아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고 양식을 비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 The Lord did not tell Noah that you will save up for many souls.
2: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방주를 짓는 것과 양식을 준비한 것을 충실하게 따랐으니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성공한 전도자입니다.
3: Because Noah obeyed what the Lord told him to do, he is a successful evangelist.
2: 하나님은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3: The Lord said to Noah, build an ark for yourself.
2: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 Let us obey the Lord exactly as he tells us to do.
2: 영혼들을 건지고 안 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3: It is up to sovereignty of God that a soul is saved or not.
2: 노아는 가족만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방주를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결코 허무한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 And Noah should not feel as though he failed because he only saved his family.
2: 따라합시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3: The true success in life
2: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3: Is to obey God.
2: 있습니까?
3: Do you believe?
2: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순종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 Let us be obedient to the words of God.
2: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3: Rest is up to God.
2: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만족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 Let us be happy that we obeyed God and live in joy of the Lord.
2: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단상같이 번성하지 못하냐? 왜 나는 단상같이 큰 집도 사지 못하고 좋은 자리에 비즈니스하는 그런 가게도 구입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실패했나?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3: And I pray that you do not think to yourself, have I failed? Even though I obey the Lord, I do not own a big house or big businesses. Let us not think this way.
2: 내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성공인 것을 정말로 여러분 아시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3: I want you to know that whether we are successful or not, if you obey the Lord, then you are rich.
2: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 And let us conclude.
2: 오늘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가득 비축해 놓은 것을 보았죠.
3: We saw how Noah built an ark and gathered the food to feed the animals.
2: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짐승이 먹을 것을 풍족히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3: He is Jehovah Jireh, provider God who prepared food even for the animals.
2: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았습니다.
3: All your needs are not made spontaneously but planned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2: 믿습니까?
3: Do you believe this?
2: 너는 큰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충분히 비축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명은 영혼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 Noah thought to himself that he will save many souls by building a large ark, but not a single soul was saved.
2: 노아는 크게 실망하고 자신 실패한 전도자라고 어쩌면 자책했을 것입니다.
3: Noah perhaps was disappointed and thought to himself, I am a failure.
2: 하지만 노아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자입니다.
3: But in every respect, Noah was successful.
2: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양식을 비추었기 때문에.
3: It is because the Noah obeyed the Lord.
2: 순종이 성공인 것입니다.
3: Obedience is success.
2: 순종 위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3: And it is idolatry when you look for success other than obedience to God.
2: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면요, 남의 결과는 함께 맡기고, 오늘 여러분 평안을 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3: And I pray that you obey and leave the results up to God and live in peace of the Lord.
2: 하나님께 순종한 걸 넘어서서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겠다. 또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게 하겠다. 그것이 여러분까지 인간적인 야심이고 우상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3: And when you think to yourself, I'm going to expand this business and do something beyond what is allowed to me, and that becomes your own passion.
2: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기뻐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는 성공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3: And I pray that you are satisfied as long as you obey the Lord and do the things that He tells you to do. Amen.
2: Amen.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루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 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4: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조언의 요지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동 방식과 삶의 형태가 석연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추천할 만하지 않은 행동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곧 직원들이나 동료, 더 나아가 상사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한지를 늘 점검해 보십시오. 순수한 갈망과 동기를 지니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이 좋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심령에서나 행동에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용해서 행동과 동기와 생각과 갈망을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의 생명과 길에 세우고 훈련하며 가르치고 교정하라고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매일 안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성품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그릇된 모든 요소를 제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화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더 높은 영광의 수준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만에 중국에서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개 행사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바로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 공원인데요. 이미 며칠 전부터 일부 관광객들의 출입 금지가 있었고요. 이제는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그야말로 황제 의전을 중국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텐티안, 하늘의 제단, 즉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고요. 지난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면적은 작은 성보다 한 3배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놓치지 않으셨을 아주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뭐 가셨던 분들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곳의 볼거리가 있는데 기년전 텐티안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죠.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만 지어진 아주 독특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원구단이 있습니다. 동지의 제천 행사가 열리던 야외 제단으로 숫자 9를 우주적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서 돌판과 계단의 개수를 9개의 배수로 설계해 놨습니다. 회음벽, 에코월이라는 것도 독특합니다. 원구단 북쪽에 황궁우를 둘러싼 벽인데 이 소리가 벽을 타고 반대편까지 전달되는 신기한 현상을 그곳에서는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비교가 있습니다. 단비 브릿지, 원구단과 기년전을 잇는 약 360m 길이의 길로 북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조금씩 높아져서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금성 이화원과 함께 베이징의 3대 랜드마크로 꼽히고 있는 텐티안 공원. 중국 황제가 하늘의 뜻을 묻고 백성을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이곳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합니다. 황제 의전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정말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많은 사람들은 담으면서 시작이 되는 이번 정상회담. 하지만 큰 기대에 비해서 양측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을 강화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중재의 대가로 아마 대만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외에도 무역과 공급망, 안보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오늘 서울에서는 이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최종 사전 협상을 했습니다. 합의 가능한 영역을 압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네, 평화적으로든 아니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굳이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있었던 국방 관련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주 동안 무려 290억 달러를 썼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장비 수리나 병력 유지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 비용, 사실 이게 큰데요. 이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한편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이번 전쟁, 미국이 또 공격을 할까요?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그런데 이란은 핵무기급 고농축을 하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지원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대변인은 공격을 재개한다면 이란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이 우라늄 농도 90%의 농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 즉시 핵무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현재 60% 농도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자주 전해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60%의 농축 우라늄 자체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주로 이끌어오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바로 90% 농축 우라늄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공격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위기가 붕괴 직전이라며 이란을 향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매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압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금의 휴전 상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하다. 지금 가장 약한 상태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90% 농축 우라늄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인데요. 전쟁 발발 직후 이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네,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응이 있었다라는 뉴스는 전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번 중동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대응에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영내 최대 경쟁국인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네, 여러분도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망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국 방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서방과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상대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데 대한 분명한 보복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6개 나라 내에 있는 미군 시설과 민간 시설, 또 석유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사우디의 직접 행동도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자국 주재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전략이 사실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3월 말 주당 105건에 달했던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이 4월 초에 들어서면서 약 25건 수준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는 양국이 통제 불가능한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의 암묵적인 조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라크 내에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불안한 휴지기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연방노동부는 4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올라서 이는 2023년 5월 이후에 최고 상승률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미국만의 일은 아니겠죠. 인플레이션 상황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미국은 그래도 아직은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진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고용률도 많이 꺾였다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 소식은 오늘도 30분경쯤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의회 동의 절차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오는 15일에는 곧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겨냥 수사로 워시 후보자의 인선이 불투명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의장직에 공백이 생길 여지는 거의 없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고 찬성 51대 반대 45로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워시 후보자의 의장직에 대한 별도 표결 절차는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워시 후보자 제롬 파월 이후로 바로 취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워시 후보자가 의장직에 오르면 다음 달 16일과 17일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부터 주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이번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것, 2018년 2월 5일 파월 의장 취임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의장직에 오르는 워시 후보자. 하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업고 지명된 워시 후보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제외하고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여전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에 반해서 고용은 그나마 안정적이라 연준 내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파월 의장이 연준의 이사로 잔류할 경우에 워시 후보자 취임 이후에도 연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아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엘에이 있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아이들 데리고 한 번쯤은 방문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항공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름은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입니다. 지난 2023년 이곳에 대한항공이 2,500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지원을 시작한 이후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4: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0: 시험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오세현의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요, LA와 가든 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어제 주요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을 초청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에서는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이 선보였습니다. 기념식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프리 루돌프, 이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 CEO가 직접 참석해서 전시관 내 전시물을 둘러봤는데요. 이 대한항공 항공정치관의 대한항공이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을 기증을 한 것입니다. 보잉 747-400 기종으로 2층짜리 광동체 여객기입니다. 동체 높이가 꽤 높아요. 높이만 19.4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13,842회, 총 86,095시간을 비행한 후에 퇴역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에 기증을 했고, 그래서 이 항공기의 1, 2층 기내 벨리 카고, 랜딩 기어를 포함한 항공기 바퀴 부분을 모두 활용해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그 시작이 어제 된 것이고요. 말씀드렸듯 지난 2023년 대한항공이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에 2,500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 내의 항공전시관의 명칭이 대한항공 항공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욕에서 전해진 재산세 인상 계획 철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역시 부유세 등 여러 가지 좀 세금과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사실 조람맘단이 뉴욕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제 이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굉장히 좀 갈등이었는데요. 뉴욕 주지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재산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 거부해왔습니다. 재산세는 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공화당 시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조차 일부 반대가 나오는 등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맘다니 시장은 결국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주로 가볼게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 공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어제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크게 싣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업 20개월째인 현재 인간 직원이 1,700명 그리고 로봇 1,000대가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 로봇이 페인트 작업은 물론 절단, 프레스, 조립 검사 등의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썬매처럼 생긴 운반 로봇이 공장 내 무거운 부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요. 이 공장 최고 운영자는 현대차의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다. 하지만 이 공장은 자동화된 미래 공장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어두운 공장이 아니며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는 24시간 조업을 목표로 직원 1,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인데 인접한 배터리 공장과 5개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총 8,5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봇이 많다고 해서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작업을 모두 로봇들에게 넘기면 현지 고용 창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 전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수십 곳의 대도시에서 30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초고속 배송 서비스 아마존 나우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이를 이제 전국의 대도시 수십 곳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30분 내 배송은 주로 야채 등 신선식품, 생필품, 또 지역 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대상이 되겠죠. 아마존은 초고속 배송이 필요한 수천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며 저녁 식사용 식료품부터 세제나 치약 같은 생활필수품, 아니면 비행기 탑승 전에 꼭 필요한 무선 이어폰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바로 배달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9만 가지 상품은 1시간에서 길어야 3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며 또 무려 수백만 가지 아이템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용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프라임 회원은 3달러 99센트, 그리고 비회원은 13달러 99센트의 배송료가 붙게 됩니다. 한편 아마존은 일반 주거 지역과 도심 한복판 등의 물류센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배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죠. 아마존이 지난해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배송으로 배달한 상품은 무려 130억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30분 배송 서비스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연말까지는 미국 내 수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자 미국이 통상적으로 극비 사항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향한 경고성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현재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잠수함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알래스카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번 핵잠수함의 스페인 남부 해안 기항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라며 이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높은 전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러시아제 핵원자로를 운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의문의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CNN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스페인 해안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심층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북한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두 기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 배가 러시아제 핵 원자로를 싣고 출항한 시점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군의 파병을 결정한 지 불과 두 달 뒤였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핵 원자로 두 기를 보내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의 침몰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6: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5: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0: 찰떡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 잠깐 드렸었죠. 한국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중동전쟁 영향이죠.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동안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 과학 그리고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을 살펴보면 63%로 작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이후 처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이 5만 2천 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99.2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한 수치고 1년 만에 100 이하로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 승용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아를 처음으로 제치고 판매 1위 브랜드가 됐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소프트웨어 요소를 중시하는 젊은 층이 대거 테슬라를 선택한 것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총 13,190대를 팔았습니다. 수입차 브랜드가 기록한 역대 가장 많은 월별 판매량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3 등 전기차만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기존 1위였던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 브랜드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듯 젊은 소비자층이 이 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20, 30대가 주도했다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36.3%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해만 해도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테슬라가 그야말로 이변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 Y와 모델 3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테슬라 FSD 기능, 완전 자율주행 기능, 이건 사실 중국산 차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일부 국내 소비자가 이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 X 그리고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그렇게 전통시장의 방앗간을 찾는다. 그곳에서 직접 짠 참기름, 들기름을 사가면서 너무 좋아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약국에서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5월 초에 중국, 일본 그 연휴가 겹치면서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 어디에 뭘 많이 샀나라고 봤더니요. 약국에서 산 결제 금액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156%나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약국에서는 참 다양한 걸 팔기 때문인데요. 여드름 치료제, 숙취 해소제, 기능성 화장품까지 파는데 이런 것들이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쇼핑 코스로 이 약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에는 이런 외국인 수요를 겨냥한 대형 약국들도 잇따라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약국 결제 증가율은 2024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했어요. 188%, 지난해 156%를 기록하면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액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소비 패턴도 보였다고 하네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관심사가 기존의 화장품 위주에서 이제 건강, 뷰티 분야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이렇게 약국이 새로운 쇼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관계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죠.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그래서 사후 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과 자율협상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서 4만 1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은 없는데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뭐 노조 측의 입장, 사측의 입장 다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파업은 없었으면 이게 반도체 생산 차질은 단순한 한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일을 넘어서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에는 30일 동안 쟁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 법정이 분주한데요.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합계 2억 7천여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크고 또 대통령을 위해 반복적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노네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노네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 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특히 옷이요. 바로 빨 수 없는 겉옷들은 적어도 통풍이 되는 곳에 걸어놓는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사실 냄새 자체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다라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과일 냄새처럼 달큰한 냄새, 암모니아나 표백제 같은 냄새가 뚜렷하게 지속이 된다면 당뇨 혹은 간, 신장 질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숨겨야 될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타운의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비티스 멤버인 정국과 재벌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금융계좌 또 가상자산계정 등에서 무려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범죄 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태국 방콕에서 검거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의 B씨를 검거하고 A씨도 체포했습니다. B씨는 작년 8월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A씨 송환을 위해 태국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고 태국 검찰 측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서 결국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자녀인 척 영상통화를 거는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여성이 딸의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았지만 실제 통화 상대는 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플지는 최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당시 딸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렸고 상대가 엄마 나 아파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각에 딸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집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대가 실제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 메뉴 등 딸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왜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그냥 문을 열어달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했고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는 딸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도 비슷한 AI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2: 미국이 15,000여 곳 이상을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서를 인용해서 이란이 대규모 군사 충돌과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 미사일 기지와 발사 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다라고 공언해온 것과는 달리 미국 정보기관이 정책 이반자들에게 보고한 그 내부 기밀 문서에는 이란이 지하미사일 저장시설과 발사기지의 약 90%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배치된 33개의 핵심 미사일 기지 가운데 30곳이 이미 정상가동 수준으로 복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군함과 유조선의 심각한 위협이 여전히 실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대형 교량 키 브릿지의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화물선의 운영회사가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형사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운사 시너지 마린 그룹의 계열사들이 사고를 일으킨 화물선 달리호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교량과 부딪히며 교량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시너지 마린그룹 계열사와 인도 국적의 기술 감독관을 직무태만, 항만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해당 회사는 불법으로 개조한 펌프를 사용했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량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컨테이너 달리호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새벽 항로 조정에 실패해서 키 브릿지라는 대량 교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은 붕괴됐고 6명이 사망했으며 현지의 중요 교통 인프라 이 키 브릿지 붕괴로 인해서 현지에 미치는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11: 본인 리포트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반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에서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도 높지 않고 일교차도 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13: 선물 같은 오늘 하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이번 주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효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효라는 한자를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한자로 효라는 그러한 그림은 사실 상용문자인데 이 어미가 자식한테 젖을 물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효는요, 이 지구한 사랑의 가장 끝단계를 우리는 효라고 배웠습니다. 자, 권효가를 여러분들 한번 꼭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효가 작자 연대 미상인데 다만 이 김씨 가문에서 여식들이 출가할 때 반드시 배워서 담는 그런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 권효가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하고자 합니다. 부생모육 근에는 하늘같이 높건만 고이 키운 자식들 중 효자혀보 드물더라. 시집오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 자식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 듣기 좋다 즐겨오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짜증낸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고 부모님의 가르침은 더럽다고 밥 못 먹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는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군 사올 줄을 모르는가. 개가 아파 누우면 가족병원 달려가고 또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근심 걱정 아니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는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내버리네. 자식 위에 열 푼 돈은 물 쓰듯이 쓰건만 부모 위에 한 푼 돈은 아까워서 못 쓰도다. 저 자식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아니하는구나. 그대 몸이 소중하면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부모를 잘 섬기고 죽은 후에도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조상님께 복을 받고 내 한만큼 효도 받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를 신금을 누리는 그러한 권효가를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옛 속담에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이들이 밖에서도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각박한 이민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말처럼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이 마더스데이 2주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일, 특히 이 황망이라는 단어와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마더스데이 여러분들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돌아간 뒤에야 아 효도를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권효가를 추천드립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유지승의 모닝 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6: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6: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14: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13: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14: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13: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14: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13: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14: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1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1월 5월 13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중에 워싱턴을 떠나 9년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정세를 좌우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YTN이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9년 만에 베이징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까지 경제계 대표 17명이 전용기에 함께 탔습니다. 본격적인 방중 일정은 내일 오전부터입니다. 베이징 시각 10시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을 시작으로 10시 15분부터는 공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 We have a lot of things to discuss. I wouldn't say Iran is one of them,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we have Iran very much under control.
1: 오후엔 중국의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단공원으로 이동해 친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난 2월 여기서 집단 권법을 펼쳤던 쿵후 로봇들이 두 정상 앞에서 기술 굴기를 과시할지 주목됩니다. 또 메아리가 울리는 회음벽에서 G2 정상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을 연출할지도 관심입니다.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만찬까지 이어간 것에 비유되는 황제 의전입니다. 다만 이번엔 오후 6시쯤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 날엔 오전 11시 반에 다시 만나 기념사진 촬영과 차담, 업무 오찬까지 이어갑니다. 두 정상은 이렇게 이틀 동안 6번 넘게 만나 담판을 벌인 뒤 연말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며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이번 방중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비롯한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부담이 이란과 합의를 서두르는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며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전쟁이 촉발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 모든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이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미국인들은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지붕을 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5를 넘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제적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면서 연내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두 정상이 양국 관계 및 세계 평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 정상 간의 외교는 중미 관계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 발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이견을 관리하며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해당 해시태그 조회수는 2억 회 만을 넘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이 풍랑 속의 중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방문했을 때 이미 에어포스 원은 출발을 했지요. 이 출발한 에어포스 원 이륙할 당시에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알래스카에서 뒤늦게 합류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행단에는 젠슨 황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빅테크 CEO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YTN입니다.
1: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성입니다.
0: 한편 왕년의 흥행작 러시아워 영화죠. 이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 4편 연출을 맡은 브렛 레트너 감독도 이번 방중길에 동행했습니다. 레트너 감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빅토리아 팔머 무어는 레트너 감독이 중국에서 러시아워4의 촬영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라며 러시아워4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촬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감독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워는 1998년 1편이 개봉돼 흥행에 성공한 액션 영화입니다. 이 성룡과 크리스터커가 형사로 출연해 파리, 로스앤젤레스, 홍콩 등을 배경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은 영화입니다. 레트너 감독은 1편에 이어서 2007년까지 2편과 3편 감독을 맡았었고 2017년 여배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화계에서 퇴출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멜라니아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를 공개하면서 영화계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쥔 빅2 회담에서 이란 전쟁이 핵심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간 전운에 휘말려온 주변 국가들도

0: 제가 있는 이곳 아랍에미리트 휴전이 파기되면 가장 먼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초 이란 남부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보복 공습은 외교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의지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시 휴전이 파기되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경우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감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란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 조직원 4명이 쿠웨이트 북쪽 이라크 국경 근처에 있는 부비안 섬에 침투해 테러 공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쿠웨이트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란의 적대적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휴전 중단 가능성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주요국 정상들은 긴급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그리고 이에 맞선 이란 두 국가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의 배상금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미국의 제재 해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속하면서 종전을 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제여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위협과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안 도출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는 등 군사적 카드를 꺼내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는 이란군이 사실상 괴멸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이란군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0: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캐런 베스 현 시장이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학과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런 베스 시장은 30%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리얼리티 쇼 스타 스펜서 프렛이 22%, 니티알 라만 시의원이 19% 지지율을 보이며 추격 중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담 밀러와 레 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부동층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표심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두권 세 후보 모두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주 열린 시장 후보 토론회 이후 유권자들에게 선택이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이 리얼리티 쇼 스타 스펜서 프렛이 22%로 니티알 라만 시의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에 치러지고 그리고 결선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러집니다. LA 카운티 내 공공의료시설이 이민단속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 이민단속에 대응해 병원 내 환자와 방문객 그리고 직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힐다 솔리스와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안건은 병원 관계자와 카운티 법률 고문 그리고 이민자 보호국 등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민세관 집행국 등 법 집행기관이 병원에 나타날 경우 의료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도 총괄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측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의료시설 내에서 법집행기관과 마찰이 부쩍 늘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신분 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진료조차 포기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시스템 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체포에 대한 공포나 트라우마가 아닌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5월 25일,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4,500만 명 가운데 약 3,91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전체 여행객의 87%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높은 가솔린 가격 부담을 안고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LA 동부 한인 밀집지 로렌하이츠, 한인분들 많이 거주하고 있죠. 이 로렌하이츠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시니어 한인 남녀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렌하이츠 지역 디오니웨이 선상의 한 주택에서 84세 남성과 78세 여성, 84세 남성은 상팍, 78세 여성은 춘팍이라고 LA 카운티 쉐리프국 샤린과는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춘박 씨, 여성 춘박 씨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자살로 판정됐습니다. 반면 남성 상박 씨의 정확한 사인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검시국 측은 밝혔습니다. 이 한인 자살 사건이 벌써 2026년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꽤 많이 보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한인 정신과 상담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인 정신 상담소 항상 열려 있다라고 알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우울하신 분들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최근 로스앤젤레스 산해변 지역과 샌퍼난도 밸리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연쇄절도 사건 수사에 활로가 트였습니다. LA시 당국은 기업과 가정을 타깃으로 삼아온 조직적 절도단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 달 사이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과 시경찰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시 전역의 절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검거된 인물 중에는 시 전역에서 25건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국제 절도 조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은 이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절도가 빈번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긴급 처방을 내린 상태입니다. 베스 시장은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 인력 부족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현재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예산안을 통해 경찰관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아동 착취 합동수사팀이 1년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아동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로 500명 이상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 중 4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볼케이노로 명명된 이번 대대적인 단속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다크웹 등 암성 네트워크를 샅샅이 뒤져 IP 추적을 통해 범죄 연루자들을 찾아냈는데 검거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 중에는 아동심리학자와 자연치유 전문가를 비롯해 전직 법 집행기관 직원, 기업 부사장, 그리고 우체국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양이 스마트폰 400대 분량에 달하며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끔찍한 영상과 사진들이 가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술적인 차단 설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부모가 아이들과 온라인 위험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정서적인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레세다 지역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목요일 오전 6시 25분쯤 스트레던 스트리트와 레세다 블루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스트레던 스트리트 동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어두운 색상의 SUV 차량이 남행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 남성은 공중으로 튀어올라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LA 경찰국은 범행 당시의 모습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평온했던 주택가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한 주택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는 로즈 드라이브 인근 지하에 매설된 8인치 크기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열된 관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물은 마치 강물처럼 근처 주택가로 흘러들었고 순식간에 인근 5개 주택의 마당과 차고를 흙탕물로 뒤덮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집 내부까지 물이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마당에 심어둔 과일나무들이 훼손되고 차고 안에 진흙더미가 쌓이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47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수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파열된 수도관이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밤샘 작업을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 급수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시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개별 방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동 자전거, 즉 이바이크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이바이크를 타던 12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어린이는 부상 정도가 매우 심각해 외상 전문센터로 옮겨졌으며 현재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안정적인 상태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바이크 관련 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이바이크 부상 사고가 무려 430%나 폭증했고 미국 전역에서는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발맞춰 아마존 등 주요 유통업체들도 주내에서 고속 이바이크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바이크가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만큼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 지역의 소방 안전을 위해 투입됐던 특별한 일꾼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임무를 완수하고 퇴근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파사데나 아로요 세코 지역에는 약 600마리의 염소떼가 투입됐습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마른 풀과 작목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는데요. 당초 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작업이 염소들의 엄청난 식욕 덕분에 단 4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원 아로요 재단 측은 염소들이 워낙 효율적으로 풀을 먹어치운 덕분에 예정보다 일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초 전사로 활약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안전을 동시에 선사한 600마리의 염소떼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현지 시간 수요일 아로요 세코를 떠날 예정입니다. 파사데나시는 염소를 투입한 기간 동안 염소와 함께 요가하기, 염소 밥 주기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주요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어제 LA 한인회관에서 한인 커뮤니티 대상 타운홀 미팅을 갖고 한인타운 치안과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검찰 대응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업주, 지역단체 관계자 등의 피해 사례와 개선 요구를 청취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는 조직적 소매 절도와 주거 침입 절도, 웨스턴 에비뉴 일대 성매매, 인신매매, 증오범죄, 시니어 대상 사기, 구리선 절도, 이민 단속에 따른 피해자 보호, 그리고 LAPD 총격에 따른 고 양용 씨 사건 등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주요 치안 과제를 정했다며 한인사회와 관련된 현안으로 조직적 소매 절도와 인신매매, 증오범죄, 주거 침입 절도를 언급했습니다. 또 반복 절도범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안을 활용해 지금까지 3천 건 이상의 반복 절도 관련 중범 기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체포될 것이라는 확실과 체포 뒤 의미 있는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사실과 법이 뒷받침되는 사건 적극 기소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는 집은 주민이 안전을 느껴야 하는 공간이라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과 설명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웨스턴 에비뉴 일대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 포주와 인신매매범은 물론 성매수자도 기소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순익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되고 타주 등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다시 채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뱅크오브오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메트로시티은행, 우리아메리카, 하나은행 USA 등 11개 은행 중 9개 은행의 올 1분기 직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신한아메리카은행만 직원 수가 줄었으며 유니뱅크는 같은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가 사이언스 센터 내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상징으로 불려온 보잉 747 기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용 교육 전시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지역사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센터는 어제 언론을 초청해 보잉 747 전시물을 공개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1994년에 도입한 보잉 747로 2014년까지 총 20년간 13,842회를 비행하면서 세계 각지를 누렸던 비행기입니다. 누적 시간은 86,095시간에 달하며 항공여행 대중화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 기종으로 대한항공의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항공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물놀이를 하고 싶다. 뭐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깜짝 더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놀이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그때 말고는 어제 오늘 약간 쌀쌀해서 그러진 않을 텐데, 아무튼 대표적인 남가주의 물놀이 공원들 곧 일제히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워터파크들 올 시즌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여름 시즌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시즌별 인력 채용이긴 한데요. 이번 여름 축제를 함께 이끌어갈 계절직 시간제 직원 400명을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16세 이상이며 급여는 직무에 따라 시간당 17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매표소, 검표 운영, 보안, 시설 관리, 조경 등등 뭐 400여 일자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 채용 행사는 5월 30일입니다. 현장 채용 행사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코스타메사에 있는 페어드라이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 온라인으로 미리 지원서를 제출한 뒤 행사 당일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2: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1차 환급금이 기업들에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업체 오시코 씨의 매필드 CEO는 전체 환급액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청액 가운데 초기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홍먼 CEO 역시 전체 신청액의 5%를 환급받았다며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팀에 투자하는 데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UPS, FedEx, DHL은 고객을 대신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상황과 관련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국가들,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제임스 탈라리코 상원의원 후보에 직접 힘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텍사스 오스틴의 한 식당을 어제 찾아 민주당 소속인 탈라리코 상원의원 후보와 지나 히노호사 주지사 후보를 만났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뛰어난 차기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아느냐라며 식당 테이블을 하나씩 돌면서 인사를 나눴고 약 30분간 담소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지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지금까지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마티 맥케리 FDA 국장이 사임하면서 카일 디아멘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이 자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고 반대로 낙태 반대론자로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여부를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맥케리 국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빚은 것은 이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였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안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재산세 인상 계획을 제외한 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맘단이 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율을 9.5%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전 시장의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맘다니 시장의 주장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작년 선거운동 기간 무상교육 등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서 부유층 증세와 주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해왔었습니다. 철회된 재산세 과세안과 달리 초고가 세컨하우스 과세안의 구체적인 시행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문가 전망치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매 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됐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022년 12월 6.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가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으로 시차를 뽑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실제 소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전쟁의 진짜 충격은 올 여름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 농작물 생산과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이변, 무역정책, 지금 불에 기름을 부은 상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가계부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 부실과 신용카드 부채 부담이 이어지면서 계층별 격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올해 1분기 말 미 가계부채 총액은 18조 8천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분 악화가 두드려졌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에 대한 연준 이사직 인준안이 어제 상원에서 통과했습니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입니다. 연준 이사직과 의장직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원은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별도 표결 절차를 오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2: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2: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3: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4: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5: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다저스고 갈 길이 먼데 심각합니다. 어제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에게 또 패하면서 지금 연패 늪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한인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정호 선수가 오래간만에 또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호 선수는 5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무키베츠가 올라왔지만 메이저리그에 살아남았던 김혜성 선수는 4타수 무안타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LA 다저스를 6대2로 꺾고 3연승을 질주했고 어제 2대6으로 패한 다저스는 지금 4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 야마모토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도 패한 것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죠. 한편 부상으로 긴 시간 재활했던 김하성 선수가 어제 피츠버그 파이러치전에 메이저리그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226일 만이에요. 거의 뭐 예, 꽤 오래됐지 한 9개월 만입니다.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아무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 요정의 모습 수비 요정 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NBA 플레이오프 지금 진행 중이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경기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빅토르 웬반야마의 맹활약에 힘입어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엔 이미 오클라마 시티 썬더가 레이커스를 4전 4승으로 꺾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26대 97로 완파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6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서 3번 시드 덴버 너기츠를 따돌렸던 미네소타는 분수령이 될 법한 경기를 내주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3승 2패 샌안토니오가 앞서기 시작했고 6차전은 15일에 개최됩니다. 한편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포워드 브랜든 클라크 선수가 어제

0: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0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 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7: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3: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6: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3: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1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9: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1: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흥미롭기도 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이륙할 당시에는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전용기가 알래스카에 잠시 기착한 상태에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워싱턴에서 출발한 다음에 곧바로 중국으로 안 가고 일단 알래스카에 잠시 기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급히 전용기에 올라탑니다.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뒤늦게 그를 태우고 다시 출발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젠슨 황이 수행 기업인단 그 명단에 없다라는 걸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는 비행기 안에서 격노하고 급히 젠슨 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에 중간 기착해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로 와서 좀 합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은 No problem, 문제없다라고 하고 자기 전용기를 타고 슉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거기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으로 갈아타고 합류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좀 비추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마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암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0: 이어서 중국 스파이로 체포된 아케디아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LA 인근 아케디아의 중국계 시장이 미국 정부의 불법 요원, 즉 스파이로 일한 사실이 발각돼서 사임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LA 카운티 소재 아케디아의 에일린 왕 시장은 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기소 직후 시장직은 내려놨습니다. 형량 협상 내용에 따르면 에일린 왕 시장은 이 같은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좀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량을 협상하지 않고 만일 재판을 계속해서 추후 결국 유죄로 인정된다면 20년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일린 왕 전 시장은 약 30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국 국적의 약혼자인 마이크 순과 함께 뉴스 웹사이트 US 뉴스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중국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단순히 친중 콘텐츠, 즉 중국 홍보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콘텐츠를 생산해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 한국의 카톡 같은 이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게시하라라고 직접 전달했으며 US 뉴스에 이를 게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라는 수정 지시를 직접 중국에서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마이크 수는 올해 2월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마이크 순과 중국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혐의를 받는 존 첸도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이크 순이 미국 내 중국 관련 여론을 왜곡하고 반중 단체를 감시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에일린 왕 전 시장을 정치적인 스타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에일린 왕 전 시장은 2022년 11월 아케디아 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5명의 시의원이 돌아가면서 맡는 시장직도 겸해왔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그리고 특히 시장이 되자 그의 중국 홍보 활동은 더욱 왕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케디아는 인구 5만 4천 명 정도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인구의 약 60%가 아시안입니다. 물론 일부 한인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안 대부분은 중국계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서 외국 정부의 지시를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케디아 시의회는 조만간 새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시정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아마존 delivery just rolled out. Same day delivery, 30 minutes. You can order and get it in 30 minutes. You have to spend $15. So I'm ordering us some ice cream sandwiches, cream cheese, and bagels to the station. It says it will be here. So we're going to start a timer.
0: 네, 한국식 총알 배송에 도전하는 아마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수십 곳의 대도시에서 30분 배송, 소위 퀵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등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초고속 30분 배송 서비스 아마존 나우를 전국의 대도시 수십 곳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30분 내 배송은 야채나 과일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 그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마존은 초고속 30분 배송이 필요한 수천 가지 상품이 준비돼 있다라며 저녁 식사용 식품부터 세제나 치약 같은 생필품 또 비행기 탑승 전에 꼭 필요한 무선 이어폰까지 바로 배달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약 9만 가지 상품은 1시간에서 길어야 3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며 무려 수백만 가지 아이템은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는 아마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30분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3불 99에 추가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회원들은 무려 13불 99에 추가 배송료가 붙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일반 주거지역과 도심 한복판 등의 물류센터를 전략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시간을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으로 이 배달한 상품은 무려 130억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마존은 30분 배송 서비스 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 내 수천만 명이 30분 배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용자가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주문을 해봤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해봤는데요. 자기 손목 시계로 30분을 딱 알람을 맞춰놓고 주문을 눌렀는데 13분 만에 왔습니다.
3: To the station. It says it'll be here. So we're gonna start a timer as soon as I hit checkout. And it should be here in 30 minutes. We're gonna test this out. All right, it says it's placed. 30-minute timer's on.
4: Good morning. Good morning. For Alicia?
5: Yeah, for Alicia.
4: Fantastic.
0: 벌써 딜리버리가 왔죠?
4: Her food. Lik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tter to do.
3: So we're getting word that our package just arrived. And there's, what? That was 13 minutes. I put a timer for 30 minutes.
0: 네, 시애틀 지역의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켜놓고 시범적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30분 딜리버리 주문을 했는데 1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어서 담배 사업까지 개입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FBI 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가향 전자담배란 특정한 향기나 특정한 맛을 품고 있는 전자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FDA의 마티 맥커리 국장이 사임을 하면 카일 디아멘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그 자리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종양외과 전문의 출신인 현 마티 맥커리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간 FDA를 이끌었습니다.

0: FDA 국장은 측근들에게 양심상 승인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맥캐리 국장의 해임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곧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담배 사업까지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자녀인 척 영상통화를 거는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여성이 딸의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았지만 실제 통화 상대는 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플지는 최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당시 딸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렸고 상대가 "엄마, 나 아파. 문좀 열어줘."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각에 딸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집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대가 실제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 메뉴 등 딸만이 알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왜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그냥 문을 열어달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했고,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는 딸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도 비슷한 AI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 네, AI로 정교하게 딸인 것처럼 만드는 그 영상통화까지 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건데, 문을 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손가락 두 개로 이 V자 포즈를 취하면서 V자 포즈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앞으로 절대 사진 찍을 때 V자 포즈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한국일보 뉴스 들을 시간이죠.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동부 한인 밀집 지역인 롤렐 하이츠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시니어 한인 남녀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 78세의 한인 할머니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살인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맡아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수사과의 마이크 고메스 수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 롤렐하이트 지역 디오니웨이 선상의 한 주택에서 84살의 한인 남성과 78살의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셰리프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날 새벽 0시 40분께 두 사람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은 이 주택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의 신원이 84살의 한인 남성 상 박 씨와 78살의 한인 여성 춘 박 씨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춘 박 씨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살로 판정됐습니다. 반면 상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검시국 측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이 사건을 셰리프국 살인수사과에서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그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만은 한 명은 자살로 확인되고 즉 한인 여성은 자살로 확인되고 한인 남성의 사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때문에 당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는 숨진 두 사람이 거주해 왔으며 종종 자녀로 보이는 이들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도 목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웃들과 교류는 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라며 이웃들과 왕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롤렌하이츠의 이 평온했던 주택가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에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마더스데이로 넘어가는 날 새벽에 앰뷸런스와 경찰이 골목으로 들이닥쳐서 매우 놀랐다라며 바로 옆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침입 연쇄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남미계 원정 조직 절도단을 포함한 주택 절도 용의자 100여 명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절도단 체포는 커뮤니티를 겨냥한 조직 범죄를 해체하는 과정이라며 이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LA 전역 25건 이상의 주거 침입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이 중에 14건은 벨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30건의 침입 절도 사건과 연결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가 한인타운 인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어제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증받은 항공기로 대한항공 항공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상징으로 불려온 보잉 747 기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형 교육 전시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어제 기자들을 초청해서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을 직접 공개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 축제재단이 차세대 재능 발굴 프로젝트인 제1회 K타운 갓 탤런트 최종 오디션을 오는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LA와 인근 지역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라이브 탤런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상금과 함께 오는 10월에 열리게 될 LA 한인 축제 메인 무대 공연 기회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최종 오디션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인타운 6가길에 있는 킨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축제재단에 따르면 이번 오디션은 기본 연령별 구분 없이 전 세대가 함께 경쟁하는 통합 경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분야는 가수, 래퍼, 댄서, 악기 연주자, 퍼포먼스 및 특기 공연, 또 기타 라이브 공연 재능 보유자 등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들의 올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 수는 3,897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9.9%, 약 350명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은행, US메트로은행, 메트로시티은행, 또 우리아메리카, 그리고 하나은행 USA 등 11개 은행 중 9개 은행의 올 1분기 직원 수가 1년 전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신한아메리카은행만 직원 수가 줄어들었으며 유니뱅크는 같은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내 여행객 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과 크루즈 여행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AA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AA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가운데 약 3,91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여행객의 8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올해 운전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가솔린 값에 부담을 안고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8: 한 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0: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흔히 손가락으로 하는 V자를 만드는 소위 V자 포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진 찍을 때 V 포즈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V 포즈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사진 한 장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네, 이 AI 기술과 이 고화질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사진에 찍힌 그 V자 할 때 그 손가락 두 개, 그 두 개 손가락만으로도 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지문을 찾아내서 이걸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YTN입니다.
13: 중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 리창은 유명인 셀카 사진을 활용해 지문 복원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리창은 사진 속 손가락 부분을 확대한 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와 AI 보정 기술을 적용해 흐릿한 지문 능선을 선명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일 경우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1.5m에서 3m 거리 사진에서도 일부 정보 복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문이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결제나 신원 도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 전 손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고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징지우 중국과학원대학교 암호학 교수도 고화질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V포즈 사진만으로도 손의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셀카 사진만으로 지문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복원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사진과 적절한 초점, 조명, 촬영 거리, 정교한 보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14: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는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연봉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로 기록됐습니다. BBC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자료를 인용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115만 달러의 보장된 연봉을 받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액수는 연간 기본급에 계약금과 보장 보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연평균 보장 액수입니다. 여기에는 선수가 개별적으로 후원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상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 선수가 버는 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메시뿐인데 메시의 올해 보장 연봉은 2,833만 달러로 손흥민보다 약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1,000만 달러를 넘는 연봉을 받는 선수는 메시와 손흥민 딱 두 명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제안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재산세는 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지만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공화당 시의원들은 물론입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일부 내부 반대가 나오는 등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금융을 붕괴시킬 만한 정보 제공자에게 1,500만 달러의 이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연방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포상금, 즉 Reward for Justice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며 이란 혁명 수비대의 주요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CNN은 이번 포상금 발표는 이란 경제에 목을 조르고 이란 당국이 종전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려는 행정부의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5: If you walk into Hyundai's newest factory in Georgia, the first employee you notice isn't a person. It's a robot dog, not a cute one. A four-legged inspection machine that walks the floor, scans welds, and checks whether parts are actually snapped into place.
14: 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공장인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 공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은 어제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은 조업 20개월째인 현재 인간 직원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로봇은 페인트 작업은 물론 절단 작업, 프레스 작업, 조립 검사 등의 작업에 투입됩니다. 썰매처럼 생긴 운반 로봇은 공장 내 무거운 물품들을 스스로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이 공장 최고 운영자는 현대차의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다 라며 이 공장은 자동화된 미래 공장의 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어두운 공장이 아니다.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내년에 24시간 조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 1,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인접한 배터리 공장과 5개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총 8,500명을 또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모두 로봇들에게 넘기면 현지에 고용 창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현지 주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추가 설명인 것입니다. 공장은 또한 AI로 작동하는 차세대 인간형 로봇 투입 후에도 추가 고용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작업에 투입된 로봇은 인간형이 아닌 네 다리로 걷는 일종의 로봇계의 모습이 대부분인데 조만간 인간 형태의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공장의 직원 교육 책임자는 지금은 신입 직원들이 로봇개가 곁을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나 또는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하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 훈련 과정에 로봇 계획에 적응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대차 미래형 공장 스토리였습니다.

0: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논의 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에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논의 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 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아, 특히 옷이요. 바로 빨수 없는 겉옷들은 적어도 통풍이 되는 곳에 걸어놓는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사실 냄새 자체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다라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과일 냄새처럼 달큰한 냄새, 암모니아나 표백제 같은 냄새가 뚜렷하게 지속이 된다면, 당뇨 혹은 간, 신장 질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숨겨야 될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9: 공로로 갈까요?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3: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4: 아, 이어서 청문회에서 진땀 뺀 국방부 장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샤치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페이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 그런데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탄약이 옮겨졌다. 그리고 이는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 전쟁 전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상했고 미리 계획된 것의 일부였다라고 확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계획했던 조치다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를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출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샤치 의원은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이후에 다른 지역의 방어 무기들을 급하게 옮기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모든 것이 미리 예상됐더라면 전쟁 발발 이전에 준비를 해놨어야지 왜 마치 혼란에 빠진 것처럼 전쟁 발발 이후에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샤치 의원의 이같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를 아예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 후보지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40억이 아닌 무려 40조 달러 상당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라며 자신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인기가 많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편입을 자주 거론하는 그런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그래서 지금은 델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델시 권한대행은 미국 석유 대기업에게 자국의 에너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최근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또 어떠냐라고 썼습니다. 한편 이번 베네수엘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의 합병을 시사했던 곳으로는 캐나다, 그린란드, 쿠바 그리고 파나마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쥐스탱 트리도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발언해서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해서 매입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또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서는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거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 53번째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좌중에 폭소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나 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문제와는 또 다른 베네수엘라의 편입 발언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반응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당히 친 트럼프 성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막대한 원유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캐지도 못해서 사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진짜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과연 한국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하나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끔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계산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극도로 낙후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편입하면 당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지만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난 원유량 등을 생각하면 추후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용 감수를 넘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정치공학적 셈법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권리 등이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전쟁 배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질 경우에는 이 걸프국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 휘말리면서 오히려 이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YTN 현장 연결 상황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8: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은 세계 정치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이미지는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를 가까이 한 채 스킨십을 하고 시 주석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과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18: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8: 반면 시 주석은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한 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거리감, 절제된 태도로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19: 저는 세계 前两大经济体时而也会有摩擦。
8: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상과 만나든 빈 악수와 즉흥 발언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정제된 메시지와 통제된 연출로 국가와 체제의 안정감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선 이란 전쟁 등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급한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 라가 뭐 당연히 나올 겁니다.
8: 이번에 다시 마주 앉을 두 스트롱맨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자 미국이 통상적으로 극비 사항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향한 경고성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현재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잠수함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알래스카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번 핵잠수함의 스페인 남부 해안 기항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라며 이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높은 전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러시아제 핵원자로를 운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의문의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CNN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스페인 해안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심층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북한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두 기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 배가 러시아제 핵 원자로를 싣고 출항한 시점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군의 파병을 결정한 지 불과 두 달 뒤였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핵 원자로 두 기를 보내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의 침몰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15,000여 곳 이상을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4: 뉴욕타임스는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서를 인용해서 이란이 대규모 군사 충돌과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 미사일 기지와 발사 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다라고 공언해온 것과는 달리 미국 정보기관이 정책 이반자들에게 보고한 그 내부 기밀 문서에는 이란이 지하미사일 저장시설과 발사기지의 약 90%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배치된 33개의 핵심 미사일 기지 가운데 30곳이 이미 정상가동 수준으로 복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군함과 유조선에 심각한 위협이 여전히 실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17: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te.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1: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요즘 매일 오전에는 좀 구름이 많아서 좀 짓부둥한 그런 날씨가 되고 오후에 좀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그저 낮 최고 72도에서 75도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0: 하듯이.
1: 자, 뭐 늘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것만큼 편하고 익숙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하루를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0: 가슴 속에 하얀 꿈들을.
1: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도요, 메이그레이 준 구름이라고요.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5월, 6월 날씨지요. 그래도요, 이런 선선하고 분위기 있는 날씨 조금 있으면요, 7월, 8월 가면 땡빛에 어이구 더워 하는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하면서 인조이해야지요. 저쪽 플로리다에서는요, 와, 그쪽은 더운가 봐요. 개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풀파티를 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요. 그런가 하면 메기, 오늘은 메기 뉴스가 몇 건이 있네요. 이 메기하면 진짜 메기의 추억부터 해서 메기탕 해서 왜 물을 휘젓고 만드는 그 분위기를 흐리는 메기 한 마리 투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나 매기 당했어 이런 한 남자의 뉴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에서요. 아니 사진 보니까 너무 멋졌는데 나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 캣피싱 매기 당했어. 플로리다 강에서 73.6파운드의 거대 청매기 블루 캣피쉬가 잡혀서 주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와, 메기 한 마리가 73파운드 이상이 나간다는 거. 와, 괴물 청메기네요. 그런데요, 왜 메기라는 말, 캣피싱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게 됐을까요? 바로 영화 캣피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 이 영화에서요, 사실은 이 카드 대구를 먼 곳까지 운송하던 어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를 긴 시간 동안 배로 운송하면 대구들이요, 수조 안에서 너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살이 무르고 맛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수조에 메기, 캣피쉬 한 마리를 딱 넣으면 그때부터 메기는 대구를 쫓아다니면서 긴장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대구들은 수조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싱싱하고 쫄깃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 우리도요, 거대한 메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 힘찬 지느러미처럼 쫀쫀하게 힘차게 활기차게 오늘 하루 잘 헤엄쳐 나가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기의 추억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박인수님의 메기의 추억.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부르던 추억의 노래 미기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무한한 것들이 있죠.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0.001%? 최근 그 바닷속에 아니 이런 노란 벽돌 옐로우 브릭 로드가 어떻게 있지? 옛날에 그 문명이 바닷속에 있나? 하고 1000m 안에 있는 그런 길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자연이 화산과 뭐 자연작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바닷속은 정말 무한한 보고죠. 요즘 바닷속도 많이 오염이 돼서 걱정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그 보고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대서양 횡단을 불과 3피트 10인치 크기의 사상 최소형 보트, 정말 마이크로 요트, 3피트라면 정말 우리 몸통의 뭐 반만한 반 조금 넘는 그 키잖아요. 그런 아주 작은 그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하나 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오늘 캣피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문득 본 뉴스 중에 50대 어떤 남성분이 온라인으로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30대에 그것도. 그래서 데이트를 나갔는데 아니 이거는 사진하고 영 딴판인 거예요. 우리가 메뉴판을 보면 야 맛있겠다 시켰는데 아닌 경우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 여자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 이렇게 보니까 남성적인 그 긴 머리지만 막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사에 사진까지 났다는 거는 분명히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그 후에 이 남자가 히든 런으로 차에 치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고 그리고 가족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전화를 했대요. 예, 내가 데이트 나왔는데 이 캣피싱, 응? 캣피싱, 캣피싱 그러면 바로 그렇게 본인이 아닌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이쁘게 막 치장을 해서 저예요 하고서 이 속이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나갔는데 어우 캣피싱 당해서 있잖아. 어우 나 진짜 오늘 완전히 잡쳤네. F자를 쓰면서 그런 전화 통화의 기록과 나중에 그 이제 주변 CCTV를 찾아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왔던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기분이 나빴는지 차를 막 몰아서 이 남자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결국은 붙잡혔죠. 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요. 워낙 사기꾼도 많고 또 AI로 인해서 도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로맨스 스캠도 있고 그렇죠. 어제도 저도 들었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 송봉우 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V 하고서 찍는 경우 뭐 1m 가까이 찍었을 때 그거를 AI가 지문을 정교하게 다시 베껴내서 신분 도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뭐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한 가짜 그 비디오 콜링을 받아가지고 딸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특히 동물 구조하는 사진 뭐 산속에서 곰이 내려와가지고 여우랑 뭐 친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야 근데 감동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동물을 구조를 하고 뭐 정말 감동의 스토리예요. 이러지만 사실 그걸 보면 AI가 요즘 거의 반 이상의 영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 그 지혜나 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는 혹시 모를 이런 캣피싱을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확실한 방법은 또 일단은 영상통화 비디오 챗을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얼굴 한번 안 보고요. 어떻게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영국 장교라나 어쩐다나 뭐 이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계속 조금씩 젖어드는 그 외로운 그 여자의 마음에 그냥 한 방울씩 그게 촉촉촉촉 쌓여가지고 그만 홀딱 넘어가서요. 전 재산을 그냥 조금씩 다 바치는 경우를 제 주위에 건너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정에서 누군가와 그렇게 그 사귀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에스크를 하세요. 비디오 챗을 하자. 끊임없이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만남을 피하거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 이때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뭐 이것도 뭐 AI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사진을 역으로 검색해보세요. 상대방이 보낸 그런 사진을 역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에 한번 활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날이 오늘 이렇게 흐린 날씨였어요. 그 온라인 데이팅을 잠깐 몇 달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 진짜 돈만 아깝지. 근데 그날이 굉장히 오늘처럼 흐린 날이었는데 굿모닝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아침이라고 막 너무 근사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잘생긴다

0: 것, 먹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근사하다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단톡 사진에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 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다 먹다만 막 먹다만 그한 아우 세상에. 근데 오히려 그게 진실된 거죠. 진짜인 거죠, 그게.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감정의 진전을 경계하세요. 이 캣피셔들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랑을 고백하거나 미래를 약속하거나 깊은 개인적인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내가 뭐 아프리카에 대단한 뭐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뭐 이렇게 또그 소송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마중물처럼 이큰걸 건지기 위해서는 작은 돈이 필요한데 너돈좀 꺼줄래? 이러면 바로 그거는 즉각 차단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직관을 믿으세요. 대화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촉이 좋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느낌이 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느낌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본능, 직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게 잘못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냥 혼자 사시겠다고 너무 측은한, 그냥 뭐안된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살림하면서 잘 챙겨 드시고 이러는데, 근데 이 남성분이 그 너무 된통 여자에게 당한 그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다쳤더라고요. 아, 그냥 상처받지 않고 살려면 그냥 혼자가 편해 이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짝이나 좋은 친구, 이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명입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RS 1650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신청곡도 하실 수 있고, 또 라디오 서울 1650.com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누르시고요. 여기서 함께 얘기도 나누시면서 친구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데이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

0: 자연은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2: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우리 인간도 자동차 흠집 제거하듯이 새 차로 변신하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동차 흠집 전문 덴트웨이의 우리 이경화 대표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늘 성실한 분, 완벽하게 일을 깔끔하게 하는 분, 우리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요즘 경기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업계 쪽 또 우리 수리 쪽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다들 그렇죠. 잘 되는 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 어떻게 우리가
1: 빨리 진짜. 전쟁 끝났으면 네. 좋겠는데요.
0: 네.
1: 심리적인 압박?
0: 네, 아무래도
1: 앞으로 또 가스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0: 아,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6불 69 막 이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게
1: 벌써 한국보다
0: 막, 네.
1: 비싸요.
0: 비싸요.
1: 말이 돼요?
0: 진짜 옛날에는 정말 미국이 뭐 물보다 가스가 싸다 막 이러면서
1: 아, 한국은 네.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여기는 2,500원 하는 것 같아요. 리터당
0: 아,
1: 계산하면.
0: 1리터로 따지면.
1: 그러니까 네. 1갤런이 3,800리터니까
0: 네.
1: 지금 6불 50전, 60전 하면 네. 한 2,500불 원화로 환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0: 네.
1: 아니, 말이 돼요. 세계
0: 그러니까요.
1: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0: 가스값이 땅덩이가 넓어서 이제 한국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도 요즘 뭐 우리 윌셔 블루바드로 며칠 전에 개통을 한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어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좀 카풀도 하고
1: 네.
0: 서로 예. 네. 좀 같이 모여 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국에는 그런 좋은 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주차 5부제,
0: 아,
1: 2부제, 5부제 네. 뭐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0: 네.
1: 참 한국은 이렇게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0: 네.
1: 거기에 맞게 착착착착 잘 돌아가.
0: 아,
1: 미국은 늦어. 그런
0: 늦어, 부분에서. 늦어. 덩치가 커가지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한국은 그렇게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그렇게 잘하는데 미국은 왜 못해요? 그러는데 미국은 그거를 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 한국은 너무 네. 잘 돼 있죠.
0: 네. 아,
1: 네.
0: 우리 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빨리 덴트웨이 자동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1: 네.
0: 네. 운전하다 보면 뭐 접촉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요즘 또 난폭 운전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마 이 경제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0: 받고,
1: 받아서
0: 또 약물 이런 네. 것도 있고
1: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죠.
0: 네.
1: 저희 덴트웨이로 안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0: 최고예요.
1: 차 안 고치는 네. 게 최고고요.
0: 네.
1: 웬만하면 그냥 타시는 게 정말 최고죠.
0: 네.
1: 그래도 아우 나는 좀 꼼꼼해서 스트레스
0: 네.
1: 받아
0: 네.
1: 하시는 분들 오시면
0: 네.
1: 저희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네. 잘 고쳐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0: 네. 자동차를 또 그렇게 잘 고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덜 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 그렇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박력 있게
0: 네.
1: 자신감 있게 운전하는 사람하고
0: 네.
1: 겸손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아. 사고가 더 잘 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0: 박력이죠, 박력.
1: 그렇죠. 울면서. 자신감 있게 운전하는 사람이
0: 네.
1: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0: 네.
1: 그래서 주차할 때도 한 번에 돌지 말고
0: 네.
1: 돌 때도 한 번 돌 걸 두 번 돌고
0: 네.
1: 그다음에 후레이 운전할 때도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고
0: 네.
1: 또 뒤에서 오는 차 거리를
0: 네.
1: 좀 감안해서 방어 운전하시면
0: 네.
1: 사실은 뭐 상대방이 난폭 운전하더라도
0: 네.
1: 내가 충분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사고 날 때 보면
0: 네.
1: 아무 생각 없을 때 사고 나요.
0: 그렇죠. 순간이야 진짜.
1: 사고 나면 도대체 네.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0: 네 맞아
1: 알질 못해.
0: 눈 깜짝했어.
1: 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0: 네.
1: 잘한 건가 알 수가 없어.
0: 아,
1: 그런 거 보면
0: 네.
1: 방어 운전을 안 했다는 결과죠.
0: 네.
1: 내가 방어 운전하고 운전할 때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0: 네.
1: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러면 덴트웨이에 네. 오실 일이
0: 없죠.
1: 없습니다.
0: 그럼 사장님 뭐 먹고 사셔?
1: 아, 그래도요.
0: 예.
1: 깐깐한 분들 계셔.
0: 네.
1: 아, 난 이거 고쳐야 돼. 난 이건 이거 도저히
0: 네.
1: 못 봐. 하시는 분들은 덴테일로 오십시오.
0: 네, 주로 어떤 경우에 요즘 많이 오시나요? 뭐 사고도 있겠지만 또.
1: 요새 보험료가 많이 또 올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 나도 네. 안 고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보험도 풀 커버리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상대방 차 고쳐주는 보험 네. 라이빌러리하고 내 차 고치는 보험 컬리전 보험이 두 개가 들어있어야 풀 커버리지인데
0: 네.
1: 연장을 할 때
0: 네.
1: 내 차 고치는 보험 컬리전을 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사고가 또
0: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1: 나요.
0: 나요.
1: 그죠?
0: 그거 빼자마자 어떤 분 났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내 보험으로 고치지 못하니까
0: 네.
1: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덴트웨이에 오시면
0: 네.
1: 아마 해답이 있을 겁니다.
0: 네.
1: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네. 해서 잘 고쳐드릴 네. 수 있는 늘 연구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예, 특히 또 뭐 보험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0: 네.
1: 예, 또 제가 또 제대로 또 고쳐드리고 네. 또 싸게 할 경우에는 또 싸게 해서 또 고쳐드리고 있으니
0: 네. 예,
1: 사고가 나거나 덴트가 네. 생기면
0: 네.
1: 덴트웨이가 답입니다.
0: 네. 우리 사장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네. 24시간 7데이 24아워 셀폰을 오픈하시고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주세요 그러셔서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1: 예, 가끔 전화 오세요.
0: 네.
1: 실제 프리웨이
0: 예.
1: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고 한번 나보세요. 이건 멘붕 네. 상태예요.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0: 그렇죠. 네.
1: 평소에 알았다가도
0: 네.
1: 사고 나는 순간에 네. 다 까먹어요.
0: 네.
1: 그럴 때 제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0: 네.
1: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현장 보존 조치하고 예, 또 증거 보존 조치하고 토잉하고 하는 방법 다
0: 네.
1: 알려드리니까
0: 네.
1: 예, 제 전화번호만 외워두시면
0: 네.
1: 예, 답이 나옵니다.
0: 네.
1: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 셀폰, 저 개인 셀폰 번호입니다.
0: 네.
1: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0: 네, 213-999-1995 1995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네.
0: 미국에 오셨을 때 95년은 아니셨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1: 예. 전화번호를 내가 저장해놨어요.
0: 네.
1: 근데 필요할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면 뭘로 저장을 해놓을까?
1: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0: 네, 맞아요.
1: 아무 생각 없이 해놓으면 또
0: 네.
1: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1: 네. 자, 저장하는 방법.
0: 네.
1: 첫 번째, 한글로 차사고.
0: 아, 차사고.
1: 바디샵.
0: 바디샵.
1: 덴트웨이.
0: 덴트웨이.
1: 예,
0: 네.
1: 차사고 바디샵,
0: 바디샵
1: 덴트웨이로 입력을 해놓으시면
0: 네.
1: 이름하시는 분은 덴트웨이 치면 되는 거고
0: 네.
1: 아, 모른다. 그러면 덴트만 쳐도 나오는 거고요.
0: 네.
1: 차사고 쳐도 나오는
0: 차사고
1: 거고
0: 쳐도
1: 바디샵 쳐도
0: 네?
1: 예, 제
0: 나오고.
1: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필요할 때 찾아볼 수가 있어요.
0: 네.
1: 이게 입력해놓고요.
0: 네.
1: 어떤 데 친구 번호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해놨는데
0: 네.
1: 찾질 못해 도대체.
0: 아니 요즘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1: 왜 그래서 처음부터 A부터
0: 네.
1: D까지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응? 돌쇠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면 홍길동을 입력을 할 때 돌쇠를 옆에 써놔야 돼요. 같이.
1: 좋은 방법이죠.
0: 네.
1: 네.
0: 네.
1: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전화번호 네. 입력할 때 네. 이렇게 해요.
0: 네.
1: 가족은 가족,
0: 네.
1: 친구는 친구,
0: 네.
1: 이웃은 이웃. 그 앞에
0: 카테고리를
1: 예.
0: 그렇게 만들어서
1: 분류.
0: 예.
1: 그걸 이제 저는 대분류 쓰는 거죠.
0: 네.
1: 대분류로 해서 딱 분류를 해놔요.
0: 네.
1: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 여기 다 있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0: 아, 동창이면 동창 이렇게 써놓고.
1: 그렇죠.
0: 구체적으로는 학교 이름, 뭐 경기고, 뭐 호수선 여고, 뭐 이렇게.
1: 초교,
0: 네.
1: 고교.
0: 그렇죠.
1: 초교, 써놓으면 고교. 얼마나 편해. 저는 그렇게 저장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왜 그렇게 하냐. 저 과거에 은행에 근무했었는데요. 은행에서 그때는 종이 파일이 많았어요.
0: 예.
1: 파일을 어디 보관했다가
0: 네.
1: 필요할 때 찾아야 되는데
0: 네.
1: 우리가 문서 보관은 필요할 때 찾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안 해놓으면
0: 네.
1: 찾지를 못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0: 네.
1: 전화번호에 저는
0: 늘?
1: 제 전화번호에 다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0: 네.
1: 해놓으면 필요할
0: 네.
1: 때 딱 딱딱딱딱 찾을 수 있는
0: 그
1: 거예요.
0: 분류 중에 고객 요게 제일 많겠습니다. 고객분들 아, 그렇죠? 전화번호가.
1: 네. 네.
0: 자, 그렇다면 사장님, 사고 났을 때 전화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우리가 ABC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 진짜 머리가 멍한 것 같아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차 사고 나면 멘붕 상태예요.
0: 네.
1: 다치지 않았는지
0: 네.
1: 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 다쳤을 경우에 911에
0: 네.
1: 전화해서 네. 도움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최근에는 911에 전화하실 때 누가 쓰러졌느냐 물어봐요.
0: 네.
1: 쓰러지면 오고 안
0: 쓰러지면 안 와.
1: 안 와요.
0: 왜냐하면 제가 한번 살짝 한 주위를 그 산만하게 딴 걸 보는데 스톱 사인인데 살짝 앞에 콩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내리시는데 두 분 다 뒷목 잡고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1: 네.
0: 그리고, 일단은 막 주,
1: 네, 그리고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0: 네.
1: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0: 네.
1: 첫 번째 가장 네. 중요한 정보 사고 났을 때
0: 네.
1: 가장 중요한 정보는
0: 네.
1: 상대방 차의 예. 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0: 네.
1: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
0: 네.
1: 고거,
0: 예.
1: 고거
0: 등록증 번호, 라이센스
1: 예.
0: 번호
1: 그 일곱 자리를 아는
0: 네.
1: 게
0: 네.
1: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그것만 알면 모든 게 다 알 수
0: 네.
1: 있어요.
0: 네.
1: 나머지는 보조 자리예요.
0: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필요한가요?
1: 그것도 보조 자리예요.
0: 네.
1: 일단 상대방 차 등록번호,
0: 등록번호?
1: 예, 그거 사진을 찍든 외우든
0: 네.
1: 예, 혹시 도망갔을 경우에
0: 네.
1: 외우든 사진 찍든 어떻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1: 다음부터는 이제 보조자료인데
0: 네.
1: 서로 보험정보
0: 네.
1: 다음에 서로 이렇게 차 등록번호 좀 찍어놓고
0: 네.
1: 다음에 인슈런스 정보를
0: 네.
1: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다음에 우리 셀폰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사진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사진 찍어놓고 인슈런스 네. 정보 사진 찍어놓고
0: 네.
1: 네. 그다음에 등록증도 사진 찍어놓고 이러면
0: 네.
1: 제일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0: 네.
1: 서로 꼭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0: 그
1: 같아요.
0: 자리에서
1: 그 자리에서
0: 넘어
1: 확인해보는 거예요.
0: 하고 상대방 전화가 울리나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분은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I'm sorry 내 잘못이야 이래놓고는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마침 그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를 영상을 그걸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1: 네.
0: 잘못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래서 그걸 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네. 내가 메모를 내가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메모를
0: 네.
1: 쓰든
0: 네.
1: 촬영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든 간에 그건 증거력이 없습니다.
0: 아, 증거력이 없어요.
1: 네, 그건 전혀 증거력이 없는 거고요.
0: 네.
1: 증거력은
0: 네.
1: 보험사하고
0: 네.
1: 스테인먼을 할 때
0: 네.
1: 거기에 녹음을 합니다.
0: 네,
1: 네 그때
0: 네.
1: 증거력이 있는 겁니다.
0: 네.
1: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0: 네.
1: 우리 운전면허증 딸 때
0: 네.
1: 배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0: 네.
1: 내가 잘한 부분을 더 어필해서
0: 네.
1: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0: 네.
1: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0: 아.
1: 예. 잘잘못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0: 네.
1: 잘잘못은 이제 보험사에서 따줍니다. 있는 상황만
0: 네.
1: 제대로 설명을 하면
0: 예.
1: 굳이 내가 혹시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할 경우에도
0: 네.
1: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0: 않고.
1: 전혀
0: 네.
1: 예, 없습니다.
0: 네.
1: 보험사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0: 네.
1: 잘 설명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도
0: 네.
1: 있습니다.
0: 보험사에서는 뭐 딱 보면 딱 알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차의 상태, 그 상황, 뭐 도로 상황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책임을 뭐 몇 대 몇으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잘잘못 네. 그렇게 따집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차가 운전할 수 있으면 내가 다시 운전해서 오면 되겠지만
0: 네.
1: 운전 못하는 경우,
0: 네.
1: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토잉카가 필요하겠죠.
0: 네. 네,
1: 토잉카도 경찰에서 부르는 토잉카는 상당히 비싸게 받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아는 바디샵이 있거나
0: 네.
1: 혹시 덴트웰을 신뢰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0: 네.
1: 토잉카도 바로 이렇게 또 보내드립니다.
0: 아,
1: 그러면
0: 네.
1: 저렴하게 또 이용하실 수도
0: 있고.
1: 있습니다. 네.
0: 네.
1: 그리고 클레임이 필요하시다? 네. 그럼도 저희가 도와서 클레임을 해드립니다.
0: 네.
1: 클레임하는 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잘 알면
0: 네.
1: 클레임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0: 네.
1: 클레임은 잘 아신 분의 조언을 받아서
0: 네.
1: 클레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0: 네.
1: 보험사에 한 번 말 잘못해놓으면 이거 네. 정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아, 중요하군요.
1: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0: 네. 여러분 가벼운 그런 접촉 사고의 경우 우리 덴트웨이 우리 이경화 대표님을 찾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213-999-1995 1995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99-1995로
1: 예, 이 번호는 네. 제 개인 셀폰이고 제 비즈니스 폰 번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213-383-7233입니다. 자동으로 아, 외워집니다.
0: 7233하네요.
1: 네, 페인트 7233 네. 하다는 뜻이거든요.
0: 네.
1: 213-383-7233 네. 합니다.
0: 38 광땡에 33하게 383이에요. 거기다가 7233이군요. 번호 너무 좋습니다. 213-383-7233 덴트웨이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볍게 우리 덴트웨이는 가격이 싸고 좋다. 그리고 싼 것뿐만 아니라 품질도 예술이다라는 것 때문에 팬들이 단골 고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찾는 분들이.
1: 가격 싸게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0: 네.
1: 가격을 싸게 하고 품질도 싸게 하면 손님이 안 오십니다.
0: 네.
1: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네. 품질을 유지해야만
0: 네.
1: 그분이 다음에도 오시지.
0: 그쵸.
1: 덴트에 가니까 가격이 쌌는데 품질이 엉망이다 하면 안 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났어요.
0: 네, 네.
1: 내 차를 봐.
0: 네.
1: 그러면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0: 네.
1: 내 차에 페인트 한 게 이거 덴트에서 했는데 이야 지금도 여기 너무 괜찮네 하면 오시게 되는 거고요.
0: 네.
1: 가격이 싼 건 덤이에요.
0: 네. 네.
1: 품질이
0: 네.
1: 죽여줘야 됩니다.
0: 아, 죽여주는?
1: 네.
0: 네.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어떤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그렇게 수리를 싼 가격에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테크놀로지.
1: 그렇죠. 손님들 네. 오시면 대체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칼라 같아요.
0: 네.
1: 칼라가 깨끗하게 오리지널처럼 공장에서 나올 때 세차 나올 때처럼 제대로 나왔는지를 보시는 게 아마 제일 포인트 같아요.
0: 네.
1: 저희 덴트웨이에는
0: 네.
1: LA에서는 처음으로
0: 네.
1: 페인트 자동 배합 시스템
0: 네.
1: 예, 문웍이라는 그 브랜드의
0: 네.
1: 자동차 페인트를 자동으로 배합하는 시스템을 LA 최초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현재까지
0: 네.
1: 일반 바디샵에서는 사람 눈으로 칼라를 확인하고 또 페인트 배합은 매뉴얼로 사람 손으로 배합을 해서
0: 네.
1: 페인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0: 네.
1: 근데 저희는
0: 네.
1: 카메라로 칼라를 확인하고
0: 네.
1: 자동으로 배합을 해서
0: 네.
1: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칼라가 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0: 아,
1: 이 사람이
0: 네. 네.
1: 페인트 배합을 섞으면
0: 네.
1: 0.1g까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 배합 시스템은 0.01g까지
0: 네.
1: 컨트롤 하기 때문에
0: 네.
1: 칼라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0: 네. 리스 반납할 때 이거 차지 많이 할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요.
1: 네, 리스 반납할 경우는 덴트웨이가 딱입니다.
0: 네.
1: 사실 리스 반납할 때 사소한 스크래치가 있어도
0: 네.
1: 딜러에서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보통 명함 한쪽 면 작은 사이즈의 크기 한
0: 네.
1: 2인치 안에 있는 생활 스크래치라든지 약간의 칩이 있는 경우는 차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딜러에서는 이 차를 리스 반납받으면 폐기 처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0: 네.
1: 또 딴 분한테 좋은 값에 팔아야 되기
0: 그쵸?
1: 때문에 이렇게 네. 비용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트웨이에 오시면 네. 아 요거는 고쳐도 되고 네. 요거는 안 고쳐도 되고 네.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 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네.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0: 무료로 네네. 전화로도 견적해 주시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1: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제 개인 셀폰 번호 13999-1995로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종이로 된 견적서 네.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네, 알려드립니다.
0: 네, 가격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식당 가거나 시장에 가면 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때문에 내가 이건 너무 싸 비싸 그렇게 고민할 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네. 싼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디샵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0: 네.
1: 대한민국 아무데도 없고요.
0: 그렇죠.
1: 미국 전체에도 가격표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덴트웨이는 유일하게 네. 가격표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면 잘 모르니까 바가지 씌운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덴트웨이를 가면 딱 정해진 가격표가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에 견적을 잘 뽑아주시고 또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워런티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평생 워런티를 합니다.
0: 네. 평생 워런티요?
1: 예, 덴트웨이에서 네. 고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평생 워런티를 합니다.
0: 와.
1: 그 워런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1: 페인트 잡, 네. 고치는 잡, 모든 공정을 제대로 해놓으면
0: 네.
1: 워런티 할 일이 없어요.
0: 와.
1: 그런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네. 워런티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0: 네.
1: 혹시 운전하시다 이런 경우 보셨나요?
0: 네.
1: 앞차의 뒷범퍼가 종이장처럼 이렇게 자꾸 벗겨지네.
0: 네.
1: 자, 그 경우는 중간에 네. 뒷범퍼를 교환했는데
0: 네.
1: 뭔가 초벌 작업 한계가 빠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쭉 일어나는 거예요.
0: 네.
1: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은요.
0: 네.
1: 이 부딪히거나 스크래치 나면 그 부분만 살짝 스크래치 나지 이렇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업을 제대로 해놓으면 네. 워런티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0: 건데. 아, 우리 덴트웨이는 평생 워런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제공하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 낚시 좋아하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1: 네, 제가 네. 토요일은 낚시 갑니다. 뱅에돔을 잡습니다.
0: 요즘요?
1: 뱅에돔은 베지테리안 네. 고기예요.
0: 네.
1: 여기 네. 미국에 있는 분들 잘 몰라요. 뱅에돔에 대해서.
0: 뱅에돔.
1: 요 뱅에돔은 네. 갯바위 근처에 네. 해초류를 뜯어먹고 살아요.
0: 네.
1: 베지테리안 고기예요.
0: 아.
1: 그리고 미끼도 네. 파래나 네. 그린피스 콩을 써요.
0: 아, 베지테리안 고기도 있군요. 물고기가.
1: 네. 일반 뭐 새우나 오징어나 멸치 네.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0: 아, 희한하네. 네.
1: 해초류를 잡아요. 네. 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0: 네.
1: 그리고 뱅이들은 똑똑해요.
0: 네.
1: 다른 고기들은요.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 네. 얘가 바늘하고 미끼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0: 네.
1: 그럼 어딘가 다 걸리겠죠.
0: 네, 네.
1: 그럼 잡아당기면 문 걸 아는 거예요. 고기가 네, 물을 네, 물렸다는 네, 네, 네. 걸. 근데 요 뱅이들은 네. 바늘에 파래를 감아서 이렇게 던지면
0: 네.
1: 파래만 살짝 빼먹고 바늘은 뱉어요.
0: 아우, 똑똑하네.
1: 똑똑해요.
0: 네. 근데 그럼 또 어떻게 잡아요?
1: 아, 이 찌라는 걸 달아요.
0: 네.
1: 바다의 표면에 물 네. 위에 뜨는 찌가 네. 있어요. 네. 그 찌가 살짝 움직일 때를 포착해서 네. 이렇게 챔질해서 잡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필요한 곳.
1: 그럼요. 네. 이거는 그냥 놀다가 바닷가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놀다가 뱅이돔 잡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아, 집중해서
1: 가면은 완전히 머리를 비울 수 있어요. 왜? 찌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0: 야, 이 덴트만 보는 게 보시다가 이제 주말에는 가서 찌만 보시면서 그 경지에
1: 마음을
0: 오르시는,
1: 비워서 옵니다.
0: 야, 그러시고 다시 또 열심히 또 일상으로 오는 멋진 우리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샵 위치는 바로 올림픽 블루드와드와 옥스포드 에베뉴 북동쪽 코너에 있고요. 올림픽길에서 갤러리아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코너가 바로 올림픽과 옥스포드 코너잖아요. 바로 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덴트웨이 전화번호 213-383-7233입니다. 383-72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사고 났을 때도 밤에도 SOS 청하실 수가 있어요. 셀폰 213-999-1995 1995년 999-1995 바로 덴트웨이입니다. 사장님 끝인사 주실까요?
1: 네, 요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보험료도 올랐고 너무 힘드시죠? 자, 덴트웨이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 웬만하게 간단하게 지우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0: 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0: I Start Your Joke. 우리 TKR님이 정해주신 노래 들으면서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이재용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삼바베큐 브라연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 두 번째 참가자.
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 세 번째 참가자.
4: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9: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8: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9: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8: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7: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부목단과
1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2: 너무너무 좋습니다.
2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5: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24: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5: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6: 99세까지 팔팔하게.
2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8: 우메캔.
2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7: 감사한다면
28: 사랑한다면
27: 역시 우메캔.
2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9: 888-941-3311 우메캔.
3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4: 이제 걱정 그만.
35: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36: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37: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8: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5: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39: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4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1: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42: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4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5: 유지승의 모닝 뉴스.
4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4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8: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44: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45: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4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4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이 시간은 굿모닝
4: 차차차
3: 2부의 남자 우리
4: 후니
3: 씨와 함께하는
4: 네.
3: 2부 오늘은 3-4를 준비하셨어요.
4: 오늘 저희 네.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3: 3-4예요.
4: 하루에 세 가지의 사자성어를 배웠네.
3: 학교 다닐 때 공부 숙제 잘했어요?
4: 저요?
3: 난 이렇게 숙제 잘하는.
4: 아니요, 저는 잘 못했는데요.
3: 방송 끝나고 오후 되면 땡 하고 오늘 거를 탁 보내주면서 후니 씨에 대해서 제가 깜짝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4: 아니 안 그러면은 혼날까 봐. 혼내기 싫어.
3: 아 제가 원래 남자. 네.
4: 뭐 다들 학창 시절 때 뭐 1, 2등 하지 않나요?
3: 근데 미리미리 네. 하고 노는 게 사실 속편해요.
4: 그게 안 하면 네. 해야 되는 어쨌든 해야 되는
3: 해야
4: 거잖아요.
3: 돼. 일찍 하는 게 낫지.
4: 어떤 스타일이세요? 해놓고 쉬세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하시는?
3: 그때 다른 것 같아. 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기도 한데 어쩔 네. 때는요. 그냥 미룰 때도 있는 거 같아.
4: 근데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미뤄두면?
3: 그렇죠.
4: 뭘 해도 불편하잖아요.
3: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4: 그러니까 빨리 해놓는 게 나아요.
3: 매도
4: 먼저 맞는 게 속 시원해 진짜. 난 맞았잖아.
3: 네.
4: 네. 앞에 쭉 맞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3: 그런데 먼저 네.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프지 않아요?
4: 아 근데요. 네. 저희 어릴 때 체벌할 때는 네. 사람이니까 네. 때리다 보면 점점 폭주하셔요. 처음에는 이 자식 이러다가 네. 한 10명쯤 되면 이 새끼 날리 웃기 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더 열받는 거야. 폭주하시더라고요.
3: 체력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안 되겠다.
4: 체육 선생님한테 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3: 아~
4: 저희 선생님 별명이 터미네이터 있어. 터미네이터.
3: 네.
4: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3: 네.
4: 항상 딱 붙는 추닝을 바삭바삭거리는 추닝 입고 계신데 누가 봐도 재질이 소재가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3: 그런 거 있어.
4: 바삭,
3: 맞아.
4: 바삭 거릴
3: 때마다.
4: 움직일 때마다 바삭 바삭. 그게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정말.
3: 네.
4: 근육살이 1도 없어.
3: 맞으면 아프겠다.
4: 그분은요, 주먹으로 네. 때렸어 저희.
3: 요즘은
4: 얼굴도
3: 뭐
4: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3: 국가대표... 그냥 맞았어요?
4: 아니, 맞지 그럼 어떻게 해요?
3: 반항 안 해요?
4: 저희 학교 중에 네. 1등 깡패가
3: 네.
4: 가출을 냈다가
3: 네.
4: 잡혀왔어요.
3: 네.
4: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3: 네.
4: 근데 얘가 1등 양아치 깔팽이니까 맞다가 자기가 열받으니까 응. 자기도 우리 이성을 잃은 거야.
3: 맞짱 뒀어.
4: 덤벼서 선생님한테.
3: 어.
4: 상대가 안 되죠. 애가 확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가볍게 피하면서 반죽이라. 걔 병원 실려갔어요. 야 근데 상대가 안 돼.
3: 그렇죠.
4: 아 근데 저희 때 많이 맞으셨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미혹씨는 안 맞았겠을 거고.
3: 여학생? 아니에요. 우리 그
4: 여중 여고 나오셨어요?
3: 예.
4: 여자는 안 맞잖아요.
3: 여중 여고 뭐
4: 여자도
3: 초등학교 때도 여자도 5학년부터 나눠나는데 초등학교 네. 5학년 선생님이 네. 무용 선생님이거든요. 여자 반이거든요. 악마. 우리가 악마라고 붙였어요.
4: 별명도 다 이래.
3: 막 손등 때리고.
4: 아 자루요?
3: 네.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싸기 서로 때리기
4: 진짜요?
3: 하고 좀 또라이 같은
4: 친구들끼리?
3: 그리고 잘못하면 옆방 남학생 반에 가서 수업하는데 앞에서 저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4: 남학생 앞에서?
3: 네, 남학생 반에
4: 창피를
3: 가서
4: 창피를 주는 건가 일부러? 그건 모욕이다 모욕.
3: 나는 그분 지금 어디 계시면 편지 쓰고 싶어. 그렇게
4: 뭐라고요?
3: 애들 그렇게 상처 주지 말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도 똑같이 다들 상처받았더라고요.
4: 그분 별명이 악마? 네.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3: 아니요, 젊은 이쁜 여자야.
4: 젊고 이쁜데 그래요?
3: 그래서 그거 모르는 그 악마의 모습을 모르는 남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4: 좋아했는지.
3: 그리고 콩기름 같은 거 식용유 갖고 오기 위해서요. 그렇게 교실 마룻바닥을 닦게요.
4: 콩기름으로요?
3: 네.
4: 냄새나잖아요.
3: 몰라요. 아무튼 식용유 같은 거. 그냥 그것만 닦게 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체에서 네. 막 저희 반에 와서 보고 그러면 저희 옆반도 막 닦아주고.
4: 아, 담임이셨어요?
3: 담임이었어요. 5학년.
4: 하필은 악마가 담임이었구나.
3: 네.
4: 와.
3: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이 됐죠. 근데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정말 좋은 선생님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됐어요.
4: 저는 여중 요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네. 남자 저 같은 남자 선생님들을 사모하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없어졌어요?
3: 있죠.
4: 난 오히려 그런 로맨스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자한테 맞는 얘기는
3: 아 몰라 맞는 얘기 하지 마요.
4: 왜요?
3: 아파.
4: 저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들은.
3: 그래요?
4: 때는 아침에 한 대 안 맞고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잠 깨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기분 나쁨 때렸잖아요.
3: 아 요즘은
4: 그냥
3: 뭐
4: 쳐다보는 게 눈빛 마음에 때리고 뺨 때리고 막.
3: 그니까
4: 진짜 인격 모독이지.
3: 때리지 맙시다.
4: 그래 그러지 마요.
3: 네, 말로 해요.
4: 아퍼 네. 많이 아퍼.
3: 오늘 뚜리포인데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4: 세 대 맞을래 네 대 맞을래. 오늘 뚜리포 여러분 아 이거 뭐 지난 시간 때까지 제가 조금 가끔 한두 개 어려운 걸 넣었더니
3: 네.
4: 사람들이 아 재밌다.
3: 네.
4: 몰랐던 걸 배웠다. 그러셔갖고
3: 네.
4: 이번엔 좀 어려운 거 하려다가 이번 시간까지만 쉬어가는 시간으로
3: 네.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워보는 시간 네. 3, 4입니다.
4: 자, 첫 번째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3: 네.
4: 와신 상담.
3: 어, 이거 많이 들었어요.
4: 많이 들어봤죠. 진짜. 상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3: 누워서 상담하는 거 아니야.
4: 와신 상담. 누울 와자에 네. 뗄나무 신자 장작이죠. 장작.
3: 네.
4: 맛보다 할 때 맛볼 상. 쓸개 담. 웅담할 때.
3: 아.
4: 그래서 와신 상담. 자, 현지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와신 상담.
3: 오.
4: 뭐 이런 느낌 아닐까?
3: 오, 쉐쉐.
4: 아, 뭐 쉐쉐. 네. 와신 상담 마.
3: 오.
4: 자, 뜻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치욕을 참는다. 자, 옛날에 원나라 왕 구천이 있었습니다.
3: 네.
4: 그 왕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져요. 적국인 오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 오.
4: 왕이었지만 포로니까 어떻게? 완전 진짜 노예.
3: 했어요.
4: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말 먹여주고 말 가꾸고 막 사람들은 이제 원나라 끝났다 왕이 저렇게 됐으니까 끝났다 하지만 구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이름도 구천이야.
4: 구천을 떠돌면서 그러니까.
3: 나는 일을 간 거지.
4: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3: 네.
4: 왔는데 그가 이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부러 푹신한 침대
3: 네.
4: 이거를 다 버리고 거친 장작 위에서 잠을 잡니다.
3: 아, 와신할 때 신이 장작 신이군요.
4: 네.
3: 장작 위에서 잤군요.
4: 몸이 아프잖아, 배구.
3: 네.
4: 몸이 아파. 참어. 네.
3: 일부러.
4: 그리고 일부러 방 안에 동물의 쓸개를 걸어두고
3: 네.
4: 매일 그 쓸개를 핥아요.
3: 나이코 아니야? 왜 쓸개를 핥아?
4: 왜냐면 쓸개가 엄청 쓰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매일 그 입맛의 쓴맛을 듣는 거야.
3: 네.
4: 그러면서 허리가 배고 어리가 몸이 아프고 일어났을 때 쓸개를 막 입을 핥으면서 그 수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8화를 버티니까 신하들은 그러죠. 왕이시여 제발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좀 지내세요. 하지만 그는 나는 절대 그 치욕을 잊을 수 없어. 계속 나라를 키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해져요.
3: 네.
4: 그리고 자기한테 치욕을 줬던 오나라를 무너뜨려버립니다.
3: 아 오나라를 드디어.
4: 이게 바로 와신상담. 사람이 절실하면 아주 그냥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3: 아.
4: 와신 상담.
3: 아우 장작 위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 와신 상담.
4: 쓸개도 맛있는 건 맛있는데.
3: 아니요 쓸개.
4: 왜? 쓸개까지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3: 베트남 가면 네. 곰 쓸개즙을 축출하잖아요.
4: 웅담.
3: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4: 쪽쪽 빱니다.
3: 거기서 20년 동안인가 쓸개즙을 축출당했던 두 마리가
4: 네.
3: 그 동물 구조 단체에 의해서 구조돼서 처음으로 풀을 밟아보고 밖에서 공기를 쉬어본다고. 아직도 100여 마리 더 있대요. 이제 베트남에서는 쓸개집 축출이 불법이 됐대요.
4: 아, 불법이 됐어요?
3: 네, 그런데도 아직 그 농가에서 구출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쓸개 먹으면 안 돼, 진짜.
4: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3: 아유, 더 좋은 거 많아요.
4: 그 예전에 그, 그 하하 감수 박수광 박사님인가?
3: 네.
4: 그 분이
3: 저기
4: 무슨 말 하시죠?
3: 우리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4: 무슨 박수광인가? 그, 막 그래서 맨날 컷입니다. 이분이 그걸 설명하는데 그 사육장에서 곰을 묶어두고요.
3: 네.
4: 여기 간이 심장 쓸개 여기다가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3: 저 봤어요. 베트남 가서 농장에 데려가더라고요.
4: 그거 드셨어요?
3: 미쳤어요. 나 울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잔인해서.
4: 그러면서 얼마예요?
3: 아니요. 넌 절대
4: 두 바를 플리스.
3: 저 베지테리안이에요.
4: 쓰리 바를 플리스.
3: 너무 진짜 잔인해.
4: 아, 근데 그걸 구경을 가요?
3: 거기 그러니까 그 팔을 하고
4: 아, 그 관광 상품 파는 걸로? 네.
3: 거기 가서 해서 그 쓸개집을 사라고 사람들. 나 진짜 그거 보고 야, 저렇게 살아있는 아이
4: 보라 먹습니다.
3: 그러지 마.
4: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게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이거 사자성어 시간이지만 두자예요 이거는.
3: 네.
4: 백미.
3: 백미.
4: 백치미
3: 쌀밥인가요?
4: 말고. 쌀밥인도 아닌데 쌀밥이 아니고 백치미 아니고 백미. 말 근데 흰 쌀이란다. 흰 백자는 맞는데.
3: 네.
4: 눈썹 밑자예요.
3: 아, 미간할 때. 그렇죠. 눈썹.
4: 근데 한 미혹시 할 때 밑자는 아름다운 밑자죠.
3: 네.
4: 눈썹 아니죠?
3: 네. 눈썹 아니죠.
4: 네. 자, 백미.
3: 네.
4: 한자 중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3: 하얀 눈썹.
4: 삑삑미.
3: 빠이빠이죠.
4: 빠이미.
3: 빠이마이.
4: 빠이빠이마야. 자,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부분. 자, 마씨 집안에 똑똑한 형제가 여러 명 있었대요. 예전에.
3: 네. 네.
4: 모두가 재능이 뛰어나서 야, 저 집은 마씨 집안은 그냥 다 똑똑해 애들이.
3: 네.
4: 근데 그중에 유독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3: 네.
4: 그 사람이 이거를 마량. 마량이라는 친구는 눈썹에 하얀 털이 있었대요.
3: 그런 분 계셔.
4: 그래요? 네. 저 한 번 봤는데.
3: 이상해. 눈썹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4: 되게 매력적이겠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판단력이나 지혜가 최고였대요.
3: 네.
4: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많은 형제 중에 이름 잘 모르니까 흰 눈썹 가지는 그 놈이 가장 뛰어나더라. 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선 으뜸은 백미다.
3: 아, 그래서 백미군요. 네. 마씨 집안에.
4: 그렇죠.
3: 응?
4: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3: 하얀 털.
4: 네, 하얀 털. 우리가 뭐 야 사실 이 모든 스토리 중에 여기가 이 부분이 잘 백미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우리 앞으로 그냥 한글로 하죠. 뭐 야 네, 하얀 털이다.
4: 흰 털. 흰 털이다. 흰 털.
3: 네, 흰 털이다.
4: 흰 털이다. 네. 좋습니다. 자,
3: 백미가 흰 털이었구나.
4: 백미를 좋아하세요? 흑미 좋아하세요?
3: 저는 건강상 흑미.
4: 그렇죠. 흑미 영양밥 이런
3: 근데
4: 거.
3: 김치찌개 먹을 때는 백미.
4: 맞아. 제가 그 말씀을
3: 명란젓. 명란젓 먹을 때 백미.
4: 저 비빔밥은요?
3: 비빔밥도 백미죠.
4: 그죠. 그러면은 흑미 이런 먹을 때가 사실 솔직히 설렁탕에도 백미거든요.
3: 그렇죠. 한 번 맛있긴 한데.
4: 김치만 그래도. 흑미.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 견원지간.
3: 아, 견원지간.
4: 이거 진짜 맛있죠.
3: 이거는 뭐.
4: 견원지간.
3: 예.
4: 한자 풀어볼게요. 개견자. 멍멍 개견.
3: 네.
4: 원숭이 원자. 갈지자 사이간. 둘 사이 할 때 사이간.
3: 개와 원숭이 사이.
4: 개와 원숭이 사이. 뜻은 서로 몹시 사이가 나쁜 관계.
3: 개띠와 원숭이띠가 그러면 서로 궁합이 안 맞겠네요.
4: 원숭 개띠와 네. 원숭이로?
3: 아, 그래요.
4: 네. 원래 개가 원숭이가 개를 맨날 놀리잖아요.
3: 그래요.
4: 그리고 도망가고. 산 어디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견원지간. 견원지간. 서로 네. 몹시 나쁜 사이인데.
3: 네.
4: 개와 원숭이 두 명 항상 싸워. 중국에 원래 원숭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놈이 항상 싸우는 거야, 개를. 그래서 개는 못 참아. 나중에는 네. 막 으르는 거다가 막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어떻게 두 개만 맨날 싸우냐. 그래서
3: 견원지간.
4: 그냥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 쟤네들은 네. 견원지간이다.
3: 네.
4: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3: 네.
4: 뭐 별다른 거 주는 거 없이 미국고 얄밉고
3: 네.
4: 말끝마다 짜증나고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저 빼고.
3: 서로 그냥 안 맞는 거죠.
4: 안 맞는
3: 코드가 안 맞는 게 있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
4: 정말 제가 네. 사람들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기.
3: 네, 네.
4: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 언제요?
4: 두 번 있거든요.
3: 오.
4: 하나는 술자리. 술자리에서 이 사람의 기가 맞으면 에너지가 맞으면

0: 가무가 너무 즐겁고 네. 코드가 안 맞으면 네. 솔직히 왜냐면 회의 같은 거는 코드 안 맞아도
1: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0: 그렇죠.
1: 가봐야 되겠다. 만나 안 만나.
0: 그래서 네, 보세요. 내가 이 자리를 네. 만나 안 만나 보시려면 네. 술자리 또는 네. 그 음주 가무 자리.
1: 네.
0: 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아, 자, 그렇게 견원 시간 말고 너는 내 운명 이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1: 네, 하하의 노래.
0: 네, 너는 내 운명 듣고 오십시오.

0: 는 내 운명 듣는 이 시간은 바로 공부닝 차차차 네. 2부.
1: 저는 뭐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운명이라고 하니까 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송민 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곧 아버님이 소중...

0: 편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7: 세종송보감.
6: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7: 세종송보감.
6: 쌩쌩 돌아라 하하,
7: 세종송보감이잖아.
8: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9: 213-383-8899, 383-8899.
10: 세종.
1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1: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15: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모닝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우리 후코이단의 신디 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16: 반갑습니다.
17: 아니 네, 저희 그 우민호 시스코 신디 최 매니저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15: 네,
17: 뭐 전화번호 구원구원 남자
15: 구원구원
17: 다 외울
15: 목소리도
17: 정도인데
15: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17: 그렇죠.
15: 칼럼하시는데 아주 귀 쏙쏙 들어오면서
17: 아니 근데 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번에 지금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가 사실은 15일까지였잖아요.
16: 네. 네,
17: 근데 저희가 연장이 된 거예요?
16: 연장이 저희가 이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17: 네.
16: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에센셜 뉴트리션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7: 네.
16: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고
17: 그러니까요.
16: 프로모션 기간에만 네. 이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17: 네.
16: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15: 네.
16: 그래서 많은 분들이
17: 네.
16: 아, 조금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고객분들이 네. 그러셔서 원래는
15: 네.
16: 15일까지지만 네. 다음 주 22일까지
15: 아,
16: 연장을
17: 연장?
16: 했어요.
17: 오, 네. 감사합니다. 야.
15: 자, 그렇다면 이거 네. 좀 구체적으로 선물 좀 얘기해 주세요.
16: 아, 그럴까요?
15: 네.
16: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17: 네.
16: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무료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15: 네.
16: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를 원하시는
15: 네.
16: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 네.
16: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은 이 제품을 150알이 이렇게 한 팩에 들어있고요.
17: 네.
16: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뭐 두 알에서 다섯 알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저희가 55불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5: 네.
16: 그리고 이제 3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5불씩으로 떨어지고
15: 네.
16: 그리고 6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0불씩으로 저희가
15: 네.
16: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단 그러면
17: 네.
16: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17: 그렇죠,
16: 회사잖아요.
17: 그렇죠. 예.
16: 근데 저희가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만든 계기가 바로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15: 네.
16: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삼시세끼 다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17: 네.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죠.
16: 그렇죠. 근데 네, 아침에 제대로. 저도 뭐 커피 한 잔으로 때울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네. 그러면 에센셜 뉴트리션이 하는 역할이 네. 바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15: 네.
16: 그러면서 후코이단을 드시면 흡수력을 더 높이겠죠. 네. 그래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3병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고요.
17: 네.
16: 그리고 이제 7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네. 300알을 무료로 그러니까 866-566-9원9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17: 네.
16: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건강 네. 상담을 먼저 해드려요.
15: 네.
16: 왜냐하면 후코이당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더라도 내가 먹고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17: 그럼요.
16: 네. 그러면 건강 상태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15: 네.
16: 그래서 프로모션 설명과 건강 상담과 모든 거를 다 네. 먼저 전화를 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17: 네.
16: 저희가 이제 몸에 맞는 타입을 또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17: 아.
16: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17: 네.
16: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휴대용 손가락 마사지 링을 모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15: 네.
17: 이거 굉장히 귀엽고 좋더라고요.
16: 너무 좋아하세요.
17: 그리고 꼭꼭 눌러줘서 너무 좋아요.
16: 네. 왜냐하면 모든 네. 혈액은 손가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15: 네.
16: 그래서 뭐 검지는 폐, 엄지는 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15: 네.
16: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네.
15: 어머
16: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17: 색상도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6: 아, 두 개를 다 드릴 거예요.
17: 아, 두 개 주시는 거예요?
16: 네, 네.
17: 오~
15: 골드와 실버.
16: 맞아요.
15: 네. 아니 디자인이 반지로 끼고 다녀도 되겠네요.
16: 네.
15: 그러면, 끼고 다니면서 마사지 되는 거예요.
16: 맞아요.
15: 한번 껴볼까요? 네.
16: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잖아요.
17: 네. 네. 네.
16: 그럼 그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너무 좋고
15: 네.
16: 그리고 손가락 첫 마디를 이렇게 눌러봐 주시면 유난히 아픈 쪽이 있어요.
17: 네네.
16: 그러면 이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장기가 아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17: 아.
16: 거기를 이제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네. 해주면 도움을
17: 눌러주면.
16: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5: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거예요?
16: 네.
17: 근데 패션 어. 아이템으로도 뭐 그냥 우리 지혁 씨가 하시니까
15: 이렇게 하나씩 끼고
17: 그냥
16: 그걸
17: 눌러주시면.
16: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5: 이렇게 한 대 팍 치면
16: 그러니까 후코이당과 에센셜을 야, 드시면서 네. 같이 마사지를 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5: 아,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굴리면서
16: 네.
15: 어, 좋은데요?
16: 그게 바로 네. 저희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립 25주년 기념 네. 선물로 저희가 이렇게 아, 행사를 하고 있어요.
17: 이거 지금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16: 네.
17: 받으시는 거예요?
16: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15: 어머 시원해요. 요즘 저는 진짜 손가락이 많이 피곤해서 늘 손마사지기.
16: 맞아요.
17: 어? 혹시 그 네. 너클이라고 해서 너클? 네. 싸울 때 끼는 거? 약간 너클 낀 것 같아.
15: 너무 좋아요.
17: 어. 네. 아니 근데
15: 어, 시원해.
17: 시원해요?
15: 네. 네.
17: 저도 한번 껴야지? 해볼게요. 네. 아까 보니까 엄지가 위라고 하셨잖아요.
16: 엄지가 어? 어.
17: 그러니까 폐가
16: 폐, 꼬기, 아, 검지가 위, 장, 소화기.
17: 아, 나는...
15: 간이 어디예요? 좀 간이 보였어.
17: 간, 간.
16: 네. 오늘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15: 아, 네.
16: 텐데.
17: 어, 간은 어느 손가락이에요?
15: 간이 그러면? 어디예요?
16: 간은
17: 제일 부은 손가락 보세요. 그냥.
16: 일단은 네. 소지.
17: 소지.
15: 소지.
16: 네.
15: 소지.
17: 돼지지 소지지
15: 소지
17: 여기 계시죠?
16: 신장도
17: 네, 네.
15: 아 얘가 새끼손가락이
17: 너클 끼고 있는 미혹씨를 봐주세요.
15: 네, 네.
17: 아, 아니 근데 오늘 간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16: 네.
17: 간은 사실 침묵의 장기라고 하고 뭐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진짜 모르고
16: 지나는 근데 간이 안 좋으신지 어떻게 하셨어요?
15: 굉장히 피곤하다고
16: 그냥, 맞습니다.
15: 네.
16: 어, 바로 그거예요.
15: 네.
16: 일단은 간이 네.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17: 네.
16: 간이 하는 일이 무려 500여 가지가 돼요.
17: 와
16: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17: 많은
16: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맙게 침묵의
15: 네.
16: 장기인데
15: 네.
16: 묵묵히 일을 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네. 안 하는데 더 위험한 거죠.
17: 그렇죠.
15: 네. 아, 이 링 너무 좋은데요. 시원해요.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손가락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아. 잠시.
16: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거.
17: 네. 네. 좋죠.
15: 어, 야, 놀지 말고 항상 이런 링을 끼고 손 마사지를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6: 근데
15: 좋다.
16: 중요한 게 이 손
15: 네.
16: 마사지는 일시적이잖아요.
15: 네.
16: 뭐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몸에 면역력이나 이런 거 안 좋아지면은
15: 네.
16: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15: 네.
16: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우리
15: 네.
16: 몸의 영양분을 이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17: 네.
16: 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7: 네.
16: 몸에 해독을
17: 해독 작용
16: 도와주는 거잖아요.
17: 그렇죠. 네.
16: 그런데 간이 지치고 정말 침묵의 장기처럼 이를 묵묵히 하고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 몸은 점점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야.
15: 간 때문이야.
16: 그래서 일단은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저는 이제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제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죠.
17: 네네. 아니 근데 오늘 소개 아까 해주셨던 그 에센셜 뉴트리션 자체가
16: 맞아요.
17: 사실은 에센셜인데 뉴트리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트리션인데 뭔가 에센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담겨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16: 일단은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몸의 영양학적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뭐 아프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떨어져요.
17: 그렇죠.
16: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소보다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17: 못하죠.
16: 배가 불러서 못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흡수되는 아주 좋은 영양 보제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에센셜 뉴트리션인데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바이라민 비군까지 들어있어서 특히 이 아미노산은 아까 말씀하신 간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핵심적이잖아요. 에센셜 뉴트리션 신개념 영양 보제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전문가가 고안을 하고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효소예요.
17: 아니 근데 아까 비타민 들어있고 아미노산 들어있고 효소까지 들어있다 하시면은 따로 효소 드시는 분들 많은데 따로 안 드셔도 되겠네요?
16: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손님들 상담을 도와드리면 드시는 걸 다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7: 평소 드시는 거.
16: 근데 비타민이 정말 많으세요.
17: 그렇죠. 맞아요.
15: 얘가 막 많으시군요.
16: 얘가. 그러면 일단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개발한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면 일단 효소,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아미노산, 비타민 다 정리하셔도 돼요.
17: 드시던 거 다 안 드시고
16: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일단은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녹색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에서 추출한 효소거든요. 이 바나파인이라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 먹어도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헛수고잖아요.
17: 그렇죠.
16: 그래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에센셜 뉴트리션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간 건강 해독 작용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시면은 간에도 좋고 그리고 효소는 소화를 미네랄은 근육과 뼈를 관리 이렇게 동시에 모든 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 그래서 인기가 그렇게 좋군요.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섭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아미노산인데 그것까지 다 종합 세트로 들어있어요.
16: 아미노산. 여기서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의 기둥이죠.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무조건 아미노산 드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간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간하고 신장은 수치가 이상 증명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드셨다가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안 좋아져서 오늘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검증이 안 된 비타민 영양 건강보조식품을 드셨는데
17: 오히려.
16: 신장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어떻게 입증이 됐고 어떤 연구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검증이 안 된 제품 드시면 큰일 나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 독소를 처리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간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이제 어지럼증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근육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빠져서 잘 넘어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17: 네네.
16: 근데 그런 분들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잖아요.
15: 네.
16: 그러면은 일단 이 관절
15: 네.
16: 좀 튼튼해진 것 같고 무릎이 좀 튼튼해진 것 같아서 잘 넘어지지 않고 걷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계세요.
15: 네.
17: 아무래도 그 아미노산이 이제 근력을 좀 받쳐주니까.
16: 맞습니다.
15: 네.
17: 오.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효소도 들어있죠. 좋아요. 알아서 네. 이해됐고 아미노산도 말씀해주셨고 아까 미네랄도 말씀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미네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16: 그중에서 네. 한국 분들은 보면은 셀레늄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브라질러트 많이 드시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17: 네.
16: 근데 브라질러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면 독성이 독성. 있잖아요.
15: 네.
16: 근데 오미노시즈 꿀꼬이단에서 개발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15: 네.
16: 전문가가 개발을 했고
17: 네.
16: 저희 오미노시즈 꿀꼬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1일 권장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뭐 독성이나 내성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네.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17: 네.
16: 생각을 하시면 되고
17: 네.
16: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가
15: 네.
16: 무려 1800배 정도가 높아요.
15: 네.
16: 그래서 우리 몸속 세포를 늦게 병들게 하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17: 활성산소. 네.
16: 그렇죠.
17: 네.
16: 그래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 네. 너무 고마운 애네요.
16: 네. 그리고 뭐 바이라민 A, B, D, E까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15: 네.
16: 우리 몸에 이제 방어막을 쳐준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5: 네.
16: 제품은 어떤 분들은 뭐 단순 종합 비타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5: 네.
16: 절대로 그게 아니고
15: 네.
16: 에센셜 뉴트리션은 간 건강 네. 그리고 드시게 되면 활력 증진, 에너지 레벨 그리고 근육과 뼈 관리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5: 그러니까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16: 너무 좋죠.
15: 특히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16: 에센셜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17: 네.
16: 9살 네. 이상 어린아이부터
15: 네.
16: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복용량을 뭐 2알에서 5알 정도로 드려요.
17: 네네.
16: 이거는
15: 네.
16: 본인 건강에 따라서 이제 2알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컨디션이 어떤 날은 햇빛이 뭐 반짝반짝하듯이 굉장히 기운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15: 네.
16: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15: 네.
16: 일단 에센셜 뉴트리션을 며칠만 드셔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15: 네.
16: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씀.
17: 눈이 맑아졌다.
15: 네. 저도 요즘 제일 불편한 게 눈이 그것도 왼쪽 눈 안에가 막 이렇게 통증도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16: 그러니까 에너지 진짜. 레벨을 높이기 때문에
15: 네.
16: 운전하실 때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막 시리고 그러면
17: 네.
16: 운전이 힘드시잖아요.
15: 네.
16: 근데 피곤감을 덜 느끼고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에센셜 뉴트리션 드시면은
15: 네.
16: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가장 먼저 느끼신다고 하시고
15: 네.
16: 그리고 중요한 거는
17: 네.
16: 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같이 드시잖아요.
15: 네.
16: 그러면은 면역력 지원을 받으셔서 그런지
15: 네.
16: 코로나 때도 감기에
15: 네.
16: 잘 안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들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15: 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감기를 안 걸리고
15: 네.
16: 도리어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많이 걸리셨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15: 네.
16: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7: 근데 이 좋은 에센셜 뉴트리션이 사실은 지금 이 할인 행사가 전에는 그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판매가
16: 네.
17: 되는 거였잖아요.
16: 왜냐하면
15: 네.
16: 가격이
17: 네.
16: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15: 네.
16: 그리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 개발한 취지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17: 같이 시너지를 받기
16: 네.
17: 위해서
15: 네.
16: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15: 네.
16: 프로모션 기간에는
15: 네.
16: 따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5: 오미노시즈과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잖아요.
17: 그럼요. 무조건
16: 그렇죠.
17: 후코이단이죠.
15: 그러니까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로 너무 좋아진다 이거죠.
16: 엄청나죠. 근데 저희가
15: 네.
16: 일단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이 면역력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면 네. 에센셜 뉴트리션은 그 후코이단을 받쳐주는 방어벽 역할, 수비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네. 해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을 먼저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네. 저희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오리지널 캡슐을 체험하실 수 있게 네. 책자와 무료 샘플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링을 다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읽어보신 후에 나는 후코이단도 먹어도 도움이 되겠다? 그때 네. 후코이단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후코이단을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 너무 좋다.
15: 너무 좋습니다.
17: 이런 좋은 특별 기념 행사를 한 줄을 더 연장해 주셨고 너희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행사 자체의 명칭이 네. 창사 25주년 기념이에요. 거의 미옥 씨 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는 사실 신용과 믿음 그죠? 드신 분들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네. 되는 것이죠.
16: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네. 이제 상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그러면 네. 9191 우미노 시즈쿠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후코이단이란 성분이에요. 네. 갈조류에서 뽑아낸 성분. 네. 그러니까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E도 하나의 성분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후코이단도 바다의 갈조류, 네. 미역, 모주꾸 뭐 요런 데서 뽑아낸 성분이라? 하나의 성분 이름이기 네.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죠. 효능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유사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하면 일단은 일본말로 해조라고 써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시중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후코이단을 개발해서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금색이에요.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영어 같은 거 위에는 우미노시즈쿠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해조가 눈에 띄시죠?
17: 네. 네.
16: 바다의 물방울이라는 뜻이거든요.
15: 네.
16: 그리고 중요한 게 옆에 보시면 어떤 마크가 보이세요?
17: 자파.
16: JHFA.
17: 아.
16: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네. 후코이단의 안전성 그리고 레이블이 진짜로 네. 맞는지 원산지가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주는 공인인증 기관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한국의 KS마크, 네. 미국의 FDA, 후코이단은 JHFA 마크예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공인기관에서 검사해 주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네. 하고 입증을 받은 이 검증, 인증 맞아요. 마크거든요.
15: 네.
16: 그러니까 이 인증 마크만 확인하시면 적어도 네. 후코이단 아 유사품인가? 아 모방품인가?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15: 꼭 확인하세요. 특히 네. 건강식품은 이런 인증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17: 그럼요. 우리 저기 네. 댓글에 아이비님께서 네. 에센셜 뉴트리션을 처음 예전에 사서 드셨대요. 그때 네. 처음 개발하셔서 비타민 대신에 복용해보셨는데 캡슐 크기도 작고 삼키기 편하고 해서 금방 자기 다 드셨다고 너무 먹기도 편하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16: 네, 저희는 식물성 캡슐이에요.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입안에 네. 넣어서 씹어드시면 네. 구강 건강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네. 샘플 보내드리니까 체험해보시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도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가 먹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후코이단 유사품 같은 경우는 동물성 캡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5: 네.
16: 그리고 소간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없게끔 만들어놓은 제품들이 네, 네. 많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네. 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 혜택이 대단합니다.
16: 네. 네. 일단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니까
17: 그렇죠.
16: 네.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55불에 네. 구매를 하시면 후코이단 체험용 네. 예. 무료 샘플 캡슐 주시고. 드시고 네. 마사지 링도
15: 너무
16: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대신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또 에센셜 뉴트리션을 네. 또 선물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17: 네, 네.
16: 그러니까
17: 네.
16: 건강 상담해 보시고 건강에 네. 맞춰서 아, 내가 정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네. 건강 상담과 이 프로모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17: 네. 네.
15: 프리미엄 영양제치고 가격도 너무 착한데 많이 사면 더 저렴해질 수 있나요?
17: 아까 3팩 사면은 45불씩 그렇죠? 6팩 네. 사시면
16: 40불씩
17: 네. 그럼 가족분들 네. 다 사서 드셔야죠.
16: 네, 저희가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17: 오, 네.
16: 네, 그래서 아. 한 팩을 사시면 5알씩 드시면 한 달, 3알씩 드시면 한 달 반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시니까 저도 네. 매일 아침 저희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네. 두 알에서 세 알씩 오늘은 좀 피곤해 세 알 운전을 하고 멀리 가 그럼 다섯 알 이렇게 아~ 저희가 주고 있어요.
15: 네 정말 뉴추럴 내추럴 네. 정말
17: 저도 누가 옆에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전 제 약도 제가 혼자
15: 투석 쓰고 먹는데 뭐 세 네 알 갖고 안 될 것 같고 한 번에 막
17: 아, 저도 한 알이면 돼요.
15: 열 알 스무 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6: 아니 에너지가 넘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15: 아, 네. 너무 좋습니다.
17: 전화번호 866-566-9191-9191-866-566-9191번으로 지금 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창사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로 아주 네. 좋은 정말 선물도 있고 이거 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7: 역시 링을 계속 휴대용 링
16: 빼진 않으시는
15: 안 뺄 거야 진짜.
17: 난 차보고 싶은데 뭐 안 주셨다.
15: 너무 시원해요.
16: 네.
15: 이거 휴대용 마사지 이거 손가락에 끼고 반지처럼 다니면 네. 진짜 우리 손이 모든 장기랑 연관돼 있잖아요.
17: 맞아요, 맞아요.
15: 시원하네요.
16: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5: 네, 진짜 시원해요.
16: 저도 인기가 야. 그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15: 네.
16: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이제 네.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게 네. 본인이 하는 것보다 누가 네. 해주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17: 훨씬 좋죠. 그쵸? 훨씬 좋죠.
15: 어, 시원해 이렇게 하면 아 시원.
17: 결혼한다 와이프가 물어보면서 뭐든 해줘라 뭐든 해줘.
16: 결혼하셨어요?
17: 아, 아니,
15: 몰랐어요?
17: 아니 우리 매니저님은 저를 항상 볼 때마다 까먹으신다니까요. 저를
16: 아,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17: 지난번에 저한테 누구세요 그러셨고 이제 결혼.
16: 아,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17: 왜 그러세요?
15: 아, 자 오늘 정말 풍성합니다. 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우리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16: 아 일단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저도 잘 안 돼요.
15: 네.
16: 그런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순간 아 이렇게 건강 식품을 찾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17: 네.
16: 네. 검증이 된 제품을 정말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전화를 주시면 모든 저희 제품으로 실시한 연구 자료가 있는 유일한 후코이단 업체거든요.
15: 네. 그러니까
16: 그거를 다 받아보신다면 저는 정말 많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 왜 오리지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 네.
16: 그러니까 866-566-9191으로 전화 주셔서
15: 네.
16: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5: 네. 아 우리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죠?
17: 그럼요.
15: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17: 맞습니다.
15: 866-566-9191 네. 866-566-919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민호시주구 후고이단의 신디 최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 감사합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15: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7: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죄송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1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9: 엄마 집밥이 최고지.
1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8: 밥 한 그릇 더요.
2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8: 웨스턴 도마 칼국수.
2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2: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5: 호니 씨.
17: 네.
15: 아우, 콜로라도 저쪽에요. 그 양봉 하는 데가 있어요. 꿀을. 근데 겨울은 너무 따뜻하고
17: 네.
15: 또 봄이 왔는데 한 달 먼저 꽃은 피고 그래서 벌들이 한 달을 더 자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봄이 하고 나왔는데
17: 놀랬구나.
15: 갑자기 또 눈이 오고 어? 그래서 꽃들은 지고 이래서 이 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라고 그럽니다. 이상기후예요.
17: 근데 사실 이 벌들이라는 게
15: 예.
17: 생태계의 안테나 같은 존재잖아요.
15: 네.
17: 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주 그냥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인데
15: 네.
17: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뒤엉벌이 개체수가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5: 그러니까요.
17: 너무 심한 정말. 거 아니에요 이거는?
15: 그렇죠.
17: 와.
15: 마음이 짠합니다.
17: 짠해요.
15: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여러 가지 속에서 네. 기후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 작은 꿀벌들 이 날개가 얼마나 진짜 무거울까. 어머머머 진짜
17: 비슷했어요?
15: 땡벌 같아. 아.
17: 어? 설마 마지막 곡 땡벌이에요 우리?
15: 네. 우리 땡벌 들을까?
17: 야, 좋다.
15: 네.
17: 난 진짜 땡벌. 근데요 네.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어요.
15: 네.
17: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5: 네.
17: 가만히 네.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15: 네.
17: 우리가 거창하게 양봉까지는 못하잖아요.
15: 네.
17: 하지만 앞에 보이는 마당, 화단 이런 데다가 네. 꽃 몇 송이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15: 네.
17: 우리 벌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뷔페를 차려주는 겁니다.
15: 아, 벌들의 뷔페.
17: 뷔페.
15: 아, 꽃 몇 송이래요. 네. 예쁜 꽃 화분 하나 사서 창가에 두시거나
17: 너무 좋죠.
15: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으면 좀 꽃이 꽃들을 조금 해가지고 벌들에게 뷔페를 차려주는.
17: 벌들에게 물어봐.
15: 어, 배고프다. 우리의 뷔페는 뭘까?
17: 그렇죠. 네. 근데 역시 텐더씨 같아요. 역시
15: 네.
17: 기승전 음식.
15: 네.
17: 근데 벌들도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듣고 힘내서 하면서 어머.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15: 야, 또 다른 동물 소리 뭐 잘래요?
17: 저요?
15: 네.
17: 설마? 이거 처음 해본 건데.
15: 설마 개소리?
17: 개소리
15: 저는 개소리 전문인데.
17: 해보세요.
15: 여러분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를 뭘 원해? 집어주기만 해요.
17: 작은 개.
15: 치아와?
17: 치아와. 뭐야 그게. 끝에 비슷하다.
15: 안 된다. 원래 내 중형견이라.
17: 중형견은 F, F요. F.
15: 그러면 저기 하고.
17: 알파벳이에요.
15: 네?
17: 소형견은 R.
15: R.
17: 대형견은 F.
15: F.
17: 이러다가. F.
15: 어머 정말 똑같아 지금.
17: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16: 자, 우리 지구는 네.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17: 아닙니다.
16: 네, 서로 좀 살아야죠. 훈훈하게 이렇게 네. 만들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7: 너무 감사합니다.
16: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고요.
17: 지금까지 탱자훈이었습니다.
16: 네, 내일 뵙겠습니다.
17: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차차차 하세요.
16: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3: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2: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 영광 참 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3: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8: 누구랑? 우리끼리?
1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0: golfpromi.com.
21: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9: 골프.
21: 누구랑 해?
19: 프로랑
21: 어떻게 해?
19: 골프 프로미에서
1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9: golfpromi.com.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을,
2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2: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4: 세븐디아스 타이어.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LA 동부 로렌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지난 10일 새벽 한인 남녀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84살 남성 상박씨와 78살 여성 춘박씨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춘박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살로 판정했습니다. 반면 상박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수사과가 이 사건을 맡아 두 사람의 관계와 사망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살로 확인됐지만 다른 한 명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두 사람이 평소 조용히 지내며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마더스데이로 넘어가는 날 새벽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비극에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케디아 시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아케디아 시장 아일린 왕은 중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왕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중국 정부의 이익을 미국 내에서 홍보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은 당시 약혼자였던 야오닝 마이크산과 함께 친중 성향 콘텐츠를 미국 내에 확산시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왕의 시의원 선거를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했으며 왕은 2022년 11월 아케디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며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선전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은 자신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이를 연방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웹사이트 독자들에게도 해당 콘텐츠가 중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케디아 시 정부는 외국 정부가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는 매우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내부 조사 결과 시 재정이나 공무원 조직 정책 결정 과정에는 이번 사건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최근 수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여 연쇄 침입절도 용의자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캐런 데스 LA 시장은 12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체포가 조직 범죄를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은 LA 전역에서 발생한 25건 이상의 주거 침입절도 사건과 연결돼 있으며 이 중 14건은 밸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LA시 전역 30건의 침입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럴드 우디아드 LAPD 부국장은 최근 절도 조직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문과 창문을 잠그고 집 주변 나무와 덤불을 정리하며 사다리 같은 침입 도구를 치워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 일정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말고 금고는 고정해두며 감시 카메라와 경보장치에 예비 전원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체포에는 남미계 원정 조직 절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가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여행객 가운데 약 3,9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의 87%에 해당합니다. 항공 여행객과 크루즈 여행 수요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운전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휘발유 가격 부담을 안고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여행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육아 여행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이 12일 LA 한인회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적 소매 절도와 주거 침입 절도 웨스턴 에비뉴 일대 성매와 인신매 증오 범죄 시니어 대상 사기 그리고 경찰 총격 사망 사건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주민 발의한 36호를 활용해 지금까지 3,000건 이상의 반복 절도 관련 중범죄 기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반드시 체포될 것이라는 확실성과 체포 뒤 의미 있는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턴 에비뉴 일대 성매와 인신매 문제에 대해서는 포주와 인신매범은 물론 성매수자도 기소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게로아 코리도에서 활용한 감시카메라와 실시간 범죄센터 방식을 웨스턴 에비뉴에도 확대해 증거 확보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고 양용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참석해 수사 독립성과 사실관계 검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경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순점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24%는 총격사건이 조작됐다고 답했고 45%는 진짜라고 답했지만 32%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자 중 33%가 조작설을 믿었고 공화당 지자 중에서도 13%가 가짜라고 답했습니다. 총격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지난달 25일 저녁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 인근 보안검색구역으로 돌진해 총격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가드의 소피아 루빈슨 편집자는 정부와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미확인 정보를 믿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데이비스 잉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은 완전한 바보라며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경력에 따라 21%에서 최대 33%까지 올리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신규 H1B 입국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너선 그로드는 가중 추첨제와 높은 수료만으로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는데 임금 인상 규정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도 추진 중입니다. 박사 과정처럼 4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학위 취득 전에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와 STM OPT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술 인력 유치 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을 급히 합류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출발한 뒤 젠슨 황이 수행단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젠슨 황 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동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군사적 사용 우려로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면에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전략이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9년 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와 농산물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종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이륙할 당시에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알래스카에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9: 트럼프 수행단에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또 애플의 팀 쿡 등 미국 빅테크 CEO들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의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0: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

0: 24시간
1: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5: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4: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5: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4: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 톤탄공원에서 만납니다. 톤탄공원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역사적 명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공원 곳에서 정비작업이 한창이고 대표 관광지인 기념전과 원군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수십 명의 인부와 중장비가 동원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난징대학 주펑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이 강한 만큼 이번 장소 선택이 그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톤탄공원은 베이징 중심부에 위치해 미국 대사관과 인민대회당에서 가깝고 보안상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14일부터 15일까지 시진핑 주석과 최소 6차례 대면합니다. 무역과 이란 그리고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부산 회담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경력에 따라 21%에서 최대 33%까지 올리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신규 H1B 입국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너선 그로드는 가중 추첨제와 높은 수료만으로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는데 임금 인상 규정

0: 규정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도 추진 중입니다.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학위 취득 전에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와 STM OPT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술 인력 유치 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 챗GPT 개발사 OpenAI가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 공략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오픈AI는 사모펀드 운영사 TPG를 비롯한 컨설팅 기업과 시스템 통합 업체들과 손잡고 오픈AI 배포회사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설 법인은 오픈AI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며 나머지 파트너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 각 기업에 맞춤형 AI 모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으며 초기에는 파트너 사모펀드들의 투자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는 이를 위해 컨설팅 회사 토모로를 인수해 직원 약 15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경쟁사 엔트로픽이 블랙스톤 같은 대형 사모펀드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회사 모두 이르면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며 그 전에 매출의 핵심인 기업용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픈AI 최고 매출 책임자 데니스 드레서는 이제 과제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원활하게 통합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신설 법인이 조직의 AI 역량을 실질적인 운영 성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어제 1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고했으나 이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기존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건으로 재산분할 규모가 쟁점입니다. 다음 조정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 8년 넘게 이어져 왔던 이혼 소송이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 검은 옷을 입은 노소영 관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4: 오늘 합의에서 진전 좀 있었나요?
3: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열린 직후입니다. 이번 조정은 첫 변론기일 이후 넉 달 만에 열렸는데 최 회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조정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상황을 지켜보며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도 불리는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확정된 건 노 관장에게 지급돼야 할 위자료 20억 원뿐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의 규모는 1심에서 665억 원이었다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존재 그리고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건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할 경우에라도 해당 비자금은 뇌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산정될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양측이 변론을 통한 다툼 대신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섭지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파격적 성과급 요구를 두고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필두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잇따라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공급망에서 이탈할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HP는 아이폰과 PC에 삼성전자의 D램을 쓰고 있는 만큼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이 자사 제품 출시 차질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둘러싼 걱정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국산 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40조 원 줄어들고 협력업체들도 연쇄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 아마존 내부에서 인공지능 사용량을 늘리려는 회사 방침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에게 매시클로라는 사내 AI 도구를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는 이메일 분류나 코드 배포 같은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의 AI 토큰 사용량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아마존은 토큰 수치가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들이 이를 평가 지표로 본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단순 업무를 반복 자동화하며 사용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개발자의 80% 이상이 매주 AI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막대한 AI 투자 성과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기본 보안 설정조차 걱정될 정도라며 AI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택공사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6%로 전주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때 5%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이제 다시 7%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로 오른 데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은 2022년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주택 판매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3월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했습니다. 브라이트 MLS의 리사 스터티번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단기간 내 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올해 봄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 다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섰습니다. 12일 런던 이민세관 단속국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불 77센트로 전날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는 배럴당 102불 18센트로 4.2% 상승했습니다. 선물 중개업체 스톤엑스의 알렉스 호즈 분석가는 시장이 평화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5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두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6월부터 해협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걸프 지역 국가들의 생산 타격 여파로 원유 운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시가 경찰 인력 감축 정책을 철회하고 강경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연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LA시는 경찰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직적 절도와 상습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캐런베스 시장과 시의회는 여론 악화에 직면해 정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LA시는 이제 경찰 인력을 다시 늘리고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소매점 절도와 자동차 절도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혁과 치안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던 시도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LA시 이번 정책 변화는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케이디아 시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아일린 왕 시장은 연방법원에서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 없이 중국을 위해 활동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시장은 중국 정부 관리들과 접촉하며 미국 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반드시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왕 시장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시장은 2022년 아케이디아 시장에 당선된 뒤 줄곧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왕 시장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케이디아 시의회는 조만간 후임 시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연방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노인을 상대로 한 문자 사기 사건에서 LA 카운티 주민 2명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40살 구 야넨과 39살 선 샤오후아는 노인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2만 5천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속인 뒤 긴급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이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공포심에 즉각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긴급 송금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유사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에서 6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 42분 콜든 에비뉴와 사우스 버몬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LA 경찰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중상자 두 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오전 내 전면 통제됐고 출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7차례 발생한 위험 구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LA시는 올해 안에 이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9: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의 50년간 운영되어 온 한 제조업체가 범죄 증가와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공장 주변 절도와 기물 파손이 급증하면서 보안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워싱턴주가 지난해 도입한 자본이득세와 높은 법인세율이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인근 아이다호주나 텍사스주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두 주 모두 소득세가 없고 규제가 덜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진보 정책을 강화해왔지만 최근 기업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 상공회의소는 올해만 중소 제조업체 12곳이 타주 이전을 발표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대응 실패와 세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기업 친화적 환경이 무너졌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진보 성향 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 로스앤젤레스 시가주택과 상업시설을 노린 조직 절도범 소탕 작전에서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작전이 최근 급증한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주로 빈집을 노리거나 영업 중인 상점에서 조직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절도 범죄가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분석과 순찰 강화를 통해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검거된 용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 당국은 앞으로도 절도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후 6년 넘게 문을 닫았던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영화관 시네라마 돔이 재개장을 향해 중요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도시계획국이 최근 이 영화관의 재개장 계획을 승인하면서 할리우드 랜드마크의 부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네라마 돔은 1963년 개관 이후 60년 넘게 할리우드 선셋대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건축 구조와 대형 곡면 스크린으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뒤 건물 소유권 문제와 재정 문제로 재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극장 내부 시설 개보수와 좌석 교체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극장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네라마 돔의 재개장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정확한 재개장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관객을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을 급히 합류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출발한 뒤 젠슨 황이 수행단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젠슨 황 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동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군사적 사용 우려로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면에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전략이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9년 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와 농산물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종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8: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이륙할 당시에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알래스카에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19: 트럼프 수행단에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또 애플의 팀 쿡 등 미국 빅테크 CEO들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21: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20: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걱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형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전북을 방문해 이른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전북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의 흔적 하나까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당 지층 결집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 구축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당원들과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특히 전북지사 선거를 두고 위기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다시 전북을 찾는 등 텃밭 민심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정청래 대표. 이번 선거의 성격을 확실한 내란 세력 심판과 청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어게인 공천과 개헌안 통과 저지를 거론하며 반헌법, 반민주 세력 국민의힘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내란 심판론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효능감이 역대급이라면서 남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이른바 사무공천을 거듭 내세우면서도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추격에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9: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
7: 김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론의 흐름을 의식한 듯 이틀 만에 부랴부랴 전북을 다시 찾았습니다. 특히 새만금을 방문해 당정청 원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도 바로 분열과 불협화음이 아닌 단일대오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7: 민주당은 국민배당금 논란에는 논의한 바도 할 계획도 없다며 불리한 이슈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또 겸손과 절실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텃밭인 전북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자 서둘러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집을 잃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새크라멘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시장 위축과 신규주택 공급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안을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1: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2: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1: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2: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눈은 밝게,
15: 얼굴은 아름답게.
16: 불란서안경 거만과.
15: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4: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22: 제주 화로로 간다.
23: 집 3개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직장인 점심은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해결해드립니다.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예, 진정한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한결같이 채우는 공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닌가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늘 곁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거겠지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않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휴식처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산호라면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정말 좋지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맑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는가. 내일은 해가 뜬다. 한숨이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맞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날이 되신 분들도 아 오늘은 정말 이만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계실 것 같네요. 아 오늘 같은 날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오늘은 왠지 꿀꿀하고 오늘은 왠지 머피의 법칙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주름도 쫙 펴시고 얼굴에 주름도 쫙 펴시고 좀 쾌청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샤이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AM 1650을 통해서 이 방송 청취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서울 실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소통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살짝 이 수요일은 조금 피곤이 몰려오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이 오프닝 멘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한결같은 사랑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생각만 해도 한결같은 사랑 떠올리기만 해도 말로 이렇게 한번 되뇌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웃으면서 예,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네, 자 해피 투게더도 여러분의 예,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해피 투게더도 여러분들께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유튜브 검색창에서 라디오 서울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또 바로 클릭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고요. 바가 떠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탑10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을까?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요 뉴스 탑10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잡지에서 짧은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물이나 솔벤트 같은 재료들이 떠올랐지만 정답은 뜻밖에도 진짜 휘발유였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넣는 게 진짜 휘발유다? 이해가 가시나요? 참 묘하고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그 묘한 역설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향수를 만들 때도요, 가짜 향료보다 진짜 향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가짜 향도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이처럼

네, 에릭 갈맨 노래였습니다. All by myself 들어봤습니다. 네, 에릭 갈맨이 1976년에 발표한 작품이죠. 명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당시 그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노래예요. 에릭 갈맨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이 노래. 주위의 친구와 연인이 떠나간 후에 그 외로움을 담고 있는 에릭 갈맨의 호소력 짙은 대표곡 들어봤습니다. All by myself.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여러분들 유열 가수 좋아하시죠? 유열 가수가 투병 중이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폐섬유증으로 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폐섬유증 어떤 질병일까요? 이 폐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열 가수가 최근에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성대 마비 증상까지 겹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면서 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컸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작년에 이 질병을 알게 됐나 봐요. 예, 다행히 최근에는 수술과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감기도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폐섬유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예전에 맑은 목소리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노래 너무 좋지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열입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이 살짝 끊겼었네요. 네,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듣고 계십니다. 로라제이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씨. 로라 외근 나와서 한 30분 선미씨의 좋은 음악과 좋은 정보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열 가수 저도 좋아해요. 쾌차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서피언니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선미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뛰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너무 좋지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열 씨가 부른 그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유열 씨 화이팅입니다.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말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셔서 좋은 노래, 멋진 노래 예, 무대에 서서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5: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6: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5: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6: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5: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6: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5: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6: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9: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만두가 땡긴다.
1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5: 한 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5: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0: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트로트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지요. 예, 반짝이는 무대 매너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목소리, 우리들의 영원한 트로트 황제입니다. 서른도 씨가 드디어 미주 공연을 위해 찾아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두라. 자, 저희 라디오 서울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신 데이빗 문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오늘은 해피투게더에 진짜 해피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0: 네.
1: 이 자리에 왔습니다.
0: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정말 이민 생활에 이런 고단함을 달래주던 그 정겨운 멜로디를 라이브로 직접 듣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요즘에 네. 주유소 근처만 가도 숫자만 봐도 스트레스 받죠. 인플레이션은 4% 이상 돼가지고 점심 네. 한번 내 맘대로 뭐 사 먹기가 좀 그렇죠.
0: 그렇죠.
1: 또 뭐 전쟁이다. 또 한인들의 사건 사고.
0: 네.
1: 거기다 또 이번에 이제 예비 선거
0: 네.
1: 있으니까 뭐 복잡하긴 한데
0: 네.
1: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0: 네.
1: 제가 서른도 씨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0: 와. 네, 드디어 LA에 오시는 거잖아요.
1: LA에 오시는 예. 거고 중요한 거는 판타지 됩니다. 스프링이라는 그 카지노 회사에서
0: 네.
1: 저희 라디오 서울한테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는 이유가 있어요.
0: 아하.
1: 그게 뭘까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조항조 씨 공연을
0: 오, 대박이었죠.
1: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우리한테 크레딧을 많이 줘서
0: 네.
1: 라디오 서울이 모시고 오는 가수는 정말 좋고
0: 믿을만하고
1: 공연도 너무 알차다.
0: 네.
1: 작년에 사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0: 네.
1: 내가 30년 LA에 살면서
0: 네.
1: 이런 조항조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 내가 왔는데 이 공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0: 네.
1: LA에서 한 공연 중에 네. 최고였다.
0: 최고였다.
1: 왜냐면 막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뜨거웠고
0: 예.
1: 어머니에 관련 시 나올 때도 눈물 쏙.
0: 네.
1: 뒤에 또 아버지 관련 시 나올 때 눈물 쏙. 뭐 그냥 들었다 놨다. 희노애락을
0: 네.
1: 90분 동안 아주 하셨으니까
0: 네.
1: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알차게 했고
0: 네.
1: 가수 그다음에 무대 설치 또 선물까지
0: 네.
1: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0: 네.
1: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어서
0: 네.
1: 올해에도 오는 6월 29일 날
0: 네.
1: 소개해드린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씨를 모셔서
0: 네.
1: 서른도 씨 노래 들어보시면 이별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또 다 함께 차차차 신나는 노래 이런 거가 함께 할 거고
0: 네.
1: 우리 형님 누님들 오시면은 옛 추억의 열차를 태워서 교복 입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버스 타던 그 시절
0: 네.
1: 가락국수 먹던 그 시절
0: 네.
1: 도시락 따뜻한 데 올리려고 난로 앞에서 싸우던 그 시절
0: 네.
1: 그거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쌈바춤 댄스도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고
0: 네네네네.
1: 그다음에 우리 합창단 중에 그 교복을 입고
0: 오, 진짜요?
1: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한 35명 정도의 세라비 합창단이라는 데하고
0: 네네네네.
1: 섭외가 돼서
0: 아~
1: 그 다 함께 차차차나 상하이
0: 네네네.
1: 춤을 출 때 그때 뒤에 백댄서도 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0: 재밌겠어요.
1: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네. 보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추억 열차를 제대로 태워서
0: 네.
1: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좀 확 풀어드리고 와 진짜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소리 듣도록
0: 와.
1: 우리 CM에도 지금 나가잖아요. 서른도 씨 본인 목소리로 직접
0: 네네네네네.
1: 여러분들의 그 희노애락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느끼도록 준비
0: 네.
1: 열심히 해서
0: 네.
1: 마지막 미주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0: 네.
1: 본인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하시고
0: 네네네네.
1: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한테 선물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한번 이 공연 갔다 오세요.
0: 네.
1: 버스도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버스 타고 잘 다녀오세요.
0: 네.
1: 저희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를 믿고 태워주시면
0: 네.
1: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0: 네.
1: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20% 할인을 때릴 거예요.
0: 와! 전화번호 진짜 큰 선물 가지고 오셨네요.
1: 323-692-2170
0: 예, 예, 예. 네,
1: 323-692-2170
0: 692-2170
1: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네. 저희가 예약해드리고
0: 네.
1: 표는 당일날 윌콜 데스크에서 픽업하시면
0: 네.
1: 되고
0: 아하.
1: 또 버스 어렌지는 저희가 이제 북가지 쪽에 벨리, 뭐 오시 쪽에는 우리 부에나팍 근처, 네, LA에는 네. 우리 올림픽 근처에 뭐 주차 공간이 확실한데
0: 네.
1: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정이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네. 그쪽으로 오셔서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버스도, 버스도 출발할 네, 거고
0: 출발하고요. 너무 좋네요. 정말 즐거운 추억을 쌓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아요.
1: 일단 교복을 네. 입고 올라가서 춤을 추시게 되면 지금 걱정이 그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올라올까 봐 지금 예. 가드한테 단단히 지금 교육을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0: 아니 올라가면 안 돼요?
1: 아 근데 올라가는 아니,
0: 그
1: 문제가
0: 앞에는
1: 없는데
0: 괜찮죠?
1: 앞에는
0: 그
1: 괜찮아. 근데 올라가다 앞에서. 넘어지실까 봐.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 큰일 나거든요.
0: 계단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무대 밑에서는 뭐 얼마든지 즐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 네, 저녁 6월 27일
0: 7시
1: 7시고요.
0: 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있습니다.
1: 네, 있고 저희가 또 우리 젊은 자녀분들이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다.
0: 네,
1: 그러면은 shop.koreatimes.com 네. 혹은 네. 한국일보에 들어가셔 한국 네. 홈쇼핑 클릭하시면 네. 서른도 배너가 딱 보여요. 거기 클릭하시면 네. 좌석별로 가격이 있으니까 구매하시고 우리가 네. 인보이스도 보내드리니까 문제없고요. 네. 또 인터넷 환경이 안 되시는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전화로 323-692-2170에 전화 네. 주시면 우리 멜로디 국장님이 친절하게 아주 그냥 모시고 20% 할인까지 드립니다.
0: 네, 20% 할인 진짜 이거 큰 선물 가지고 오늘 오셨는데요. 자, 오늘 예약을 하셔야만 20% 할인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네. 방송 듣고
0: 그쵸, 그쵸.
1: 내가 전화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예. 우리가 20% 할인해드리고
0: 네네네네.
1: 뭐 그냥 늦게 기다렸다가 막판에 좌석이 뭐 좋니 나쁘니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구매를
0: 맞아요.
1: 예매를 해두시면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편하고 당일날 피곤만 하시면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티켓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0: 예, 미리미리 예약
1: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0: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예약 주시는 분들께 20% 할인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세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가족분들끼리 오셔도 되고요. 가족이
1: 그렇죠.
0: 함께 오셔도 되고 친구들이 좀 단체로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1: 즐겁고
0: 교복 시대 특히 7080
1: 사랑의
0: 시대에서 사셨던
1: 트위스트,
0: 분들
1: 예, 다 예. 함께 차차차 네. 뭐 추억 속으로 그쵸. 여자 여자 여자
0: 예.
1: 마음이 울적해서
0: 아하.
1: 최근에 인기 있는 또 보랏빛이 없어.
0: 없어
1: 너만을 사랑했다. 이 운도 형님이
0: 네.
1: 직접 카피라이트 하시는 분이에요. 노래도 주고
0: 작사 작곡도
1: 다 하시고 또 자기가 그동안의 노하우
0: 예.
1: 솔직히 개띠시거든요.
0: 개띠?
1: 그 풍부한 감성과 자기의 모든 재능을 녹아서
0: 네.
1: 이번 공연을 하시겠다고 저보고 전화 오셔가지고 네 단디 준비해라. 어설프게 뭐 조명 하나까지 지금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0: 네.
1: 뭐 저희 라디오 서울 믿고 오실 네. 수 있도록 왜냐면 작년에부터 또 우리가 방송은 안 했지만 디노쇼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신뢰가 네. 쌓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그동안 쌓이셨던 여러 가지 뭐 마음에 담았던 어떤 네. 그 나쁜 감정들 이런 거 그냥 다 토해내고 가시도록 저희가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아, 저는 진짜 관심이 확 가는 게 이 과거 교복 세대의 추억 여행이라는 거.
1: 그거예요, 그거.
0: 그러니까
1: 제가 그게
0: 교복을 입고서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오, 생각만 해도 옛날 학교 다닐 때
1: 그 형님들의 평균
0: 가거든요.
1: 연령이
0: 예.
1: 65세에서 85세예요.
0: 진짜요?
1: 네, 85세.
0: 그런 분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1: 그런
0: 춤을
1: 분들이
0: 추신다고?
1: 교복을 딱 입고
0: 예.
1: 뒤에 나와서 춤도 추시고 같이
0: 와.
1: 노래도 부를 거예요.
0: 무대에서 함께 호응하시는
1: 84세 형님은 제가 보니까
0: 예.
1: 상하이 춤추는 거 보니까 아직 관절이 훌륭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노래 따라 하시고
0: 네네네네.
1: 그 스트레스 없이 잘 주무시고 하니까 그 연세에도
0: 네.
1: 춤이 나오고 이게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0: 네,
1: 이거 그런 환경을 저희가 한번
0: 멋지네요.
1: 보여드릴 테니까
0: 네.
1: 빨리 지금 전화하셔서
0: 예약을
1: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부모님 선물로도 너무 좋대는 거. 부모님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서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1: 이미 저희가 예. 전화로 받잖아요.
0: 그쵸?
1: 물어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다 자녀분들이
0: 예.
1: 구매를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1: 그러니까 가정의 달 선물로 250불짜리 또 어떤 분은 150불짜리 200불짜리
0: 네.
1: 부모님을 위해서 이미 구매를 하셨고 네. 또 버스 예약까지 한다고 네. 거의 뭐 예약까지
0: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 걱정할 필요 없어요.
0: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예약을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른도 선생님은 한국에서 주로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지만 미주에서는 또 가끔 오시기는 하시잖아요.
1: 가끔 오시기는 하셨죠.
0: 예.
1: 뭐 팔랑가에서도 한번 하셨고,
0: 예예예. 예, 예.
1: 뭐 새누리교회에서도 한번 하셨는데 예. 그때는 뭐 진짜 돈도 안 받으시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효도 잔치 뭐 이런 개념으로 하셨어요.
0: 너무 좋네요. 네. 네.
1: 근데 예. 그런 공연은 공연이고 이번 우리하고 라디오 서울하고 스페셜 하는 이번 공연은.
0: 네.
1: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네. 감정을 녹아서 미주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다 쏟아내겠다.
0: 네.
1: 뭐 이렇게 큰 각오로 지금 준비하시고
0: 네.
1: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세대의 추억 여행에 오시면 웃음과 또 옛날 추억의 눈물과 네. 행복
0: 네.
1: 가족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웃음 보따리를 또 풀어주시잖아요. 서른 선생님은
1: 예. 그렇죠. 노래 들으면
0: 입담이 굉장히 좋으시고
1: 은근히 입담이 좋으세요.
0: 예. 네. 재밌으세요.
1: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죠? 재밌잖아요.
0: 예. 노래도 좋고
1: 노래도 좋고
0: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는 뭐 한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아니면
1: 이번 콘서트는 예. 6월 27일
0: 네.
1: 토요일이에요.
0: 토요일.
1: 그러니까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 센터
0: 네.
1: 거기에 한 3,200명 들어갈 수 있는
0: 네.
1: 그런 공연장이고요.
0: 네.
1: LA에서 한 70마일 10번 선상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고 하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 조금 운전에 좀 힘드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로 오시면 되고
0: 네.
1: 나머지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아요.
0: 그렇죠.
1: 네. 예, 가족 맞습니다. 단위로 오셔서 그날 한번 가족 전체가 부스트업 되는 날로 돼서 뭐 맛있는 거 카지노에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음식도
0: 네.
1: 좀 미리 오셔서
0: 네.
1: 또 음식도 좀 드시고
0: 네.
1: 또 게임도 좀 한번 하시다가 또 따면 가스비도 좀 건져 가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0: 네.
1: 지금 달력에 마크 하셨다가 우리 형님 누님들 부모 친구분들 같이 오셔도 좋고 가족의 자녀분들이 부모님 네. 선물하셔도 좋고 또 뭐 이모님
0: 네.
1: 고모님
0: 맞습니다.
1: 생생내면서 딱 해주시기에 이만한 네. 선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동창회 뭐 개모임 골프 모임
1: 네네 제가 개런티 네. 하겠는데 야 나 그 공연 정말 고맙다
0: 네.
1: 이 소리 꼭 들으시도록
0: 네, 네.
1: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진짜 단체 관람에서 추억을 만드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1: 네네.
0: 확 푸시고요. 또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총괄 매니저님, 총괄 우리 본부장님
1: 네.
0: 말씀드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0: 그쵸?
1: 그 교복을 이미 맞추셨어요.
0: 한국에서 맞춰가지고
1: 오신 거예요. 36분이 맞추셔가지고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뒤에서 쫙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50명 그분들 평균 연령 말씀드렸죠?
0: 네.
1: 레인지가 65에서 84세.
0: 네.
1: 근데
0: 걱정하지
1: 뭐
0: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뭐 아우 나는 거기 멀어서 못 가 이러시면은
0: 네.
1: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여럿이 가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우리 작년에 가봤잖아요.
1: 그렇죠. 작년에도 뭐.
0: 네.
1: 금방 갔죠 그냥.
0: 버스 타고 가면 재밌잖아요.
1: 네, 버스 타고 네, 가시면서
0: 함께
1: 또
0: 이제 이야기도,
1: 이야기도
0: 나누고
1: 하시고.
0: 이러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한 네. 10년은 젊어지셔요. 이 2시간 사이는.
0: 네, 1시간 한 반 정도.
1: 1시간 반인데 뭐 앵콜 하면은 또 한두 곡 더 하셔야 되니까.
0: 그렇겠죠.
1: 네.
0: 네. 자, 티켓 예매와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시면 실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 플러스 이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마케팅 총괄 본부장님 데이비 문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께
1: 20%
0: 20% 프로모션 해드립니다.
1: 프로모션 드립니다. 예, 또 오늘만 해당되니까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또 많은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름을 대긴 좀 그렇지만 뭐 밥솥 만드는 회사 두 개 이런 데서 저희한테 또 자기들 프로모션 한다고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하시면 자리가 없어요. 이거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전화 바로 주셔서 돈 안 내셔도 돼. 전화번호 이름 남겨 예약만 해주셔도 돼. 결제는 자녀분들이 하니까.
0: 맞습니다. 아, 우리 본부장님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이 서른도의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하셨죠? 공연이?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환타지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 센터고요. 인디오 시리예요. LA에서 한 70마일, OC에서도 한 60마일, 7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0: 자, 전화번호는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신 데이빈 문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바로 전화 주세요.
0: 선물도 감사해요.

네, 서른도의 마지막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좋네요. 그동안 우리가 힘들 때 흥을 돋워주고 외로울 때 눈물을 닦아주던 서른도 씨의 노래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특히 뭐 과거 교복 세대에게 추억의 여행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교복 입고 졸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교복 입고 마지막으로 졸업했나요? 그러면 나이가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교복을 입었습니다. 예, 교복 세대예요. 예, 참 교복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그것도 뒤에서 백댄서로 춤을 춘다고 하니까 가서 좀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티켓 예매와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여전히 관광버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바로 티켓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터뷰 기념 또 이 서른도 씨 그 콘서트 이 인터뷰한 기념으로 소개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20% 오프된 가격으로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티켓 예매를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전화하시면 멜로디홍 우리 국장님께서 전화 받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23-692-2170번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조덕배 노래를 들어볼까요? 써니풀 노래입니다. 이유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켈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샌디성님 건강하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를 견딜 수 없게 열이 쏘네풀입니다. 이유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이 정체된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작은 거 하나부터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조덕배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 노래가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말 명언이네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피드백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조덕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 켈리님, 항상 감사해요. 예. 우리 샌디송님 여전히 바쁘시고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중한 분이십니다. 샌디송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 진짜 마음도 넉넉하시고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고 예, 샌디송님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 마크 저크버그가 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된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을까? 시작도 못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근데 액션이 중요한 건데. 생각에만 그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가장 멋진 도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에 있다는군요. 오늘 오후에는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좀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제 자신부터. 제 자신에게도 참그 말이 필요해요. 예, 그런 작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 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그대를 만나서 김동희의 Someday 들어볼까요?

네, 김동희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팀이 부른 것만 들어봤는데 여자 가수가 불러도 좋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그쵸? 좀 또 이제 새롭게 이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김동희가 불러준 Someday였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준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1650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650 책방.

Holding Out for a Hero. 자,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어드리냐면요. 가수 보니 타일러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현재 회복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가족들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요, 74이에요. 속히 회복되시길 쾌유를 빕니다. 요즘 시대에 74은 굉장히 젊죠. 거뜬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 테일러 노래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해요. 막 일어나고 싶어지는 점점점점. 예, 일어나서 이럴 때는 운동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감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옛날에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스튜디오 안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참 이렇게 신나는 곡이 나올 때는 또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또 발라드가 나올 때는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 좀 감성에 젖어보기도 하시고요. 예, 좋죠.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문학 스케치 코너 1650 책방.

0: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가 누구였죠? 셸 실버스타인 맞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나도 유명한 나무죠. 학교 다니면서 그 읽으면서 참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동을 느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얇아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조각 동그라미라는 책이에요. 나의 반쪽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도 번역이 됐었죠. 네, 셸 실버스타인 작품인데 특별한 완벽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이가 빠진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을 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1: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은 어디 있을까요?
0: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의 핑꽃의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돼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까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지요.
1: 어우,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지요.
0: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까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며 노래했다.
1: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었지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슬로우하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기괴한 일이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서로 함께 조금씩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는 세상. 그게 바로 더불어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네, 그게 바로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0: 샬 실버스타인의 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예. 그리고 뭐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활주로가 불러준 이빠진 동그라미였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이 동화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이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이 책 몇 번이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랑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저랑 통한다니까요. 우리 해피님들 저랑 통한다니까요. 예, 켈리님도 너무도 기다렸던 책방 코너 정말 잘 들었어요. 선비님 완벽한 동그라미가 오히려 불편함과 다른 걸 느낄 수 없다는 거 동감해요. 1650 책방 최고.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아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러브레터 들어볼까요? 주현미입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아, 좋네요. 켈리님 감사해요. 댓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선미님 방송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보다 나은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뒤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뭐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이신데요. 에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 주석과 마장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또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직접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 인텔의 최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루비오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처음으로 앞선 수치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인 카란베스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와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 이 폴리틱스가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3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에게 겁을 주어서 수만 달러를 가로챈 LA 카운티 주민 두 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이들은 최대 4년의 징역형과 2년의 공식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은퇴 노인들이 받는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8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이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의 50년간 운영되어온 한 제조업체가 범죄 증가와 세금 부담, 급등하는 운영비를 이유로 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LA 못지않은 진보적인 워싱턴주의 현실이 LA에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오늘은 이 도리스데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를 부른 도리스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카인세라세라라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의 스타입니다.

0: 네, 케이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뭐될 대로 되라 뭐이 말은 뭐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잘될 거야라는 될 일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케이세라 세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리스데이 여전히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죠. 예, 명곡입니다. 이 노래도 가끔씩 예,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도리스데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입니다.

0: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LA 날씨 바깥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질 수준 보통 수준이네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할 때 이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 시간에 여유가 늘어났어요. 오늘 저녁 7시 46분경 아름다운 노을 감상해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13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이 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외화 송금이나 환전 계획 있으신 분들 실시간 추이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온수당 2,340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가스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15센트 수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평균인 5달러 2센트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크네요. 주유시에 이 가격 비교 앱을 좀 활용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확인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9,500선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골라봤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1950년생입니다. 5월 13일 오늘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Isn't She Lovely 딸을 위한 노래죠. 이 노래도 유명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정말 이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가 세상에 전하는 이런 희망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이름을 몇 번 말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투어.
0: 133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노네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노네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아, 특히 옷이요. 바로 빨 수 없는 겉옷들은 적어도 통풍이 되는 곳에 걸어놓는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사실 냄새 자체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다라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과일 냄새처럼 달큰한 냄새, 암모니아나 표백제 같은 냄새가 뚜렷하게 지속이 된다면 당뇨 혹은 간, 신장 질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숨겨야 될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항상 신경 써주시고 밀어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탁구를 열심히 치게 되고 당구를 열심히 치게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미치다는 말이 꼭 정신이 나간 그런 미쳤어가 아니고 무슨 일에 몰두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쳤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미쳐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을 나와서도 열심히 미치고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도 음악에 미치고 퇴근 후에 집에 가셔서는 집에 미치고 가족에 미치고 또 밤에는 잠에 미치고 한번 미쳐보는 게 어떨까요? 자, 미친 마음으로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저 이 노래에 미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다음 노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 서두에 뭐 미친다는 얘기했는데 미친다는 게 무슨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당구를 배워서 당구장에를 막 다니다가 방 안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판으로 바뀌어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 화토 고스톱에 미치면 다 송악으로 보이고 다 똥피로 보이고 다 비로 보이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누군가 이렇게 미친다는 게 운동선수들 저희 같은 가수들도 노래에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노래 못합니다. 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그 조명 받아가면서 그 표정 연기하고 드라마 찍는 게 화면에는 멋있게 나오지만 주변에 한 50명쯤 있어요. 거기서 둘이서 무슨 뭐 사랑한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짓 같아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들도 다 미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 우리 좋은 나라 두고 와서 이민백 들고 낑낑거리고 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영어도 몰랐는데 에에 해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자네들 멋지게 키우고 야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에 이렇게 못 살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도 오늘 아침도 어제 들어가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 잠 한 30분 잔 것 같은데 벌써 밤새 지나고 아침에 일 나갈 시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지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몸이 안 움직여요. 다 굳어서. 근데 낑낑거리고 일 나오면 또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이 미쳤어를 한 게 좋은 의미에서 이왕 하는 거 미쳐서 살자고요. 그래야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지금 3시니까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잖아요. 조금만 더 미치시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보면 가족한테 또 한번 미쳐보자고요. 미치도록 밥 먹고 주무실 때도 미치도록 잘 자자고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면서 버티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TK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신청곡 주셨고 H님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시 TK님 넘버원. 아, 우리 H님이 TK님이 건강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안부 인사드리고 H님 맞아요. 뭐든 미쳐야 성공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겁나게 동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눈 뜨면 인터넷 찾아보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은 습관 뭐 건강에 좋은 음식 무지하게 많이 찾아볼 겁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이제 아프면 주치의를 찾아가잖아요. 내과 선생님 찾아가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주시든지 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은 아주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건강 상담 코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이거 녹음해서 계속 들으세요. 자, 테일러 유스의 정인숙 건강 상담 코치님을 모시고 저도 처음으로 인터뷰하는데 과연 어떤 보따리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아이고 통계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집중해 주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 우메캔
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캔.
4: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6: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7: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8: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대구는 무척 덥다고요? 더울 때 됐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거기는 지금 아침 8시 남짓했을 테니까 우리 통계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텔로유스의 정인수 건강상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별말씀을요.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선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아, 저는 네. 텔로유스라는 제품을 먹고 제가 암투병도 했고 네. 또 여행을 심하게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상태에 있다가 암투병할 때보다 더 아파서 아유 나는 이번 생은 포기를 해야겠다 하던 네네. 찰나에 이제 텔로유스 소개를 받고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진짜 잠을 잘 자게 되고 밥을 잘 먹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제가 젊어지고 건강해진 것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먹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8년 10개월째 먹고 있고 이게 비즈니스가 돼서 텔로유스라는 줄기세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시다가 이야 네. 이거 뭐야 하시면서 지금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고
1: 네.
0: 나름대로 놀라운 효과를 이미 임상실험을 본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1: 네네.
0: 오늘에 와서 이제는 네. 텔로유스의 전도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1: 네.
0: 과연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얘기 들으니까 원래는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 일을 하셨다고.
1: 네. 중간에 제가 난소암을 걸려서 고생을 또 많이 했고요.
0: 아이고, 네.
1: 그러다가 한 난소암 수술하고 키모테라피하고 그러면 키모테라피하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다가 네. 또 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0: 네네네.
1: 또 이제 좋은 거 먹고 좀 회복이 됐는데
0: 네네네.
1: 이제 60세 때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0: 네.
1: 여행을 갔는데 너무 무리한 여행을 한 거예요. 뭐 평상시 뭐 2,000보, 4,000보밖에 안 걷던 사람이 3만 보, 4만 보씩 걷고
0: 어머니나.
1: 네. 그랬군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깜깜하게 불 끄고 자는 사람이 호텔비 아낀다고 한 호텔방에 4명이서 같이 여행을 6박 7일 예. 다니다 보니
0: 몸에 무리가 왔군요.
1: 네, 무리가 와서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0: 쏘신 그 텔로 유수라는 것이 우리 코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셨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럼 텔로 유수가 과연 뭐지라에 대해서 물으시면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십시오.
1: 텔로 유수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네네네. 몸속의 줄기세포가 젊었을 네네. 때처럼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젊음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0: 자, 줄기세포라 하면 저도 어렴풋이 몇 해 전서부터 많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네.
0: 뭐 누가 줄기세포를 해서 네네네. 뭘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네. 줄기세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1: 그 텔로유스 제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요.
0: 네네.
1: 바로 그 본인의 염증 수치, 스트레스 레벨을 50%를 줄여주면서요.
0: 네네네.
1: 먼저 뼈하고 골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0: 그렇죠.
1: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뼈가 부러졌을 때 골수를 보면 거기가 빨개요. 근데 시니어들이 뼈가 부러져서 보면 골수가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네네. 예를 들어 내 몸에서 모를 피를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해도 시니어들은 네네. 그게 잘 원래 건강한 재료가 원래 좋지 않으니까
0: 네.
1: 효과를 못 보는데
0: 네네.
1: 우리 제품은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0: 네.
1: 우리 몸에 있는 그 텔로유스 섭취를 먹는 양과
0: 네.
1: 횟수에 따라서
0: 네네.
1: 그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게 1200% 먹는 양에 따라서 횟수 2400, 3600%까지 올려줘요.
0: 네네.
1: 그러면 횟수 생산이 되고 네. 배출이 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고장난 세포나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뀌는 메커니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1: 네.
0: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텔로 유수의 핵심이 바로 그 세포 신호라는 것인데
1: 네.
0: 지금 그 세포 신호가 어떤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1: 네, 세포 신호라는 거는 그 세포 신호 분자와
0: 네.
1: 세포 신호 수용체가
0: 네.
1: 제대로 똘똘하게 일을 하면 줄기 세포가 거기서 활성화되고요. 면역 세포, 호르몬 세포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신생아를 보면
0: 네네.
1: 줄기세포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0: 네네.
1: 30대는 20%밖에 안 나와요. 50대는 12.5%가 나오고요.
0: 현격히 줄어드는군요.
1: 네, 80대면 0.5%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나이 들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0: 그렇죠.
1: 눈도 침침하고
0: 네네.
1: 또 메모리도 깜빡깜빡하고 잠을
0: 네네.
1: 자도
0: 그렇죠.
1: 잔 것 같지도 않고
0: 네.
1: 통증이 있고 그런 이유는 다 우리 몸의 줄기세포의 양이 또 세포 신호분자와 세포 수용체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우리 애청자분께서 H님께서 본인도 아마 이 제품을 사놓으시고 조금 먹다 말아서 파우더랑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버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 거기 파우더통 뒷면을 열어보면 MFG라고 있습니다.
0: MFG
1: 네, 만든 날짜예요.
0: 네네.
1: EXP는 익스파이어고 그 날짜를
0: 네.
1: 보시고
0: 네.
1: 우리는 완전히 드라이되고 동결된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제가 이거 먹은 지 8년 10개월이 됐는데 혹시 오래된 거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거든요. 파우더는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고
0: 네네네.
1: 그냥 먹겠어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0: 알겠습니다. H님
1: 네.
0: 잘 들으시고
1: 네.
0: 지금 우리 코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드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30대는 20% 그래서 이제 물론 노화가 되니까 현격히 줄어들겠죠.
1: 네네.
0: 그렇다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상담을 많이 원하시나요?
1: 보통 40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0: 예.
1: 뭐 옛날 같지 않다.
0: 네네네네.
1: 뭐
0: 그렇죠.
1: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0: 예,
1: 않다.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특히 키모테라피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방사능 치료를 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제 텔로유스 프로그램을 하시면 좀 가볍게 좀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연락이 오시고요. 네.

0: 파킨슨 그다음에 중풍으로 네. 고생하시는 분 연락 오시고요. 특히 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1: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사실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0: 네네.
1: 아, 저도 그렇지만 노화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0: 네네.
1: 살다 보면 60이 넘으면 저도 이제 염색을 했는데 머리도 허옇고 뭐 눈썹도 가끔 이제 흰 게 보이고
0: 네네.
1: 아무래도 주름도 생기고 네네.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0: 그럼요.
1: 그러면 얘기하는 그 기력도 조금 떨어지고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 두세 시간 자도 하루 이틀은 갔는데
0: 네.
1: 요새는 두 시간만 덜 자면 이틀이 힘들어요. 그게 몸에 느끼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건전지로 치면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오래된 전화기가 충전해도 오래 못 쓰듯이. 자
0: 네네.
1: 그렇다면
0: 네네.
1: 사람마다 상담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0: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도 네. 물론 있지만
1: 네.
0: 본인의 생활 습관도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또 몸무게.
1: 아.
0: 또 몸무게도 중요해요.
1: 뭐 체중이 많으신 분, 네네네. 또 마르신 분.
0: 네네. 그런 거. 또
1: 예,
0: 그분이
1: 예.
0: 먹는 약.
1: 네.
0: 또 어떤 분은 그 피 묽게 하는 약 드시잖아요.
1: 네네.
0: 심장수술하고.
1: 네네.
0: 뭐 그런 걸 다 들어보고
1: 네.
0: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네. 좀 요런 부분을 요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1: 아.
0: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고
1: 아.
0: 염증이
1: 그렇죠.
0: 심하신 분들은 특히
1: 네네.
0: 이제 우리 제품을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드시다 보면
1: 네네.
0: 염증 수치 50% 줄여주고요.
1: 오.
0: 또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 건 이구동성이에요.
1: 아,
0: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어떤 분이 내가 옛날 같으면 우리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을 텐데
1: 어허.
0: 요즘에 텔로유스 파우더를 레벨 1으로 먹어도
1: 네.
0: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귀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아, 네.
0: 스트레스 레벨이 아. 정말 낮아져요.
1: 아.
0: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1: 네. 아, 그랬구나. 자,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인데
0: 네.
1: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0: 다르죠.
1: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사후 관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지역이 LA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코치님은 부에나팍 쪽에서도 원래 사무실을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이 방송이 LA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우리 저 통계님은 한국 대구예요. 대구에서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0: 네.
1: 타주에서도 방송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면 타주에서도 네. 문의가 옵니까?
0: 많이 오죠.
1: 아,
0: 근데
1: 그렇군요.
0: 저희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웹사이트를 보시고
1: 네.
0: 또 상담하고 오더하셔도 되고
1: 네.
0: 아무튼 저희는 또 줌강의가 있어요.
1: 아, 네,
0: 매주
1: 네.
0: 목요일마다
1: 아.
0: LA 시간 5시에 줌강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거기에 들어오시면 충분한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1: 네.
0: 또 저희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웹사이트가 있고
1: 네네.
0: 또 우리 닥터 텔로유스의 포뮬러리 해주는 닥터들이
1: 네.
0: 물론 영어로 하긴 하지만 화요일날 오후 6시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영어로 하시고요.
1: 아,
0: 한국어로는 매주 목요일 LA 시간 5시에 중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지금 우리 애청자분 아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금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MFG 2025년 6월이라고 써 있다고 하시는데
0: 만든 날짜예요.
1: 아,
0: 익스파이어 아닙니다.
1: 그러면 지금 드셔도 괜찮아요.
0: 그럼요.
1: 아, 충분하시답니다.
0: 네, 작년 5월에
1: 소식입니다.
0: 만들었습니다.
1: 아, 만들길 그때 만드는 거니까.
0: 네네네.
1: 자, 우리 럭키 투데이 님께서는 제품 종류가 꽤 많던데 다 사 먹기는 부담스러워서 몸이 피곤한 경우가 많은 사람한테는 뭐부터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0: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이 2019년도에 나온 점은 텔로유스 캡슐이에요.
1: 캡슐.
0: 네, 캡슐인데 이제 캡슐을 드시다가
1: 네.
0: 또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캡슐을 까셔 드셨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1: 예.
0: 그 키모테라피 하면 손톱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깔 때
1: 그렇죠.
0: 너무 힘드니까
1: 예, 예, 예.
0: 그분들이 제발 파우더를 만들어 달라.
1: 아,
0: 그렇게 했고
1: 네.
0: 또 사람들이 이 텔로유스 캡슐을 만약에 나이가 들었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아 8알 8알 드세요 라고 하면
1: 네, 네.
0: 깜짝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약을 8알씩 먹냐 난리가 치잖아요. 보통 우리 예. 약 한 알 두 알 먹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파우더로 만들어보자. 또 우리 제품의 6가지 재료에다가 네. 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몽크프루츠를 좀 넣어서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파우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1: 네.
0: 캡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아.
0: 젊은 분들은 캡슐 뭐 내가 20대 30대다 그러면 캡슐 네알 먹어도 되고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나는 파우더는 못 먹어. 그러면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저기 아파.
1: 네.
0: 그러면 여덟 알 드셔도 되고요.
1: 네네.
0: 그거는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저랑 상담하시면 되고요.
1: 네.
0: 나는 좀 시리어스하다. 그럼 파우더를 좀 프로그램으로 드신다면
1: 네.
0: 저희가 프로그램이 2478불인데 내가 시리어스하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포기했다 내지는
1: 네.
0: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 3개월에 프로그램 하나를 끝내고
1: 아.
0: 1년 안에 4번의 프로그램을 하셔서
1: 네.
0: 하나도 내 얼굴이 젊어지지가 않았어.
1: 네네.
0: 또 내 상태가 하나도 안 좋아지면
1: 아.
0: 머니백 개런티를 하니까
1: 아.
0: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1: 네.
0: 추천드립니다.
1: 자, 럭키네이디님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리 방송을 설명을 자세히 해도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혹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714-742-4855 714-742-4855로 연락 주셔서 개인 상담 받으시면 아마 친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사실은 뭐 이 스튜디오 안에 제가 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그 아주 남군님이 나와 계신데
0: 네네.
1: 얼핏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장님도 뭐 어떤 그 일이 좀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0: 네.
1: 어떤 내용인지.
0: 네, 저희 남편은 51년생이고요.
1: 네네.
0: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의사가 당신 왜 신장 하나가 반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1: 네네.
0: 했대요.
1: 네네.
0: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당신 신장이 왜 콩알 만하냐 그랬다고
1: 그렇죠.
0: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는 별일이 다 있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또 닥터가 어느 날 뛰어와갖고 당신 중국 언제 갔다 왔냐 그래서 나 중국 갔다 온 적 없다 했더니 왜 신장이 하나가 없어졌냐 그랬대요.
1: 중국 가면 한쪽이 없어진다. 아이고 뭐냐.
0: 아무튼 그래갖고
1: 네네.
0: 배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깨우뚱 해서 나
1: 네.
0: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신체 검사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신장이 없어진다는
1: 그렇죠,
0: 얘기는.
1: 그렇죠.
0: 근데 그분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1: 그러셨군요.
0: 그런데
1: 네.
0: 2023년 9월에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가 37로
1: 네,
0: 나와서
1: 네.
0: 우리 저기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30이 되면 투석해야
1: 네.
0: 되니 신장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2023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텔루이스 먹는데 이제 남편이 안 먹었어요.
1: 네네.
0: 나는 뭐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1: 네.
0: 저희가 이제 남편한테 여보 이거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신장 수치 61로 신장 하나인데 61로 올라갔어요.
1: 축하합니다.
0: 그리고 얼굴이 진짜 젊어졌어요.
1: 아, 진짜 젊으세요 지금 보기에도.
0: 네. 네. 그리고 옛날에 걸을 때 약간 꾸부정해고 좀 할아버지 같아. 지금은 완전히 걷는 게 젊은 뭐 40대? 50대로 보여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우리 아들, 딸, 손주, 소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핸섬 가이라고 너무 좋아해요.
1: 축복받으셨습니다. 자, 아까 인터뷰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주인가 또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0: 네.
1: 말씀하셨는데
0: 네.
1: 좀
0: 저희 제품에 그 제품이요. 포뮬레이저는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가
1: 네.
0: 두 달에 한 번씩 LA 오시고 비엔합하고 오셔서
1: 세미나를 하십니까?
0: 네. 세미나를 하십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은
1: 이번 주 토요일?
0: 네.
1: 아, 예.
0: 5월 16일 토요일
1: 네네.
0: 9시 45분에
1: 네.
0: 비엔합학 오피스에서 닥터 티나와 닥터 크리스의 강의가 있고요.
1: 네네네.
0: 일요일날
1: 일요일날
0: 5월 17일 일요일 2시 45분에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젊어지는
1: 그렇군요.
0: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 네네네.
0: 꼭 참석하신대. 근데 자리가
1: 한정이
0: 있으니까. 있어요.
1: 미리 전화로 예약을
0: 네,
1: 좀
0: 예약을
1: 하시면.
0: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 그렇군요.
0: 하루를 살더라도
1: 그럼요.
0: 더 젊고 건강하게 또 머리도 옛날 똘똘한 내 머리로 사시고
1: 네.
0: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1: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714 지역에 742-4855 714-742-485 혹이라도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들은 www.telo CLUB www.telloclub.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본인이 체험을 하셨다고 하지만 코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0: 네, 제가 너무 아팠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먹고 기본적으로 잠을 네. 잘 자고 네네. 밥을 잘 먹고 네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네네. 막 그런 생활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아픔을 두 번의 아픔을 통해서 느꼈어요.
1: 네네네.
0: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컴이 나오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그 뭘 느꼈냐면 아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젊게 이왕 살 거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텔로유스 비즈니스를 제가 하다 보니 제가 8년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점점 젊어지고
1: 아~
0: 생각지도 못하게 예, 그분이 예.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네. 하다 살게 되니
1: 네네.
0: 그분 친구들이 다 이걸 먹는 거예요.
1: 아~
0: 그랬더니 네. 인컴이 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오 이거 정말 좋은 비즈니스다. 자기가 살게 되면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1: 그렇지, 물론이지.
0: 그러다 보니 인컴이 되고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사이드로 주부들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애들은요. 그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1: 그렇죠,
0: 저희 네. 회사는 텔로펫이라고
1: 아.
0: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애완 그 새 있죠. 새. 뭐 이구아나라든가 뭐 조그만 햄스터 키우는 사람들 미국에 오늘 검색을 해봤더니
1: 네.
0: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에서
1: 네.
0: 미국 전체 가구의 66%가 약 8,690만 가구가 그렇게 애완 견이가 됐건 애완 묘가 됐던 뭐 고양이가 됐던 뭐 그리고 키운대요. 근데 텔로펫은 가격이 싸거든요. 한 포에 37불인데 15서빙이에요. 5파운드 미만. 그래서 세 포를 삼아 한 포를 주는데 111불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강아지들이 좋아져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텔로펫 TELOPET를 치면은
1: 네네.
0: 거기 강아지 고양이 뭐 오리 좋아진 사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1: 네.
0: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좋은 비즈니스가 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6일 날 오전 9시 45분 부에나팍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5월 17일 날 오후 2시 45분에 가든 스윗 호텔에서 있으니까 아마 LA 또 남쪽 지역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와보실 수가 있고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714-742-4855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좋은 추억인데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몸이 힘들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뭐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코치님 말씀처럼 뭐 여행을 가서 천보를 걷든 만보를 걷든 할 수가 있는 거지 아프셨던 분들이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밥 한 숟갈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축복받은 건지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에 다리가 오른쪽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저 한 발짝 걷는 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0: 네.
1: 한 발짝 걷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시피 우리 또 사랑하는 사장님 또 내외분이 그렇게 직접 체험하시고 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몸 안에서 지금 하신 어떤 회복과 재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텔로유스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0: 아 그리고 지금 리타이어하고
1: 네.
0: 조금 아 무료하다
1: 네.
0: 좀 나는 똑똑하고 아직 일할 수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
1: 네, 네.
0: 저한테 전화 주세요. 왜냐하면
1: 네.
0: 지금 IT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일은 앞으로는 로봇가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는 그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닥또닥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건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AI가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내가 리타이어 했는데 좀 뭔가를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AI가 할 수 없는 이 좋은 비즈니스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역번호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 주시고 혹이라도 바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리턴콜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두 분 건강하게 축복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DK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비지스입니다. 메사추세츠.

네, 우리 TK님의 아주 정감 어린 매사추세츠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또 풍성하게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멋진 신청곡들, 이미 뭐 멋진 곡들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또이 우리 비비안님이 아주 또 오늘 날씨하고 걸맞는 노래 같아요. 시원해요. 자, 쿨하게 하루 지내보죠.

0: 네, 쿨하게 한번 우리 멋지게 지내보죠. 비비안님 말씀처럼 한번 사는 세상 편하게 더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법망 안에서 재미나게 살아가지고 H님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이슨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아, 예. 아, 그러시군요. 노래 부른 거 잘 부르시라고 이렇게 화이팅 전화 주셨습니다. 아, 양희은의 그 쓸쓸함에 대하여 우리 TK님 신청곡 주셨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자,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통제님 함께하고 계시죠? 1부 마지막 곡인데 시원합니다. 2부에 뵐게요.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3: 융자나라 좋은 나라.
12: 융자라면 콜미.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융자 나왔어요.
15: 우와 빠르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을 좀 편안하고 나지막하게 출발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신청곡을 받으면 조금은 어떤 때는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선곡을 좀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방송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친한 친구분들 같이 이렇게 이 로라님 운전하시는 중에 들으니까 아마 조금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타 소리 감정을 조용히 움직이게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 같은 이런 종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로라님을 포화해서 지금 같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게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느낌 H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느낌 아 집에 차 세우셨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 모든 식구들이 가슴 밑바닥에 꽁꽁 얼음처럼 숨겨두었던 그런 그 섬세한 감정들 살면서 다 덮어뒀던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아닌가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들었던 그 느낌이 귓가에 뭐 환청처럼 그렇게 늘 들리는 그런 추억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좋은 기억들하고 만남이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는데 아무쪼록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비비안님 신청곡 얼마든지 주셔도 좋고 뭐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저는 다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철님께서 오직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짚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노래네요.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었네요. 김아정 씨의 야생마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상하의 노래 또 이 야생마를 듣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억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치유되고 있다고 일 다 집어치우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로라님 또 신청곡 주셨고 얼마든지 주세요. 우리 순철님은 이런 모노 노래를 선곡해 주셔서 기가 막힌 노래만 그리고 멋지다고 아 그러시다고 로라님 오늘은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모든 건 내려놓고 즐기시려고요. 좋네요. 가끔은 나에게 주는 상처럼 치유의 시간. 아 우리 러니호우님도 들어오셨네요.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이슨님 조금 늦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H님 오늘이 치유의 시간이네요. 비비아님, 우리 여기서 수다 떤지도 벌써 한 해가. 로라님,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상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분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로라님께서 어제 사실은 제가 마지막 곡으로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시 신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스트롯에서 이소나 씨가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소나 씨 버전으로 로라님의 청곡 대신할까 제가 선물 드려 봅니다.

네, 우리 이소나 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라님, 어제 노래가 잘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노래 안 자르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애쓰는 편인데 어저께는 좀 광고가 넘쳐나가지고 좀 잘렸어요.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곡 주셨고 사모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분들 영원히 같이 합시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찬성입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비비안님이 아주 또 정신 차리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걸 들어야 우리가 바카스같이 시원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듀크남씨 오늘은 왠지 노래방 가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가세요. 가서 시원하게 부르세요. 이런 분위기 어떠세요? 띄워드립니다.

가서 아파트 분들에게 드시라고 공용 장소에 놔두시고 내일 마켓 가서 좀 나눠 드신다고. 이번 토요일에 찬양 축제가 있어서 저녁 5시에 성가 합창제 참여할 예정이네요. 나성 한인교회 50년 기념 저희 제이투스 합창대에서도 참여해요. 예, 아무쪼록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자, 로라님 춤추는 거 좋아하셔서 퇴직하면 춤바람 날 거라고 바람 나세요. 미쳐 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한번 노래자랑 얘기 잠깐 서른도시 본명 이영춘 씨 맞습니다. 네. 아이고 듀쿠남 씨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자, 6월 중순 20일쯤에 뭐 멋진 노래자랑이 하나 열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베이투스 합창단입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차분하게 분위기 가라앉히겠습니다. 로라님이 또 오늘 선곡 좋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유상록의 내 생의 마지막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자, 코미디언 얘기들 하셨네요. 어렸을 때 저희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영춘 씨,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남철, 남성남 등등 여러분들이 있었죠. 이기동 씨 뭐 그 쿵다라 딱딱 삐약 삐약 그러셨고, 구봉서 씨, 배삼룡 씨 그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그 아들이 장수한다고 해서 이름을 아주 길게 줬는데, 뭐 얼핏 기억하기 배, 수할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상, 뭐 이렇게 해서 한참 누가요 물에 빠졌는데요 그랬더니, 어? 뭐라고? 배, 수할무, 뭐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미나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에이, 서영춘님 기억나신다고. 서영춘님 뭐 그 아마 우리나라 랩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티켓님 말씀처럼 그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뭐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되더라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 그리고 그 지금 비비안님 말씀처럼 시골 영감. 그 약간 코가 맹맹했었죠. 아, 시골 영감 저 없다는 기차 놀이에 어떠라다 붕들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찰리 채플린 같이 모자를 쓰고 코에 수염을 달고 묵부르묵묵묵묵묵 이런 그 얘기를 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서영춘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당시의 추억들이 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있지만,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나게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9: 이제 걱정 그만.
10: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1: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2: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해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야, 좋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치님이 저보고 계속해달라는데 서영춘 씨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그냥 코가 좀 매서 묵부르북북묵묵묵 아이야 이런 그 느낌으로 아직 올려갑 접다는 기차놀이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괜찮습니다. 늦어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회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또 김호중님의 찐팬 아, 우리 샌디님 멋진 노래 또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실까요? 고맙소.

네, 아이고 우리 찐팬 김호중님의 고맙소. 샌디송님 덕분에 또 멋지게 들었습니다. 김호중 테마거리가 있는 김천도 더 발전되길요 하셨습니다. 자, DK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노래예요. 사랑해요 고은이 이정난.

0: 네, 아름다운 추억 속의 노래.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TK님 덕분에 멋지게 들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아이고 그냥 갈 수 없잖아. 로라님 왠지 추억에 젖는 시간인 것 같다고. 예, 짝꿍 하나가 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 너무 늦게 신청했나요? 잘리지 않았으면 안 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태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네, 오늘 모두 다 치유의 아름다운 음악들이었다고 여러분들 인사 주시네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배부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했고 오늘 순서 곤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7: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8: 유지승의 모닝 뉴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8: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7: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8: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8: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7: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8: AM 1650 라디오 서울.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로스앤젤레스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 톤탄공원에서 만납니다. 톤탄공원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황제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역사적 명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공원 곳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비작업이 한창이며 주요 관광구역인 기념전과 원구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수십 명의 인부와 중장비가 동원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난징대학 주펑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적 의식이 강한 만큼 톤탄 방문은 그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14일부터 15일까지 시진핑 주석과 최소 6차례 대면합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과 이란 그리고 대만 문제를 비롯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며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부산회담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약 40조 달러 규모의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방 편입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내 미국 석유산업의 전면 재가동을 선언한 뒤 쉐브론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구해왔습니다. 미국 관리하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을 넘어 2018년 이후